약 9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시면 청주의 인구에 대한 비율, 진천 인구에 대한 비율, 네, 따지면 양은 어디가 많을까요? 인구 그 자체는 특히 광업, 제조업, 취업 인구 계산해 보면 네, 청주에서 많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친구들, 진천하고 청주를 거꾸로 찾았던 친구들은 네, 이 문제의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51번의 정답률이 그렇게 매우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52번 갈게요. 갑자기 문제가 네, 아주 수월해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고마운 문제가 나오기에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 기출문제니까 한번 보기나 해볼게요. 2012년에 출범한 광역자치단체이고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가지요. 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출범했다는 거 하나 더 적어 놓으시고요. 가 지역의 마스코트는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누가 봐도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구 파트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역대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온, 언급되었던 내용인데요.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다. 네,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세종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조성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나라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답을 C를 고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A는 어디죠, 여러분? 태안입니다. 태안. 기업도시 위치하고 있다고 했고요. 태안 옆에 서산이고요. 그 옆에 제철공업이 발달한 당진입니다. 2012년에 여기도 군에서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세종특별자치시였고요. 그 다음에 D가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카스트 지형, 마늘 유명한 단양이죠.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답을 3번 C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문항도 어렵지 않아 보이죠? 2022학년도 수능이었는데요. 자, 옛날 선배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출 백지도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그 지역의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복습할 때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역. 이 지역은요,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으로부터 공업이 이전한, 수도권이 너무 인구와 기능이 특히 산업시설, 제조업 막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수도권과 가까운 이 지역, 네, 충청도, 특히 충남 권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먼저 적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충남 지역에 제조업 성장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서 경기, 서울, 다음으로 충남, 경남이 우리나라 전체 지역 내 총생산에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충남하고 경남의 GRDP는 좀 왔다 갔다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남 지역이 네, 많은 제조업 시설들이 입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공업 지역으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여기서 큰 힌트가 있죠.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어떤 분야? 전자, 자동차. 자, 이 분야입니다. 그러면 딱한 군데가 떠오를 거예요. 충청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고요. 바로 충남 아산입니다. 그래서 아산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다른 것부터 볼게요. 2008년에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쭉 타고 내려가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를 지닌 온천.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특히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피부병을 앓을 때 온양온천을 가시는 막 그런 장면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양온천이 바로 이 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파 뭐 이런 온천 시설들이 여기에 약간 놀이시설들과 함께 입지를 하고 있죠. 이래저래 우리가 찾아야 될 그곳은 바로 네, 아산입니다. 여기 A가 아산이고요. 충청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여기 서산, 서교학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제철공업 당진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동차 전자조립 아산, 그리고 천안도 전자조립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즉, B 진천, C 음성 사이에는 혁신도시가 입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가 충주죠? 여기 제천입니다, 여러분. D는 제천이고요. E는 단양입니다. 단양, 제천, 석회암 지대.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요. 네, 누가 봐도 그냥 아산이에요. 아산 온천욕을 하는 아랑이가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54번.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에서 D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역부터 확인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딱 따로 출제를 해도 여러분 이제 어디에 지금 지역인지 아시겠죠? 어떤 지역인지. 일단 제일 왼쪽에, 서쪽에 태안. 그래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탁월하게 받아서 우리 국내 최대 사고, 네, 신두리 사고도 있고요. 그 배후에 두웅습지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간척지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시도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A는 서산을 제시를 한 거고요. B는 당진. 석유화학이 발달한 서산, 제철공업이 발달한 당진. 그 다음에 방금 했죠? 아산입니다. 아산,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도 네, 떠올려 주셔야 돼요. 방금 마스코트가 약간 그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안이고요. 그리고 머드 축제 석탄 박물관이 키워드인 바로 보령입니다. 그 아래쪽은 네, 서천이고요. 그 위쪽은 충청남도 도청이 입지하고 있는 홍성이었습니다. 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홍성에 있고요. 약간 예산하고 경계에 내포 신도시에 이 도청도 있고 의회도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평택 화성 일대와 더불어서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래요. 황해권에 즉 서해에 좀 맞닿아서 입지할 것 같죠? 대중국 전진기지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고요. 아, 제철산업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다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충청권 내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당진이겠습니다. 이 덕분에 인구가 유입돼서 2012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요. 수도권과 인접하여 수도권의 제조업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있고요.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네요. 충청권 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장비 제조업 출하액에서 아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당진 B, 아산 C 차례대로 연결해서 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5번, 2024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가에서 라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입니다. 우리가 이 제조업에서도 정말 다양한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업종별 출하액이에요. 가끔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뭐 이런 거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요. 충남 아산, 강원도 원주, 그 다음에 충북 청주, 경기도 화성. 정말 다양한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종종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를 놓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보실 때. 일단 가나다라가 모두 이제 좀 서로 다른 성격의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가하고 나는요. 둘다 전자자동차. 전자자동차예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자자동차의 조합이 여기서 아주 뚜렷한 두 지역이 있죠? 어디예요? 아산하고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계속 이야기했었던 그두 지역이에요. 충남에서는 아산이 전자조립과 네, 자동차.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 평택. 둘다 전자조립, 자동차.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는 평택은 네, 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화성과

아산 중에 가나를 먼저 고민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가 훨씬 더 출하액이 많을까요? 그쵸? 경기도겠죠.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조업 시설도 훨씬 더 많이 입주하고 있고요. 규모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요. 자, 그래서 출하액도 많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화성. 화성은 경기도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전체적으로도 이 생산액이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 공업 도시예요. 자, 그다음에 아산. 많이 분산되었지만 어쨌든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제조업 출하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전자자동차, 아산. 그럼 남아 있는 게 원주하고 청주인데요. 원주하고 청주 중에 우리가 이 출하액 규모가 56조 그리고 6조 어딜까요, 여러분? 그래도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청주, 그죠?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인구 규모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 85만 명의 인구.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으면 의료 클러스터가 있는 원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 자동차 왜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거 찾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포인트 삼았던 거, 원주, 의료, 그리고 거기서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청주도 우리가 의료, 바이오 산업 강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하액 보는 거죠. 인구 규모 따져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가 원주보다 인구 규모가 커요, 여러분. 원주가 강원도 내에서는 제일 인구 규모가 많지만, 크지만, 청주보다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선지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나는 아산이죠. 아산은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철 1호선을 쭉 타고 내려가시면, 아산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1번에서 나와버렸네요. 그럼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라는 도청 소재지이다. 이거 원주 가지고 정말 자주 물어보는데요.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도에 해당하는 권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특별시는 한 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는 6개가 있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시 한 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8개. 그러면 나머지 9개가 도인데요. 그중에 3개가 특별자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예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예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6개가 그냥 지금 현재는 도인데요. 그럼 전남이 있겠죠? 충남이 있겠죠? 충북이 있겠죠? 경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남이 있고요. 자, 빠져있는 게 어디죠, 여러분? 우리 경기를 안 했네요. 제일 인구 많은 경기를 안 했네요. 근데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선지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도청 소재지 묻는 것 같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강원은 춘천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제주는, 제주시에 있겠죠. 그 다음에 전북은 어디 있죠? 전주에 있죠. 도청이. 그 다음에 전남은 혹시 대답할 수 있나요? 모르면 무한해진대는데, 무한해 있고요. 충남은 홍성,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홍성 예산 그 경계에. 충북은 어디라고요? 청주. 경북은 안동입니다. 안동. 경남은 창원이죠. 창원 특례시. 경기는 수원 특례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해왔던 거 한번 체크해 봤고요.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나는 가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전체 출하액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이 화성이 비슷한 비율이었을 때이 분야에서만 따져서도 당연히 양이 많겠죠. 그래서 거꾸로 됐습니다. 화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액수가 화성이 한두배 정도 되겠네요. 비율이 비슷하니까. 가는 화성이고

다가 아산이 아니라 다는 청주죠. 나가 아산입니다. D가 틀렸습니다. 다에는 기업 도시. 자, 요 청주는 네,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충주에 있죠. 그죠? 충주. 라에는 혁신 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여기는 심지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둘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맞는 설명이지만 앞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충주에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태안에도 있죠. 그래서 5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5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2022학년도 시험 학평 문제고요. A에서 H 중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지역이 나와 있고요. 권역도요. 강원 지방, 그리고 충남, 충북. 네, 크게는 뭐 충청도 지역이지만, 이렇게 지금 뜯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려지시죠? 그래서 우리 A부터 H까지 한번 지명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강원도청이 위치하고 있고, 막국수, 닭갈비가 유명한 춘천입니다. 그쵸? 소양강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앞에서 마임축제,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영동 지방의 중심 지역, 강릉입니다. 다양한 해안 지형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고요. 정동진, 강릉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C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원주, 인구 약 36만 명 정도 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 눈꽃축제, 눈축제로 유명한 태백입니다. 그쵸? 석탄 함유화 정책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다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를 고안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E로 가볼게요. E는 서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당진이죠, 당진. 제철 공업이 발달한 당진이고요. 아산 지나서 F는 네, 천안입니다. 전자조립 공업이 발달한 천안. 그다음에 G는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진천, 그리고 음성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도시 위치하고 있는 충북의 중심 도시 충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D, E, F, G, H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번 A하고 F를 묶었습니다. 춘천하고 천안인데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네, 천안도 1호선 쭉 가면 연결되어 있고요. 춘천, 경춘선, 청량리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 자주 나오는 선지니까요. 춘천 그리고 아산, 천안 다 연결해서 정리를 잘 해두세요.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벌써 1번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A하고 H, 춘천, 충주를 묶었는데요. 도청이 위치해 있다? 자, 이제는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청이 있고요. 그런데 충주는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청주에 충북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홍성과 예산 사이에 내포 신도시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H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B와 G, 강릉과 진천인데요. 도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강릉은 맞아요. 강원도의 강릉의 강, 원주의 원. 이렇게 강원도가 된 거고요. 충청도는 충주,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됐는데, B는 맞지만 G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진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삭제. CH. 자, 원주하고 충주를 묶었어요, 이번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원주에는 있어요. 근데 충주는 기업도시만 있습니다.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둘다 있는 거고요. 혁신도시 10개 정도의 권역 혹시 기억나시죠? 서울에서 온 김대구 운동 부원이 더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에서 훈련을 하러 갔어요. 나 음성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 그래서 혁신도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D하고 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하고 E. 태백하고 당진인데요. 폐광을 활용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네, 태백만 해당하겠죠. 이둘 중에서는. 자,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들, 석탄박물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충남의 보령, 경북의 문경, 강원도 태백 이렇게 세 지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또 백지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네, 그다음.

57번인데요. 2022학년도 3월 합평이고요. 네 시도의 산업구조와 인구이동입니다. 그리고 경기, 서울, 세종, 충남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지금 보시면 우리 인구의 그런 이동 특징,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율, 즉 산업 구조도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가나다라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가나다라를 경기, 서울, 세종, 충남 중에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또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F는 만유인력 상수,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각 지역 인구 규모의 비례. 선생님이 이걸 적은 이유는 지금 인구 이동의 양이 나와 있잖아요. 단위는 1000명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입을 해보면 가하고 다 사이의 인구 이동의 규모를 보세요. 120만 명, 거의 180만 명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그죠? 자, 그러면 가하고 다가 둘 중에 하나는 경기, 둘 중에 하나는 서울이겠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 제일 큰 두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가하고 다 둘 중에 서울,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경기, 서울을 구별하냐? 이 방향성을 보시면요. 가에서 다로 이동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죠. 여기는 인구의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다는요, 다른 지역에서도, 네. 막 들어오는 인구가 있습니다. 물론 나가는 인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순유입이에요. 그리고 이둘 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둘 간의 관계에서 더 인구가 유입된다? 네, 경기네요, 경기. 경기. 서울의 교외화 현상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죠. 반면에 여기는 네,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중에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종의 구별을 할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1차 산업 비율이거든요. 네, 1차 산업. 서울은 1차 산업 거의 제로죠. 0.1% 뭐이 정도거든요. 근데 경기는 상대적으로 촌락 지역이 좀 있잖아요.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엄청 높진 않고 네, 상대적으로 네, 높은 걸 가지고 정말 미세하지만 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3차 산업 비중이 거의 90%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찾았고요. 그다음에 세종하고 충남인데요. 세종하고 충남도 마찬가지로 1차 산업 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인구 순유입, 순유출 이런 것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하고 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세종이고 둘 중에 하나는 충남인데요. 나 지역이 이 둘의 관계에서 나가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죠. 네, 최근에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청장년층 많이 들어와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세종이고요. 1차 산업의 비중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는데,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른 평야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도시예요. 그쵸? 자, 도시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산업의 비중으로 확인을 해봐도 세종이고요. 여기는 충남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거는 네, 세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로 고쳐주시고요. 라의 경우, 충남의 경우, 경기보다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경기로부터,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죠. 가는 다보다, 서울은 경기보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한번 정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경기, 둘다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발달되어 있지만, 제조업은 경기고요. 서비스업은 서울입니다. 만드는 거는 경기에서, 그 관련 서비스는, 네, 서울에서, 핸드폰은, 네, 경기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는 서울에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서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나는 라보다 총인구가 많다. 우리 나라를 알잖아요. 총인구 당연히 네, 도단이 충남이 훨씬 많겠죠? 세종은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가에서 라중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다. 자, 유소년층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 1위? 네, 세종이거든요. 그래서 다가 높은 게 아니라 나가 제일 높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까 3번에서 나왔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58번인데요.
2026학년도 네, 9월 문제입니다. 한국지리 수업 정면에서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금 네, 벌써 호남권으로 왔네요. 충청권 끝나고 호남권으로 왔다는 거 좀 인식해 주시고요. 가에서 다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다. 네, 다행이에요. 네, 세 개 그리고 세 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 전남 도청이 있는 곳이죠. 전남 도청 어디죠? 네, 무안입니다. 무안 요거 잘 위치해 보시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붙어있는 선생님 여기 최근에 KTX 타고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배로 유명한 원래 이제 먹거리 자 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주예요. 전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나올 만한 좀 대표적인 지역들이 출제가 된 거고요. 가에서 다 지역의 특징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가나에는 도청이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좀 앞부분에서 전국도 도청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전북도청이 바로 네, 전주 여기에 있죠. 그리고 전남도청 모르면 무안해진다. 네, 무안. 무안이 또 낙지랑 양파 이런 거 유명하죠. 그쵸? 자, 어쨌든 이게 다가 되는 순간이네요. 예, 가나에 도청이 있으니까 아닌 거 다부터 해결하면 되죠. 네, 그 다음 가와 다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다 나주는 혁신도시가 있는 거 압니다. 나음성 할 때 그 나주 이야기 했었잖아요. 서울 출신 김대구 운동부원이 더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나음성 메모를 남기고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나음성 나주. 자 그러면 전주 있었습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그 전자가 전주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진 진주도 있죠. 근데 여기 전주에도 혁신도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가 되는 순간이고요. 그럼 이게 나네요. 그럼 끝났어요. 가나다 다 찾았습니다. 자 1번 세계소리축제 전통의 예향의 고장 바로 이거는 전주에 대한 설명 맞네요. 선생님이 여기 가서 진짜 판소리 배우기도 했는데 뭐가 잘 안되긴 했는데 자 거기 한옥마을에 가면 배울 수가 있어요. 자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나에는 기업도시 여기 지금 기업도시는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도시는 여기 권역에서는 영암과 해남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녹차가 있다. 갑자기 보성? 아니에요. 자 가와다는 행정구역상 같은 도에 있다. 자 행정구역상 같은 도가 아니죠. 전남 전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와다는 전라라는 지명의 유래가 됐다. 전라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래서 나다가 아니에요. 가와 다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와서 벌써 호남 지역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시간까지 영남, 호남, 제주까지 그리고 융합된 지역 문제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 한 번째 강에서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이랑 주제 같아요. 우리 교재로는 26쪽을 펼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65번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한창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문제 전부 다 풀어 오셨죠? 제가 문풀 강의에서 진짜 대차 강조

합니다. 저 혼자 문제 푸는 거요? 절대 의미 없습니다. 아, 그걸로도 뭔가 얻어가는 게 그래, 뭔가 있을 수 있지. 근데 크게 여러분들의 점수 실력 향상에 도움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양질의 문제, 양질의 완벽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워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란 말이야. 그리고 네, 여러분들 좀 힘들었었던 문제들, 정답과 오답 근거 찾기 어려웠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네,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26쪽에 66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한창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다양한 내용들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한정 짓고 있습니다. 면접법과 실험법 그리고 질문지법이에요. 갑을병이라고 하는 세 명의 학생이 SNS 중독이라는 소재로 서로 다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연구 대상자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갑은요, A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SNS 사용 이용 빈도에 관한, 자, 여기서 포인트,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을 했다. 자, 이러한 구조화된 문항을 우리는 설문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요 안에서 자료 수집 방법, 자, 지금 A는 뭐가 될까요? 그래요. A는 결국 질문지법이 된다라는 거를 찾았어요. 자, 이어서 을이요. 비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자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SNS 하면서 얻은 위안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뭐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을의 연구 부분에서는 연구자와 직접 만나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B의 경우에는 면접법을 쓰고 있구나. 그럼 그 순간 씨는 그래 나머지 실험법이겠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병을 보니까요. 연구자가 진행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각각 SNS 중독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 실행을 하였으므로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마지막 C의 경우에는 실험법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럼 1번부터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 정답 벌써 나왔죠. 1번 정답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였고요. 질문지법의 경우에는 정말 표본이 클때 사용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이었어요. 자, 이어서 2번. B는 A와 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 자, 여기서 변인 간의 관계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이거 양적 연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지법이 오히려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좋기 때문에 자, 지금 2번에서는 B와 A가 반대로 서술됐고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B와 C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B는요, C에 비해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자, 여러분, 자료 수집 상황에서의 가장 엄격한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C에 나와 있는 실험법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상대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자, 4번이요. C는 A와 달리 양적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된다. 자,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둘다 양적 자료 수집에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 5번의 경우에는, 자, 실험법은요, 면접법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건 오히려 질적 연구를 수행을 하는 면접법의 경우가 그러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서술됐으므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았어요. 자, 이어서 바로 67번 가겠습니다. 자, 67번. 이제 두 개의 어떤 문단이 보이고요. 갑과 을. 아, 뭔가 이제 연구를 서로 다르게 수행을 했을 거고, 결국 이 문제에서도 자료 수집 방법을 묻고 있다라는 거. 네, 갑은 A와 B를, 그리고 을은요, B와 C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갑을 한번 볼게요.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고등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한한 학기 동안 이제 참관하면서 관찰일지를 작성을 했대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참관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관찰일지를 작성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거 지금 참여 관찰법 쓰고 있는데 그쵸? 자, 이후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 뭐래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 자, 그렇다면 갑이 두 번째로 쓰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네, 질문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을을 볼게요. 학생들의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 자, 지금 여기서 관계와 만족도라고 하는 서로 다른

다른 변인 간의 관계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미 양적 연구의 냄새가 나는 거야. 자, 그런데 물론 뭐요 그런 느낌이 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자,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우선은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기존에 이 기관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을 했었던 그런 자료를 대상으로 내가 나의 연구 목적에 맞게 다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전반부에서 드러난 자료 수집 방법은 바로 문헌 연구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어떤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대요. 자, 여기 마지막에서 포인트는 구조화된 문항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자, 여기서 쓰고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설문지, 질문지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갑과 을은요, 공통적으로 질문지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A와 B를 그리고 을은 B와 C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B가 질문지법이 되는 것이고, 자, A가 참여 관찰법이 되고요. 그리고 C가요, 마지막 문헌 연구법이 된다라는 걸 찾았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1번부터 갑니다. A는 B와 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자, 1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변인 간의 관계 파악은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것이고, 오히려 참여 관찰에 비해서 질문지법이 양적 연구에서 쓰인다. 자, 2번입니다. B와 C를 이번엔 비교하는데요. 자, B는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자,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특히 자료 수집 방법은요.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질문지법과 함께 자, 이 문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면접법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면접법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도 문헌연구법의 경우에는 별도로 내가 그 이전에 기존에 어떤 과거의 문헌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을 보면 C와 A를 비교하는데요.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한다. C, 문헌연구법. 자, 문헌연구법이 이러한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헌연구법은 기존에 이미 연구되었었던 자료를 내가 2차 자료로 내 연구와 의도에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선지고요. 자, 4번입니다. A는 BC에 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 자, 여기서 4번 선지에서 나와 있는 특히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 건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질문지법의 특징이 되겠죠. 참여 관찰의 경우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를 하면서 관찰일지 작성하고 하는 동안 사실상의 물리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량의 표본을 수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4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5의 경우에는 자, AB와 달리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자, 문헌연구법은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수집 둘다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지금 AB와 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A의 이야기를 하는 참여 관찰의 경우에도요,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렸다. 그러니까 선지라고 하는 걸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마지막 문제고요. 우리는 6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68번 같은 게 사실은 내용은 다 비슷해. 근데 문제 형태, 패턴이 조금 헷갈려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예. 그래서 우리를 조금 곤란하게 만드는 문항 유형이었죠. 자, 잘 보세요. 자, 가는요, 자료 수집 방법 AB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거는 특성이 비슷하고 어떤 거는 또 차이가 나요. 근데 가에 대해서 예, 아니오의 응답을 통해서 A와 B를 구분할 수 있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딱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A, B, C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A와 B를요,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또 하나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지. 그럼 결국에 이 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A와 B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두드러질 거고 이어서 똑같은 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B와 C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얘기는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예,

예라고 응답을 할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할 만한 질문이 가에 들어가요. ABC를 아직은 모르지만 이 안에서 질문지법과 면접법, 참여관찰법을 비교를 하겠대요. 이세 가지만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만약에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는 그럼 그 순간 A가 질문지법이에요? 그럼 B씨는 구분이 안 되지만 결국에 B씨는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 순서는 몰라요. 그런데 가에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 이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는 양적 자료 수집하는데 유리하고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러한 가해에 해당하는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가 들어가기 아주 좋죠. 그런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A가 면접법입니다. A가 면접법인 순간 B와 C는 질문지법 또는 참여관찰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해는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료 수집이 가능한 건 결국 이거는 참여관찰법의 특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참여관찰법이 B인지 C인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참여관찰법이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의 차이로, 예, 면접법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그런데 참여관찰법은 예! 라고 응답을 하겠죠. 그럼 이거 맞나 싶겠지만 두 번째 보세요. B씨에 공통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면접법을 제외한 질문지법과 참여관찰법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자, 이번에는요. 눈 크게 뜨셔야 돼요. 뭐를요? C가요. 참여관찰법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헷갈리지 말고 C가 이번에는 참여관찰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A와 B를 구분은 안 되지만 하나는 질문지 또 하나는 면접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해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자, 여러분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냐에 대해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은요, 둘다 필수적이다. 이거는 이렇게 구조화된 설문에 체크를 할 것이고, 면접법도 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무언가 대답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둘다이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응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A, B 둘다 구분은 안 되지만, 질문지법 내지는 면접법 둘 중에 하나와 이러한 참여관찰법이라고 하는 C를 두었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둘다 공통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법한 건 지금 문제 패턴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죠? 자, 이어서 4번을 볼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C가 질문지법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질문지법이라고 두는 순간, 자, C가 질문지법이었으니까 A, B가 면접법 내지는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가를 보니까 지금 4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질문지법의 특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C가 질문지법이었어. 근데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둘다이 질문에 대해서, 어? 아니오라고 응답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A, B의 차이점이 두드러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요. 자, 마지막 5번 선지를 보면, 가에, 이번에는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자,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그 순간 A는 뭐가 됩니까? A는 바로 우리가 질문지법이 되겠구나라는 걸 찾았죠. 질문지법의 경우에는 이셋 중에서 유일하게 문맹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면접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글을 모르는 문맹자라고 할지라도 자료 수집이 가능해요. 참여관찰도 가능하고. 근데 질문지법의 경우에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A가 질문지법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B, C 구분은 안 되지만 하나는 면접, 또 하나는 참여관찰일 거예요. 둘다 우리는 질적 자료의 수집에 유리한 그러한 자료 수집 방법이구나. 근데 선지 5번에요.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 근데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양적 연구, 양적 자료 수집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선지가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68번의 정답은 3번.

69번이었습니다. 후! 자, 이제 이어서 69번으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문제도 되게 이렇게 길게 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 이렇게 선다형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자, 갑은요, 소비활동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연구 주제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자, 근데 바로 이제 보기 기억선지를 가면 디귿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하는데 기억에서 얘기하는 주제를 설정할 때는 결국 연구자의 호기심 관심 분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기억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디귿 가기도 전에 뭐야? 기억은 지금 틀렸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힐끗 보니까 여러분들 제시문 다 읽었을 테니까 자, 지금 가설 검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요구가 되는 게 맞죠. 자, 이어서 보면 관련 연구를 검토를 한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소비 활동의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설의 하나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무언가를 구분을 하고가 있죠. 자,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선지 지금 니은을 가면 니은의 관련 연구를 검토. 그럼 관련 연구를 검토, 이론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기존에 연구됐었던 걸 활용하겠다는 거니까. 자, 2차 자료 이거 맞죠? 그리고 리을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 연구의 의도에 맞게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자료 수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면 두 번째 니은 선지에는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구분을 좀 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위 50%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비읍을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소득이 어떤 집단은 이렇게 높고 또 어떤 집단은 이렇게 낮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활동의 유형을 또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 일상적 소비가 하나가 있고, 또 문화적 소비가 있어요. 자, 각 유형별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지수화를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 조작적 정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자료 분석의 결과. 자, 지금 우리가 소비 유형을 구분을 해야 되죠. 하나는 일상적 소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 소비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줄골로 쭉쭉 나와 있는데, 자, 일상적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거, 자,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몇 점? 2.6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낮은 집단에서는 3.6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적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거 높은 데에서 3.6점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2.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적 그런 소비 활동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행복감을 크게 느끼고, 문화적인 소비의 형태에서는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데에서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하는 게 살펴보여지죠. 마지막 부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리을을 가게 되면 가설에 지금 A 부분이 빈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일상적 소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경우엔 틀렸으니까 기각이 되겠고 만약에 문화적 소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네. 결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수용이 되겠죠. 그럼 리을은 맞습니다. 선지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실험과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집단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다고 반드시 실험과 통제 집단이 아닙니다. 네. 자, 이 실험 집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실험 처치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내용. 자, 그래서 정답 69번은요.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어서 7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는 이제 A와 B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A, B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빠르게 볼게요. 자, 갑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개량화된 자료 수집. 아, 양적 연구네.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갑이 질문지법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어서 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나서 그들의 삶을 듣고 기록을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면접법이라는 거 찾았어요. 그럼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비교하면 되는 문제가 나온 거야. 자, 1번이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기 좋은 거, 유연하게 대처하기 좋은 건 오히려 면접법이

되겠죠. 면접을 하다가 계속해서 꼬리 질문으로 내가 유연성을 발휘를 하면서 연구 대상자에 맞춰서 질문을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면접법의 특징. 자, 2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온 거지. 자, 2번이 틀린 이유는 A, B 모두에 해당을 한다. 달리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 B에 대해서, 면접법에 대해서 부정을 할수 없다. 질문하면 응답해야지. 이게 티키타카야. 이게 교류고 이게 상호작용인 거야. 자, 3번.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건 오히려 질문지법이 되겠고요. 4번에서 이야기한 통계 처리가 용이한 거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하는 질문지법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의 경우, 자, 정답 선지 나왔네요. 모두 조사 대상자의 주관성, 인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 질문지법이든 면접법이든 어쨌든 방법만 다를 뿐 응답자가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내 연구 의도와 목적에 따라 뭔가 이제 수집을 한 거고 이에 따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표현된 거고 이건 말로 표현된 거고. 됐죠? 자, 바로 이제 아래로 71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접법과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서로 다른 자료 수집 방법. 가블은요, 병과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자, 그 순간, 오! 그러면 갑을은 아직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참여 관찰법이 병에 해당을 하겠다. 자, 그러면 C가 뭐예요? C가 참여 관찰법이 될 거고, 이제 A와 B를 구분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을은요. 자, 을이 지금 B를 활용을 했어요. 갑, 병과 달리 통계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럼 그 순간 을이 뭐예요? 그렇지. 질문지법이 되지. 자, 그러면 마지막 A가 바로 면접법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1번입니다.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A는 C와 달리라고 되어 있어. 면접법의 경우 글을 모르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기에 좋죠. 그런데 참여 관찰법도 그렇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뭐 영유아들, 정말 갓난아기들, 글을 모르더라도 내가 그들의 생활 세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깊이 이제 참여를 해서 관찰을 합니다. 문맹자를 대상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C와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을 가면 B와 A를 비교하는데요. 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 이러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요렇게도 이야기했었지. 이거 뭐였어요? 예, 라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라포가 좀더 중시되는 건 면접법, 질적 연구에서 좀더 그러하겠죠. 자, 3번이요. C와B를 비교하는데요.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적합하다. 참여 관찰이야. 얼마나 실제성이 높고 얼마나 생생하겠어.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았고, 4번. B는요, A씨와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자, 지금 질문지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오히려 양적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바꿔줘야 돼. 자, 마지막 5번인데요. A, B, 그리고 C를 비교를 합니다. 자료 해석 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렇게 해석을 할때 연구자의 직관적인 어떤 통찰, 감정, 이입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발휘되는 질적 연구에서 그러한데 사실상 A의 경우에도 이러한 편견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A는 A와 C를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은 틀렸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우리는 7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와 함께 쭉 위로 어떠한 그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의 자존감에, 자, 여기 니은과 디귿이라고 하는 부모 지지와 또래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예.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서 쭉쭉쭉 이렇게 나누고요. 설문지를 통해 지수화했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자존감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 지지를 높고, 그러니까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자료를 얻었대요. 근데 한번 보시면 부모의 지지가 굉장히 높은 이쪽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부모가 많이 지지를 해줬더니, 어머나, 전체 400명 중에서요, 100%야. 400명이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근데 부모 지지가 약했었던 전체 600명이죠. 근데 전체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역을 가면, 자, 기역이 종속, 그리고 니은 디귿이 독립변인이 됩니다. 기역은 맞고요. 자, 기역에서 디귿까지 중간에 지수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작적 정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디귿을 가면 집단 두개 나온다고 무조건 실험가 통제 집단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리을, 가에는요, 부모 지지보다 또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모 지지가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3번 갈게요. 자, 73번 A. 자, 여러분 뭐예요? 심층적 대화 나왔어요? 면접법이 되고요. 자, B는 뭡니까? 구조화된 설문지, 설문지죠? 질문지법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선지들, 사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선지니까, 우리 73번은 바로 정답 선지 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면접법의 경우에는 질문지법,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질문지법에 비해서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그래야지 조금 더 신뢰가 있어야지, 조금 더 친밀해야지 더 깊이 있는 솔직한 응답을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7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4번도 쭉 이제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연구의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갑입니다. 어떠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쭉 보면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위원회가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자마자, 어우, 질문지법 하면 안 돼. 설문조사 뭐래요? 자료집을 분석했다. 아, 그럼 이미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활용을 한, 이거는 뭐예요? 문헌연구법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을의 경우에는요, 자, 쭉 읽다 보면 문화권에 따라서 어떠한 토론 학습의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살펴보는 것인데, 토론과 관련된 다양한 대화 상황을 직접 관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관찰일지 쓰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참여 관찰이다라는 걸 찾았어요. 즉, A는요, 다시 뭐라고요? 문헌연구법, 그리고 B는요, 참여 관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가는요, B와 구분되는 A만의 특성, 다는요, A와 구분되는 B만의 특성, 나는요, A, B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죠. 자, 다수의 응답자, 문헌연구법?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언제 많이 나왔어? 질문지법에 많이 나왔고요. 자, 이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기존의 연구 동향, 성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 참여 관찰법과 구분되는 문헌연구법의 특징이 맞습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볼 때, 그러니까 특히 내가 연구를 할때 이론적으로 뭔가 검토를 할때 쓰이기 때문에 선지 2번 맞고요. 자, 나에서 이야기를 하는 3번 선지,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 이거 지금 양적 연구 얘기하는 건데, 지금 비 참여 관찰법인데, 자, 지금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참여 관찰에서 언어적 상호작용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문헌연구법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실험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75번으로 갈게요. 자, 질문지 초안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보고, 아, 이게 좀 괜찮은 문항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형태의 문항이에요. 자, 배달음식 이용 관련 설문조사, 배달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해 주세요. 1번 볼게요. 예전에 비해서 배달음식 주문 횟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언제일까? 누구는 어제를 생각했어. 누구는 그저께를 생각했고, 누군가는 일주일 전, 누구는 한달 전, 누구는 한 5개월, 6개월 전, 누구는 한 1년 전, 누구는 3년, 5년 전. 이 얘기는요,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라는 거야.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기 때문에 되게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단에 나와 있는 질문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달 동안 배달음식 주문 시 주로 사용한 방법? 선생님, 저는요, 직접 전화했는데요? 근데 응답하려고 보니까 없어. 그러면 모든 응답 자체를 포괄하지 못하죠. 그래서 틀렸고. 자, 세 번째 보면, 지난 한달 동안 배달 음식을 주문한 횟수? 선생님, 저는요, 세번 했어요, 세 번. 그럼 1번에다 체크, 5회 이하니까. 그런데 10회 이하이기도 하잖아. 그러면서 15회 이하이기도 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선지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 4번. 자,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배달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불량제품 사용 제한에 찬성하십니까? 이거 특정응답을 완전히 유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거는 O. 그럼 XXO의 조합인 정답은 네, 5번 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76번으로 갈게요. 자, 76번에서 이야기하는 건또세 가지 자료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면접법과 질문지법 그리고 참여관찰법 있는데요. 잘 보자. 질적 연구에서 사용을 한다. 자, 이거는 A와 B의 공통점이래. 근데 이 안에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하나 있죠. 뭐예요? 보여요? 그래, 질문지법이잖아.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오, 야, 씨가 이거 질문지법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지법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A와 C의 공통으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 요건이다. 와, 이거 우리 자주 봤지. 이래서 기출이 중요하구나. 자, 지금 이러한 응답이 필수적인 거는 바로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면접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이 되죠. 그럼 A가 면접법이 되고 B가 참여관찰법, 그리고 C가 질문지법이 됩니다. 자, 1번이요.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 없다. 그를 몰라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 자, 2번. B는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예, 실험법이 되겠고. 3번. C는요, 비표준화, 비구조화된, 에이, 질문지법인데요. 이거 완전 표준화, 구조화된이라고 얘기하지. 제시문에서도 구조화된 설문 문항에 응답하게 했다라는 표현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자, 4번. A와 C를 비교하는데요. 자,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오히려 면접법에서는요, 예, 질문지법보다 크다. 왜? 질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요,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 이에 대해서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화를 시켜버린 수치화된 자료인 질문지법을 통한 통계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견 개입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이죠. B와 C를 비교하는데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수집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완전히 참여 관찰 거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76번의 정답 5번 찾았어요. 자, 이어서 77번입니다. 자, A와 B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A를 보니까 계량화된 자료의 수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 도출. 근데 전제가 방법론적 일원론이래. 방법론적 일원론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도 쓸수 있는 거야. 이게 같아서 방법론적 일원론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양화시킬 수 있다. 계량화,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A가 뭐예요? 양적 연구다라는 거 알았고요. 자, 그리고 B.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생활 세계에 대한 자료 수집. 연구자의 뭐야?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서 방법론적 이원론을 이야기해. 이러한 실증주의 전통에 내가 도전을 하면서, 아, 이게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은 좀 달라. 그 어떤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치화된 자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하면서 등장을 한게 바로 질적 연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A와 B를 구분을 했다면, 자, 하단에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 이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패턴이 나올 때는요,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마무리를 보셔야 돼요. 갑을병이라는 세 친구가 응답을 했는데, 두 학생만 옳게 응답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은 틀렸어. 근데 갑을 보니까 A를 적용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관찰법? 엥? 참여관찰법은 질적연구 쪽이죠. 그러면 너구나. 갑. 너 틀렸구나. 그러면 을과 지금 병은 비어있지만 여기에 결국 옳은 응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을. 요거는 지금 맞는 내용 그냥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옳은 응답 찾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1번.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죠. 이를 통한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 자, 2번. B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 중시하죠. 뭐가요? 질적 연구가요. 정답 2번 나왔고, 3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심층적인 이해 부분 나오는데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아이고, 질적 연구 거야.
자, 4번.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을 배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러한 비공식적 자료는 일기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를 한다면, 블로그에 쓰는 거, 아니면 누구끼리 나눈 뭐 대화록, 이런 것들 전부 다 비공식적인 자료가 돼요. 내가 공식적으로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기 같은 데다가는 여러분 깊은 속내를 드러내서 쓰잖아요. 그렇다면, 행위, 현상,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오히려, 네, 이러한 비공식적 자료를 질적 연구에서 더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다. 그 어떠한 의미를 훨씬 더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 5번.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자, 이건 오히려 양적 연구인 A에서 적합하겠습니다. 7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요. 자, 이어서 78번입니다. 자, 표를 통해서 A, B, C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 면접법과 질문지법, 실험법 보니까, 면접법 빼고 실험과 질문지법. 이두 가지가 양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죠. 그러면은 C는 결국 절대 면접법은 아닐 거야. 근데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감이 안 잡혀. 두 번째, 인위적인 처치를 가하고, 아하!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가? 그러면 결국 여기서 A가 뭐예요? A가, 아, 실험법이다. 그럼 양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니까 기억에는 얘가 들어갈 것이고, 그 순간 C가 뭐예요? 질문지법이 되겠죠. 예, 아니요가 되고, 마지막 남은 B가 바로 면접법이 되면서 양적 연구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질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니은에는 아니요가 들어갑니다. 1번에 지금 예, 아니오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고요. 자, 2번입니다. A, B를 비교하는데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실험법 아주 엄격하게 딱 통제를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라고요. 정서적 교감이 중시될 리가 없죠. 오히려 정서적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법에서 중시된다. 이렇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라포가 있어야지만 훨씬 더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3번. B는요, C와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 3번 선지 틀린 이유는? 뭐야? 3번 선지 틀린 이유. 그치. 달리라는 표현, 이거 들렸어요. B와 C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4번. 자, C와 B 비교. 표준화 및 구조화가 중시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면접법보다는 질문지법에서 훨씬 더 그러하죠. 그럼 정답 나왔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오답 선지 5번이요. A씨는요, B에 비해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크다. A와 C는요, 양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되게 철저하게 아무래도 면접법 질적 연구에 비해서는 좀 개량화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접법보다는 그 우려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오히려 면접법의 경우에는 아, 너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 그러면 내 직관적인 통찰을 발휘를 해서 이 의미는 이런 걸 거야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연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그 해석 자체가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8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30쪽으로 넘어가면 79번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B, C, 자료식 방법, 뭐뭐뭐,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연구 대상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 아, 정서적인 교감, 친밀한 관계, 언어적인 응답뿐 아니라 표정 등의 비언어적 단서에도 주목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갑자기 극적극적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시하는 거. 그럼 A는 뭐예요? A가 바로 면접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B.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루가 있는 있는 다룬 연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연구의 시작.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할 때는 물론 내 관심과 호기심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서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긴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결론 도출이 끝나버린 연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선행 연구 같은 것들을 탐색을 하죠. 연구자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기존 연구를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것들, 선행 연구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 예, 바로 문헌연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문헌연구법. 자, 이어서 C.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내용만 묻고 있는지 점검. 이 문항 자체가 괜찮은지를 살펴보고

모르겠다. 이거 마치 우리 아까 29쪽에 75번 문항처럼 구조화된 설문 문항 만들어 놨어. 근데 이거 괜찮은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 거치잖아. 자, 수집한 양적 자료에서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통계 처리를 할때 실제로 막 대충 한 줄로 그냥 기둥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자료를 분석할 때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C는 뭐예요? 예, 질문지법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ABC를 찾았으니 1번부터 갑니다. A는 B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작다. 문헌연구법은 막 1920년대, 30년대 엄청 옛날 자료, 과거의 자료까지 우리가 탐색할 수가 있다. 시공의 제약을 건너뛰지. 뭐 어디 막 진짜 대륙,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곳곳에서 수행된 연구까지도 이제는 특히 온라인 이런 것들 되게 발전을 하면서요. 살펴볼 수 있다.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문헌연구법이에요. 오히려. 자, 이어서 2번.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과거의 기존 문헌들과 막 이렇게 교감할 거예요? 예. 네. 언어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가 없죠. 내가 과거의 문헌한테 뭔가 던진다고 해서 응답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티키타카,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자, 3번. C는요, A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낮은 거 맞죠? 질문지법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 찾았고요. 4번. A는요, BC와 달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이세 가지 중에는 질문지법이 최고로 통계 처리하기에 좋은 건데. 자, 마지막 5번. C는요, A, B에 비해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거. 네. 79번의 정답. 3번 찾았고요. 자, 이어서 80번입니다. 자, 문제 80번 연구 사례 쭉세 가지가 나오고 서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단어 보여. 지역 고등학생 500명에게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했대. 그럼 여기서의 이 구조화된 문항이 설문지야. 그리고 응답을 구했다. 아하! 여기에서 A가 질문지법이 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휴가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20, 30대 신혼부부 10쌍을 선정. 여기 아까 위에 500명보다는 확실히 그 대상자일 수가 적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깊대를 나눴다는 거야. 자, 이렇게 속 깊이 무엇이 있는지를 막 파고들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방식은 면접법이 되겠죠. 자, 마지막, 요거 뭘까요? 마스크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이나 머무르면서 행동,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 시 참여 관찰이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구분한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재구성을 한게 나와요. 일단은 1, 2번은 그냥 풀수 있으니까. 자, C는요, A, B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많이 들겠죠. 6개월 투자했어.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 적게 들 리가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BC는요, A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요거 틀린 선지이긴 하지만, 오답 선지이긴 하지만 다시 잘 기억합시다. A든 B든 C든 우리가 어떠한 응답, 어떠한 자료들을,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결국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달리라는 표현 쓸수 없죠. 질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질문에 1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체크를 했으면 글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내지는 이 사람이 이러한 특성을 지녔구나. 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3번이요. 가에는, 자, 가 여기 있습니다. BC와는 구분되는 A만의 특징이 들어가야죠.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가? 엥? 지금 경험적 자료라는 건 A, B, C 모두에 해당을 하는데요. 예, 네, 모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BC와 구분되는 A만의 특징이라고 볼수 없고요. 4번.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 4번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뭐예요? 실험법인데, 애초에 지금 실험법에 대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지금 나에서 얘기하는 건 A, B와 구분되는 참여 관찰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마지막 5번입니다. 단은요, 시와는 구분되는, 즉, 참여 관찰법과는 구분되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특징인데, 5번에서 얘기하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정답 5번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자주 나오는 선지지. 이렇게 기출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아, 평가원이, 교육청이 좋아하는 워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우리 8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A와 B조, 이렇게 두 개의 조가 등장을 하고요. 뭐, 여기도 똑같겠지. 뭐, 서로 다른 연구를 뭐, 수행을 했겠죠. 자, A조입니다. 에고 서핑, 의미를 찾아서, 자, 기억. 자, 지금 여기 기억 부분에 어디까지 밑줄이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밑줄 돼 있어요. 여기. 검색하는 것.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 이거를 에고 서핑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막 김민정 이런 거 검색하는 거. 그거야.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에고 서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맞을까? 이걸 검증을 하는데. 자, A조가 제출한 과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뭐 적절히 규명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혔고. 자, 그럼 바로 1번 갈까요? 자, 기억이 이거였지. 에고 서핑에 대해서 지금 기억 밑줄이 인터넷으로부터 검색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 거야. A조가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자, 여러분, 양적 연구에서 특히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이거 어떠한 단계에서 수행을 한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한다. 근데 이러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핵심은요. 어떠한 변인이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 있게 지수화하는 거를 뜻해요. 네, 지수화하는 개념을 뜻하는데 지금 여기서 기억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에고 서핑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해라고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B조를 파악하기 위해 B조. 에고 서핑 같아요. 소재는 같은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요거지. 심층 인터뷰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면접법의 냄새가 나는데? 싶죠? B조가 제출한 과제는 인터넷상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정보 댓글에 매우 민감한 연예인 유명 인터넷 1인 방송인 뭐, 소위,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고 에고 서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히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내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좋은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되게 상처되는 이야기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했나 봐요.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두 개의 과제, 똑같이 에고 서핑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고 둘다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얘는 어때요? 일반적인 뭐 경향성, 뭐 이런 표현. 그리고 가설이라는 표현 나오자마자 A조는 양적 연구를 수행을 했다. 하지만 이에 반면 B조는 무엇을? 그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을 했다. 자, 질적 연구는요,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2번에서 얘기하는 오히려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라고 보는 양적 연구의 특징이죠. 자, 3번입니다.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 즉 양적 연구죠.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비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 탐구하기가 곤란하다. 이거는 결국에 수치화 계량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B조에서 결국에 질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의 경우에는 숫자로만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양적 연구의 한계점을 정확히 선지 3번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어서 4번. 4번 선지 뭐 지워볼까요? 자,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A든 B든 둘다 가치 중립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5번. 자, 요거. 양적연구는 오히려 방법론적 이원론. 두 번째 B조가 사용을 한 거는 오히려 방법론적 이원론. 뭐야? 반대로 써졌네. 그래서 틀렸다. 자, 이어서 82번 보겠습니다. 자, 82번은 문제 형태가 조금, 뭐야 이거? 싶은데, 결국에는 자료수집 방법의 특징에 대한 거를 묻고 있었어요. 잘 보십시다. 자, 가를 보면 1차 자료의 수집력으로 활용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자료수집 방법은 이렇게 한정 짓죠. 질문지법과 참여관찰법, 면접법으로 한정 지어요. 자, 1차 자료 수집법으로 활용이 되는 건 질문지 참여, 면접 모두에 해당하죠. 그럼 얘는 3점짜리 카드야. 모두 다 해당하니까. 그리고 2번,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자, 요거는 지금 세 가지 중에 2점에 해당을 하죠. 특히 그 2점, 뭐와 뭐에 해당을 합니까? 잘 보이게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을 하죠. 자, 카드 3, 질적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2점짜리. 자, 6번으로 갈까요?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곤란하다.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 여기서 질문지법에만 해당을 하네. 그럼 얘는 1점짜리. 그리고 카드 5. 양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질문지법에 이것도 해당을 하죠. 그래서 얘도 1점이 되고. 자, 4번. 생생한 자료, 실제성이 높은 거. 이거 딱 보자마자, 그래, 이거 참여관찰법이지. 참여관찰법이고, 요거는 이제 1점짜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2, 2, 111, 요렇게 되는데, 자, 1번 보면, 갑. 저는 카드 1, 2, 3을 꼽았대요. 3점, 2점, 2점이니까, 지금, 그러면, 갑은요, 몇 점? 7점. 자, 을은요, 3, 4, 6을 뽑았대요. 3, 4, 6 하면은 몇 점? 2, 1, 1 해서 4점. 그리고 병은요? 1, 2, 5를 뽑았대요. 1, 2, 5를 뽑았어. 그럼 몇 점? 네, 6점이 되죠. 7점, 4점, 6점. 자, 그럼 1번에 높은 점수 받은 학생부터 나열을 하면 갑, 병, 을이 되죠. 틀렸네, 순서. 자, 이어서 2번. 갑이 뽑은 카드 중에는 세 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한장 들어있다. 자, 지금 여기서 갑이요. 1, 2, 3을 뽑았는데, 3점에 해당하는 거 하나 있죠. 그러면 정답 나왔는데? 정답 2번. 이렇게.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선지 3번. 을이 뽑은 카드. 3, 4, 6에 해당하죠. 자,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특징을 적힌 카드가 없다. 근데 을은요. 3, 4, 6인데, 카드 6, 질문지법이에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병이 뽑은 모든 카드에는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혀 있다. 자, 병은요, 카드 1, 2, 5죠. 1, 들어있네. 2, 5, 뭐야? 요게 참여관찰법 안 들어있는데? 에이, 틀린 얘기. 마지막 5번, 갑을 병은 모두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두장 이상씩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 지금 면접법 들어간 거 특히 살펴보면, 을 같은 경우에 보세요. 3. 요게는 지금 면접법 들어갔죠. 그리고 4. 요게 면접법 안 들어갔지. 6. 여기도 면접법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에 면접법 들어간 거딱 하나 뽑았기 때문에 요것도 틀린 선지였어요. 자, 이어서 우리는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3번 볼게요. 자, 세 가지 자료수집 방법 나와 있고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가? 자,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는 건 결국 질적 연구를 지칭을 하는 건데, 요세 가지 안에서 하나만 지금 여기에 딱 튀어나와 있어. 그럼 그 순간 우리는 기억이 결국에 아니오라고 응답을 해야 되면서 이게 질문지법이라는 걸 찾았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둘다 이제 양적 그 질적 연구에서 활용이 되니까. 그러면 요 니은 부분에 결국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아니오, 그리고 니은이 예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2번에 가면 가에 표준화를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 이게 들어갈 수가 없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자, 3번. A는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A는 엥? 질문지법이야. 여기다 질 써놨다고 이래가지고 가면 안 돼. 질문지법이고, 방법론적 예는 이원론에 기초한 거야. 양적 자료야. 그래서 틀렸지. 자, 4번. 만약에 B가요. 만약에 이게 면접법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에 의사소통이 곤란한

0: 집단을 조사하는데 적합한가? 이게 들어갈 수 있냐? 의사소통 곤란 하면은 내가 질문을 해서 응답을 할수 없죠.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죠. 그리고 예라고 응답을 하는 건 참여 관찰이 맞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4번이었던 거고요. 마지막 5번 선지를 가면, 자, 이번에는 만약에 씨가 면접법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선지 5번에서 나오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자, 이 질문은 특히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내용.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특징이 될 텐데요. 자, 이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면접법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응이라고 응답을 할 거란 말이야. 응이라고 응답을 하면서 C의 면접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5번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틀린 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있다 없다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잘 우리가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대단히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총 18개의 문항들을 풀어봤었는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선생님 자료 수집 방법 세 문항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에 들어가면서 뒤에 남아있는 세 개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복습하시고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각각의 특징 그리고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풀어 보면서 평가원 교육청이 좋아하는 워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출의 힘이다. 기출 문제를 이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좀 얻어가셨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 풀었었던 문제 중에서는 초반부에 26쪽에 나와 있는 68번 형태의 문항이 조금 고난도의 변별도가 있는 문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하고 있는 전의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만나는 시간으로 바로 훈스킬 공략 2,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하고 있는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두 시간에 걸쳐서 문항을 풀어드리냐면요. 아직은 못다한 전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뒷부분,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선생님이 학습자료실에 올려둔 그 학습 유인물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3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드리고 지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이러고 이제 참고 문항까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래야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다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공략 두 번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약점이 뭐였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그래프를 작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 어떠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식으로 나타나져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이 표준형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나오는 그 점들의 교점이 여기지 않을까? 이게 이거지 않을까? 얘가 이렇게 같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그러한 교점들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기하적인 성질을 대수식으로 대수식을 기하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마 지난 시간에는 기하적 성질을 대수적으로 갖고 가는 걸 했는데 이제 그 대수

시적인 상황을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마 오늘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래프 개론,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적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기울기가 얼마인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약점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그 교재 6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일단은 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0번에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20번의 포지션이 어디죠? 21번, 2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 약점 공략 훈스킬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다시피 저랑 함께하고 있는 문제의 번호대가 이러면 선생님 거기 있는 문항 번호 어려워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19번에서 22번, 그 다음에 10번에서 15번 문제를 선생님이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번, 실전 모의고사 1회 20번에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당연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분석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는 우리 평가원이 감수한 이제 우리가 집필진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주셨던 문제인데 실은 이 문제가 사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제가 참고 문항으로 뒤에 뺐거든요. 바로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이미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점.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그림과 같이 K가 2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뭐 K가 어디 있는지는 뭐 여기 있네요. 자, 2보다 큰 어떤 그런 K에 대해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그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로그 2의 그 그래프가 2의 X 그러니까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q하고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qr의 x좌표를 구하려면 모름지기 누구와 누구를 연립해야 되냐면 이것과 로그 2의 x 플러스가 만나는 점을 p. 그러니까 요 지금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밑에 있는 걸 먼저 읽어버렸네. 여기 보니까 로그 2분의 1의 x와 14분에서 만나는 점을 q, 44분에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죠. 제가 그걸 먼저 읽어버렸죠. 저 그림이 자 보세요. 요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제가 아까 전에 요거라고 착각을 했네요. 자, 요 그림이고 요 그림이 요 그림이고 요 그림이 요거를 우리가 이 X축 대칭이동한 그래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밑줄 친요 부분과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QR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줄 친 부분과 여기와 만나는 점이 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PQR의 X좌표를 각각 PQR이라고 하자. 그냥 그대로 그 문자 따라서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스몰 p가 되는 거고, 뭐 따지면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지면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봐봐요. 선생님의 합리적 의심. 이 q하고 p하고 r이 어떤 간격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동일한 간격으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이거 지금 찍는 거예요. 과감하게 얘기해서 찍는 거예요. 왜? 그림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딱 똑같은 길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의심을 갖고 문제를 맞추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아니야 다를까? 지금 여기 간격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기 간격이 2루트 2라고 얘기해 준 꼴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왠지 내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닌데 요것도 혹시 2루트 2가 아닐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쓴 거는 의심이지 확신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봐봐요. 지금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넣죠. 자, 여러분, 우리 배경 지식 하나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여러분, x 자리에 k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행위를 했어요. 이게 뭘한 거냐면요. 바로 x 이꼴 이것의 반,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랑 혹시 수능 특강 함께 공부하신 친구들은 제가 정확하게 레벨 3에서 1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풀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어. 그거는 바로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의미해. 라고 얘기한 적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몇 강인지까지만 못 찾아봤는데 레벨 3에 1번 문제였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레벨 2였나? 뭐 아무튼 1번 문제였었어요.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x 이꼴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보세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여기 x equal p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 이 p가 2분의 k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의 1번이에요. 이건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런 걸 어떻게 아셨나요? 선생님 똑똑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문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 정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면, 여기 보면은 R이랑 Q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누가 만나는 거냐면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그 2고 하나는 로그 2분의 1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얘하고 얘를 연립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퀄 같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넘기면서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더하기 로그 2의 X가 서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 2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는 2의 0제곱인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x 이자 방정식 그것에 바로 두 근이 뭐가 될 거냐면 바로 이 q라고 하는 점과 r이라고 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인 Q와 R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즉,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될 거냐면 Q와 R이 된다라는 걸로 내가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X를 한번 구해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맞불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Q하고 R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분의 K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만큼 왼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2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만큼 오른쪽으로 갔거나. 그러니까 이 R, Q가 P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뭐까지 알수 있냐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줬던 2 루트 2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조작됐기 때문에. 애초에 출제자가 묻고 있었던 걸 제가 딱 찔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찍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게 경험치에서 오는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훈스킬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대충 봐도 알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갖고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까지 들고 갔으면 좋겠고.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4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K제곱 마이너스 4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2, 그럼 16 곱하기 2니까 루트 32. 그럼 여기가 32가 되는 거니까 K는 2보다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K는 6이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K를 일단 더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6 더하기. 뭐에서 뭘 빼라고 했죠? R에서 Q를 빼라고요? R이 뭔데요? 여기고, Q 여기네. 그러면 이 간격은? 제가 이제 이거는 물음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확신이다. 느낌표다. 그럼 결론적으로 R에서 Q를 빼게 되면 4루트이니까 4루트를 제곱하게 되면은 16 곱하기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8, 38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사실상 1번? 그 다음에 뭐 2번? 뭐이 정도? 워낙 제가 많이 풀어놨던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뭘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요거 y는 이제 그 fx라고 하는 그 함수에다가 x 자리에 k-x를 집어넣는다는 행위. 이 행위는 바로 이걸 이제 k-x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x 이퀄 2분의 k를 기준으로 대칭인 걸로 이게 그림을 봤을 때 왠지 그렇게 생겼어요가 아니라 진짜 x 이퀄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거 하나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뒤에 참고 문항이라고 써졌는데 이건 제가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 정답을 써놨고 혹시라도 이 문제가 안 풀리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수강 후기에 질문하기로 해요. 자, 이 문제였어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8번에. 왜냐면 여기 보세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딱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보는 순간 왠지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것 같지 않아요? 눈 있잖아요. 그래프는 맞게 그려지기 때문에 수학적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 봤더니 분명히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이고 여기가 x니까 요 자리에다가 내가 k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효과다 이거죠. 그럼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 여기에 좌표는 2분의 k가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PQ는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그건 어떻게 풀수 있냐면 요게 두 개가 같다라고 풀어주면 답이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명히 2021학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년 지났어요. 거진 한, 네, 5년? 6년 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풀었던 이2027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에 들어가서 다르게 조금 더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패러다임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돌고 도는 겁니다. 다 조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맞춰지게끔 well constructed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잘 건설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연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하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는 이제 우리가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제가 수능완성 실무의 4회 20번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문제도 20번, 그 다음에 회차가 조금 더 뒤로 가서 이것도 20번. 그러니까 20번 정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5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틀렸거나 아니면 맞췄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또 어떤 그림이었을까? 선생님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두 양수 AB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줬어요. 이거 의심되죠? 의심되죠? 의심돼요? 한번더 의심돼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로그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우리가 써줘야지 대칭 이동을 좀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원래 역함수를 구할 때도 쓰는지라 왠지 이것의 역함수가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역함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1은 그럼 로그 2에 y 마이너스 2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xy를 바꿔봤어요. 그러면 2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가 y인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의 역함수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랑 비교하기에는 지금 b도 모르고 뭐도 몰라. 그러니까 약간은 해봤지만 별로 나한테 지금 득은 없어. 요런 상황인 거야, 지금. 아, 근데 분명히 마이너스 1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더 읽어보는 거죠. 의심을 갖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제가 문제를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그냥 첫 줄을 읽고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스케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약점 공략하라고요. 뭐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하시는구나. 그래, 좋아요. 근데 제가 이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곡선과 지수함수와 그다음에 이 로그 2의 2x 마이너스 4가 각각 제 1사분면 위에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에서 만난다 이랬거든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 것이. 아,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만나고, 요, 이 지금, 그 뭐지, 직선이 두 곡선과, 그 다음에 y축과는 c에서 만난다 이랬거든요. 그쭉 연결해서 여기 만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름지기 여기는 이제 0, 뭐가 될 것이냐 봤는데, 당연히 여기가 지금 y좌표이 a니까, 일단 저만 하나는 찾았어요. 0, a라고 이렇게.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점 공략을 하려면 일단 모름지기 점은 찍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이제 이 0,a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도대체 이 a와 b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나와줘야 아 이게 쾌감이 딱 느껴지면서 지금 내가 뭔가 맞게 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그걸 말안 해줬어. 뭔지 모르겠어. 뭐 역함수도 있는 것 같고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의심을 갖고 문제를 읽어보면 배경 지식을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답이 좀더 빨리 보이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여기 다음 문제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또 뭐하니 뭐하니 뭐하는 짓이니 뭐하는 짓이니 b를 봤더니 아 요렇게 그러면 d라고 하는 점은 누구랑 b랑 y 좌표를 공유한다라는 뜻이지. 전혀 도움 안 돼.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야. 왜냐면 지금 b도 몰라. 어쨌건 간에 높이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bd에.

그랬을 때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봤더니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다. 만화 장면 D를 하자. AB의 길이가 AC의 두 배래. 잠깐만. AB의 길이가 뭐의 두 배라고? AC의 두 배라고. 그러면 여기를 내가 K라고 하면 여기를 2K라고 할수 있겠지.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요 지금 내가 갑자기 내 경험치에 의하면 직각삼각형을 분석하라는 뜻으로 보이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이 A에 이거 중학교 거야, 중학교 거. 내가 A에다가 요렇게 그 D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도 1대2가 되고 심지어 요 길이도 몇대 몇이 돼요? 1대2가 된다는 삼각형의 닮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평행선분 사이의 길이의 B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 네임이 뭐가 중요하겠니? 타이틀이. 아, 여기가 1대2면 여러분들 문제를 좀잘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길이가 지금 당연히 두 배죠. 여기 보면은 AB가 EA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고 여기도 1대2. 되게 많은 걸 얻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봤더니 삼각형 ADB의 넓이가 108이다. 잠깐만. ADB의 넓이가 108이다. ADB의 넓이가 108이다. 아, 요걸 좋네. 요걸 좋네. 요 삼각형에 대해서 좋네. 요 삼각형.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108이라는 걸 내가 이용하려면 108 맞아요? 그러네요. 108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결국 그러면 나 이제 질문 써놓고서 이제 문제 스타트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못한 게 뭐예요? 그쵸? 좌표 설정을 못한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오른쪽으로 몇 칸, 아래로 몇칸 갔다라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내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여기를 P라고 일단은 잡아보죠. 가로 그 X 좌표를. 근데 내가 여기를 P라고 잡는 순간 여기가 1대, 여기가 3이죠. 아, 미안해. 여기가 내가 아까 전에 1대2라고. 큰일 날 소리네. 잘못 말했어요. 보세요. 여기가 1대2면 여기가 1대2인 건 맞는데 1대3이 되는 거죠. 그건 잘못 말해. 내가 거기다 1대2라고 얘기했었나. 어우, 경훈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기가 1대2고 이 밑변은 1대3이에요. 왜냐면 1대1, 3대3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지금 간격이 P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지금 가로 길이가 P니까 여기가 3P가 된다는 걸알수 있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를 내가 P라고 잡는 순간 여기 세로의 길이도 P고 여기가 2P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한다는 걸 내가 잘못 말했어. 그러면 결국 저 108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3P라고 했을 때 높이가 2P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한다, 얘들아. 그러니까 P를 준 거야. 아, 선생님, 그 뜻이었군요. 그렇단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3p에 높이 2p를 하면 그게 얼마다? 그게 108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그다음에 여기 3도 약분이 되면서 얘가 36이 되는 거니까 결국 p제곱이 36이라는 뜻이고 그때 그 p는 그러면 6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줄줄이 나오는 거죠. 뭐가 줄줄이 나오냐? 여기가 p래. P가 6이래. 그럼 여기는 6이 되겠고, 여기 좌표가 A래매. 그러니까 문자를 최대한 줄여야죠. 그러면 A보다 6만큼 내려간 게될 거고, B라고 하는 점은 3P라고 했으니까 1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만큼 내려온 거니? 18만큼 내려온 거니까 A-18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18,A-18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로그함수 위에 있고, 6,A-6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관계식을 두개 정도만 찾으면 A이 나오는 거 아니니? 내 생각에는 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A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제 식 해결되고, 여기다가 넣게 되면, 결국 로그 2에다가 18을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16이 되겠고, 플러스 2를 한 것이, 그것이 A-18과 똑같다라고 해결이 되니 결론적으로 로그 2의 16은 4 아닙니까? 그럼 얘가 5가 되겠고 그러면 넘어가면서 2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A가 23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찾았네. 그러면 그 A가 어디로 들어가면서 2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그러면 A가 23이었다라고 그러면 A-6은 17이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6,17이 지수함수 위에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따라서 그 6,17을 저기에다 넣게 되면 2의 4제곱 플러스 B가 17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B값이 1이 되겠다라고 나오는 이런 구조.

문제였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싱겁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가 퀘스천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23이고 B는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 선택지가 없었던 20번 문제니까 단답형 문제로서 정답은 24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이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기죠.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이등변 즉 그러니까 뭐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DC의 길이가 3P고 DB의 길이가 3P가 됐었던 그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그 P를 P 대 2P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밑변은 1대 3이고 여기가 1대 2,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 누적해서 1대 1, 3대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와 이 함수의 어떤 그 평행이동을 고려해서 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108이라고 하는 그 넓이를 사실은 P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108이 P라고 하는 그 A의 X좌표를 구하는 데 쓰였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조작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역함수일 수도 있고 점의 어떤 이동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6,17을 옮겨서 여기를 찾았다라기보다는 그냥 3P, A에서 3P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찾은 거니까 그렇게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보다는 기하적인 상황이 좀더 많이 들어간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만 쓰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옆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오거든요. 전혀 달라 근데. 봐봐요. 풀어보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 요 문제는 어땠어요? 옆에 있는 문제. 분명히 여기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 직선이 등장을 했고, 여기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는 건데, 얘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 문제가 돌고 돈다는 거야. 재밌다니까요. 나만요. 자, 한번 볼게요. 6번.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4회. 그것도 심지어 22번이야. 그러니까 우리 7월 학력 평가 22번은 뭐가 나왔어요? 6월 22번은 굉장히 이상한 게 나왔어요. 수열의 기담 측정이. 근데 7월 22번에는 또 지수함수, 도구함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가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알수 없어. 9월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또 9월에 그렇다고 해도 또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자, 봐봐요. 1보다 큰,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띠로리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뭐 하라는 얘기냐면 작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해봐라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무조건 작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먹어야 되니까 내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함수 준 거예요? 로그 함수에 표준형 줬어요. 당황하지 말고.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을 A,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잠깐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게 1번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프만 내가 잘 그려놓으면 어느 정도 기하적 성질을 대수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그냥 시간의 문제인 것이라. 그러면 내가 로그 A에 x-5-3이라고 하는 표준형을 그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쵸? 진수 역만되는 x 이퀄 5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x 이퀄 5라고 하는 이런 점근선을 내가 하나 딱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로부터 풀뿌리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왜 그러냐면 A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랬을 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A는 여기가 될 거야. 그것까지도 어렵지 않죠? 그랬을 때이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얘를 대칭이동한 바로 이것의 역함수를 한번 고민해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누구의 역함수? 이 흰색의 역함수. 그러면 그 흰색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바로 이렇게 x 이꼴 5가 아니라 y 이꼴 5를 점근선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라 이건 거지. 요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게끔. 그것도 식으로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제 y는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한다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5인 형태. 미안해, 여기가 왜 2니? a지. 여기 밑이 a죠. 이해됐어요? 왜 2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썼네. 그러니까 여기가 a의 x 플러스 3제곱

말고 생각을 해봐봐. 여기가 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1로 되려면 요 x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돼. 이 행위는 무슨 행위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감에 있어서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간 거고 5가 1이 된 걸로 봐서 밑으로 네칸 내렸다는 거야. 어. Really? Really? 이거 길게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얘 타고 간 거야. 얘가 전철은 아니거든? 비행기도 아닌데 걔 타고 간 거라고. C가 아마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네칸 이동하면 빈 거야. 소름이 꽉 끼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졸릴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금 곡선이 뭐냐면 y는 a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exactly하게 얘가 만나는 점이 뭐라고? b래. 근데 그 b는 아가 여기가 4만큼 가고 마이너스 4만큼 온 거란다. 경험치. 그렇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의 문화 열려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요점의 좌표 뭐죠? 0,5죠. 근데 B의 좌표가 뭐죠? 오른쪽으로 4칸 밑으로 4칸 왔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4,1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A만 몰라. 아, A도 알아. 미안해. A도 알아. 왜 A를 아냐면 지금 요게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0, 아! 미안해. 뭐 하나 잘못했어, 선생님. 여기 지금 5보다 위에 있죠?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만, 그만. 몰라. 아, 여기 지금 여기가 5가 아니죠? 0,5가 아니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요게 이렇게 돼. 너무 앞서 나갔어. 그냥 조건을 하나 안 읽었거든. 자, 뭐가 하나 있지? AB 대 BC가 3대 2래. 그치? 저걸 말해줘야지 비로소 끝나는 건데. 너무 앞서 나갔네. 너무 앞서 나갔네. 미래 너무 지향적이었네. AB 대 BC? 잠깐만. 요 길이 대요 길이가 몇대 몇이라고? 3대 1이래. 그러면 요기가 3K라고 했을 때요 길이가 2K.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아까 전에도 이렇게 생긴 거 하지 않았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대 2면 여기가 5대 5잖아. 그럼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몇대 몇이야? 2대 5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 가로 간격이 얼마라고? 여기가 4라고. 그럼 여기가 2대, 여기가 2대, 여기가 5가 되려면 요 간격이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니까 A의 X좌표가 10,0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찾았네. 이게 0,1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0,10에서 오른쪽으로 4칸, 밑으로 4칸 내려간 B의 좌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6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 미안해. 아까 선생님이 C가 뭐지? 0,5라고 얘기했어. 그거는 여기가 0,5죠? 네, 눈에 보이는 게. 더 위에 있었네. 그럼 사실 그래프는 조금 잘못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간격은 맞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계산기가 아니니까 작도를 할때100%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 상황에 맞게끔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났네. 그럼 이제 알고리즘 1번이 끝났어. 근데 1번 끝나는 순간 뭐다 끝난 거 아니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갖다가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잠깐만 여기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는 A의 세제곱 곱하기 OB의 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A의 세제곱은 뭐냐면, A가 어디 있어? 요 이제 A야.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 그러니까 0,10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10,0을 갖다가 저기 로그에다 넣어줘도 되고, 그냥 저는 지수가 좋으니까 지수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x에다가 0을 넣으면 a의 세제곱 더하기 5가 바로 y좌표인데 그게 10이니까, 아, 출제자가 나한테 왜 a의 세제곱을 구태여 물어봤는지를 보니까 그게 a의 세제곱이 그냥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겠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a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a의 세제곱은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OB? 5B가 뭔데? 여기네, 여기. 요 길이의 제곱이네. 근데 5B 자체가 4,6이었기 때문에 5B 길이의 제곱이라고 함은 바로 4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4제곱 더하기 6제곱이니까 우리가 16 더하기 36이 되는 거니까 16 더하기 36이 되는 거니까 52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5 더하기 52가 돼서 파이널 정답은 57이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아, 두개 곱하라고 했네요. 왜 더했을까요? 둘이 곱하라고. 아니, 왜냐면, 이거 맞게 구했어.
이거 5고,

이거 50인데 여기 봐봐. 하도 더하라는 문제를 많이 만나니까 그래도 막 곱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 저걸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죠? 260이 되겠죠. 됐죠? 더하라고 하면 57이 맞고 최종적인 정답. 어우, 큰일 났네. 다 알고서 틀릴 수가 없지. 그래서 260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또 6번 문제는 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하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B가 2대 3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문제랑. 보세요. 그러니까 4회 20번에서 나왔던, 이거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에 있었던 4회 20번. 그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오는데, 그때는 역함수랑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 거에 반해서, 오히려 여기 4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4회라고 하는 데서 제가 갖고 왔던 거에는, 결론적으로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직선이, 그 직각삼각형의 비율 관계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역함수까지 진짜 물어보는 게 맞았다. 이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재를 외우면 안 되고,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런 행동강령을 해야겠다, 이런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잘 연습할 수 있도록. 됐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충분히 경험치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쌓았다라고 봐. 그러면 이제 나랑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이 2026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 6평 22번 문제를 그 당시에도 경험치가 조금 있었던 경운티는 요렇게 요렇게 풀면 이게 맞아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22번을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제 치루어졌던 6평 22번은 어땠을까요? 그쵸. 아이들이 맨날 얘기하는 탑5 안에 들었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살짝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오히려 잘 봐봐요. 여기까지가 약간 달라요. 살짝. 뭐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난해하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하고 이 뒤에 여기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싱크로율. 자, 선생님이 한번, 봐봐. 조각조각 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제가 다시, 선생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 그 감성 그대로 제가 연출을 해볼 테니까, 정말 저한테 1대1로 수업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그 감성을 열심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6평 22번이에요.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최고 난도 문제로 나온 거죠. 굉장히 회자되는 문제입니다.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이거와 이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일단 비극의 시작이죠. 뭐야? 뭐야? 그래서 이거는 좋았어.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라고 하는 건 기본형에다가 2분의 k만큼 올라간 건데, 이건 뭐지? 2분의 1의 x제곱은 되게 좋았는데 거기다가 k를 곱한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아무튼 이런 두 개의 곡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도, 선생님 말잘 들어봐요. 얘도, 뭐, 어차피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은 밑이 2의 x제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는 별로 안 바뀌어. 복잡할 뿐이지. 정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 그대로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건 간에 뭐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나 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X-2제곱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그럼 잘 봐봐. 1번. 내가 저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그 A가 만약에 있다고 쳐. 요렇게. 그러면 A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인 기울기.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기울기는 내가 본 적이 있거든. 어디서? 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고, 또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연습했고, 뭐 이런 어떤 거. 그리고 뭐 기울기를 주면은 또 평행이동에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느낌상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럼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제가 너무 세워서 그렸나? 이해는 되죠? 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알았어. 다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너무 내가 지금 기울기가.

1이 아닌 것처럼. 기울기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요직선이 있어. 근데 그 A는 뭐냐면, A는 여기 있는 곡선과 여기 있는 곡선이 만나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 A가 있어. 그러니까 다못 그리니까. 지금 정신사나우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A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그게 Y는 2의 X-2제곱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2의 X-2제곱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 그냥 틀렸다고 생각해. 틀렸어. 근데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고 틀리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인 거지. 도전을 할 때. 그냥 러프하게 일단 푸는 거야. 저거 두개 어디서 만나는 거야? 뭐 근데 아무튼 만나는 점이 A라고 했으니까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리고 2의 X-2제곱 마이너스 3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몰라. 근데 그냥 그리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얘를 갖다가 Y는 뭐 아니면 말고. 그럼 다시 고쳤으면 되지 뭐. X-2인가? 이거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B.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나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야. 지금 첫 번째 줄이 완벽하게 독해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AOB의 넓이가 16이래요. 그럼 사실상 A가 여기 있는지 B가 여기 있는지 B가 또 여기 있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O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해 O가 있다고 쳐.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16이란 얘기거든. 근데 난 여기서 이런 생각은 했거든. 어? 경훈아. 근데 이게 OAB의 넓이가 16이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회발을 내려요. 그래서 그 수선회발 길이 구하고 AB의 길이를 구해요. 겁나 복잡해요. 원래.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우리 신발끈 공식 쓰자. 제가 수능 완성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신발끈 공식. 찾아보세요, 좀. 그럼 여기가 0,0이에요. 그럼 모름지기. 내 생각에, 내 느낌엔. 아, 너 이거 좌표 나오는구나. 너 이거 좌표 나오는구나. 너 이거 좌표 나오는구나. 그래서 신발끈 공식으로 마무리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긴 한데 이게 나오는구나. 너 이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구조를. 몰라. K 플러스 로그 2의 K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 점이 다 나올 것 같은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의심이죠? AKA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훈스케?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파이널이 될 거야. 그리고 저렇게 K 더하기 로그 2의 K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식을 준다는 거는 K를 찾으라라는 게이 문제의 조작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저게 딱 나오나 봐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면, 요 점들을 찾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저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거 이거 두개 만나는 점 A니까 저 X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1번에 본을 떠놓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감독님 저 저거 한 번만 쓰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봐봐요.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K 나누기 2의 X제곱 플러스 K-2. 자, 이제 이쪽으로 와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어떻게 할 거냐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나 원래 이 생각 처음부터 안 했거든요. 근데 왜 하게 됐냐? 얘 찾아 산말이거든요. 얘 찾아야 돼요. 미안한데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T 플러스 2분의 K니까 T제곱 플러스 2분의 KT. 이걸 안 해봤대, 애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T죠. 너무 냉정했나요? 자, 보세요. K. 미안해요. 선생님이 MBTI가 T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화는 조금 되긴 했는데 좀덜 되긴 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T제곱 플러스, 잘 봐. 2분의 K에서 요걸 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2분의 KT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풀리면 이 문제 시작을 못 합니다. 아, 그래? 어떻게? 아! 설마. 설마. 2. 2분의 K, 이거였네. 대박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T, T. 그럼 T는 뭐 아니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아니면 2분의 K인데, 여러분, 이 T는 지수함수의 치역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알게 되느냐? 아, T는 2분의 K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 T가 뭔데? 이의 X제곱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X를 가져야 돼요. 아, 여기 찾아야 된다니까. 찾아야 된다니까.

아, 어디가, 어디가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로그 2의 2분의 K가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그 2의 2분의 K라고 하는 건 K 빼기 1이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2의 x제곱이 2분의 k니까 여기가 2분의 k니까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는 k니까 그게 y좌표였던 거야. 아, 찾았어? 찾았어? 너 찾았어? 그럴 줄 알았어. 로그 2의 k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k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x좌표는 이거고 이걸 갖고 여기다 넣든지 넣으면은 k가 나오니까 결국 저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k였던 거야. 잠깐만. 그러면 나의 오랜 경험치로 따지면 요게 얼마만큼 가고 얼마만큼 가서 b가 나와야지 이게 시나리오가 딱 맞거든요. 그런데 얘가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A라고 하는 점이 지나면서 기본형이 Y는 2의 X제곱이었던 그 곡선을 찾자가 되는 거죠. 분명히 요런 곡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걔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2의 X제곱부터 출발할 거야. 근데 로그 2의 K-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해주면 로그 2의 K가 되니까 얘였던 거네. y는 2의 x 플러스 1이라고 잡아주면 그거 위에 얘가 있네. 넣어봐요. 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x 마이너스 2가 되게 해주려면은 요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3이니까 요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밑으로 3만큼 네. 해냈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었던 거야. 아, 그래?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3을 더하면 여기가 로그 2의 k 플러스 2였고 k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3, 밑으로 3. 끝났다, 끝났다. 나 그럼 이것만 지워볼게, 이것만. 이것만 지워볼게, 이것만. 그러면 결국, 나 이제 마지막 알고리즘 3번. 신발끈 공식 하면 끝날 것 같다. 이제 16이라는 거 씁니다. 자, S는 16인데 16은 2분의 1 하시고 절대값 0, 0. 자, 좌표 씁니다.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밑에 K.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 그리고 0, 0 요렇게. 그러면 결국 32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되고, 선생님 2를 넘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곱해가지고 일단은 더합니다. 그러면 절대값하고, 자, 이거 우리가 딱 해보게 되면, K 곱하기 로그 2의 K, 마이너스 3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 지금 신발끈 묶은 거에서, 요렇게 신발끈을 묶은 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요거 두개 곱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k 곱하기 로그 2의 k 마이너스 아 플러스 2k 요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네. 여기 없어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로그 2의 x 그다음에 마이너스 3k 결국엔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이너스 붙여보겠습니다. 3 로그 2의 k 플러스 K로 묶여지고, 대박이죠? 묶여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예측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요렇게. 요게 32라는 얘기네. 근데 애초에,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한 번만 가볼까요? 애초에 K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애초에?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사실은 넘어가서 35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값이 3분의 35가 되는 게딱 맞죠.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0이었다라고 한다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음수인데? 그럴 수는 없고 답은 요거네. 대박이죠. 그리고 이렇게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답 자체가. 잠깐만 감독님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상하게 로그 2의 K가 어디서 나오나 그랬더니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답이 3분의 35예요. 이거 기하분수로 나타내져 있잖아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38이다.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죠. 예, 네,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제가 항상 그 어떤 주제나 공약의 가장 마지막에 넣는 문제는 가장 그 섹션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데 해설 강의를 5번을 들어야 될 정도로 아예 준비가 안 되는 문제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선생님이 이 발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정말 백지 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앞에서 풀었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산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쓱 하면서 풀었지만 제가 그냥 찍었던 그 그림의 위치 관계가 맞았고, 뭐 대충 이제 여러분들 조사해보면 0,0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쨌건 신발끈 공식 쓰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지장이 없어서 알고리즘 세 번째까지 가서 끝났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 우리 친구들이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 A의 좌표를 구하겠다는 그 니즈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냐, 아니냐가 바로 이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냐의 그런 판가름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약정 공략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로 도약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수학2 약점 공략 4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긴 태생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문항에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이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은 다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해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자체가 미분과 적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메인인 그 미분 과목에서, 그러니까 미분 단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미분법까지의 목적이랄까요? 그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적분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적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적분해, 뭐 넓이 구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돌려가지고 그래프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다시 뭘 찾아요? 네,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항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보통 뭐 13, 14, 15 아니면 20, 21, 22를 주로 이루는 게 바로 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 여러분들 해보면 알다시피 이게 약간 그 경험치의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읽고 키워드가 뭔지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건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부터 들어가는 게 맞을지, 이걸 식계산 먼저 할지 아니면 내가 그래프 추론부터 먼저 할지 그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식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쓸지, 그리고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그거 직전까지 우리가 추론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등식 문제 풀 건데 이 부등식 문제가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다뤄왔던 거에서 조금 변형됐던 게 마지막 4번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4번처럼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시작을

할 건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개념을 정리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냥 전부야. 그냥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쉽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직전까지 추론을 잘해줘야 되는데 키워드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실근의 개수를 묻잖아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실근을 구하라 라는 게 아니야. 개수를 물어보는 건 교점의 개수로 바라보란 소리예요. 근데 그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그 말은 무슨 소릴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고 도함수 찾고 도함수 찾아서 부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증감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 그려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하자면 딱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마주하게 될 거야. fx는 gx 아니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심플하게 요거야. 곡선의 비교는 너무 어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F야. 근데 내가 G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G라는 함수랑 F랑 여기서 만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만날 때? 어떻게 만나지? 그럼 만난다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뚫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런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차함수를 둡니다. fx 빼기 gx. 이거랑 0이랑 같다. 아니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훨씬 쉽죠. 왜요? 우리가 곡선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곡선을 하나로 몰았기 때문에 여기는 복잡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x축이고 만약에 위아래로 조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직선이야. 해봤자. 이거는 곡선과 직선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곡선을 이렇게 그려봤어. 그때 직선이 만나는 방법은 뻔하단 말이야. 뭐? 안 만나던가? 아니면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던가? 이러면 훨씬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게 우리 교과서의 그냥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두 개의 곡선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돌리세요. 자, 그래서 이때 뭐 조금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곡선과 직선의 비교로 바꾸자. 그럼 그때 직선은 뭐가 있느냐? 1번. 그냥 y는 t, 뭐 y는 a처럼 그냥 상수함수의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y는 t의 x 빼기 a 더하기 b. 뭐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직선꼴. 그냥 요런 기울기를 갖는 직선. 이것도 그래도 따지기 괜찮아요.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뭐 곡선과 직선의 비교를 하는데 이 직선을 적당히 넘기고 다 넘기고 이쪽에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로 둘 건데 그때 그 모르는 것이 우리 수학 2 교육과정 범위상 직선이 될 거고 그 직선은 요런 두 개의 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자, 평가원 문제 때 평가원의 센스가 있어요. 자, 함수 fx가 있어요. 일단 3차식이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어때요? 2분의 1이죠.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요것이. 자, 여러분, 방정식이 나왔어. 우리 수학 2 교육과정상 방정식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야. 그럼 그래프 그릴 거면 당연히 미분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분이 편합니까? 전혀 편하지 않죠. 뭐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아, 나 이거 풀고 싶어. 그 말은 곧 나는 첫 번째, fx 더하기 x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이거 부호 판단해야 돼요. 자, 그다음 또 하나만 생각하고 가자. 이거 곡선이겠죠. 꽤 복잡하죠. 여기 어때요? 직선이죠. 근데 여기 6x 내가 알고 있는 거 어쨌든 그냥 넘겨도 상관없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거면은 뭐 ax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넘기려고 했는데 6x 다 알고 있는 거라서 6x를 그냥 넘기고 볼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전략은 이래요. 첫 번째 fx 더하기 x의 부호를 판단해서 이 식을 절대값을 어떻게 풀지 한번 따져볼 거고, 그 다음에 6x까지는 넘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더하기 x의 한번 부호를 보자. fx 더하기 x는 일단 2분의 1 x세제곱 빼기 2분의 9 x제곱 더하기 11x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하고 미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미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호 판단하기 쉽나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쨌든 부호를 판단한다라는 건 어디와의 교점을 따지겠다는 거야? 네, x축과의 교점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뭐를 생각해 주는 게 좋을까?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보이는 데가 있나? 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진 자연스럽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x로 묶고 나서 2분의 1 x로 묶자, 그냥. 자, 그래. 2분의 1 x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2 이렇게 나와요. 자, 부호 판단할 거예요. 이거 x 판단? 아, 이건 너무 쉽죠? 0보다 크면 0보다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그냥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건 어때, 여러분?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2? 이거 인수분해가 쉽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떤 생각할 수가 있어? 혹시 부호가 안 바뀌나? 하고 그래프를 그려봐요. 근데 그래프를 뭐 굳이 그릴 필요 없어. 뭐 하면 돼요? 부호 판단할 거면. 그지. 판별식만 따지면 되겠죠? 판별식 D는 9981 빼기 4 곱하기 22, 88이니까, 음수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이거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곧늘 0보다 크다. 아, 따라서 부호는 전적으로 뭐에 의존해? 이 X에 의존합니다. 자, 따라서 FX 더하기 X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식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EFX 더하기 X 빼기 6X는 K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X가 0보다 작을 땐 어때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겠죠. 이거 지워지고 6X 넘어갔으니까 네. 마이너스 7X는 K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요거 그리는 건 너무 심플해. 그지? 나 뭐만 그리면 될까요? 네, 요것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EFX 더하기 X 빼기 6X 한번 정리해 봅시다. EFX니까 두 배에서 X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X 빼기 6X니까 플러스 15X.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됐냐면 이 오른쪽에 는 K는 똑같고요. 이 왼쪽이 X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이 왼쪽에 있는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K와의 만나는 점의 개수를 따지면 된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그려봐. 마이너스 7x니까 어떤 상황이냐? 뭐 요거네요. 여기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요거만 남았어요. 자, 요거를 내가 뭐 gx라고 합시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해. G 프라임 X는 3X제곱 빼기 18X 더하기 15. 그럼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 그러면 3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G1 구해봐야 될 거고, G1은 1 빼기 9 더하기 15. 얼마죠, 이거? 7인가요? G5는 125, 맞죠? 125 빼기 225 더하기 75 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마저 그려보면 일단 0,0은 지나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고요. 1일 때 함수 값 7이죠? 그 다음에 5일 때 함수 값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이래. 그럼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는 건 언제일까? 이때겠죠?

자, 요게 K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런 모든 정수 K의 값이야.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보단 위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는 크고 7보단 작은 거니까 네, 1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 2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복습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복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래. fx 더하기 x가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먼저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부호를 판단하고 싶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내가 잘 부호를 판단했다고 쳐. 그 다음에는 여기 6x 더하기 k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심플하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는 것보다 기울기가 없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6x도 먼저 넘기고 보는 거예요. 넘겼더니 여기 마이너스 7x 너무 간단하죠? 여기도 3차식이지만 그래도 미분해 보니까 뭐 도함수가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고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교육 과정에 맞춰 가지고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그런 문항으로 끝났습니다. 먼저 계산하지 말고 큰 흐름을 먼저 볼수 있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적용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 수학2 범위 내에서는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실근을 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볼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 앞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과정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둔 것뿐이지 핵심 목적과 맨 마지막 단계는 늘 똑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다음 문제는 꽤된 문제거든요. 2019학년도면은 이번이 27학년도니까 한뭐 8년 전이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는 약간 계산량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시절 나형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고를 좀 배울 게 조금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상수 AB에 대하여. 아, 상수 AB. 오케이. 미지수가 두 개네. 네. 자, 3차함수 FX. 상수항 없다. 뭐야 이거? 0, 0진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이 -1보다 크다. 뭐 해야 돼? 그냥 해봐야지 뭐 어떡해. 자, F-1은 -1 더하기 A 빼기 B가 -1보다 크다. 지워지면은 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나 F1 빼기 F-1. F-1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F1만 구해요.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그래서 F1 빼기 F-1이라면은 2 플러스 2B가 8보다 크다. 정리하면 2 넘기고 2 나누면, 네, 그쵸. B가 3보다 크다. 그 말은 이 순서를 만족한다라는 게 가와 나의 조건의 얘기예요.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f'x는 뭐예요? 이거 3차식이니까 미분하면 2차식이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2차식의 실근의 개수를 묻고 있어. 뭐 하라는 소리야? 판별식이겠지. 하고 일단 f'x 구해봐. 자,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를 따지겠죠? 기억. d는 4분의 d 할까? 4분의 d는 a제곱 빼기 3b야.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나 조건을 통해서 a, b, 3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a제곱이랑 3b? 전 이렇게 했어요. 뭐 사람마다 풀이는 다르겠죠? 어쨌든 a가 제일 크잖아. 제일 큰거두번 곱한 거랑 작은 거두 개를 곱했어. 그럼 당연히 이게 더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증명하냐? a제곱이 b제곱보단 크죠? 왜? 양수 범위에서 a가 더큰 상황인데 지금 둘다 양수인데 더큰거 제곱한 게 크겠지. 근데 b제곱은 3b보다 크지 않아? 왜? b가 3보다 크다 해서 양변에 b를 곱해요. 양수인 b를 곱해요. 그러니까 b제곱이 3b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 빼기 3b가 0보다 크다. 하고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기억 맞네 하고 땡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기니 뒤에 흐름이 다 있어요.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맞아요. 해도 되는데.

전체 범위가 필요해? 아, 그건 아니야. 그럼 뭐부터 따지는 게 맞을까? 그죠?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1과 1에서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니은 풀때 그냥 아무 데도나 하지 말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부터 따져보는 거야. 그리고 f 프라임 1 이렇게 두개 따져볼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단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해서 3 빼기 2a 더하기 b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너 이거 부호 구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3 더하기 b야. 작은 거두개더 했어요. 그 다음에 큰 거를 한번 빼는 것도 아니야. 두번 빼래, 두 번. 그럼 뭐가 될까? 음수겠죠. 이거 조금 증명을 해주자면, 3 빼기 a 더하기 b 빼기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3 빼기 a도 음수, b 빼기 a도 음수니까 네, 0보다 작습니다. 자, f 프라임 1은 어때요? 3 플러스 2a 더하기 b죠? 맞죠? 양수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일까?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만 다 그리진 말고 여기에 그리자. 자, 이건 지금 0보다 작았습니다. 자,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3차식인데 내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마이너스 1, 아, 여기 2차식이죠. 마이너스 1과 1이 있어.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 1에서는 어때요? 1에서는 양수야. 그럼 이거 2차식이면 연속함수잖아, 당연히. 그럼 연속함수면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 그쵸, 무조건 만나죠. 이렇게 만나죠. 축이 여기보다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기 때문에 아 이게 음수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까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아, 니은 틀립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 프라임 x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니은 틀려. 자, 그럼 니은 틀리고 끝 이러면 또안 돼요.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야 돼. 자, 디귿은 어떤 상황이냐?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려요. 자, 디귿은 뭘 묻고 있죠? 방정식 fx는 f'k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자, 여러분. fx 빼기 f'kx라는 이 그래프 그리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왜? 아직 k를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 그지. fx는 f'kx로 바꿔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할수 있어? 요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추론을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fx 그래프 그리고 싶은데, 우리 니은까지 뭐 했어요? 맞아요. 도함수의 부호 따지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이 디귿 풀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냥 생뚱맞게 다른 걸준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함수의 부호를 자꾸 묻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래프를 그려보라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아,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네. 자, 이건 fx야. 그럼 f' kx는 어떤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디를 지나죠, 이거? 그죠? 0,0을 지나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거 뭐야? 일단 0,0은 fx 위에 있는 점이긴 한데, 그게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근처에 0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거 어떻게 따질 거야? 어떻게 따져요? 대입해봐야지, 그냥. 자, f'0 따져봅니다. f'0는 b가 나오는데, b는 어때요? 양수죠. 그말 무슨 소리야? 아,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여기. 0, b. 이렇게.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여기 원점이 있다는 소리야. 뭐, 물론 여기 위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서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풀이 과정은 똑같아. 자, 그 다음 봐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여기 원점이 있어. 이 원점 지나면서 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첫 번째. 요게 보이죠? 두 번째. 또뭐 있어요? 네. 이렇게 접하면 이 아래에서 또한번 만나겠죠? 그럼 그런 기울기는 몇 개야? 기울기가 두 개야, 여러분.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자, 이 디귿 조건을 만족하는 f'k라는 요 기울기 자체.

문제는 두 개야.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몇 개냐를 묻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K가 몇 개냐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울기를 줄수 있는 K가 몇 개냐고. 몇 개일까? 네 개가 맞아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당연히 요거 포함되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 요 기울기를 갖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네. 네, 맞아요. 그 다음 또뭐 있어요? 요것도 있겠죠? 당연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울기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거.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근데 또뭐 어디가 있어요? 또 어디가 있어? 그냥 기울기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요 지점도 가능해요. 이거랑 같은 기울기잖아. 그쵸? 우리 기울기만 따올 거니까. 접점의 위치 안 따져요. 그냥 기울기만 따올 거야. 여기 어때?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는 거? 네. 뭐 여기 어딘가에 또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총네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fx 빼기 f' kx를 구하는 것보다 늘 말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좋단 말이야. known, unknown. 그럼 fx는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기역리는 다 fx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거 f' kx로 넘겨. f' kx. 이렇게 넘겼어?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거고, 기역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물어봤으니까, 생뚱맞게 이거 어떻게 풀지? 이 고민하지 말고, 기역과 니은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정답 기역 디귿. 다음, 3번. 자, 여기부터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도 그 전에 기출문제 어떤 거를 참고했던 그런 또 다른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었던 교훈이 있는데, 쌤도 그 교훈에 익숙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때는 바야흐로 2026학년도, 직전에 2025학년도 9월 21번에 이거랑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정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하다가 이 문제부터 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다루고 싶었고 또 동시에 요것도 너무 중요해서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이거 풀어봅시다. 그럼 최고차이 계수가 1인 다항 함수 f(x)예요. 뭐를 주지 않았죠? 몇 찬지 주지 않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다항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차수 정보야, 차수. 몇 차인지 안 알려줬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몇 차일까? 자꾸 물어봐야 돼. 이 고민 하시고.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은, 자, F0는 마이너스 3이래요. 아, 그러면 FX가 처음에 최고차이 계수가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뭐 XN제곱 더하기 따따따 하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으로 끝난다라는 거네요. 그쵸? 0, 마이너스 3 지나고. 자, 나 조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6x 빼기 6과 2x 세제곱 빼기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해보고 싶어? 일단, 내가 만약 이 문제를 처음 봤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양의 실수 x. 자, 그러면은 y축보다 오른쪽만 필요하죠? 근데 6x 빼기 6? 그리기 너무 쉽지 않나? 자, 여기 0, 마이너스 6이 있고, 기울기가 6자리니까, 뭐, 대충 요렇게. 이게 6x 빼기 6이에요. 자, 그 다음, 2x 세제곱 빼기 2. 아, 이것도 그리기 너무 쉽죠. 일단 첫 번째 어디 지나? 네, 0,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그 다음에요? 또 어딜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인 상태로 쭉 올라가는 거 알겠거든? 근데, 이게 정말 진짜 심플하게 1 대입하면 0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가 1,0을 지난다라는 것까지 알아.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 이거 둘이 어떻게 만날까라는 궁금증은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접하면서 만날까 아니면 안 접하면서 만날까? 접하면서 만나야 돼요. 왜? 내가 대수적인 계산을 해봐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그냥 양수 x에 대해서 6x 빼기 6보다 2x 세제곱 빼기 2가 언제나 크거나 같기 때문에 fx 지우고 보더라도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곡선이 이 직선보다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데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퉁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퉁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2x 세제곱 빼기 2. 그럼 우리의 fx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양수 범위니까. 자, 여기 0, 마이너스 3을 지나고요.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거 사이를 지나니까 쓱 가다가 무조건 여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보가 돼야 돼. 첫 번째 뭐? 이 점을 지난다. 자, 1번. F1은 0이야. 지금 여기 1이었습니다. 자, 2번 뭘까? 여기서 뭐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접선의 기울기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여기서 접해.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기울기도 6이지만 동시에 이 곡선의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6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곡선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 충분히 훈련이 됐다. 훈련이 됐으면 F'1이 6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조합을 고민해야 될까? FX가 아직 몇 차식인지는 모르지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알고 있어요. 그럼 FX는 몇 차식인 게 조금 자연스러워요? 3차. 왜? 왜? 아니, 조건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건이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세 개, 네개 나오는 거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FX가 최고차항 알고 상수항 아니까 이 사이에 미지수가 두 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빼기 3 이렇게 두면 정답이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상황상 약간 찍은 거나 다름없고 왜 그래야만 할까? 왜 그래야만 할까? 자, 1번. 그럼 만약에 fx가 차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1차식이면 어때요? 그거 불가능하죠. 왜요? 아니, 0,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이야? 그런 거잖아, 지금. F'1이 6이다라는 건 직선이면 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마저도 그냥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아니었어? 그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인 거? 이 점을 지날 리가 없죠. 그 다음, 만약에 요거는 뭐 말도 안 되고요. 자, 2번. F가 2차식이야.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F1은 0이니까 대입하면 1 플러스 A 빼기 3은 0. A는 2가 나오나요? 근데 그때 F'1이 6이 나와? 그거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F'X. EX 더하기 A고 A가 2인 상태에서 X에다 1 대입하면은 F'1은 4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돼. 그러니까 3차야. 아니죠? 4차 이상도 고민해야 되죠? 근데 4차 이상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안 되죠? 4차를 3차로 가둘 수가 없어요. 맞나요? 자, 다시. 이거 바꿔보면은 양수 범위에서 fx 빼기 2x 세제곱 빼기 2.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이상의 다항식을 여러분들이 3차를 뺀다고 해서 여전히 4차 이상이 남잖아.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절대 없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 4차는 안 되는구나 하고 fx는 3차식이다 하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자, 미지수 두 개, 그 다음에 정보 두 개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3은 0. 그러면 A 플러스 B는 2가 되는 거고. 자, F'1 필요한 거니까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F'1. 3 플러스 2a 더하기 b는
6이네요. 그럼 2의

A 더하기 B는 3이네요. A 더하기 B는 2인데 2A 더하기 B는 3이야. A만 늘어났잖아. 그럼 A가 1, B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3의 값 물어봤으니까 27 더하기 9A 더하기 3 B니까 그냥 3이죠? 3 빼기 3. 그래서 F3은 3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끝 하는 게 시험장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체크해 볼게 있어요. 첫 번째, F 프라임 1은 6은 왜 나왔을까? 두 번째,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여기서 무조건 쭉 들어가면서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함수값도 0이고 뭔가 미분 계수값도 6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가 보장된 건 아니잖아. 딱이 지점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그랬나? 정말 그랬나? 자, 이 문제 푸는 거 끝났어. 일단 첫 번째, F'1은 6이었을 겁니다. 왜요? 자, F1은 지금 0이죠. 그럼 여기서 6x 빼기 6이 있고, fx 빼기 f1 일부러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f1은 0이니까 그냥 넣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2x 세제곱 빼기 2가 있어. 내가 궁금한 거 뭐야? f'1이죠. f'1은 정보가, 이것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거를 x 빼기 1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극한 취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부등호 방향. 여러분, 부등호 방향 늘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할때 조심해야 돼?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x 빼기 1은 양수야, 음수야? 그건 때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심플하게,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1분의 6x 빼기 6,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x 빼기 1분의 2x 세제곱 빼기 2. 이것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약분하면 6이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리미트 취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정확하게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그때 요거 정리하면은, 이거 뭐 인수분해도 되지만 사실상 요것도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어떤 함수의 2x 세제곱에. 그래서 이거는, 네, 똑같이 6이 됩니다. 그럼 양쪽 다 6이네? 그럼 가운데도 어디로 가? 네, 가운데도 6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F'1이 6이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체크할 포인트. F'1. 정말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6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그래. 지금 Fx가 아까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나왔는데, 정말로 이게 성립했을까? 그걸 체크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6x 빼기 6.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 2x세제곱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건요 부등식이 늘 성립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자,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뭘까요? 네, 요게 2번입니다. 자, 1번 먼저. 그럼 6x 빼기 6보다 요게 언제나 크거나 같아? 그렇게 따지는 것보단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넘길 거다 넘겨서 0. x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3.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이게 성립해? 양수 범위에서? 뭐 하면 좋을까? 0보다 크다니까? 부호를 따지고 싶다라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궁금하단 소리고, 그 말은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하기 훨씬 쉽죠. 왜요? 이거 X 빼기 1의 제곱을 무조건 갖고 있을 거예요. 왜요? 자, 우리의 곡선 FX는 6X 빼기 6이랑 접하거든. 어디서? 1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X 빼기 1의 제곱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나머지는 X 더하기 몇이 될까? 플러스 3. 이것도 쉽죠. 왜요? 상수항이 3이거든. 여기 1 곱하기 3 하면 딱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니까, 아, 양수 범위에서는 뭐 어딜까? 뭐이 근처? 어쨌든 양수 범위에서는 이게 성립하네. 그러니까 요게

자, 다음. 라스트 4번. 자, 너무 재밌는 문제.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땐 당황했어요. 당황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당황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솔직히 처음 본게 아니었을 거야. 이거 무조건 처음 보면 당황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아, 일단 3차함수 fx인데 최고차항의 계수를 줬어요. 네, 땡큐. 그럼 미지수가 몇개 남았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3개가 남았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의 값을 구하죠. 이게 그 출제할 때 쓰는 종종 쓰는 스킬인데 뭐냐면 원래 미지수가 3개면 조건이 몇개 필요해요? 조건이 3개 필요하죠. 근데 3개를 다 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출제할 때 어떤 스킬을 쓰냐? f' 값을 물어봐. 왜? 그러면 상수항을 날려버리겠다. 상수항 나 궁금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어쨌든 하나의 스킬입니다. 자, f' 값을 물어본다? 상수항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미지수가 몇개 필요해? 미지수가 몇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조건이 2개 필요해?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식을 통해서 조건을 2개 얻어내면 돼요. 자,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연달아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가 기존에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부등식이 이렇게 3개 연달아 나와 있을 때는 해야 하는 사고가 명확했어요. 뭐냐? 앞에 있던 문제처럼 이거랑 이것이 같을 때, 아까 1,0에서 같았잖아. 그 같을 때가 문제를 푸는 키 포인트였거든?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 왜? x4제곱은 다 알고 있는 함수지만 이 함수는 어때요? 모르죠. 여기까지만 알고 f'x는 fx가 달라질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라 가지고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양쪽 두 개가 같을 때를 생각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할수 있어요? 나 딱히 없던데. 정말 딱히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산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난 요거까진 예상했어. 아, 이 c는 궁금하지 않아 사실. 맨 마지막에 f'10 물어보는 거 봐. 만약에 c를 알려줬으면 출제자 입장에서 뭐하러 f'10을 물어봐요. 그냥 f10을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아, 일단 c는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이거를 쭉 해봅니다. 자, f'x 필요하네. f'x는 3x제곱 더하기 2배의 ax 더하기 b죠. 그 다음에 f2x 필요하네요. 자, f2x. 이거는 여기다가 2x 대입하는 거니까 8x세제곱 더하기 4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인데, 어쨌든 f0는 c니까 날려버릴 거 아니야? 나중에 날리고 2x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 다 한번 정리해봐. 2분의 f'x? 나눠, 그래요. 자, 2분의 3.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x제곱 빼기 2. 자, f2x 빼기 f0? 네, 상수항 날리겠다는 소리고요. 2x 나눌 거니까 4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더라고. 여기 x4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래, 이 부등식 3개 연달아 나와 있을 때에는 일단 끊어서 해석할 거야. 뭐, 요거 앞에 거두 개, 그 다음 요거 뒤에 거두개할 건데, 요거 앞에 거두 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5,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 넘깁니다. ax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넘겼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사실 0은 제외하라고 했지만 이게 0을 제외한 모든 데서 성립하면 0에서도 성립할 수밖에 없긴 해. 자, 어찌됐든 이걸 다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이니까 절대 부등식으로도 풀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그게 딱히 이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기가 막힌 게 나중에 발생하거든. 그리고 요 풀이가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나누자고. 이거 다 알잖아. 그죠? 이식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식 다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쪼갰어. 근데 이거 2가 있는 거 너무 조금 신경 쓰이죠? 자, 양변에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 ea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eax 더하기 b가 어디, 다시 한번 등장해. 어디? 요거. eax 더하기 b가 x4제곱 빼기 4x제곱보단 작아야 돼요. 이게 출제 의도야. 어떤 직선이 두 개의 곡선 사이에 놓여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쉽지 않나요?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4? 그냥 요거죠. 위로 볼록인 2차함수 그래프고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잖아. 이거는, 이거 뭐 조금 복잡하다고 치더라도 미분하기 너무 좋죠. 미분하면은 4x3제곱 빼기 8x인데. 그럼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에서 x 풀마 루트,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x 빼기 루트 2.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 요거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랑 2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x4제곱 빼기 4x제곱이잖아. 그리고 여기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통해서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인데 그거 함수값 마침 대입해보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2ax 더하기 b라는 요 직선은 일단 첫 번째 이 사차식 요 높이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 곡선과 그 다음 요 곡선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위로 볼록인 2차함수 곡선 이거 두개 사이에 놓여야 돼요. 뭐가? 이 직선이. 어때? 끝났죠? 어떤 상황이야? 네. 이게 2ax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f'10 물어봤어요. 자, f'10은 300 빼기 4. 얼마? 296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게 출제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이 풀이를 제일 권하는데, 요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이거, 요것만 남기자. 그래. 자, 봐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극한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극한을 취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한 번쯤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왜요? 이 가운데 있는 포맷 자체가 뭐처럼 보여요?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쵸? ex 빼기 0분의 fex 빼기 f0니까 이거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뭐야? 그게 미분 계수잖아. 자, 그래서 양변의 리미트를 취하면 2분의 f'0, 아, 2분의 f'0. 지금 0으로 극한 보내고 있습니다. 빼기 2. 여기가 f'0.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f'0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요? f'0가 뭐야? b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또 자, 요 곡선이 있었어. 지금 요 곡선보다 2x 더하기 b가 아래에 있어야 돼. 근데 B라는 지점이 하필이면 여기랑 여기 사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이니까. 이 사이에 Y절편인 B가 놓이면서 직선이 언제나 요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네, 아까처럼

0: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똑같이 2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 해서 a는 0, b는 마이너스 4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 총 4개 풀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방정식과 부등식을 푼다? 그래, 일단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근데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아, 그건 좋지 않아. 넘겨가지고 곡선과 직선을 비교하는 상황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 먼저.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 뭐, 부호를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도함수 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우리 절대값 나왔을 때는 뭐 절대값 풀려면, 그래, 뭐 부호 한번 따져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 모두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유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 푸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수고했어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안경을 안 썼죠? 아, 왜냐하면 안 갖고 들어왔어요. 아, 네. 뭐 안경 없는 버전도 좋기 때문에 그냥 갈 겁니다. 근데 어디서 안 갖고 왔느냐? 바로 앞에서 안 갖고 왔지만 개의치 않아요. 안 쓰려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있어. 내가 오랜 시간 안경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만 안경을 안 쓴 기간과 안경을 썼던 기간이 비슷해질 정도네. 안경을 20살 정도까지는 안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안 썼던 기간이 있지. 안경 쓴 기간이 또 그렇게 길진 않네. 안경을 근데 되게 딥하게 썼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표현인가 싶겠지만 처음에 안경을 쓸 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가였는데 그때 이미 0.2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안경 멋으로 안경 쓰고 싶어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대. 우리 엄마 너무 특이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이렇게 하루는 TV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제서야 이제 안과를 갔는데 이미 막 시력이 0.2다 이래가지고 저는 안경을 되게 오래 여러분들 나이 때 안경을 정말 오랫동안 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되게 답답해해요. 그냥 그때 너무 열심히 꼈어서 그런가 봐. 되게 두껍게 되게 무겁게 안경을 꼈어서 그런지 지금은 안경이 좀 답답해서요. 전 사실 선글라스도 잘 안 껴요. 그냥 모자를 쓰면 모자를 쓰지 선글라스만 써도 이게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사실 쓰고 여기 들어올 동안에는 꽤나 답답하게 느껴요. 혼자서. 왜냐면 시야가 이렇게 있는 기분, 이렇게 걸어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너무 신기한 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 시야 답답한 걸 못 느껴요. 집중을 해서 그런 거지. 그랬다가 이제 나가는 순간 다시 이러고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이러고 걸어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 답답하다고 해서 들어오는 동안 아마 내가 뺐었을 거야. 오랜만에 다시 안경 안 끼는 원래 그냥 맨 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약점을 하나 공개를 또 하고 가야죠. 과거형 약점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과거형 약점. 아, 이거 과거형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겉으로 그걸 드러내는 건 아닌데 주변 시야가 넓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어. 나 학창시절에 힘듦이 있었는데 나를 되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그 괴롭히는 동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친구랑 친한 친구가 이야기만 해도 왠지 나를 싫어해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행동이 다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기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되게 나를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누군가 친구들끼리 푹 이러면 나, 내 욕하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뭘 해도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탈피를 해나갔느냐? 그냥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더 집중했어요. 정말로. 그냥 방법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우 관계가 또 공부할 때 되게 방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A가 B한테 쟤 별로야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B가 너를 싫어하는 데까지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쟤 별로래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라고 얘기는 한다 한들 내가 판단을 할 때까지는 저 사람을 사람들이 쉽게 싫어하고 쉽게 미워하고 하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낼 때뭐 했느냐? 공부했어요. 진짜 방법은 그거였거든. 조용하게 나한테 집중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더더욱 더 많이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어때서? 그런 성격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나를 싫어하나? 아니야, 쟤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진 않다더라. 저의 말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세요. 저는 탈피했던 방법이 딱 그거였거든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지 않다. 이 멘트가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생각보다 남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도 빨리 까먹을 거고요.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빨리 까먹을 거고요. 그렇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좋은 점만 일단 기억하려고 하고, 아닌 경우는 버리고 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버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싫다잖아. 그러면 눈치 보지 마요, 여러분들도.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된던데요라고 하겠지만,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 바꿀 수 있어요. 바뀌더라고요. 나 생각보다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지금은 남 눈치 잘안 봐요. 잘안 봐요, 지금은. 싫대? 그래? 그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바뀌긴 하더라고요. 당당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한 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거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이 내면이 좀 편안해야 공부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알겠죠? 아닐 땐 이어폰 딱 끼고. 요즘은 줄이 아니죠? 이거 너무 약간 옛날 스타일이었나 아무튼. 끼고 가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성격으로 바뀌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오늘의 제목이.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것이 되게 넓은 의미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그냥 중복 순열도 나올 수 있고, 뭐 1대1 대응으로 가면은 사실 나열하기에 대한 이야기로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팩토리얼과 관련된 개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중복 조합도 함수랑 관련해서 등장하잖아요. 크거나 같다 함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치역의 개수도 있고, 그쵸? 이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뭉뚱그려서 함수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기본은 뭐예요?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쏘잖아요. 그렇죠? 쏘잖아. 그때 각각의 원소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쏠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얘의 조건에 따라서 쏠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여기서 몇 가지, 그렇게 해서 곱한다가 일단 기본적인 곱의 법칙의 느낌입니다. 괜찮나요?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자, 조건 체크라고 해놨습니다.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한다, 요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케이스를 나누게 할 만한 것들을 찾으셔야 돼. 가나 중에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함수를 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용하는데 보통 가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나까지 만족시키는 걸로 가잖아.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를 읽었는데 애매해. 그럼 나를 읽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나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만하다 그럼 가시고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를

시키는 것들을 찾으신 다음에 그중에서 가인 동시에 나가 아닌 것을 제외하면 돼요. 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으시고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제외시키면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그쵸?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여집합의 느낌, 요런 것들이 당연히 함수의 개수에서도 여전히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여사건으로 가는 게더 편할 때는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데 둘다좀 애매해. 가를 만족하거나 또는 나. 가가 아니거나 나가 아닌 경우로 생각하셔서 전체에서 제외를 시키실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다양한데 문제마다, 그런 상황들마다 내가 좀 접근하기 좋은 방법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어려운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딱 집어넣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쓸수 있는 것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다. 일단 쏠수 있는 것 기준으로입니다. 케이스 나누기 좋은 것은 뭐 F1이 3이야. 또는 F1이 3 또는 5야. F1이 1 또는 3 또는 5야. 그러면 F1이 1일 때, F3이 F1이 3일 때, F1이 5일 때, 이렇게 해서 딱딱딱 케이스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좀더 편안하고요. 괜찮나요? 그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요, 재밌어요. 어렵지 않은데 좀 부담스러운 문제들로 갖고 왔어요. 이상한 말인 거 아니야? 어렵지 않은데 부담스러운 문제. 나랑 같이 부담스러운 게 낫잖아. 혼자 부담스러운 거보다는. 그죠? 오케이. 자, 3월에 나왔던 28번입니다. 3월은 말이야. 아직 확률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확률조차 들어가지 않은 그 범위 안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정말 좀 진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률도 아닙니다. 그냥 경우의 수예요. 그죠? 확률로 바꿔봐야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그치? 자, 일단은 X, 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는 1, 2, 3, 4, 5, 6, 7, 8, 9대. Y는 1, 2, 4, 9. 그리고 보낸대. 가, 오. 읽기 싫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안 써도 되지만 약간 출정식 같은 거지. 함수를 대하는 나의 그 의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9개밖에 되지 않, 9개 되니까 길지만 그래도 쏜 거야. 이렇게. 쏘는 것이군.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가를 이제 읽어보니까 어떻냐면 fx는 1인 x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풀었어봐. 1을 쏘는 x가 3개다. 좀더 풀어봐. 1을 3개가 쐈다. 다시 더 좋게. 1 쏘는 애가 3개. 쉬운 표현으로 바꾸세요. 굳이 멋있는, 우리가 뭐 프리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 쏘는 애가 셋이고요. 2 쏘는 애가 둘이고요. 4 쏘는 애가 넷이네. 그렇잖아. 1 쏘는 애가 셋, 2 쏘는 애가 몇? 둘. 4 쏘는 애가 몇? 4명이래. 그래서 총몇 명이야? 9명이잖아. 명이라는 건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원소를 명으로 세진 않지만 그게 중요하냐는 거는 내가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있잖아.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만만한 나만의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1 쏘는 애가 3명이구나. 오케이. 그럼 너네들 중에서 말이야. 누가 1 쏠지, 누가 2 쏠지, 누가 4 쏠지만 결정하면 되네. 가를 만족시키는 거 찾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걸 볼게요. 뭐라는 거지? 이럴 땐 넣어봐. 1부터 넣어볼까? F1과 F2를 더하면 절대로 F3이 될 수는 없대. 여기서 어떤 느낌이 느껴져요? 등호인 경우를 제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F2 더하기 F3은 F4일 수 없고요. F3 더하기 F4도 F5일 수 없어요. 인데, 없어요. 등, 같지 않다 보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편한 건 뭐예요? 같다인 거잖아. 그때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가인 동시에 나는 아닌 것들을 제외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거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내가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나는 등호인 때가 더, 그치. 등호인 거 찾아서 그런 경우가,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방식을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이렇게 가겠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가부터 해석을 할게요. 가부터 처리를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앞에 붙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붙는지 잘 몰랐었고 머리를 뜯고 있어도 뜯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집중할 때는. 이게 집중력 아니겠니? 자. 자, 1 쏘는 애가 3명 필요하대. 그래서 9개 중에 3. 남은 6개 중에 이 쏘는 애 2명 뽑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남은 애들은 다 4를 쏘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조합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계산해봐. 6팩, 3팩을 6팩, 4팩, 2팩 이렇게 곱하는 거다 보니까, 어라라, 해보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9팩을 3팩, 4팩, 2팩으로 나누는 꼴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자, 1 쏘는 애3 뽑고 남은 6 중에 2 쏘는 애 2를 뽑는다 보다 더 좋은 건 이들이 이렇게 쏘아졌기 때문에 자, 1, 2, 3, 4, 5, 6, 7, 8, 9의 함수 값들을 나열해 볼까? 뭐뭐뭐 있죠? 1, 1, 1, 2, 2, 4, 4, 4, 4였겠구나. 이들을 나열하시면 순서대로 F1, F2, F3, F4 쭈루룩 F9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가디순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가디순으로 접근이 잘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봐놔야지, 그치? 자, 이래서 1260이라고 나옵니다. 괜찮아? 이때 숫자가 커서 당황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객관식 보기를 스르륵 봐요. 나쁘지 않지. 900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가 아닌 경우로 제외시킬 거면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60까지 전체 경우입니다. 가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았어요. 자, 이제 그중에 나가 아닌 경우를 찾아볼 건데 나가 아닌 경우 찾기 위해서 잠깐 가볼게요. 여전히 그러니까 함수 값의 종류는 1, 3개, 2, 2개, 4, 4개인 거예요. 1, 3개, 2, 2개, 4, 4개인 거야. 근데 나가 아닌 것을 살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7 이하의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는 fx? fx 옆에 거에 함수 값을 더했을 때그 다음 함수 값이 일 수도 있다. 인 경우가 있다. 있다인 거야,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연속해서 세 개를 나열해 보았을 때, 어떻게? 1, 1, 2가 되어도 이렇게 만족이 될 거고요. 또, 2, 2, 4가 되는 경우도 이런 걸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경우는 가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112를 연속하게 배열하거나 224가 연속하게 배열되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맞아. 그래서 저거 한번 계산하러 가볼게요. 요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들을 배열한다는 버전 그대로 해서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겠습니다. 가인 것들 중에 나가 아닌 것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뭐였지? 112가 묶어져서 나오는 경우. 나머지 뭐뭐 있어요? 1, 1, 2 사용했으니까 1 하나 남았고, 2 하나 남았고, 4, 4, 4, 4 남아있습니다.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입니까? 한 덩어리. 이 덩어리 안에서는 배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 3, 4, 5, 7개. 그러면 7개를 배열하는데, 맞죠? 맞죠? 7개를 배열하는데, 가디순 적용해서 4개 배열만큼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함수의 개수인 척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예요. 그치, 그치. 7, 6, 5 곱하니까 210까지. 두 번째 케이스는 2, 2, 4가 묶여 있는 경우. 말고는 1이 3개 있고,

2는 다 썼고, 4는 하나 썼으니까 3개 남아요. 그럼 이것도 7개를 배열하는데, 여기 3개 3팩, 저기 3개 3팩 토리알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그러면 7, 6, 5, 4, 3팩 하나 사라지고, 3, 2 남으니까 슝슝슝 지우면 20 곱하니까 140. 그래서 둘이 더하면 되겠죠. 하지만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Yes, 어떻게? 어떻게 하면 겹칠 수 있죠? 2가 어차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12224 이렇게 붙을 순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맞지, 맞지? 1112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 안에서 얘네가 붙는 방법이 대체 뭐예요? 뭐가 겹친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있잖아. 224112는 없어요. 이둘 중에서 2를 물고 늘어지는 방법이 겹친다는 거예요. 2가 두개 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면 112도 되고 224도 되잖아. 나머지 몇개 있어? 1은 하나 남아 있고요. 2는 다 썼고요. 4는 세 개가 남습니다. 이들을 배열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3, 4, 4, 4. 세 개를 배열할 때마다 겹쳐지니까 20까지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0뺀 다음에 120 더할까요? 우리가 제외해야 되는 게몇 가지? 330가지를 제외시켜야 되는 거.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 나가 아닌 경우. 부분적 여집합. 가 중에 나가 아닌 경우 제외시켜야 가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그 베스트 중요한 이야기. 330가지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면 되겠죠. 끝. 930. 정답은 그래서 932 되어 주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괜찮아. 그래서 요 문제를 해석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을 들으면 자, 이렇게 푸세요 하잖아요. 자, 이렇게 푸세요를 그냥 듣고 있는 건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이거잖아. 가나를 모두 만족한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보통은 가나, 나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해석을 하잖아요. 가를 이용해서 가 만족하는 케이스를 구하고 각각 그 안에 나를 만족하도록 경우를 구한다면 지금처럼 어때요? 가와 나 중에 나는 누가 봐도 여사건으로 가는 게좀 좋아. 그러면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먼저 찾고 그 중에 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아,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요라고 풀지 않아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거든?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지려면 어쨌든 처음에는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서라도 그런 척, 그렇게 생각하는 척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가,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기가 심플 깔끔하잖아. 근데 나는 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이 아닌 경우를 찾는 것보다는 인 경우를 제외시키는 게 낫거든. 그러면 가인 것들 중에서 나가 아닌 것을 뺄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의 풀이에 접근하는 꿀팁이에요. 어떤 단원 무관. 그죠? 어떤 단원에서만 얘가 적용된다가 아니야. 보통 가나를 만족시키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죠? 요 문제가 이제 28번으로 등장을 했던 그 문제입니다. 어때요? 다시 보면 좀 할만하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실론 뜨고 보잖아요. 시험장에서 머리도 좀 지쳤을 때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가도 안 읽혀 막,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 함수값이 1인 애가 3명이야. 1 쏘는 애가 3명이래. 이렇게 바꾸는 순간 가의 모든 내용이 되게 귀여워져요. 만만해진다고. 멋진 표현 쓰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표정,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말하는 표정. 표정이 왜 자꾸 나와? 표현.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아예 빼. No. 알았지? 그렇게 하셔야지 문제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부담스러운 문제 하나 하고 갈게요.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의 유형은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고
특히나 뭐 중복 조합에 크거나 같다 경우에 되게

되게 많아. 근데 중복 조합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접근을 해봤을 것 같아서 최근 트렌드 중에서 좀 재밌는 5월에 나왔던 2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를 겁먹일 만한 요소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겁을 먹게 만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 뭔지 알아? 첫 번째, 역함수가 들어와 있어요. 역함수라는 단어만 들어와도 패스. 이런 느낌이. 아, 못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건, 이러나 저러나, 1, 2, 3, 4, 5에서, 1, 2, 3, 4, 5한테 쏠 겁니다. 얘네를 보는 순간, 만만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를 읽을 때까지도 난좀 행복했어요. F1, F3이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고르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짐. 정해지잖아. 그래서 좀 신났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률을 물어보고 있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눈이 X에서 아, 오케이, 이거지. 가. 이렇게 읽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고질병이에요. 모든 그 수학 공부를 시작한 역사 이래. 제가 볼때 고질병이에요. 문제를 안 읽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저 여러분들도 문제 안 읽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 꼭 읽으세요. 잘 읽어보시면 진짜 중요한 말들을 내가 안 읽었어. 1대1 대응이고 함수입니다. 그걸 먼저 봤어야지. 그럼 뭐 내가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르고 또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르면 돼? 아니야.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르고 세개 중에 두개 골라야지. 남은 세개 중에. 그러면 1과 3과 2와 4가 쏠 것들이 정해지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까 1대1이니까 1이 고르는 거 다섯 가지, 2가 고르는 거네 가지 이런 식으로 5팩토리알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이러나 저러나 몇 가지밖에 안 돼요? 120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얘기 왜 하냐면, 120까지는 할 만하진 않지만, 한 50까지 밑으로는 여러분, 까짓것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셔야 돼.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죠? 한번 도전해볼까? 하다 보면은, 좀, 문제 접근하는 눈이 좀 길러지긴 하거든. 사람이 어쨌든 간에 고생하는 풀이도 풀어봐야, 그 다음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그죠? 그 약간 잘 포장된 도로로만 계속 가지 말고요. 문제풀이에서 많이, 많이 쿵쿵 부딪혀 보셔야, 아, 그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더 깨닫더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그냥 일부러 읽은 이유도 내가 좀 부딪혀 봐야, 아, 1대1을 내가 안 읽어서 틀렸어. 와우, 이런 걸 느껴봐야지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해요. 나도 실수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죠? 자, 어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를 보고 되게 신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다섯 개 중에 두 개의 원소를 고르면 1과 3이 쏘는 것이 결정되고요. 남은 세개 중에서 또두 개를 고르면 2랑 4가 쏘는 게 결정되고, 남은 것은 누가 쏘면 되겠어요? 5가 쏘면 되니까. 어머,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쵸? 어떻게 돼요? 나도 만족시키는 거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가를 굳이 굳이 왜 썼냐면, 가만족시키는 것을 살폈을 때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30가지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20가지는 할 말하지 않지만, 50가지 밑으로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 이런 얘기 했잖아. 30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할 만하지. 할 만하지, 그치? 할 만해요. 그러면, 나를 만족시키는 거 찾아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해볼 생각도 할 만하다는 거야. 그렇지? 물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자, 어쨌든 가에서 30가지를 만족시킨다를 썼지만 나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살짝 지웠습니다. 나는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에 대하여 이게 뭔 소리야? F1에서 F5를 뺐는데 그것이 F1의 역함수에다 1 집어넣은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우리 역함수일 때 어떻게 했지? 이걸 K라고 놓으세요. 한글로 풀었으면 누가 1을 쐈는지잖아. 그쵸? 다시.

1손 아이를 K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1손 아이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K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예요. 됐어?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누가 1을 썼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1을 썼는가? 후보군이 있어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 4, 5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제외되는 아이들이 많아. F3은 F1보다는 커야 돼요. F4는 F2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저들은 1을 쏠 수가 있어, 없어? 못 쏴요. 누가 1을 썼는지가 궁금하다며, 너는 1을 쏠 수가 없고요. 너도 1을 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보다 작은 아이를 쏴야 되는 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을 쏠수 있는 후보 중에 3과 4는 제외가 되었어. 1을 못 쏴. 조금 더 생각할까요? 5개가 다 되지도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 5가 1을 쏘게 되면, K가 5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함수 값의 차는 아무리 커도 4입니다. 어차피 1대1이기 때문에 두 함수 값의 차는 아무리 커도 4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차가 5가 돼야 돼. 게다가 심지어 1이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렇잖아. 이게 성립하겠어? 안 돼. 5도 있잖아. 못 쏴, 1을. K가 5일 순 없어요. K가 5일 수 없잖아. 그래서 1을 쏠수 있는 아이가 1과 2밖에 없어요. 어허? 그럼 어떻게 되냐면, F1이 1이거나 F2가 1이에요. 나에 의해서 케이스가 결정됐습니다. 아직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걸 찾은 건 아닌데, 나와 가를 해석하면서 1을 누가 썼는가에 따라서 저는 케이스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함수 얘기할 때 일단 쏠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라 그랬잖아요. 쏠수 있는 것은 1이 1쏠 때, 2가 1쏠 때예요. 끝. 그래서 갑니다. 첫 번째, F1이 1인 경우. 두 번째, F2가 1인 경우.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접근이 어려워. 접근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리고 이제 F1이 1인데 가 나를 다 만족시키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1은 일단 1을 쏘게 해놓고 시작할게. 그러면 F3은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 F2는 F4보다 커. 이렇게 F2는 F4보단 작아야 되고 조건을 다 나열해볼게요. 그리고 K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F1 빼기 F5는 1인데,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얘가 또 1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F5로 가능한 게 뭐뭐뭐 있어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지. F3도 어때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지. 그 말은 F3과 F5는 각자 다른 걸 쏘기만 하면 돼. 자, F3아, 너 가서 한번 쏴봐. 너 누구 쏠래? 네 가지 있지? 하나 쐈어요. 네 가지. F3이 쏠수 있는 거네 가지. 그러면 남은 것들 중에 F5가 하나 쏴. 세 가지. 그러면 남은 게두 개죠. 이두 개는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와 4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일단 F1은 1을 썼어. 여기서 하나. 1이 1쏜건 끝난 거예요. 그럼 2, 3, 4, 5가 남은 2, 3, 4, 5를 어떻게 쏘는지가 궁금한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원하는 조건들을 일단 나열을 해서 써봤어. 그랬더니 F3은 1보다 크니까 2, 3, 4, 5가 프리패스야. 근데 마찬가지로 1에서 F5를 뺀 거잖아. F1이 1이니까. 그 차이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차피 다른 수를 쏠 거니까.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F5도 자유로워요. 그래? 너도 자유, 너도 자유면 일단 골라봐. 너 먼저 골라. 그 다음에 5가 골라. 남은 두 개는 어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너네는 선택권이 없어. 끝. 그래서 12가지예요. 괜찮죠?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F2가 1인 경우. 어차피 케이스가 이두 가지밖에 없었어. 없었어.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상황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내가 이것도 천천히 하면 돼요. 똑같이 할 거야. 1, 2, 3, 4, 5가.
1, 2, 3, 4, 5를 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뭐예요? 1대1 대응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건도 일단 2가 1을 쐈어. 그럼 남은 2, 3, 4, 5를 1과 3과 4와 5가 써야 돼요. 자, 조건들 또 써볼게. 가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1보다 F3이 커요. 아직 여기에는 뭔가 없어요. 그 다음에 F2가 1이니까 1보다 F4가 크니까 F4는 자유예요. 저이 단어 좋아하잖아요. 쓸 때. 얘는 자유야. 그러면 F4는 잠시 가서 기다려. 넌 남은 거 쏴. F4는 기다려도 돼. 그죠? F4는 다 된대. F4는 일단 기다리라고 할게요. 그 다음 하나 더 조건이 뭐였냐면 F1 빼기 F5가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보다. K가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연결된 게 F1이에요. F1이 결정돼야 F5를 결정할 수 있고, F1이 결정돼야 F3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F1, 5, F3, F1, F5, F3이 가능한 경우를 무엇을 이용해서 F1을 이용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1일 순 없죠. 1은 이미 솔드아웃이에요. F1이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일 수는 없잖아. 여기다 큰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1은 안 되지. 5여도 안 되잖아. 그럼 F1은 2거나 3이거나 4예요. F1이 2인 경우부터 시작할게요. F1이 2가 되면 F5로 가능한 건뭐 있을까? 두 함수값의 차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여도 되고요. 5여도 됩니다. 맞아? 4여도 되고 5여도 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4를 사용했다면 남은 것들은 몇 가지가 가능할까? 여기서는. 4일 경우에 몇 가지, 5일 경우에도 몇 가지. 어차피 똑같아. 2보다 큰 값은 3, 4, 5가 있거든요. 그죠? 3, 4, 5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4를 사용하든 5를 사용하든 F3이 가능한 건 나머지 두 가지예요. 4일 때두 가지, 5일 때두 가지니까 총몇 가지라고 쓸까요? 네 가지. 이렇게 갈게요. 요거 두 가지와 요두 가지를 곱하는 거야. 괜찮겠어?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가능한 거 4, 5 이렇게 내려서 써도 돼. 이게 2고 이게 4일 때. 함수값으로 쓰는 거야. 4일 때 얘는 누가 가능해요? 3 또는 5, 여기는 4 또는 5, 이래서 네 가지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좀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어차피 2보다 큰 3, 4, 5 중에서 4 또는 5를 선택하면 남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남은 건 F4가 가져갈 거거든. 됐어? 어차피 F2는 결정됐고, F1, 3, 5가 선택되고 나면 남은 F4는 남은 거 하나 가져갈 거잖아. 됐잖아. 그러니까 F4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거 가져갈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나왔습니다. 자, F1이 3이 되면 어때요? F5는 1은 안 돼. 솔드아웃이야. 그럼 2, 3, 4, 5만 가능해. 두칸 이상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러면 3, 5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3보다 큰 수는 4, 5 남아있거든. 5가 솔드아웃이니까 F4는 무조건 4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인 거야. 괜찮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4가 되게 되면 차이를 봤을 때 2여도 되고요. 없어. 그죠? 2여도 되는데 1은 안 돼. 그 다음에 차이가 2 차이 나는 함수값은 없잖아요. 그러면 2를 쏴야만 합니다. 4보다 큰 값은 뭐 있어요? 5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몇 가지? 6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몇 가지냐? 6가지입니다. 둘이 더 할까요? 2번 케이스, 1번 케이스? 그럼 총몇 가지? 18가지네요. 뭐야, 굉장히 별거 없는데, 간단하게 들어갔는데, 이래도 정답이 될까? 하고 객관식 보기를 봤더니, 분모에 비해 분자가 꽤나 초라한 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안을 준다니까? 오케이, 그럼 해보자. 맞는지. 그러면, 일단, 120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치? 6으로 나누면 3이고, 6으로, 아니, 6으로 나눠지니? 6으로 나눠지지, 20. 그래서 정답 20분의 3이 있나요? 있네요. 객관식 보기. 1번 끝.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때까지만 해도 뭔가 대단히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것 같았지만 여기로 오니까 어때요?

진짜 하나하나 체크하는 여기에 가디순이 쓰였나요? 아니요. 뭐 중복 순혈이 쓰였나요? 아니요. 대단한 조합이 쓰였나요? 아니요. 진짜 그냥 함수의 개수와 확률. 근데 그 함수의 개수가 어떤 뭔가 멋진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개념이 쓰였나요? 아니요. 케이스를 잘 나누고 분석 잘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확률로 나오는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지. 그치? 그냥 수학적 확률을 구하시오의 문제의 유형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세. 그죠? 그러면서 분석하는 것들과 해석하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F, 일단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잠시 다녀오자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였어. 가를 해석했을 때 행복했으나, 행복했지만, 나랑 같이 엮어서 가려니까 조금,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한다. 이건 좀 부담스러워서, 나를 봤을 때 역함수라는 그게 나타나면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0K로 바꾸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누가 1을 쐈는가? 누가 1을 쐈는가? 그걸 봤더니 3이랑 4는 1을 못 쏴요. 그리고 5가 1을 쏘게 되면 얘가 5가 되다 보니까 함수값의 차가 5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5도 못 쏴? 그러면 1을 쏠수 있는 애가 2랑 1밖에 없네. 요거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쏠수 있는 아이가 결정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1이 1인 경우와 F2가 1인 경우로 나눴어. 그렇게 놓고 일단 1은 이미 솔드아웃이 됐으니까라는 생각을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를 찾아가는데 조건을 다시 썼잖아요. F1이 1이면 F3은 자유로워요. F2랑 F4는 두 개가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여기서도 F5도 자유롭네. 그러면 3과 5는 자유롭게 쏘면 되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남은 거 끝. 12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오히려 생각할 게 많았거든. 그렇게 편안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일단 F4는 free니까 너는 남은 걸 쏘자라고 결정을 해놓고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1이 결정돼야 3도 쏠 것이 결정되고 1이 결정돼야 5도 결정이 된단 말이야. 어떤 걸 쏠지. 그래서 두 조건에 같이 엮여 있는, 물려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지. 어차피 두 조건을 다 찾아야 되는데, 두 조건을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F1이야. 그러니까 F1을 기준으로 케이스 안에 말하자면 케이스를 나눈 거예요. F1은 2, 3, 4, 5 중에 쏘는데, 이거 5면 안 되니까 2, 3, 4밖에 안 돼요.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누고 직접 하나씩 세어 간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복잡할 건 없는 게, 이네 개가, 이네 개를 쏘면요. 4팩토리얼, 24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내가 나열해 가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2를 쐈다면 이 되잖아. 그치? 2를 쏘게 되면 심지어 여러분 하나가 더 빠져나갔으니까 3팩토리얼 6가지. 이 안에 6가지가 가능한 것들 중에서 세는데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2보다 큰 3, 4, 5 중에서 쏴야 되는데 얘는 일단 F5는 두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4 또는 5가 가능하고 얘가 4를 쏘게 되면 남은 두 가지. 5를 쏴도 두 가지니까 총네 가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다음은 쉽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을 생각을 하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한 건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좀더 편안했습니다. 해보기만 하면요. 그 제가 볼땐 펜을 대는 것까지가 어려워. 그치? 내가 해내겠다고. 내가 이것을 해석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용기까지가 진짜 어렵지. 그리고 눈에 가시가 보이면 제거하세요. 알았죠? 눈에 가시가 보이면 일단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편한 문제 하나를 풀고 갈까 봐요. 약정몽약이라고 너무 어깨에 힘주는 문제만 풀면 또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로는 좀 귀여운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안 귀여울 수도 있어. 직접 해내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길래 그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따끈따끈하게 푸는. 거기서 보시면. 이 시행에서 함수를 이런 조건에 만족시킬 때 함수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해놓을까? 이거부터 해야지. 5에 5제곱부터 깔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잖아.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F1과 F3은 크기가 정해지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네. 라는 생각과 두 번째.

지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요. 1, 2, 3, 4, 5가 치역 원소 예를 들어서 4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이 치역 원소 4개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OC1, 그 다음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5 곱해놓고 시작할게요. 좀 마음이 놓였어. 왜? 그럼 5가 하나씩 약분되어가지고 5의 4제곱이니까. 계산도 좀더 간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네모에 들어갈 것은 치역의 원소가 1, 2, 3, 4일 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일단 1과 3이 쏠 것을 좀 골라볼까요? 1과 3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고르기만 하면 끝나잖아. 1과 3이 쏘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그들은 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과 2를 뽑았어,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1을 쏴야만 하고요. 3은 2를 쏴야만 해. 끝! 그러면 이들은 화살을 맞았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3과 4는 무조건 화살을 맞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가지 마요. 왜 그러느냐? 쏴야 되는 친구가 2랑 4랑 5예요. 3명이서 2개를 다, 각각 다 쏴야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3을 쏘는 게 2개, 4를 쏘는 게 1개거나, 4를 쏘는 게 2개, 3을 쏘는 게 1개이기만 하면 되지. 복잡할 게 없다는 거야. 그치? 또는, 3, 4를 하나가 쏘게 되면 나머지 1 또는 2를 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몇개안 되니까 나열해 보자. 이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하겠다고요? 구성하고 배열할게요. 구성 후 배열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예스. 일단 1과 2가 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이들은요, 3과 4는 무조건 쏴야 합니다.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정해지죠. 치역의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1, 2, 3, 4가 화살을 무조건 받긴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남은 구성은요. 1을 쏴도 되고요. 2를 쏴도 되고요. 3, 4였으니까 3을 쏴도 되고요. 4를 쏴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때요? 별거 없잖아. 별거 없지. 3과 4가 무조건 화살을 맞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구성했으면 뭐 하면 돼요? 아이, 배열하면 되죠. 얘몇 가지? 3팩토리얼 6가지. 6가지. 4 어디에 집어넣을까? 3가지. 3가지. 끝. 몇 가지입니까? 18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1과 3이 쏘는 것을 고르는 방법의 수. 2, 4, 5가 쏘는 것을 고르는 방법의 수입니다. 3, 4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 나머지는 하나 더는 자유로워. 1, 2 중에 쏴도 되고, 3 중에 쏴도 되고, 4 중에 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8가지네. 그럼 여기다가 6 곱하면서 가는 거죠. 108이 들어가 줍니다. 끝. 객관식이 아니더라고. 근데 더 이상 약분될 일 없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625분의 108이에요. 분자 분모를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 733이 되겠군요. 733. 끝. 정답은 733.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뭘 많이 하냐면 이들이 쏘는 거두 가지를 고르고 나면 이들은 어때요?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알아서 쏠 수가 있습니다. 2가 쏘는 거네 가지, 4가 쏘는 것도 네 가지, 5도 네 가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때는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도 제외해야 되고요. 세 개인 경우도 제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단 이게 원소가 많이 길면, 여러 개가 되면 그런 접근을 해야지. 치역의 원소가 4개라고 했는데,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인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딸랑 셋이서 둘을 꼭 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 4 쏘고 나머지 하나가 뭘 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3, 4랑 나머지 하나가 뭘 쏠지를 생각하고, 구성한 다음에 배열을 하겠다는 거죠. 누가 3을 쏘고 누가 4를 쏠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구성을 만들어 봤더니 네 가지밖에 안 돼. 배열했더니 가짓수로 그냥 쉽게 해결이 돼요. 요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라는 말만 보고 혹시라도 항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쵸? 다만 어렵게 나오는 문제일 때 어떤 거?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려면 각각 원래 다뭐 1대1 대응 이런 거 없으니까 각각 쏠수 있는 경우가 4가지죠.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가지에서 뺍니다. 누구를?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 그러면 너네 둘만 쏘는 경우를 제외하겠죠. 또 3개인 경우면 1, 2랑 3 쏘는 경우를 제외하겠죠. 1, 2랑 4 쏘는 경우를 제외하겠죠. 대신에 그 안에서 또 겹치는 경우들 빼고 뭐 요런 것들을 생각한다까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약점공략 미적분 차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부터 4강, 5강, 6강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자, 이 주제를 공부를 할 건데 상위권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을 했지만 사실 수능에서 수투도 출제가 되고 미적분도 출제가 되죠. 그런데 수학 2에서 나오는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이 미적분과 굉장히 많은 교집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3시간을 좀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수학 2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비해서 조금 힘들 거예요. 험난한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훨씬 더 달콤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자, 주제는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미분의 활용입니다. 자료실에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올려놨어요. 교재를 만들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도함수의 활용이 미적분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이래요. 우리가 1강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수능에서 8문제가 미적분 출제가 되고요. 2점짜리가 1문제, 3점짜리가 4문제, 4점짜리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은 예외 없이 요 4점짜리 3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 28번, 29번, 30번이면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 문제로 예외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올해 수능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앞에 지난 3강 동안 공부했던 수열이 극한, 그러니까 뭐 급수, 정의해석 문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트렌드도 있습니다. 2023학년도 이전까지 나왔던 추세와 2024, 2025, 2026 트렌드가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가 딱 이렇게 뭔가 감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일단 시험 범위도 엄청 넓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야. A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B라는 문제가 나오면 A랑 B의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워낙 문제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뭐총 10가지의 어떤 핵심 개념이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한두 개 겹친다고 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아, 문제가 유사하다. 내가 예전에 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좀 쉽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도함수 활용 파트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특정 주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 공부해. 그 다음에 요게 최근에 뭐 트렌드니까 너네들은 이거 해.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해.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중요한 설명을 싹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는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수열이 크나 달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 거고, 우선은 전체적인 트렌드는요, 수능에 보통 28번, 29번, 30번이 있으면, 최근에, 뭐한 3, 4년,

수능 문제는 28번 아니면 30번 문제가 도함수 활용을 출제가 됐습니다. 29번으로 나온 적이 평가원 모의고사에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28번 아니면 30번을 출제가 되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30번이 나오면 그의 수능 원탑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주제는 이 도함수 활용은 그냥 1등급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최고난도 문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3시간 강의를 꼼꼼하게 들었어. 나는 30번 맞출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보통 수능에서 21번이나 22번이 수투 미분의 활용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면은 22번으로 나왔던 적, 그러니까 공통과목 최고난도 문항 나왔던 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1번이 미분의 활용, 22번이 지수로고 함수로 나왔던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22번 어쨌든 최고난도 문항으로 수투 미분의 활용이 나오는데 도함수 활용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로서 커버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출제 방식이고, 그러면 이 도함수 활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미적분에서 도함수 활용 문제가 나왔어. 28번 아니면 30번으로 나왔어. 가장 중요한 것에만 딱 하나만 꼽아봐라. 아까도 말했지만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중심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물론 수투도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수투는 3, 4차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미적분에 나오는 함수는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 쌤도 수능 해설 강의 같은 걸 진행을 할때 그의 수능 문제 딱 받아보면은 일단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가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함수의 성질을 이미 외우고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특성을 여러분이 최대한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이로부터 문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가지고, 무언가, 무언가, 무언가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일단 그래프가 안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를 풀때 그래프만 알면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 주어진 정의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수열의 극한에서도 급수 문제에서도 조건 해석이 중요했었는데 이거는 예외 없이 수능의 30번 문제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어진 조건, 주어진 정의를 해석하지 않는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을 해야 돼. 이 안에는 뭐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변곡점, 뭐 오목별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무언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걸로부터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찾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나와.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그 문제에서 뭐 fx나 gx로 나와 있는 것들의 함수, 뭐 보통 다항함수 나온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구조로 최고난도 문항 28번, 30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거는 알겠어요. 선생님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는 알겠는데 그럼 문제를 풀때 필요한 어떤 뭐 개념 내지는 이런 것들 유형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살이 붙어서 흔히 말하는 접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의 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 변곡점도 필요하고, 변곡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때 오늘도 할 건데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 사실은 수투에서 배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미적분의 최고난도 문항에도 미분 가능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일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뭐 한, 세 번에 한번 정도는 미분 가능이 들어갈 정도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부등식은 뭐 출제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안에 녹아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쌤이 여러분이 4점짜리 문항을 지금 공략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일단 중위권,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지금 도약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낱개들에 관한 개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 저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들어야 돼요. 이거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 증가, 감소, 이런 거는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공부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를 남은 3시간 동안 할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한 10분 정도 이어졌는데, 자, 구조를 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볼 거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쌤이 아까 교재 만들면서 막 되게 고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최고난도 30번 문제들 중에서 좀 과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문제를 푸는데 막 30분씩 걸리는 문항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들보다는 학생들이 좀 애매한데 공부를 하면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게 20번일 수도 있고 30번, 28번일 수도 있고 30번일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런 문항들을 준비를 했고 자,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럴 거야.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씩 풀어줄게요. 우선 먼저 쭉 살펴볼게요. 여기 2024학년도 수능 27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27번. 28, 29, 30이 4점이고 27번이 3점짜리 문항인데 보통 요 문항을 뭐 가장 어려운 최근 수능 한 10년 동안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3점짜리 문항으로 꼽는 경우들이 많아요. 쌤도 이렇게 꼽고 있고. 그래서 3점짜리 문항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적분 27번은요, 최근에도 다른 과목 3점짜리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사실은 4점짜리가 28, 29, 30이지만, 27번 정도까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미적분 8개 중에서 내 문제가 고난도 문제야.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가 이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숙명이죠. 숙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요걸 좀 이따 풀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특강 교재 문제들도 비슷한 문제들인데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 문제들이에요. 뭐 문제에서 절대값인 함수에서 요게 뭐 좌우 미분 계수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리고 문제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문제들 이제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기출 문제들도 살펴보면은 요게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거야. 낯선 그래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래프. 뭐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까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 뒤에 더하기 ln 1 더하기 x제곱. 그럼 이 함수는 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근데 그에 대해서 뭔가 특징들, 그렇죠? 새로운 조건,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고 이것들을 해석을 해서 미분 가능. 아, 이 문제는 미분 가능 문제구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평가원 모의고사 28번 문제입니다. 또 새로운 함수. GX, 3차 함수 FX가 GX, 탄젠트 G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와, 이것들을 조건 해석, 정의 해석을 해서 요거 찾는다는 뜻은 함수 GX를 찾으세요. 함수 찾기를 하세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낯선 함수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조건을 해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결국에는 문제에서 FX나 GX 같은 함수를 찾아서 함수값이나 미분계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항이 28, 29, 30번이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자, 우선은 순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4번부터 아까 말했던 2024학년도 수능 3점짜리 문항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욕심상 더 많은 문제 막 엄청난 것들을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접선, 미분 가능 이런 주제들은 문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2의 x제곱도 있고 2의 t제곱도 있네요. 자, 여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할 때, fa가 마이너스 2루트 2였을 때 f'a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울기가 ft니까 ft를 구해서 내가 f'a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3점짜리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접선에 관한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 접선에 관련된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 요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분수를 쌤이 일부러 뺐고요.

그다음에 t도 있고 x도 있지만 사실은 xy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2의 t제곱은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t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이거 y절편, 아 y절편은 아니군요. 어쨌든 y절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렇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래프는 뭐 이런 그래프 어쨌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얼마 2의 t제곱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원점 여기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네, 이 원점을 여기라고 치면은 자, 원점을 지나고 접하는 거니까 뭐 요렇게 생긴 접선이 있나 봐. 그리고 접선 문제를 풀 때는 접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랬을 때 요곳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T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 원점에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움직이죠. 그럼 그 노란색 이 직선의 기울기가 FT니까 FT는 T에 관한 함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을 하는데 우선은 뭐 교과서적인 개념이 문제 풀때 필요하죠. 뭡니까? 원점에서 곡선 바퀴 한점 원점 0,0에서 이 그래프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요거는 완전 개념이에요. 이 문제에서 뭐 정의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개념입니다.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푼다?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푼다? 뭘로 푼다? 그렇습니다.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을 통해서 풉니다. t가 사용됐으니까 뭐 t, ft가 아니라 s, f, 아, f는 아니군요. 그래서 s, 뭐, s,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은 요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s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임의의 점 s,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수많은 접선이 있는데 그중에 뭘 구하는 겁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t가 변하면 s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s도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s하고 t가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s라는 문자보다는 뭐 저걸 갖다가 gt. 그러니까 s를 t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뭐 gt 이렇게 놓고 쓰면은 아 2의 마이너스 g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해가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번거로우니까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자, 괜찮니?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넘기시면은 2의 t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넘기시면은 마이너스의 1 플러스 s의 2의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t를 굳이 구하려면은 ln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긴 합니다. 네, 선생님이 쓰진 않았고. 자, 다시 말하자면 이게 3점짜리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 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였다. 그러면 FT가 뭡니까? FT가 뭡니까? FT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 여기 기울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그 기울기가 뭐인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A 값을 찾아서 F 프라임을 구하는 건데 잘 보면 뭐가 이상해요. 이거는 FT는 T가 함수입니다. 기울기. 근데 이게 지금 S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어우 어떻게 구하지? 막 혼란스러워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잖아요. 2024학년도 수능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0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30번도 아이디어가 비슷하거든요. 좀 옛날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잘 공부한 학생들은 이 문항을 봤을 때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풀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올해 새로운 수능 문제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기출문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풀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꼭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요게 되는 순간.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우선 요것부터 해볼까요? 자,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거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3제곱이지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순간에 A에 대해서 F'A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가 되느냐? A 값은 못 구하지만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순간에 A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A는 뭡니까? 이거는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순간에 이건 T 값인 거죠. T 값. 왜냐면 이게 FT에 대해서 T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순간에 T 값. 그럼 그때 그 T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 대입하게 되면, 뭐 굳이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T 값이 나옵니다. A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F' A를 구하는 겁니다. F'T를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 식의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 근데 그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S하고 T가 서로 관계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S하고 T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 미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 자리에 GT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2에 마이너스 S제곱 곱하기 G'T 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내가 구하고 싶은 F'A가 얼마가 되느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2의 2분의 3제곱이야. 왜?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요걸로부터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 쓸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제곱. 뒤에 거 미분 앞에 걸 하게 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S에 2에 마이너스 S제곱. 자, 양변을 지금 T로 미분한 거야. 그리고 곱하기 DS, DT. 합성함수 미분이죠? 이게 2의 T제곱이 됩니다. 자, 요게 좀 어색하지? 그지? 왜냐면, 이거는 T고, 이거는 S에 관한 식이니까, 양변을 T에 관해 미분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2의 T제곱이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DT. 그리고 지금 내가, 요 식은 뭡니까? 이 왼쪽 식을 S에 관해 미분한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곱해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니까, 요건 사라져가지고,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제곱 곱하기, DSDT가 2의 T제곱이 됩니다. 자, 나는 요거 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언제? A가 되는 순간에. T가 A가 되는 순간에. 그럼 그때 S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그리고 DSDT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의 T제곱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마이너스면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2분의 1이고 2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약분되면은 하시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지요.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에 2 루트 2. 그래서 객관식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사실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28번, 29번이어도 됩니다. 30번이 되기엔 조금 최근 수능보다는 좀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3점짜리 쉬운 문제 절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이 문제가 잘안 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다른 3점짜리에 비해서 좀더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도 있어요. 어디에? 선생님 교재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요런 유사한 문제가 뒤에 17번에 있습니다. 17번이 수능 특강 레벨 3의 1번 문제인데 보면 문제가 비슷해요. 요건 좀 이따 풀도록 하고, 그래서 방금 이해한 학생들은 잠깐 멈춰놓고 17번을 풀어본 다음에 이따가 확인해도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 15번, 16번 주제인 바로 미분 가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자, 요거는 이런

설명을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할 테니까 자, 따라오세요. 함수의 미분 가능. 아까 살펴봤지만 미분 가능 문제는 최근 수능의 4점짜리 문제에서 출제빈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도 종종 나옵니다. 수투 22번, 뭐 20번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일반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항함수 전부 다 미분 가능하고 지수로그 삼각함수 이제 미분 가능한데 미분 가능할지 안 할지 애매한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첫 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구간을 뭐 이거 A라고 했을 때 구간을 토대로 구간을 나눠서 한쪽에는 이 그래프,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 이런 그래프, 한쪽에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a보다 작을 때는 무슨 그래프,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무슨 그래프. 이렇게 a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하나는 동그라미 그래프, 하나는 세모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서 문제 조건에 미분 가능하다. 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경계면에서 미분 가능이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미분 가능 주제고, 자,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뭐 절대값 f(x), 절대값 g(x). 뭐좀 어려운 경우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g(x)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런 다항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y는 f(x)야, x축이고 절대값 f(x)는 뭡니까?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아래쪽은 접어서 올려서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 생깁니다. 자, 미분 가능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기로 뭐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점들이 뭐 명확하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있으면 이건 절대값을 씌워도 요렇게 요런 식이 되면서 이때는 x축과 만나지만 미분 가능하고 요때만 불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수투에서도 많이 본적 있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과 만나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접선이 0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절대값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뭐 양수라고 치면은 요점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대로지만 왼쪽은 접어서 올리니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순간변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요거를 조금 강의할 때 구두로 말하는 말 기준으로는 뭐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출제빈 높은 미분 가능 주제 두 가지예요. 뭐그 밖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우선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정확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미분 가능의 요 정확한 정의는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근데 F 프라임 A가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게 f 프라임 a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는 fx가 x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f 프라임 a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다음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동그라미 1번, 2번 가지고 푸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동그라미 1번, 2번을 푸는 건첫 번째. 이게 쉽게 말하면 존재해야 되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리미트 h 0으로 가네?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분자가 얼마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분자를 보니까 여기는

F입니다. 함수값이고요. 여기는 F에 A 더하기 H인데 H가 0으로 간다는 뜻은 이거는 FA가 아니라 A 근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X는 A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A 근처에 해당하는 함수값처럼 보이진 하지만 이건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지만이 분자가 0을 향해 수렴하게 되겠고 그 말은 최종적으로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는 연속이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분가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아, 그 점에서 연속이라는 말이구나. 이걸로 먼저 조건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식 하나를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게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그래, 0분의 0꼴이란 말이구나. 알겠어. 그런데 이 값이 존재한다는 말 안에는 이 말이죠. H가 0 플러스로 갈 때와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는 말 안에는 좌극한과 우극한.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연속의 좌극한 우극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 알겠어요? 함수값에 해당하는 좌극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율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변화율은 뭡니까? 뭐 기울기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특정한 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오른쪽으로 올 때와 A 왼쪽으로 올 때에 해당하는 이 변화율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좌우 미분계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냐면 미분계수는 원래 그냥 미분계수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어. 이게 A야. 여기서 미분 가능해. 왜? 이렇게 접근할 때의 순간 변화율과 이렇게 접근할 때의 순간 변화율이 서로 같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저 변화율과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변화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생긴 그래프, 자, 요 점을 내가 A라고 했을 때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할 때는 요런 느낌의 양의 순간 변화를 갖게 되고요. 요렇게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음의 순간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리미테이션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 값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연속은 되지만 미분 불가능하고 이걸 지금부터 이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다. 그래서 요구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미분 가능 적용할 수 있고 수능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최소한 미분 가능 풀 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가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설명했던 이 미분 가능에 대한 개념만 알면은 수능의 최고난도 문항을 풀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막 이런 때에는 이런 개념만으로도 30번 문제 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분 가능 문제가 나와도 그 안에 정의해서 조건에서 함수 찾기, 그래프 낯선 그래프 그리기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분 가능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트렌드가 조금 뭐랄까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복잡해졌다, 좀 더 이렇게 확장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레벨 2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은 아니죠. 예, 미분 가능 그냥 관련된 문제들인데 미분 가능이란 단어는 없지만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뭐 절대값이 포함이 돼 있고 a, b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a 양수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지수함수.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b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뭐 b가 아마 음수일 것 같긴 한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냐 모른다고 쳤을 때 뭐 이런 그래프고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요렇게 되고 뭐 요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b가 양수라고 나오면 어떻게 b가 양수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재미없겠죠. 그렇죠?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문제로서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질문이 뭐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거 아까 했던 거죠. h분의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그죠? 리미티지 0 마이너스로 갈때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ln 2분의 1은 뭡니까? 마이너스 ln 2입니다. 라는 뜻은 두 개의 곱이 음수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점이 바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면 좌우 미분 계수의 곱이 순간 변화율이 같으니까 이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음수가 나왔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때 변화율은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이렇게 된게 음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그렇게 되는 뜻이고, 그 말은 최종적으로 원래 주어진 y는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라는 그래프에 y 프라임을 구하면 a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0을 대입하게 되면 a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란 뜻이에요? 그게 루트 ln이라는 뜻이지요. 왜? 그래야지만이 이게 기울기가 루트 ln이. 이걸 접어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ln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ln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값이 나온 거예요. b 값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b 값은. 그렇죠. x축과 만나는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그 값이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a 곱하기 2의 0제곱 플러스 b가 나오고 이게 0이 되므로 b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ln이가 되고요. 질문이 f 프라임 ab인가요? 자, f 프라임 ab는 f 프라임 마이너스 ln이가 되는 거죠. 예, a가 루트 ln이, b가 마이너스 루트 ln이. 그리고 f 프라임이 잠깐만, 이 절대값이 f 프라임이네. 자, 근데 f 프라임 ab인데 마이너스 ln이는 음수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런데 요게 마이너스 ln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값 안쪽이 음수인 상황인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아니라 마이너스 a의 2의 x제곱에다가 이 x자리에 마이너스 ln이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 요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ln이 곱하기 그다음 2의 마이너스 ln이는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 ln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때요? 문제가 그냥 미분 가능이란 단어는 없지만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고 그게 0이란 뜻이고, 그다음 거기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요 값을 통해서 미지수를 결정하는 그냥 3점 수준의 문제입니다. 미분 가능만 있으면 푸는 문제. 자, 그런데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할까? 자, 그게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수능 특강 레벨 3의 3번입니다. 그러니까 수특 교재 그 단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극대값 9분의 1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요렇게 생긴 3차 함수란 뜻이네. 그리고 요 값이 9분의 1이란 뜻이에요. 좋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함수 g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뭐, 그죠? 지수 함수. 거기서 역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자, 갑자기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함수 hx를 새롭게, 그래프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 정도면 수능에서 28번, 30번 수준 될수 있죠. fx랑 g 역함수 x, 마이너스 이부터 0 사이에는 이렇게 되고, 0보다 컸을 때에는 x분의 ln 1 더하기 fx.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대로 0을 기준으로 0 왼쪽에는 이런 그래프, 0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컸을 때 항상 미분 가능하다. F3. 다시 말하면 함수 fx를 결정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구조가 최근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 문제와 똑같습니다. 문제의 구조가. 새로운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거기다가 낯선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뿌리는 거죠. 역함수, 미분 가능, 뭐 접선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이거를 뭐 쌤이 이거 이번에 중요해. 또 이번에 6월 달도 나 9월 달 나왔으니까 수능에 나올 거야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과한 겁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6월 달에 A라는 개념이 나오고 9월 달에 A라는 개념이 나오고 수능에 안 나왔던 사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6월 달, 9월 달에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수능에는 작년 수능하고 똑같이 작년 수능의 문항 구조, 뭐 밸런스, 그다음에 뭐 난이도 이런 걸 따라갔던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구조는 알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미분 가능이니까 그죠? 마이너스부터 0이고 0보다 크니까 0일 때가 되게 중요한 거 0일 때가. 그럼 아까 설명했던 이 빨간색 첫 번째. 0일 때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일 때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한 F0 더하기 G의 역함수 0가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알겠지만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0을 대입할 수 없는데 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극한을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이때 x분의 ln 1 더하기 fx. 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 하나 얻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연속 조건을 식 하나 얻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조건은 F0. 뭐, 특별히 따르면 안 나와 있죠. F0. G 역함수 0는 뭐냐면, 역함수니까, 일단 함수 GX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자, G 역함수, 잠깐만요. G 역함수 0를 쌤이 K라고 놓으면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G의 K가 0이라는 뜻입니다. g의 k 0이라는 뜻인데 이 함수 gx를 잘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이 함수 gx를 보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k값이 바로 나오죠.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k를 대입할 때 0이 되려면은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k가 제로. K가 0. 함수 GX는 0,0을 지나는 거구나. 이게 0이구나,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죠. 와, 이걸 구하는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공식 외웠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더하기 X. 이거 얼마야? 1이야. 1이야. 그러니까, 일단 요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요걸 갖다가 살짝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fx라고 쓰시고, 그다음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식을 fx를 한번 곱하고 곱하고 만드시면은, 자, 잘 봐봐. 현재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려면은 fx가 얼마가 돼야 돼? 체로가 돼야 돼. fx가 체로가 돼야 돼. 그래야지 ln 1 더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0분의 0꼴 수렴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은 F0가 제로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0인 거야. 이것도 0인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랬을 때 이게 얼마에 수렴한다고요? 1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가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이거 뭐죠, 이게? h분의 f에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 이게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f0도 제로고 f 프라임 제로도 제로인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0인 거를 알수 있지요. 이 3차 함수인 거야. 그래서 함수 fx는 뭐가 되니?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이런 꼴인 거야. x축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0, 원점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내가 ab만 결정하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f3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식이 9분의 1.
그렇죠. 극대값이 9분의 1.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식이 그렇습니다. 미분 가능.

왼쪽에 동그라미 2번. 아까 뭐였죠? 좌우 미분계수가 똑같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 자, 이 동그라미 2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식을 세울 것인데, 이 동그라미 2번 식은 가장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위에 식을 미분해서 0대 2하고 아래 식을 미분해서 0대 2해서 얻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위에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f 프라임 제로 더하기 g 역함수 미분 제로 이렇게 위에 식을 미분해서 0대 2하고 그다음 아래 식을 이거 미분하면 함수의 몫의 미분해야겠네. 자, 하겠습니다. x의 제곱분의 아, 이거 대입할까요? 1 더하기 fx? 이렇게 되는 거죠. x분의 ln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1분의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3ax의 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x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니까 ln ax의 제곱 더, 아,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이게 서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나눠서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 보이죠? 여기에 3ax제곱 더하기 2bx에서 xx니까 또 x제곱 보입니까? 그럼 이거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리밋 x를 0으로 보내면 이건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b만 남게 됩니다. 여기가 2b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여기는 ln 1 더하기 세모 이런 꼴이야. 근데 그 세모에 bx제곱, ax세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얘가 b 더하기 ax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뒤에 파트는 b가 됩니다. 자, 옮겨서 잠깐만 써줄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제곱에 ln 1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 아,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요거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B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거 갖다 똑같이, 이렇게,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을 분모에 곱하고, 분자에 또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을 곱하고, X제곱 만드시면은, 요게 1이에요, 이 값이.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X, 그러면 B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뭐 앞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F'는 제로였고요. G 역함수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G 역함수 프라임 제로는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 GX가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G 프라임 X는 2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이 되고 여기다 00 대입함 이 값은 네, 3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B잖아요. 근데 이 B가 뭐라고요? 0 더하기 3분의 1이어서 B가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극대값이 9분의 1인 걸 사용해서 A 값을 구하면 이 문제가 끝이에요.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주겠습니다. 수능 특강 선생님 강의 진행을 하면서 뭐 꼼꼼하게 문제를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 B는 3분의 1, A 결정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분해서 능용인 걸 찾게 되면 0하고 어떤 값 나오겠죠? 그것의 함수 값이 9분의 1인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이 문제 최종적인 정답은, 답은 확인해줘야죠. 답은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시고 A는 B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A가 얼마 나왔더라? A가 9분의 2. A는 9분의 2, B는 3분의 1 나와서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런 설명을 꼼꼼하게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 쉽지 않아. 그런데
절대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꼼꼼하게 공부하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할수 있는 거를 모조리 하십시오. 기출 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한두 문제씩 나와 있는 도함수 활용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금지를 실전에 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5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 약점 공략 기아의 김창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6강까지는 네, 평면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 벡터 부분은 참 정말로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평면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문항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요. 보통 29번 아니면 30번 자리에 네,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28번에 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번호로 28, 29, 30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또한 우리 연계교재 문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네 번째 4강에서 평면 벡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이 평면 벡터 단원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항들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평면 벡터 출제 경향은요. 일단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치 벡터, 다양한 벡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죠. 벡터의 성분으로 표시된 이 벡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다양한 연산을, 기본적인 연산과 그 응용된 연산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벡터로 나타낸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 출제가 되고요. 특별히 이제 벡터와 영역,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된 별표 3개 보이시죠? 평면 벡터의 내적과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주로 기본 연산과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고 5강과 6강에서는 평면 벡터의 내적 이 부분을 5강하고 6강에서 중점적으로 내적 문제만 살펴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실에 문제는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미리 풀어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연산과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천천히 꼭 읽어주세요. 두 초점이 5,0, 마이너스 5,0이고 주축의 길이가 3인 쌍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은 후에 초점이 X축 위에 있고요. 주축의 길이가 6이었습니다. 이 쌍곡선의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쌍곡선의 식은 9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16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의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참고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얼마입니까? 점근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3분의 4x도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쌍곡선 위의 점 어떤 점? 점 p인데요. pf'의 길이가 PF보다 더 길어요. 야, 그렇다면 기울기가 이렇게 3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쌍곡선에 대해서 여기가 X축이고 원점이에요. Y축이고 자 이럴 때 P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딘가. 왜? P에서 F'까지의 길이가 P에서 F까지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P는 여기 어딘가. 요 부분 어딘가에 있는 점인데 점 Q가 뭘 만족시켜요? 그럼 여러분 P를 한 이쯤 있다고 해볼게요. 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PF'의 길이는 여기고 PF 죄송합니다. PF 여기는 PF'이에요.
이쯤 있다고 하면 여러분 쌍곡선 위의 점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몰라요. 여기 길이는요. 여기 길이는 주축의 길이가 6인 걸로 보아서 이 길이보다 즉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PF 프라임의 길이는 PF의 길이에다가 6을 더해야 됩니다. 이게 이 척선의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맞죠? 자, 현재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식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벡터 표현과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줄로 화살표를 그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는 벡터예요. 벡터의 절대값이죠. 여러분 절대값 이건 크기만 존재하는 스칼라입니다. 크기 여기는 크기와 방향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요? FP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이 길이라고 여기 있는 이 PF FP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선분 PF의 길이입니다. 길이 더하기 1이에요. 이것은 F'Q 벡터 이렇게 가는 어떤 Q가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이겁니다. 좀 헷갈리죠? 하나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F'Q 벡터 여기 뭐라고요? 상수예요. 이건 스칼라거든요. FP 벡터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길이에요. 이 길이 모르죠. 그냥 제가 편의상 L이라 할게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그렇죠. L 더하기 6이어야 합니다. 맞아요? 오 그래요. L 더하기 6은 L 더하기 6이니까 여기 이 값은 이 길이에다가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L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Q 벡터는 5 곱하기 QP 벡터예요. 다른 말로 하면 F'Q 벡터는 L 플러스 1분의 5 곱하기 QP 벡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F'Q 벡터는 뭐라고요? 실수배의 QP 벡터니까 F'Q 벡터와 F'Q 벡터와 QP 벡터는 서로 평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F'은 여기 있죠. P는 여기 있죠. F'에서 Q까지 가는 거와 Q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조건이 있지만 F'과 Q와 P는 그렇죠. 일직선상, 일직선 위에

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Q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선분 F 프라임 P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어? 그럼 Q는 4분점이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다시 보면 선분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F 프라임이고요. 여기가 P예요. 여기 어딘가에 점 Q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길이로 따진다면 F 프라임 Q, 선분 F 프라임 Q 대,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 치우면 되잖아. 절대값 씌우면 Q 대 QP 벡터의 절대값 하지 말고 선분으로 보자고요. 선분으로 보면 이게 몇대 몇이에요? 5대 L 더하기 1이라고요. 그래야지 둘 곱하고 곱한 게 같죠.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쓰는 거 제가 지금 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면 L 플러스 1의 F 프라임 Q 벡터의 절대값은 5배의 QP 벡터의 절대값이라고요. 이게 선분의 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조건이 성립하니까 F 프라임 Q 대 QP 선분 F 프라임 Q 대 QP의 B가 5대 L 더하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5대 L 더하기 1이라고요. 근데 이쯤 되면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다. 왜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L 더하기 6입니다. 얘와 얘의 합은 L 더하기 6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율이 5대 L 더하기 1이면 실제 길이는 O, 뭐 K라는 문자 없죠. 여기를 OK라 잡고 여기를 L 더하기 1에 K라 잡으면 2 더하면 L 플러스 6K예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 L 플러스 6이 돼야죠. 실제 길이가 L 더하기 6이니까. 아, K가 1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네, 실제로도 F 프라임에서 Q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5가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가 움직이면 Q도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5,0이에요. 이 점으로부터 여기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기는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Q는 요런 점이 Q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이니까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그렸을 때 쌍곡선에서 요 점까지 원의 중심이죠. 쭉 이었을 때 만난 이 점이 Q가 되는데 왜냐면 P가 움직이면 이 Q점도 막 움직이겠죠. 그럼 Q점이 원 주의 모든 원의 모든 점을 다 움직입니까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좀 자세히 그릴 겁니다. 자세히. 이제 자세히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이제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게 3분의 4x.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x. 뭐, 대충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F 프라임이 랄게요. F 프라임. 여기는 F.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원을 여기 기준으로 원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요. 이해하셨죠? 그럼 Q는 어디 있느냐? P가 어디 있냐 할때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있겠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P가 저 위에 있으면 저 위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P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왜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Q. Q가 이런 점 위로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이냐예요. 우리는 P가 아무리 점점점 위로 다가가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떤 직선이라고? 여기는
그렇죠.

쌍곡선의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y는 3분의 4x,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예요. 그러면 p가 막 움직일 때 q가 이런 원주상을 막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요? 아무리 벗어나도 이 p는요, 요 원점에서 그었을 때이 점근선 이쪽, 요 안쪽으로 못 움직여요. 다이 안쪽, 여기. 이런데 움직이지? 이 노란색 선을 이쪽 넘어가서는 못 움직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울기가 3분의 4고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을 여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인 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즉,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누구랑 평행하게요? 여기 있는 점근선과 평행하게 긋고, 여기 있는 점근선과 또 평행하게 그을 때 어디 위로 움직여요? 그렇죠.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입니다. 사실 이 점은 안 되고요. 이 점은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을 움직이죠. 왜요? P가 아무리 막 올라간다는들 이 점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뻥 뚫리고 요 부분, Q는 요 부분을 움직여요. 이렇게 Q의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뭘 구하래요? 점 A. 점 A가 얼마예요? 점 A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은 재밌게도, 정말 재밌게도,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돼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4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아래로. 근데 4만큼, 3만큼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어머, 여러분, A에서 F'까지의 길이는 5입니다. 참고로. 무슨 뜻이에요? 이 A라는 점은 요 빨간색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서 4만큼, 3만큼이니까 4, 3. 여기에 A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4하고 3이에요. 그럼 요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얘는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4, 3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A가 여기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A에서 Q까지 가는 벡터의 절대값의 최대값이라고요? 그러면 A라는 점에서 여기 있는 요 영역 위를 움직이는 동점 Q에 대해서 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어떨 때 최대예요? 당연히 A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딱 맞을 때 여기는 Q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맞습니까? 맞죠? 여긴 기울기가 3분의 4고 여기는요 4분의 3이니까 Q가 여기 Q스타라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최대 길이는 5 더하기 5 하니까 네 최대값은 얼마예요? 10이 됩니다. 당연히 Q는 이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이 네, 1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왜 10인지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표현, 여기는 이건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니까. 아, 상수 곱하기 이걸 L이라 두면 이렇게 바꾸어서 평행하고 이 표현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게다가 양수니까 이 둘은 평행하고 F 프라임 Q, P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문제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려볼게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리냐면 이쁘게 그리려고요. 4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4등분. 하나, 둘, 셋, 넷. 아. A, B, C고요. 자, A, B를 1대 3으로 이 점이에요. 여기 4등분 했을 때 A 쪽에 가까운 이 점. 그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 C를 4등분 했을 때 B에 가까운 점. 이거 2예요. A, B, C, D, E, F가 여기 있죠. 그래요. 이럴 때 점이 P, Q, R, X라는 점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면서 가범 조건 보세요. 가범 조건은 DP 벡터의 절대값이 1이고 EQ 벡터의 절대값이 1이고 FR 벡터의 절대값이 1인데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런 그림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A, B, C와 D, E, F는 정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P, Q, R은요.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그냥 절대값이 DP 벡터의 절대값이 1이다. 여길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1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거든요. 마찬가지 EQ 벡터의 절대값이 1이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을 지나면서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찬가지 FI 벡터 1이니까 여기서 1, 1, 1 되는 점은 여기니까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게 원을 이렇게 이런 원 위에 있는지 이런 원 위에 있는 점이 P, 여기가 Q, 여기가 R입니다. 빨간색 원들을 막 움직여요. 정해져 있지 않은 동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든지 가능해요. 이럴 때 AX 벡터는 PB 벡터 뭐고요? PB 벡터, QC 벡터, RA 벡터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AX 벡터는 PB 벡터, P에서 B로 가는 벡터는 원에서 중심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D로 가도 되죠. 그래서 B로 가도 되죠. DB 벡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QC 벡터는요. 그렇지. QE 벡터 더하기 EC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F, 아니 RF 벡터. RF. RF 벡터 더하기 FA 벡터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원 위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가는 것들은 PD 벡터, QE 벡터, RF 벡터예요. 뭐라고요? PD 벡터 더하기 QE 벡터 더하기 RF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만 볼 거냐면 여기 있는 DB, 여기 세모로 표시할 거 DB 벡터, EC 벡터, F 벡터. 여러분, DB 벡터는 이 벡터죠. 여기. 여기죠. 어떻게 돼요? 4분의 3 AB 벡터. 4분의 3 AB 벡터. 마찬가지 EC 벡터는요. EC 벡터는 4분의 3 BC 벡터. 그럼 R 아니 FA 벡터는 FA 벡터는 4분의 3 CA 벡터로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A 벡터는 여기 뭐가 됩니까? 0벡터입니다. 0벡터. 이 부분은 0벡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AX 벡터는 결국에 PD 벡터 더하기 QE 벡터 더하기 RF 벡터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AX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니까 여기도 절대값이에요. 이 값이 최대일 때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R에서 아니 여기

P에서 D까지 가는 이런 무수히 많은 벡터 중에서 하나, 그럼 여기서도 Q에서 E로 가는 벡터 중에서 하나, R에서 F로 가는 벡터 중에서 하나, 이 셋을 더하래요. 더해서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게 가장 커지려면 세 벡터가 모두 같은 방향이면 돼요. 같은 방향이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어떻게 파악해도 돼요? P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 여기서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 여기서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1만큼 옮겨서 그 옮긴 벡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P, Q, R이라면 여기, 여기, 여기. 이걸 떠올리자고요.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셋이 모두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따지면 오른쪽 1만큼, 여기도 수평으로 1만큼, 수평으로 1만큼, 여기가 R, 여기가 Q, 여기가 P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P, Q, R 되고요. 이럴 때 삼각형 P, Q, R의 넓이를 S라 불렀습니다. 요 삼각형 넓이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삼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2가 돼요. 정삼각형이고 여기를 제가 편의상 L이라 부를게요. 그럼 얘도 L이고요. 얘도 L이고, 얘도 L이고. 그다음 2고 여기서까지는 3이에요. 참고 여기는 3분의 파이고 여기 L이었죠. 그러니까 L 제곱은 9, 2는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분. 그러니까 13에서 6을 빼니까 7이에요. L 제곱이 7이니까 뭐 L은 루트 7이고 우리가 원하는 넓이 S는 4분의 루트 3의 L 제곱이니까 7이 됩니다. 4분의 7 루트 3이에요. 양변을 또 제곱할까요? S의 제곱은 보세요. 16분의 3 곱하기 7, 7에 49. 따라서 16배의 S제곱은 곱하니까 147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이 나오면 이렇게 중심으로 정리하면 조금 편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를 저는 이렇게 DP 벡터, EQ 벡터, FR 벡터로 써도 됩니까? 네, 됩니다. 왜요?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에 DP 벡터 더하기 EQ 벡터 더하기 FR 벡터인데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됩니다.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었고요.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우리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자, 3번은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AP 벡터의 절대값은 OB 벡터의 절대값이고 이게 1입니다. 2,1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이 P입니다. 다시 한번 AP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P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X축이고요. 왜냐? 이 점의 좌표가 A예요. 이 점의 좌표가 A, 2,1이에요.

1, 여기가 1, 원점이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옆으로도 1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1,0, 2,0, 2,1.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 같은 간격으로 1만큼 가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y축이고, 원점이고, 여기가 x축인, 이러한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P예요. 여기에 P가 있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OP 벡터의 절대값은 길이에요. 이거 분의 OP 벡터는 이건 뭐라고요? 스칼라예요. 어떤 실수값. OP 벡터의 길이겠죠. 분의 1 곱하기 OP 벡터예요. 그러면 OP 벡터 이 벡터는요, OP 벡터의 상수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벡터는 절대값이죠. 여기다 또다시 절대값을 취하면 이 벡터는 절대값이 1 나옵니다. 이게 어떤 벡터라고요? 요 벡터는 OP 벡터와 무엇하고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벡터는요, OP 벡터와 평행한데 크기가 1인 벡터라고요. P는 어디 있습니까? OP는 5에서 P는 이런 점들이 있다니까요. 요런 원 위에. 그러면 크기가 1인 벡터니까 뭘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요, 원. 단위 원. 단위 원.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생긴 1이라고 하고. 자, 이런 원을 생각해요. 왜요? 반지름의, 아니, 크기가 1이니까 길이가 1 나와야 돼요. 여긴 1이에요, 여기. 1,0, 여기 1,1. 무슨 뜻이냐? 이 벡터는, 이렇게 가는 모든 벡터는 전부 다 크기가 1이죠. 원점으로부터. 그런데, OP 벡터와 평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P점이 쪼 뒤에 있으면, 이 벡터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O, 여기 X 없죠? OX 벡터를 하면, OX 벡터는 OP 벡터와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라고요. 그럼 X는 여기 있으면 돼요. P가 저 위에 있으면요. X는 여기 있으면 돼요. 물론 P가 여기 있어도 X는 여기예요.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으니까 X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원 전체를 움직입니까? 일부러 움직입니까? 일부겠죠. 왜? X가 여기 있으면, 아니, P가 여기 있으면 X는 여기 있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가면, 여기나 여기 있으면 X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요 근방을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움직일 것 같아요? 접할 때, P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움직여요. 여기 포함. 여기도 포함. 요 나머지 구간은요, 못 움직입니다. 왜? P가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X의 영역이 아니에요. X가 움직이는, 이 X가 움직이는 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OX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뭘 묻는 겁니까? BX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여러분, B 어디 있어요? B. B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B예요, 여기가 B. 0, 마이너스 1. 그럼 그 말은 이 점에서 요 영역까지 이르는, 이 영역까지 이르는, 요런 점들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댓값. 여기서부터 어디 있으면 제일 길어요? 여기. 이렇게 돼야 제일 길잖아요.
그죠? 요점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요점이 얼마냐. 요렇게 되니까. 이 여러분, 이 점, 여기를 X라 제가 부를게요. 요점을 X라 부르면 이 X는 P가 여기 있을 때 접선이에요, 접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네. Y는 MX라고 합시다. 그럼 Y는 MX가 2,1까지. MX-Y는 0과 2,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아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절대값 EM-1 이 값이 1이라고요. 아, 여길 풀면 양면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고 풀면은 M값은 얼마 나와요? 0 또는 3분의 4입니다. 왜 0이 나왔습니까? 예. 이렇게 그어도 접선이에요. Y는 0, X축. 아,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X라고요. Y는 3분의 4X. 그럼 이 점은요? 요 X라는 이 점은 Y는 3분의 4X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교점이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이렇게 여기서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단위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울기가 3분의 4짜리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올라갔다, 그쵸? 기울기가 3분의 4짜리 직선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려지면 돼요? 3 대 4대 5예요. 이게 3K, 4K, 5K. 이렇게 나가는 직선이 Y는 3분의 4X예요. 여러분,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이지. 이건 1이라고. 1, 1, 1, 1, 1, 1, 1.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그렇지. 5분의 3.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5분의 4.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5분의 3,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댓값은요? 최댓값은 루트 5분의 3에서 0을 빼서 제곱하세요. 25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5분의 4에서 마이너스를 뺍니다. 5분의 9죠. 제곱합니다. 25분의 81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5분의 90이고요. 루트 붙여야 되니까 이 값은 5분의 3 루트 10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이해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 X가 제가 표현한 이 X가 원의 모든 점을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호위를 움직이죠. 요런 호에 국한합니다. 전체를 다 원주상을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그림이 있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X는 어디 위에 있어요? 원 위에요. 원 위. 원. X제곱 더해 Y제곱은 1. 여기는요. 요 곡선은. 여기 있는 이 곡선은요. 요 부분이 뭐예요? 실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X값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네. Y는 여기로 움직이고, X는 여기로 움직여요. 여기 움직여요. 그럴 때, 뭘 물었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OP벡터는, 문제에서 OP벡터는 OY벡터 마이너스 OX벡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XY벡터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벡터거든요. 이렇게. 이 X의 벡터가 OP벡터예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길이와 똑같이 5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런 점을 막 찾다가 이으면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경우 여기는 시점이 O입니다. 여긴 시점이 X가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여기도 시점이 5죠? 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X 벡터 더하기 5Y 벡터예요. 마치 평행이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OX 벡터는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죠. 마이너스 OX 벡터는요, 방향이 반대죠. 그럼 여기서 1, 좀 길게 그려서 이렇게 좀만 더 간다면, 요 부분을, 원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원이 좀 못생겼다, 그쵸? 네, 이렇게. 그럴 때 어느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5x 벡터는 여기가 될 겁니다. 왜요? x가 여기 있다면 5x 벡터면 마이너스 5x 벡터. x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가는 거. x가 여기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그래서 요 부분의 영역이 이 벡터가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러한 애를 어디를 기준으로 OY 벡터만큼 가서 O에서 Y 벡터, Y 벡터 어디 여기 2,1부터 3,2까지 여기까지 간 다음에 OY 벡터니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 점이 원점이 된셈 치고 저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게도 쭉 이으면 여기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할 거냐고요? 이렇게 이어보세요. 저쪽 있고 이렇게 이으면 정사각형이 지금 4개가 보이죠? 제가 뭐할 거냐면 지금 얘를 여기가 마치 원점이 돼서 여기가 요새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4분 원 있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Y가 여기 막 따라 움직이면 이러한 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따라서 막 계속 그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여기 오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즉이 곡선을 따라서 이 끝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 점도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빨간 라인이 다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노란색이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그려지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다 채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4분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그려지고, 그려지면 여기를 다 채우게 돼요. 그게 점 P가 나타내는 여기가 영역 R입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색칠된 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금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4분원을 계속 그리다 보면 여기 다 채워지게 돼요. 이럴 때, 점 O로부터 영역 R에 있는, 어디요? 점 O, 원점.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여긴 얼마입니까? 여기는 2,2. 여기는요, 3,1.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멀리 있을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루트 2.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10. 제일 먼 거, 최대값 얼마라고, 최대값. 최대값은 루트 10 따라서 라지 M의 제곱은 10입니다. 그럼 최소값은요? 여기서 최소값은 이게 원의 일부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 즉 여기서 여기까지 2,1까지 간 다음에

0: 반지만큼 빼면 요점이 제일 짧은 점이고, 거리로 가면 그게 최소값이고, 최소값은 루트 5에서 1을 빼야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5고, 반지름에 1 빼니까 최소값은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루트 5라고요? 원점에서 2,1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1을 뺀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4분원, 4분원. 반원이 아니죠. 4분원 아까 제가 4분원이라 했겠죠? 반원이라 했다면 잘못 말한 겁니다. 4분원 중에 하나예요. 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점을 원의 중심을 생각한다면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최소값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제곱은 6-2루트 5예요. 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large m의 제곱에 small m의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16-2루트 5를 찾으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영역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잘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푸는 게 유리한지, 왜 이렇게 푸는 게 유리한지, 시점이 전부 다 5니까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5y만큼 가서 이 벡터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op 벡터는 5y 벡터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5y 벡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벡터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여기를 다시 원의 중심을 생각한다면 1만큼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왜요? 시점이 전부 다 모니까. 오니까 생각하기가 편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은 일일이 그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이 영역을 R이라 했는가? 아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된 다음에 그려보면 돼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얘가 걸쳐진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이 요렇게 딸려 올라가면, 마치 요 부분이 고정돼서 쭉 쓸려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계속, 왜? 얘와 얘를 따라서 똑같이 계속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를 다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영역 R이라 부르는 겁니다. P가 나타내는 영역을 R이라 하자 해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문항들 이제 내적에 관한 문항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적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푸는 방법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정말로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도 있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풀어보도록 할게요.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진웅입니다. 오늘은 1등급 지도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남아있는 강원권과 영남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영남권에 시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빽빽합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영남권은 중요한 지역들의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강원권의 지도 살펴보고 키워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영남권의 지도 살펴보고 키워드 문제 풀어보면서 1등급 지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권입니다. 자,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몇 개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여기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삼 기억나시죠?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삼,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이 강원의 북서쪽 구석은 철원, 그리고 북부의 다섯 개 지역 중에 가운데는 국토 정중앙인 양구, 그리고 쏙 들어가 있는 여기는 춘천, 동서로 길쭉하면서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 그리고 남서쪽 구석은 원주, 그리고 동서로 길쭉하면서 충북, 경북과 맞닿아 있는 영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기했듯이 시 몇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명의 유래 지역들은 다 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강원도니까 강릉, 원주, 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춘천도 시겠죠. 그리고 요 일대, 요 강원의 남동부 지역은 과거부터 광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다 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동쪽 다 시입니다. 광업 발달한 지역들. 그리고 속초, 면적은 굉장히 좁지만 과거에 이제 북한의 실향민들이 모여들면서 아바이 마을이 생겨났거든요. 아바이 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인구가 꽤나 늘어났고 청초와 영랑호를 중심으로 항구가 발달하면서 어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속초도 시입니다. 요 지역들 빼고는 다 군입니다. 참고로 요 해안 쪽에 있는 지역이 영동지방, 안쪽이 영서지방이잖아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애매한 지역이 태백입니다. 태백도 영동지방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척이랑 태백이 옛날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백이 분리되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생활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태백도 영동지방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원주 중심으로 이쪽은 경기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 아래쪽에는 충북 위치합니다. 충북, 그러니까 원주가 경기와 충북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음, 영월 기준으로 이쪽은 충북, 충북이 약간 이렇게 크로아상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경북입니다. 이렇게 충북, 경북과 맞닿아 있다. 자, 그럼 각 지역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원주입니다. 인구 36만 정도, 강원 인구 1위 도시. 그리고 여기 연세대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KTX 경강선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KTX는 원주 지나서 횡성, 평창, 강릉까지 가고 이쪽에도 동해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원주, 횡성, 평창, 강릉 다 KTX가 정차하는 곳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원 도청 있는 곳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구 두 번째로 많은 춘천이죠. 춘천. 그리고 강원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춘천을 지나갑니다. 아이고. 춘천 지나갑니다. 춘천 지나서 인제 지나서 양양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완전히 다 뚫리기 전에 서울에서 춘천까지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양양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영동고속도로로 갔었는데 이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생기면서 양양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 경포대 정동진 오죽헌으로 유명합니다. 정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어디에? 광화문의 정동쪽. 우리 지난 시간에 광화문의 정남쪽, 정남진은 장흥에 있고요. 정동진은 강릉. 강릉에 강동면 정동진 리에 있습니다. 강릉이 인구 21만 정도. 다음 초당 순두부 커피 이런 것들 몇번 나왔던 적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었지만 일부 경기, 특히나 빙상 관련된 경기는 강릉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그리고 KTX 경강선, 아까 얘기했듯이 원주 횡성지나 평창, 강릉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동해. 동해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입니다. 얘기했듯이 요 강원의 남동쪽 지역은 광업이 발달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로 승격할 타. 그리고 뭐 제조업 출하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시멘트 공업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액이 꽤나 있는 곳입니다. 동해 그리고 KTX 동해선이 정차하는 곳이기도 하고 추암이라는 곳이 일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탈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해 묵호항입니다. 묵호항, 울릉도 가는 배를 탈수 있는 곳. 다음, 설악산 국립공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도내 1위예요. 얘기했듯이 면적은 굉장히 좁지만 인구가 8만 정도 됩니다. 속초입니다. 속초. 그래서 설악산이 요 일대에 걸쳐 있거든요. 고성, 인제, 속초, 양양 여기에 다 걸쳐 있는데 설악산이 그중에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속초입니다. 케이블카도 여기서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랑호와 청초라는 석호가 굉장히 유명하고 아까 얘기했던 북한의 실향민들 아바이 마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바이 마을. 다음 홍천 전국의 모든 시군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고 연교차 큰 곳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 해양 레일바이크가 있는 곳이고, 특히나 환선굴 중심으로 많은 석회동굴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대일이 동굴지대에 엄청나게 많은 석회동굴이 분포하고 있죠. 바로 삼척이라는 곳이고, 삼척 인구는 6만 정도 씨입니다. 그리고 석회암 중심으로 강원도 내에서 광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삼척입니다. 삼척. 다음, 횡성. 횡성은 한우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 한우가 출제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공항이 횡성에 있는데 이 주된 건물은 횡성에 있고 활주로 쪽이 이제 원주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원주공항이 있다. 그리고 횡성역, 둔내역 두 군데 KTX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암돼지 5대살 네 철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었죠? 5대살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천, 철원, 김포 정도만 좀 기억해 두자. 그리고 용암돼지는 철원에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었죠? 철원과 연천, 포천 일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이죠. 평창. 그리고 대관령도 평창에 포함이 됩니다. 고랭지체 수제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곳이고 밭면적이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논면적은 철원이 제일 넓어요. 논면적 최대. 강원에서 논면적 최대. 강원 논면적 최대. 강원. 다음 석탄박물관 있습니다. 태백시죠. 태백시. 현재는 인구가 4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 탄광이 엄청나게 번성했을 때는 인구가 10만 넘어갔었습니다.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산 도시에서 관광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고 해발고도가 높아서 서늘하기 때문에 많은 스포츠 구단들이 여름에 전지훈련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죠. 낙동강은 황지연못. 황지연못. 그리고 한강은 검룡소에서 발원합니다. 검룡소. 다음, 올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영화. 왕을 사랑한 남자? 아니지.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배경이 되었던 영월입니다. 영월. 그래서 단종 유배지였던 곳이죠. 거기 영화 보면 단종이 나오는데, 그 단종의 능인 장릉이 있습니다. 장릉.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청령포입니다. 청령포. 역시나 조선 왕릉이어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여기 한반도 지형이 있는데 심지어 요 영월군의 면 이름이 한반도 면이거든요. 가미꽁리와천이 이렇게 침식해가면서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한반도 지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석회동굴인 고시굴. 요게 6월 모의 평가에 나왔었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죠.

고시골 석회동굴입니다. 고시골 석회동굴. 다음 정선 오일장, 정선 아리랑, 정선, 정선. 당연히 정선이겠죠. 리조트 조성되어 있고요. 이 정선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옛날에 탄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탄광의 폐선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 만들어 놓았죠. 사실 레일바이크는 여러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폐선로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탄광의 폐선로 이용한 대표적인 데가 바로 정선이에요. 그 다음에 내린천 있습니다. 빙거축제도 열리고 래프팅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제 있는 대암산 용늪. 여기가 람사르 1호 습지이고 또 군부대가 있어서 성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최북단, 가장 북쪽에 있는 여기죠. 고성군이고 이 고성군의 일부는 북한에 포함됩니다. 일부만 남한, 일부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최북단이 바로 고성입니다. 여기에 통일 전망대가 있죠. 그래서 고성 통일 전망대, 남한의 최북단. 다음, 서울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제공항 있습니다. 청양무 할때 양이 양양이죠. 인구는 2만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옛날 수준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개통되었지만 인구 유입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음, 화천군.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산천어 축제. 그 다음에 8호와 화천댐이 있는데 요 화천댐을 건설하면서 댐 만들면 뒤쪽에 호수 만들어지잖아요. 그 호수가 바로 8호호입니다. 오랑캐를 물리쳤던 과거에 6.25 전쟁 때 중공군과 큰 전투가 있던 곳이어서 오랑캐를 물리쳤던 곳이란 뜻으로 8호호라고 만들어 놓았고요. 이 북한강에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평화의 댐도 있는데 얘는 뭐 다른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이 금강산 다시요. 이 북한강 상류 쪽에다가 임남댐이라고 댐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댐을 갑자기 수문을 개방하면 물이 남한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수공, 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댐이 바로 평화의 댐입니다. 화천군. 그 다음에 화천댐은 수력 발전하죠. 이것도 6월 모의평가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던 내용입니다. 수력 발전합니다. 화천군. 다음, 배꼽축제, 국토 정중앙. 네! 양구죠. 양구. 양구. 화천 양구다. 군부대에 있어서 성비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펀치보리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침식 분지가 바로 양구에 있습니다. 침식 분지. 자, 여기까지 강원의 다양한 지역도 키워드 정리해봤고요. 자, 스텝 2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와는 역시 스텝 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에 해당하는 곳은 시? 예, 시는 태백이죠. 석탄박물관 있는 곳들은 다 시입니다. 문경, 태백, 보령 다 시예요. 그리고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입니다. 다음, 영동지방에 해당하지 않는 곳. 영동지방은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백까지 영동지방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삼척 영동지방, 태백도 영동지방. 남한의 최북단인 고성도 영동지방, 홍천은 영서지방에 해당합니다. 다음, 해안에 위치하지 않는 곳, 강릉 당연히 해안이고요. 삼척도 해안입니다. 동해도 해안입니다. 정선은 해안이 아니죠. 강릉을 평, 정한, 태, 삼이 이렇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강릉과 삼척은 해안이지만 나머지는 다 내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선은 해안에 위치하지 않는 내륙 지역입니다. 다음,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 예. 태백, 보령, 문경이니까 태백밖에 없죠. 태백. 다음, 설악산 국립공원이 위치하지 않는 곳. 자, 아까 여기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고성, 인제, 양양, 속초. 여기, 요렇게 걸쳐서 설악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성, 인제, 속초, 양양. 그러니까 속초 있고요. 인제도 있고 양양도 있지만 원주에는 없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정차역이 위치하지 않는 곳. 자, 원주에서 횡성지나 평창지나 강릉까지 간다 그랬어요. 정선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자, 접경지역은 북한과 경계,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는 지역만 접경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군사 분계선에 접해 있는 지역들 철원, 화천, 고성은 맞지만 홍천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춘천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에 접해 있지 않지만 접경지역에 해당하거든요. 뭐 거기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다음, 경상북도와 행정구역 경계가 접하고 있지 않은 곳. 얘기했었죠? 영월이 충북과 경북이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영월 접합니다. 영월보다 동쪽에 있는 태백, 삼척 다 접하겠죠? 하지만 횡성은 경상북도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곳, 남한의 최북단인 고성이 당연히 강원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하겠죠. 국제공항은 양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강원권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은 영남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자, 영남권 굉장히 많은 시, 군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포경 울부 고통스러워 제거하자. 고통을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포경 울부 고통 제거. 남해에서 사진을 찍어요. 남해 사진. 그리고 거함산에서 합의했습니다. 거함산 합의. 그리고 문상을 갔어요. 어디로? 김천 구미역으로. 문상 김천 구미. 이렇게 되고, 울진과 영덕은 되게 유명한 지역들이죠. 대개가 되게 유명한 지역들. BYC. 봉화, 영양, 청송. BYC 되고, 대구 위성도시인 경산. 그리고 칠곡은 구미와 대구 사이에 껴있어서 두 도시의 영향을 모두 받는 곳입니다. 칠곡 군이지만 구미와 대구 영향받아서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위에 안동, 경북 도청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예천과 안동에 걸쳐서 경북 도청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은 남한의 최소호지, 마늘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자, 다음 여기 경북, 우리 지난번에 충북할 때도 얘기했었죠? 영주는 단양과 중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령. 문경은 괴산과 조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김천은 영동과 추풍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음. 자, 시와 군을 좀 구분해 볼 건데요. 당연히 포항과 경주시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포항, 경주.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었던 문경도 시죠. 다음, 경상도 도명의 유래가 되었던 곳은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주도 시입니다. 상주시. 다음, 군이 전자 조립공업 발달했으니까 시겠죠. 결국 김천, 안동, 영천, 경산 요런 지역들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 지역들인데, 경산 같은 경우는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한다. 아,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김천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철도의 요지인 곳들은 거의 다 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김천, 그래서 시고, 요 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의 철도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영주도 시입니다. 영주가 의외로 시인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김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천 정도. 김천은 시다. 경산도 시입니다. 다음, 이 경남 쪽은 일단 해안 쪽에 붙어 있는 요 지역들은 다 시입니다. 통영까지 다 시예요. 그리고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양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시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시와 광역시. 그리고 김해, 양산은 당연히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니까 시일 것이고, 밀양이 촐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데 시입니다. 도농통합시거든요. 과거에 촐락 지역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촐락 특색이 뚜렷하긴 한데 시입니다. 옛날에 역시나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밀양 시입니다. 밀양시. 그다음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할때 사천은 공항 있잖아요. 아, 공항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인가 보구나. 사천시입니다. 진주도 시입니다. 그래서 남해는 군이고요. 사진이 시입니다. 사진시. 전반적으로 울산, 부산에 붙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쪽 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통영, 거제 이런 데는 시고, 사진 그리고 밀양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과 밀양 정도. 자, 그럼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키워드. 자, 먼저 영남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 예, 부산항과 부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약재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양령시 아직도 명맥 남아 있고요. 인구 4위 도시입니다. 극서지 중 하나여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최한월에도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이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북서풍이 차단이 되기도 하고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겨울철이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영상이에요. 내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죠. 자동차 산업도 발달했고 그다음에 조선입니다. 조선. 그다음에 정유소가 두 군데나 입지하고 있어서 정유 출하액에서 압도적인 1등 기록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 인구 110만 정도. 110만. 그리고 부산과 광역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1인당 GDP 1인당 GP가 아니고요. GDP 1위죠. 울산 1인당 GDP 1위. 다음 경남도청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유일한 특례시죠. 바로 창원이고 창원. 창원은 기계공업 발달한 곳이고요. 방산산업, 방위산업, 그러니까 이 군수산업, 무기 같은 거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해군 기지가 있어서 군의 항해에서 벚꽃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가 군항제입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 원래 진해 군항제였는데 진해가 창원에 통합되게 되면서 군항제가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여기까지 인구 100만. 수도권 이외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다음, 부산의 위성도시 장유와 유라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가야 유적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김해. 그래서 영남권에서 인구 50만 넘어가는 도시 김해, 창원, 울산, 대구, 부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 김해도 인구 50만 넘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인구 49만 경북 인구 1위의 포항인데요. 포항. 요 포항 얘기할 때 제가 항상 50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49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50만 넘어가는 도시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50만 넘어가는 것. 50만에서 100만 사이는 김해밖에 없어요. 포항은 49만 정도. 자, 포스코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영일만과 울산만은 직선기선 적용되죠? 직선기선. 그리고 여기가 호미곶입니다. 호미곶. 이렇게. 상생해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 호랑이를 잘 집어넣어 보면 호랑이 꼬랑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호랑이 꼬랑지에서 호미곶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미곶의 위치를 몰라서 지난 수능에서 1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들 많았습니다. 호미곶 여기 있습니다. 호미곶. 다음, KTX 포항역, KTX 정차하고요. 포항 경주공항이 있는데 포항에만 있습니다. 포항 바로 밑에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 공항에 내리면 경주도 쉽게 갈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거지. 경주에는 행정구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북 인구 1위. 다음, 전자와 섬유공업 중심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다소 침체되고 있다. 워낙에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적했던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 남부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구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자공업 구미. 구미 인구 40만 정도. 그래서 삼성과 LG전력 업체가 굉장히 다수 입주하고 있고요. 삼성과 LG전자 공장도 여기 있습니다. 구미 전자와 섬유공업 발달한 곳이다. 구미 인구는 40만 정도. 제조업 출하액은 구미가 더 많죠. 전자가 워낙에 부가가치가 큰 제조업이기 때문에. 다음. 부산의 위성도시면서 세계유산인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 한국의 산사 세계문화유산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통도사도 포함이 됩니다. 정멸보궁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양산, 양산. 인구 35만 정도. 부산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 부산의 김양. 자, 다음. 혁신도시 조성된 곳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는 남강 유등축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그리고 최근에 항공 우주산업 발달한 곳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진주입니다. 진주, 항공, 우주산업. 그래서 사천과 진주에 걸쳐서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사천과 진주에 최근에 항공, 우주산업 발달하고 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대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관련된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죠. 국내 최대의 대추 생산지 중에 하나고요. 경산입니다. 경산, 대구와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대구 지하철이, 대구 전철이 경산까지 갑니다.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두국사 석굴암 그리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 첨성대, 대릉원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되죠. 경주입니다. 경주. 그리고 경주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경주. 요 해안 쪽으로 가면은 해수욕장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주상절리도 볼수 있어요. 주상절리. 경주도 주상절리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남의 주상절리 원자력 발전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선업 중심의 항구 도시 조선하면 가장 대표적인 데가 거제죠. 거제 인구 23만 정도. 거제 성비 굉장히 높습니다. 거가대교로 부산과 연결되었죠. 이렇게 부산과 거가대교. 그리고 성비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제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경북도청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청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이죠. 안동. 그래서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경주의 양동마을과 더불어서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문화유산 지정되어 있고요. 도산서원은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문화 중심지였고, 과거부터 이제 행정과 교육, 유교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시인 곳입니다. 안동시. 그리고 이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혁신도시. KTX 김천 구미역이 있습니다. 역시나 김천에 있는데 구미까지 갈수 있다. 괄호 열고 구미를 붙여놓았습니다. 추풍령으로 충북 영동과 연결되어 있는 김천입니다. 김천, 교통의 중심지인 곳이기 때문에 김천시입니다. 김천시 자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두. 다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이 되는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삼군 수영 통제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통영이죠. 통영. 아, 삼군, 아, 삼도, 삼도 수군 통제영. 삼도 수군 통제영. 통제영을 줄여서 통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영입니다. 통영. 삼도 수군 통제영.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고, 이 케이블카 타고 미륵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아, 이게 다도해구나. 정말 섬이 엠보인처럼 올록볼록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통영, 다음 칠곡 얘기했듯이 대구의 위성 도시인데 대구와 구미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와 대구의 영향을 모두 받는 곳이에요. 이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가 열렸던 곳이고, 아, 낙동강 전투가 있던 곳이고 열린 게 아니라, 그래서 고고 바탕으로 낙동강 평화 축제와 호국 평화 기념관 이런 것들이 칠곡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어쨌든 대구와 구미 영향을 모두 받는 곳이다. 굉장히 도시화가 된 지역인데 촌락의 특색이 아직 남아있고 군입니다. 인구는 10만 정도. 다음 항공 우주산업 발달한 곳이고요. 진주와 더불어서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얼마 전에 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는 곳이죠. 국내 공항이 있는 사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 사천. 다음 밀양. 밀양은 시인데 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고령 농촌 도시입니다. 시지만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그래도 인구는 10만 넘어갑니다. 다음, 영천. 영천 하면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말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얘도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지여서 영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입니다. 시. 다음. 세계 유산 지정되어 있는 부석사 있는 곳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저는 많이 들어보셨죠? 배울림 기둥. 그 다음에 사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영주라는 곳이고, 철도 교통의 중심지여서 영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단양과 연결되어 있죠? 중령으로. 단양과 중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령. 다음,
우리나라 곶감의 최대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구가 되게 많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경부선 철도가 김천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상도 지명이 유래가 될 정도로 인구가 많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주입니다. 경상도의 앞글자 따서 이름 지었죠. 성주와 그러니까 경주와 상주 앞글자 따서 곶감 최대 생산지고 경부선 소외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다음 문경세제 있는 곳입니다. 석탄박물관 태백 보령 문경에 있죠. 태백 보령 문경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 그래서 석탄박물관 있는 곳들은 다 시라고 얘기했었죠. 문경도 시입니다. 그리고 괴산과 조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었고요. 다음 오미자가 또 유명한 문경의 특산품이고요. 사과로도 유명합니다. 사과. 이렇게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거 유명한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 하면 과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북은 과실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문경, 사과, 문경세제. 다음 함안은 수박 유명한 곳이고요. 가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있는 곳입니다. 거창하면 사과와 딸기 유명하고 침식분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다음 우포누프로 정말 유명한 여기는 창녕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창녕 굉장히 출제빈도도 높은 곳이고요. 창녕, 우포누피 있고 여기도 가야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가야 고분군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야 고분군만 딱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와 함께 가야 고분군을 출제할 수 있는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포누피 있기 때문에 우포늪과 가야 고분군을 같이 묶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 함안 같은 경우에는 가야 고분군이 있긴 하지만 함안은 사실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곳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안은 가야 고분군이 있구나. 한번 읽어만 두시고요. 창녕 같은 경우에는 우포누피랑 같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다. 다음. 경북도청 신도시, 아까 얘기했었죠? 안동과 예천 일대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가 크게 변함이 없었던 안동과는 달리 예천 인구가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 출신의 양궁 선수가 굉장히 많아서 양궁 전문 체육센터가 있고요. 회룡포 물돌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미꽁리화천입니다. 지리학과에서 정말 많이 답사가는 곳인데 가미꽁리화천이 산지 사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흘러가잖아요. 물이 돌아나가는 마을. 그래서 회룡포라고 얘기합니다. 회룡포. 다음, 와, 공룡이다! 공룡 발자국 발견하고 고성을 질렀다. 공룡 박물관이 있는 고성.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룡이죠. 그리고 상조감 군립공원입니다. 군에서 지정해 놓은 공원이에요. 군립공원. 그리고 여기도 가야 고분군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하면 중요한 키워드, 공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야 고분군까지 알아두자. 다 마늘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마늘하면 다장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과자나 무슨 라면이나 햄 같은 거 보면은 의성 마늘햄, 의성 마늘 첨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본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로 유명한 의성입니다. 인구 5만 정도.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 최상위권. 그리고 대표적인 소지. 남한에서 연간 수량 가장 적은 곳이 의성입니다. 다음, 원자력 발전소 있는 곳이면서 풍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영덕과 더불어서 대계가 되게 유명한 울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석회동굴인 석유굴이 있습니다. 위에가 삼척 영월이 있잖아요. 그 석회암이 울진일 때까지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이 용식되어서 만들어진 석회동굴이 울진에도 있습니다. 울진에 석회동굴이 있다. 다음, 참에 유명한 성주.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물론, 이 내용을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었어요. 어쨌든, 참에, 사과, 이런 과실 생산이 경북 지역이 많다.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다음 좀 특이한데요. 세종대왕의 왕자들의 탯줄을 보관하는 세종대 왕자 태실이 또 성주에 있습니다. 청도하면 소싸움 유명하고요. 청도 반시감이라고 해서 이 씨가 없는 감입니다. 특이하게 이 청도 반시감을 다른 지역에 심으면은 거기선 또 씨가 있는 감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청도 반시감. 다음 독일 마을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천 다랭이 농도 굉장히 유명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분들이 독일로 파견을 갑니다. 파독 광부 또는 파독 간호사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정착지를 마련해 준 곳이 바로 남해예요. 남해. 남해.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예, 독일과 관련된 뭐 소세지, 맥주 같은 것들 많이 판매하고요. 이 집들도 굉장히 독일풍으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랭이 논, 해안 쪽에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논이에요. 죽방념 멸치도 또 남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죽방념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조류와 함께 멸치가 들어왔다가 물은 빠져나가지만 멸치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상처가 별로 나지 않고 굉장히 싱싱한 멸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합천군 해인사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는 팔만 대장경이 장경판 전에 보관되어 있는데, 요 장경판 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야 고분군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는 영상 테마파크가 있는데,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도 이용되는 곳입니다. 어쨌든 장경판전, 가야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다음,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남과 경계를 맞닿아 있습니다. 화개장터가 있는 곳이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녹차가 생산되는 하동입니다. 하동. 그리고 지리산이죠. 얘기했듯이 하동, 함양, 산청, 경남, 그리고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 여기에 지리산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함양, 산청. 다음, 울진과 함께 대게로 유명한 영덕. 그리고 산청은 한방특화지구이고요. 지리산이 있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연강 수량이 꽤 많아서 기후파트에서 종종 출제가 되곤 합니다. 다음, 고령군. 자, 가야 문화유산 있고요. 가야 고분군이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고령. 나머지 지역들은 키워드 정도만 한번 받으시면 되는데, 봉화군은 은어축제, 의령은 뭐, 정암루, 한우살, 청송은 청송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사과도 많이 생산됩니다. 영양은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고추산업 특구인데요. 요 봉화 청송 영양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BYC죠. 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산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BYC 대표적인 촌락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나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 제외하고, 울릉군은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 15,000명. 영양군 고추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울릉군. 울릉군에는 독도도 포함이 됩니다. 울릉군은 칼데라 분지, 이중화산, 성인봉 있고요. 공항 건설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 울릉군 정리해봤습니다. 자, 스텝 2는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저와는 스텝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에 해당하는 곳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상주, 김천, 고성, 밀양이 나와 있는데, 상주,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 따서 경상도라고 지었다고 얘기했었죠. 지명의 유래가 되었던 곳은 시입니다. 김천, 철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경부 선철도가 지나가요. 이런 교통의 중심지도 시라고 얘기했었죠. 김천. 다음, 밀양. 과거에 여기도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성은 군입니다. 그래서 상조감이 군립공원이다 얘기했었죠. 고성이 군이니까 군립공원이겠지. 반면 시에 해당하는 곳, 시. 자, 하동은 군입니다. 울진도 군이죠. 창녕도 군이고, 자, 사진, 사천과 진주. 사진, 사천, 진주는 시다.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할때 남해는 군, 그리고 사천과 진주는 시입니다. 우주항공산업 발달하고 있고, 우주항공 산단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공항도 있고요. 아, 공항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곳인가 보구나. 시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곳. 자, 밀양은 경남입니다. 그쵸? 창원은 경남의 인구 1위 도시. 그리고 함양도 경남이고, 거암산 합의할 때 성주가 유일하게 경북에 해당합니다. 거암산 합의할 때 함양, 여기는 또 지리산이 있죠. 지리산. 다음, 울산 광역시와 접하지 않는 곳. 잠깐 지도 볼까요? 울산 광역시. 자, 울산 광역시가 굉장히 많은 곳과 접하고 있거든요.
위로는 경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와 울산의 여기 경계 지역에 자동차 산업 발달했다라고 얘기했었죠. 부산과도 붙어 있고, 그리고 양산과도 붙어 있습니다. 양산, 그리고 밀양이랑도 붙어 있고, 청도랑도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붙어 있어요. 위로는 경주, 아래로는 부산과 양산 붙어 있고, 밀양도 연결되어 있다. 여기 삼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울산, 양산, 부산.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자, 울산과 접하지 않는 곳, 부산 접해 있습니다. 경주 북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북쪽에 경주가 있죠. 그다음 양산 역시 접해 있습니다. 삼산, 울산, 양산, 부산이 다 경계를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산은 대구 동쪽에 붙어 있죠. 따라서 울산 광역시와는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륙에 위치한 곳, 자, 포항 당연히 제철공업 발달했으니까 철광석과 역청탄을 수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적환지 지향형 공업 당연히 해안에 있겠죠. 울산 정유와 석유화학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정유 대표적인 적환지 지향형 공업입니다. 원유 수입해 와서 그걸로 이제 처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안에 있겠죠. 창원도 대표적인 해안에 발달해 있는 도시이고 창원은 군항제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군항제 군의 항구, 여기 해군 기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해군 기지니까, 아, 해안에 있겠구나. 진주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남해 사진 이어서 남해와 사천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 진주는 내륙에 있습니다. 다음 KTX 정차역에 위치하지 않는 곳. 자, 진주 혁신도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KTX 정차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 문경, 최근에 KTX가 정차하기 시작했어요. 문경. 다음 김천. 김천도 KTX 정차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나가고 경부선 철도도 지나간다 그랬죠? KTX도 정차해요. 워낙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도로공사가 여기 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할 때 도로공사가 김천으로 갔어요. 거제는 KTX가 정차하기 어렵겠죠. 거제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다음 7번. 세계유산이 없는 곳. 자, 안동. 대표적으로 하회마을이 경주의 양동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도산서원도 있고. 다음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는 팔만대장경 장경판 전이 있죠. 그리고 가야 고분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하면 뭐 워낙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곳이죠.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경주 역사유적지구. 반면 울산에는, 울진에는 아직도 세계문화유산이 없습니다. 최근에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가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게 수능 완성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충청권, 호남권과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아닌 곳은? 자, 일단 문경. 문경은 저기 어디야? 그 괴산과 조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문경.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호남권과 경계 이루고 있겠죠. 다음, 김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북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충북, 전북, 경남과 접하는 곳이에요. 반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 호남권과 경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 이루는 지역이 아닌 곳은 성주가 되겠죠. 다음, 경남에서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일단 고성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종암이 해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고성은 해안에 있어. 바다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동도 경남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창원도 군항제에 열리는 진해 포함해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반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침식 분지의 사례로 거창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륙의 침식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창은 바다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남이 있을 때 이쪽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인데 거함산 합이라고 얘기했었죠. 거함산 합이 그중에 거창이 굉장히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함산 합의할 때 거창. 다음, 광역전철역이 위치하지
않는 곳은 최근에 이 교통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교통수단의 입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구미, 요거 제가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작년에 여기에 구미를 넣었다가 제가 수정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구미의 광역전철역이 얼마 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를 당시에 정답으로 했다가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구미에 대구와 함께 대경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경선. 그래서 대구에서 칠곡지나 구미로 갑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칠곡이 구미랑 대구 사이에 있거든요. 대구.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됩니다. 칠곡지나 구미까지. 그래서 구미 광역전철역이 위치합니다. 울산, 얘도 얼마 전에 부산과 광역전철역이 연결되면서, 광역전철이 연결되면서 태화강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치합니다. XDX. 다음, 경산, 대구 동쪽에 위치합니다. 여기 경산이 있거든요, 경산. 경산도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광역전철역 대구와 연결되겠죠. 경산도 있어요. 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 49만에 경북의 인구 1위 도시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광역전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옳은 거, 위치하지 않는 곳은 포항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남권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충청권, 호남권, 오늘 강원권과 영남권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역 지리, 그 중에서도 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도와 함께 출제되는 문항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모와 7월 학평, 이 모의고사 보세요. 전체 문항의 절반 이상이 지도와 함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각 지역들의 다양한 키워드들을 들어봤다면, 한 번쯤 읽어봤다면, 또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정답 맞출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등급 지도자료로 이 내용들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이 내용들 꾸준히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때또 꾸준히 복습할 때 옆에 두고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문제 풀면서 지역 지리 관련된 문항들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여기에다가 쭉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각 지역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하나에 다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 쭉 한번 훑어보거나 또는 수능 전날에 쭉 한번 훑어보시면 지역지리 관련된 문항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등급 지도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료 살펴볼 겁니다. 기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주제들의 다양한 자료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실전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2강의 2회의 이제 두 번째 풀이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었고요. 이번 시간에 뭐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다음에 유전 문항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회의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 나왔고,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는 어떤 막전위 변화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막전위가 아니고 막투과도, 두 이온의 막투과도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이런 자료의 형태가 2회뿐만 아니라 3회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느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즈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민마리즙 신경이 그려져 있는데 둘다 가운데 시냅스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박스를 쳐두고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찾도록 하는 그런 문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잘 그려주고 있다. 그다음에 D1부터 D4까지 서로서로의 거리가 뭐 2cm, 1cm, 3cm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가 또 있는데 표는 A와 B의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와 B 모두에서 P라는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했기 때문에 자극점은 두 뉴런에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D3에 자극을 줬다. 그러면 B도 D3에 자극을 줬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지점에 자극을 준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 자극점인 P를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ms 지났을 때이네 지점, 1, 2, 3, 4에서의 막 투과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를 저기 있는 D1에서부터 D4까지랑 매치를 해야 될 거고, 저 P는, 자극점인 P는 저 D1부터 D4 중에 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이제 1회에서도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게 출제가 됐었죠. 그때는 여기에서 이 이온의 막 투과도 값이 아니고 막전위 값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뭔가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하나도 안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값은 숫자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는 대신에 이 그래프를 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찾을 때는 요쪽 축을 가지고 값을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읽어줄 때는 요쪽 축에서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A, 제일 높은 지점이죠. A 값이라는 거는 도착해서 1ms 지났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의 그런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3ms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총합, 이렇게 이제 3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는데 2ms 걸리고 도착해서 1ms가 지난 시점에서 측정되는 지점이라면 그러면 동그라미 A와 같은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로 측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값이 동그라미 A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물론 여기도 이렇게 점선은 지나가긴 하지만 이 선은 사실 칼륨이온의 가장 높은 지점의 막투과도를 의미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나트륨이온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동그라미 B라고 되어 있는 점이 이 나트륨이온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높은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A, B, C 중에서는. 근데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B는 값이 있긴 하지만 뭔가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점이라서 사실 이 보조선, 이 점선도 이쪽에 있는 이 점을 위해서 그려져 있는 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2ms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 전체 총합이 3ms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는데 1ms가 걸리고 도착해서 2ms가 지난 상황에서 그 지점에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를 그 이제 조사를 한다면 동그라미 B라는 이런 어떤 투과도의 값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칼륨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투과도로 보이는 동그라미 D로서 이렇게 평가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C라는 이값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막투과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분극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통로가 열리지 않았을 때 막투과도라고 볼수 있고, 지금 칼륨이온 같은 경우에는 D, E, F 순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이 표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텐데, 일단은 자극점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극점은 어때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3ms 동안 막전위가 변화할 겁니다. 막전위도 변화하겠지만 막투과도도 변화하겠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3ms 지난 다음에 막투과도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지금 이 실선이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벌써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에 동그라미 C로서 측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이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는 3

스페이스 그 지났을 때 여기겠죠, 여기. 이 점선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동그라미 2의 값으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의 막투각도 조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C와 E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이 A 뉴런에서는 물음표로 가려놔서 찾을 수가 없고, 근데 B에서는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지점이 자극점인 P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러면 A 뉴런에서도 그 지점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C, E 조합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점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의 값이 함께 존재하는 이 A의 원이라는 지점은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가 같이 있다? 일단 동그라미 D는 칼륨이온의 막투가도가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요건 한 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해서 2밀리세크 지난 1 플러스 2의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원 지점에 대해서 알수 있다. 요 지점은 가는데 1밀리세크 걸리고 도착해서 2밀리세크 지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도 그런 지점이 또 있죠. B의 4도 자극점에서 1밀리세크 가서 도착해서 2밀리세크 남은 그런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F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근데 C랑 F는 둘다 나트륨 칼륨이온의 막투과도가 최소점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투과도가 제일 낮을 때. 그래서 제일 낮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지금 투과도가 그냥 분극 상태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F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은 아직 도착 안 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왔거나.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올 순 없죠. 왜냐하면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도 아직 원상 회복이 안된 상태로 측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떨어져 있는 지점이 다시 분극으로 돌아왔을 순 없겠다. 그럼 지금 이 CF 조합으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은 아직 못 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도착을 못 했다. 도착을 못해서 그냥 분극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가 단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A와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cm per ms거나 2cm per ms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자극점을 우리가 찾았고, 요 점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1과 4. 둘다 지금 1ms 거리에 떨어져 있는, 1ms만큼의 어떤 시간 동안 가야 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1cm와 2cm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속도가 1cm per ms나 2cm per ms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니까 1ms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 속도에 따라서 요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네 지점 중에 이 자극점으로부터 1cm 거리에도 측정점이 있고 2cm 거리에도 측정점이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D1은 없죠. 일단 2cm 거리에만 지금 하나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D2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D2에다 자극을 줬으면, 예를 들면 D3까지는 1cm 거리. 그 다음에 여기다 자극 주면 D1까지는 2cm 거리.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일단 후보로 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D3가 자극점이라고 하면 1cm 떨어진 거리는 있지만, 2cm 내에 존재하는 구간, 거리, 어떤 지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D3도 자극점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4에다가 자극을 준다면 1cm도 2cm 거리에도 어떤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극점은 확정이 되는 거죠. D2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측정점이 1이나 4의 이 측정점이 될수 있는 지점은 D3랑 D1이겠네요. 그쵸? 지금 여기에서 얘가 D1에서 측정됐다고 볼수 없는 이유는 여기 실립스가 요 방향으로는 자극이 전달이 불가능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요 지점이 A의 1. 그러니까 1이 지금 D3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 시냅스가 없으니까 그냥 갈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4에 해당하는 D1 지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자극점인 2가 D2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는 제일 먼 D4 지점이겠네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4는 D1이다. 그죠? 4는 D1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2cm per ms이다. 요거는 얘가 똑같이 1cm 가는데 1ms 걸렸다는 거니까 얘가 1 플러스 2라는 거고. 얘도 2cm 거리가 1 플러스 2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A가 더 느린 뉴런이죠? 1cm per ms. 그 다음에 B가 더 빠른 뉴런, 2cm per ms의 속도를 갖는 뉴런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B를 이루는 뉴런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2cm per ms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D 끝. 동그라미 기억이 4ms일 때.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 P에다가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란 얘기예요. 그때 B의 1에서 칼륨이온의 막투과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B는 1이 지금 어디냐면 D3란 말이에요. 여기죠? 그럼 자극점이 지금 요 보기에서 바뀌었는데,

끼지 않았으니까 D2에다가 자극 주고 4밀리세크 지났을 때 상황을 물어봅니다. B의 속도로 D3까지는 얼마 걸려요? 1cm 거리니까 0.5밀리세크 만에 도착합니다. 그럼 도착해서 3.5밀리세크 지났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칼륨이온의 막투가도만 물어봤으니까 이 점선만 보면 되는데 도착해서 3.5밀리세크 지났을 때는 어때요? 여기 뭔가 어정쩡한 어떤 값이 읽히겠죠? 동그라미 2에 요 값으로 읽히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 맞으니까 답은 3번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 ABOC 혈액형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별표는 붙었지만 오히려 요 정도 난도가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ABOC 혈액형의 난도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걸 좀 어렵게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표가는 정상인 원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BOC 혈액형에서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한데요. 그래서 그냥 뭐 응집원 응집소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이라는 사람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는 항 A 혈청이랑 반응하고 B 혈청이랑은 반응 안 했기 때문에 A형이구나를 바로 그냥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표는 50명으로 구성된 집단 X가 있대요. 전체 총원은 50명입니다. 집단 X에서 ABOC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의 유무에 따른 사람의 수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기역, 니은이 지금 서로 다른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A나 B 중에 하나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응집소 디귿, 리을도 다른 기호니까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씩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단서로 이 X라는 집단을 ABOC 혈액형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혈액형 원과 같은 사람의 수가 가장 많대요. A형이 가장 많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응집원 기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AB형은 여기 포함이 될까요? AB형은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응집원 기역이 A든 B든 그게 없는 사람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O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A든 B든 O형은 응집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나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인원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응집원 기역이 A라면 여기 이제 B형이 포함될 거고 이게 B라면 여기 A형이 포함이 될 거예요. 아무튼 A, B형 중에 한 명이 여기 들어가겠다. A형 또는 B형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A, B형은 응집소라는 게 없습니다. ABOC 혈액형에 대해서. 그래서 A, B형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O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으니까 이 응집소 리을이 알파든 베타든 아무튼 항상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O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요 밑줄에는 일단 AB형은 제외니까 이게 알파냐 베타냐에 따라서 역시나 A형 또는 B형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A형 아니면 B형일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쉽게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둘 중에 한 혈액형이랑 O형이랑 더했을 때 27, 요둘 중에 하나랑 O형이랑 명수를 더했을 때 19거든요. 그럼 지금 요두 빈칸에 같은 혈액형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합한 명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 두 개가 여기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A형일까요? 더 사람 수가 많은 첫 번째 칸에 이 빈칸이 A형이고, 요게 B형이 되어야 A형이 제일 많다 하는 그 조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것만 봐도 얘는 A형으로 확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형과 O형을 섞은 게 더한 게 27명, B형과 O형을 더한 게 19명.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응집원, 그럼 기역이 뭐여야 돼? 기역이 없는 사람의 A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응집원 기역은 B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니은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의 B가 들어가기 때문에 B가 갖는 응집소는 뭐예요? 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리을이 알파니까 디귿은 베타가 되겠죠. 요렇게. 그럼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A형이랑 AB형은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이 여기 해당이 되죠. 베타, A형은 베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O형도 알파 베타가 지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그럼 그, 요세 혈액형을 더했더니 그게 40명이래요. 그럼 B형이 몇 명이었어? B형이 10명이어야 더하면 총합 50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B형 같은 경우에는 10명인 것이 요두 번째 칸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러면 O형은 몇 명? 9명이겠죠. 9명. 그러면 A형은 몇 명일까요? 9명에다가 뭘 더해야? 18을 더해야 27명이라는 명수가 될 테니까. 그럼 요거 다 더하면 19에 18이니까 37. 그러면 지금 A, B형에 해당하는 숫자는 총합 다 더해서 이제 50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B형이 13명일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원수가 다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B다. 그죠? 지금 여기서 A형, B형을 밝혀도 되고, A형이면 응집원 B가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원의 혈액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A형의 혈액에는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가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응집소 베타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X라는 요 집단에서 응집원 기역 또는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의 수를 물어봤어요. 응집원 기역은 B고요. 응집소 리을은 알파입니다. 그러면 B가 있는 사람을 다 우리가 뽑아보자면 B형이랑 AB형. 그 다음에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나 B형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O형도 해당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전체 50명 중에 A형만 빼고라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A형 빼고 나머지 세 혈액형. 그러면 50명에서 A형을 빼면 32명일 텐데, 그죠? 41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인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수능 문항의 난도에는 요 정도가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15번 문제,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세 쌍의 대리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쌍이 등장할 텐데, 라지 A 또는 스몰 A, 라지 B 또는 스몰 B, 라지 D 또는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는 이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인데, 얘들은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어서 그냥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세팅의 문제다.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뭐 아무리 N자리 분열해서 헤어진 세포라고 해도 A나 B나 D 중에 뭐가 하나도 없을 순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EN일 때는 유전자형이 이제 두개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림은 어떤 사람의 G1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G1기에 해당하는 원 세포 있고, 그게 복제된 2 세포, 여기까지는 EN이죠? 1, 2는 EN이고, 그 아래에 3, 4는 N 상태의 세포일 겁니다. 그런데 3는 그래도 아직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4는 모든 것이 다 헤어져서 N이면서 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네 세포를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랑 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매치를 해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문제 삼은 건요 정도. 자,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일단, 다른 데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합친 값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N일까요, EN일까요? 당연히 N입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못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항상 N으로 봐야 한다. 물론 이렇게 어떤 한 종류의 유전자로만 이제 얘기했을 때도 다른 데 있는데 여기 없다? 그럼 그 세포는 N이다 이렇게 갔는데, 합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유전자를 가진 게, DNA 상대량을 가진 게 누구일 수밖에 없다. E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2가 가장 많은 수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기억이 보이죠? 그죠? 다른 데는 8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이제 물음표가 비워져 있다고 해도 얘가 제일 클것 같고, 확인도 해보자면 요두 번째 칸의 내용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EN이면서 복제된 2의 세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알았으면 누구도 찾을 수 있다. 1도 찾을 수 있다. 얘가 복제되기 전에 G1기 세포는 요거의 정확히 절반의 값을 가질 거예요. 4, 2로 가질 겁니다. 얘안 되죠? 얘안 되죠? 얘밖에 안 남죠? 얘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2. 그래서 1과 2는 빠르게 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는 니은 디귿을 3, 4랑 매치를 하는 건데,
이것도 복제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복제가 돼 있는 게 이제 숫자가 많을 확률이 높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서 라지 스몰 A, 라지 B의 합을 4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얘는 N자리 세포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거기에 라지 B 있다고 해도 최대 두 개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4번 세포가 4개를 갖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4번 세포가 니은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지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상염색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뭔진 모르겠지만 A가 4번 세포에 하나는 존재할 거고 그렇다면 라지 B가 하나 존재해줘야 이 총합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세포에는 라지 B가 존재하는구나 를 일단 요 칸의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3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 중에 하나만 있겠죠. N짜리니까. 얘도 N이니까요. 이 둘 중에 A가 있을 거예요. A가 있는데 지금 얘는 하나 있는 것도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한 종류 있는 게 두 개의 값을 가질 겁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하나 있다면 곱하기 2 돼서 2라는 숫자로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얘 총합이 4를 만들려면 라지 B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항상 이제 없거나 두 개 있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얘도 두 개가 있어야 총합 4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3라는 요 세포에도 A 중에 뭔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세포도 라지 B를 갖고 요쪽 세포도 라지 B를 가지면 얘 전 단계의 세포도 라지 B가 있었겠죠. 애초에 라지 B, 라지 B 동형 접합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1계 세포에서도 라지 B가 두 개였을 거 아니에요. 라지 B가 두 개였고 A의 합도 두 개였겠지.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인지 라지 스몰인지 아직 몰라도 아무튼 A로 두 개 있을 거고 라지 B로 두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스몰 B는 없겠죠. 스몰 B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A와 D의 합으로 총합 2를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3번 세포에 보니까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유전자형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봤더니 라지 A랑 라지 B랑 스몰 D를 복제된 상태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부터 접근해도 되고 이 칸에서부터 이제 추론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유전자형을 갔는데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 조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유전자형이 라지 A가 반드시 하나 있을 거고 스몰 D도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갔을 때 요 합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해봅시다. 그러면 라지 A 하나 있는 건 확실해. 최소 하나 있어요. 스몰 A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스몰 A도 하나 있거나 아니면 라지 A로 두 개 가진 동형 접합이라서 스몰 A는 없거나 근데 라지 B는 두 개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근데 지금 2의 세포는 그게 복제된 상태라서 총합 8이 된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합을 봤더니 스몰 B는 우리가 없는 걸 알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스몰 D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스몰 D도 적어도 하나 있어. 그래, 라지 D, 라지 D 동형 접합일 순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라지 A, 라지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면 라지 A의 합으로 4개, 라지 B의 합으로 4개 해서 총합 8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럼 스몰 A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요 유전자형을 가정했으니까. 그럼 스몰 B도 없어. 그럼 라지 D가 4개여야 총합 4를 만족할 수 있는데 라지 D가 4개이면 안 된다. 스몰 D가 이미 하나 존재하니까. 그래서 라지 A, 라지 A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요 위에 있는 요 상황이었죠. 요거 라지 A, 스몰 A. 근데 그게 복제돼서 두 개 가지고 있었다. 그럼 다 더하면 8 되는 거 맞고 스몰 A가 하나 있는데 복제돼서 총합 2개.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있는 게 복제돼서 총 2개. 이렇게 되면 스몰 A, 라지 D의 유전자형이 완성이 되면서 저 숫자를 다 만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4번 세포는 얘가 가진 거 말고 다른 종류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가 이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요 숫자의 총합은 스몰 A랑 라지 D 있으니까 2개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3번 세포다. 아니죠. 1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사람의 가해 유전자형은 여기가 잘못됐죠. 라지 스몰 A, 라지 D, 스몰 D는 맞는데 라지 B 스몰 B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다. 라지 B, 라지 B의 동형 접합이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도 상당히 좀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즐기면서 풀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근데 이제 문항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라는 형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는 대리운전자 라지 2와 스몰 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게 상염색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라지 2, 라지 2, 그 다음에 라지 2, 스몰 2, 그 다음에 스몰 2, 스몰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각각 기역, 니은, 디귿으로 달라진다.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이 나왔는데 걔는 같은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H와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다인자 유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 결정이 된다 하는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가는 혼자 독립돼 있고 나를 결정하는 H와 R은 연관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나왔죠.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고 표가 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구성원 1번부터 6번까지 가계도 이런 식으로 이 가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보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표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체세포 한 개당 EHR 대문자 EHR의 총합을 여기서 제시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가에 대한 표현형 표현형이면 이제 요거 중에 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가와 나를 결정하는 이 유전자들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인지 그런 언급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런 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숫자가 아주 많은 것 또는 0개. 그러니까 뭐 다 가지고 있거나 최대치로 가지고 있거나 최소치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얘는 6개를 다 가져야 돼. 그러면 1번의 유전자형은 뭐란 얘기예요? 라지 E, 라지 E. 그 다음에 라지 H, 라지 H, 라지 R, 라지 R. 요렇게 돼야만 6개 총합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위에 있는 E만 혼자 독립되어 있고 H와 R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1번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동형 접합으로 두 개 한 쌍씩이니까 이 모든 유전자는 다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라지 2, 라지 2 일대 기역이니까 동그라미 기역으로 돼 있는 5번도 라지 2, 라지 2 조합이란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대문자가 총 4개일 건데 H와 R 중에서 2개 더 더해져서 2와 함께 해서 총 4개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5번이 라지 2, 라지 2이려면 2번도 라지 2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2번은 그거랑 표현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라지 2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표현형이려면 스몰 2가 하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될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2, 스몰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혼자 있는 건 스몰 2, 스몰 2겠죠. 이렇게 이제 얘에 대해서는 다 알아내게 되었다. 그래서 2번은 라지 2, 스몰 2 이렇게 선 그어주고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2, 스몰 2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라지 2, 스몰 2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스몰이 요까지 됐죠. 그래서 2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대문자 총합이 1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벌써 하나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야? 나머지 다 소문자란 얘기지.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부터 라지 H, 라지 R이 연관되어 있는 요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부터는 스몰 H, 스몰 R이 연관되어 있는 요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문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문자 두 개인데 일단 얘는 좀 넘어가고 숫자가 좀 많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4번은 대문자 총합이 다섯 개예요. 근데 자릿수가 여섯 개인데 하나 빼곤 다 대문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 소문자가 눈에 벌써 보입니다. 다 써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다섯 개다. 그러면 요거로부터 6번 같은 경우는 라지 H, 라지 R을 연관된 걸 하나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6번이 대문자 총 몇 개 받나 봤더니 세 개를 갖는데요. 하나, 둘, 세 개 다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채워주면 되겠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받았을까? 요거는 엄마 아빠한테 받았겠죠. 스몰 H, 스몰 R. 근데 3번은 대문자를 몇 개 갖는다고?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남은 자리 두 자리 있는데 나머지 싹 소문자야. 그러면 이 두 자리에 대문자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요 대문자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요 가닥에는 대문자 두 개 있겠죠? 요 염색체에는? 요 염색체에는 대문자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요 염색체에 대문자 두 개 있고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H와 R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의 조합은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두 개 가지는 게 하나도 안 가는 거에 비해서 0이거나 2,0이거나 조합이 두 배 더 많으니까 확률이 두 배일 거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는 네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라지 H와 라지 R을 다 더했을 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확률은 4분의 1, 요건 두 배, 2분의 1, 요거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2에 대해서는 라지 2를 가질 확률은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 스몰이 받으면 하나만 여기서 받게 될 거고 여기까지 라지 2를 받게 되면 총 합해서 두 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2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서 써보면 라지 2에 대해서는 하나 받거나 두 개 받거나 하지만 확률은 반반으로 똑같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지금 대문자 3개인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3개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하나 받는 이 조합밖에는 없어요. 그럼 어때? 얘네 둘이 만나서 수정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어야 되죠. 요거밖에 지금 조합이 안 나오니까. 근데 8분의 1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항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거의 똑같이 생긴 6월 모평 문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 모평을 선생님이 해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문제 세팅이 방금 문제보다 오히려 조금 더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더 어려운 걸 풀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2, 3학년도 6월 모평 17번 문항이었는데 다음은 어떤 집안에 유전인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 가라는 형질은 대림유전자 라지와 스몰이에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표현형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유전자형이 라지 2, 라지 2냐 라지 2, 스몰 2냐 스몰이 스몰이냐에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은 셋상.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두 쌍이었단 말이에요. H와 R. 근데 여기서는 셋상. 대림유전자 H, R,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다인자 유전이다.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가계도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가계도는 뭐에 대한 표현형을 나타낸 거냐면 가에 대한 표현형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빗금으로 돼 있는 사람이 요게 동그라미 니은으로 발현된 요 세 개 중에 동그라미 니은으로 발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 와플 모양이 동그라미 디귿으로 발현된 사람 두 명. 그럼 나머지 색칠된 사람들은 다 동그라미 기역으로 발현된 사람들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표가 제시가 돼 있죠. 이 표는 1, 2, 3, 6, 7 요 다섯 명에게에서만 이제 정보를 주는 건데 거기에서 E부터 T까지 E, R, E, H, R, T 네 종류의 대문자를 총 한 몇 개를 갖느냐 나타낸 그런 그래서 조금 이제 가짓수가 하나 늘어났다 뭐 그 정도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어떤 단서가 뭐였냐면 구성원 1에서 스몰이 라지 H, 라지 R은 7번 염색체에 있고 라지 T는 8번 염색체에 있다 이런 단서를 그냥 문장으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일단 구성원 1의 유전자형 절반을 알려준 거죠. 구성원 1번은 7번 염색체의 요 조합을 갖는다. 그래서 시작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럼 1번이 스몰 E랑 라지 H랑 라지 R이 연관된 거 하나 가져. 가져. 나머지 이제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T도 다른 염색체에 갖고 있어를 알려준 겁니다. 1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1번은 일단 스몰 E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요 셋 중에 라지 E, 스몰 E거나 스몰 E, 스몰 E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이라면 그럼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스몰 E, 스몰이거나 라지 E, 라지 E거나 뭐 둘 중에 하나여서 이 밑에서 이제 기억 두 명 나올 수 있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 E일 때 나머지 이 기억과 디귿은 라지 E, 라지 E, 스몰 E, 스몰 E 뭐 이게 둘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이 조합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밑에서 디귿과 기역이 온전히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요 밑에서는 항상 라지 이 하나, 스몰 이 하나 받아서 니은만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런 조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니은이 스몰 이, 스몰 이구나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은은 스몰 이, 스몰 이 조합이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역은 뭐여야 하냐? 그러면 기역과 디귿 중에 라지 이, 스몰이랑 라지 이, 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기역이 라지 이, 스몰 이어야 밑에서 라지 이, 스몰이도 나오고 얘가 라지 이, 스몰이고 얘가 라지 이, 라지이면 그 밑에서 라지 이, 라지이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이, 스몰이도 똑같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라지 이, 라지이면 역시나 라지 이, 스몰이의 니은만 아, 디귿만 다른 표현형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이에 대해서는 유전자 형을 다 우리가 찾아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요건 필요 없죠. 요건 필요가 없고 유전자 형까지 다 올려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성원 1번은 이 대문자의 총합이 6개라고 합니다. 근데 총 8자리인데요. 요 가에 대해서 이미 소문자 2개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자리에 다 대문자 채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이 여기서 스몰 이를 받은 게 확실하죠, 지금. 그럼 스몰 이 밑에는 라지 H, 라지 R, 그 다음에 요둘 중에 하나 받으니까 라지 T가 반드시 하나 올 거야.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의 자료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에도 아빠로부터 스몰 이 받았다면 라지 H, 라지 R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도 라지 T가 하나 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동역 접합이었으니까. 그럼 6번은 대문자 몇 개인지 봤더니 총합 5개래.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대문자다라는 정보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넘어가 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3번이 대문자 총두 개래요. 근데 그게 벌써 써 있죠. 그럼 나머지 뭐야? 다 소문자란 얘기죠.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T. 그러면 이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다 스몰 H, 스몰 R을 반드시, 스몰 T도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될 거고, 라지 E 밑에 스몰 H,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T.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7번 보니까 대문자 총합 3. 근데 여기서 두개 이미 써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풀이를 하진 않고, 지금 이 마지막에 요 단서. 2, 4, 5, 8은 나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같다를 통해서 이제 퍼즐 마지막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번 같은 경우, 아, 지금 2, 4, 5, 8이니까 2, 4, 그다음에 5, 8, 이네 명의 대문자 수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요거까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5번이랑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문자는 얘가 4개, 그다음에 8번이 하나 있고 끝이에요. 그럼 하나와 4개가 같은 대문자 수를 가지려면 나머지 여기는 다 대문자로 채워줘야만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소문자로 채워줘야만 하나, 둘, 셋, 네 개로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대문자 네 개일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대문자 네 개일 거다. 해서 그거를 가지고 퍼즐을 맞춰주면 되는 그런 문항이 과거에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항 한번 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후에 스텝 여러분들이 밟아보시라고 끝에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17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이게 사람의 유전병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건 이제 두 번째 단서부터 써 있는 거고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첫 번째 단서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말로 설명을 할 건데, 자, 가라는 하나의 형질이 A, B, D라는 세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이 다 어딨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일 때. 일단 상염 색체 있고요. 그래서 이 연관 1 독립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다인자 유전에 대한 단서가 뒤에 붙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 상황은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8기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건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 유전자 수가 3개일 확률이 무려 2분의 1입니다. 절반은 대문자 3개로만 태어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 조합이 많이 나올 순 없겠다 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모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뭐를 연관으로 둘 것인가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AB 연관으로 놔도 되고 BD 연관으로 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해설지의 세팅이랑 맞춰가지고 AB 연관으로 그 다음에 D는 독립으로 그냥 두고 풀게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니까 라지 D 스몰 D가 별도의 염색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가정했으니까 아는데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 돼 있을 것이냐 아니면 라지 A와 라지 B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나눠져 있을 것이냐 요거의 문제만 달려있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 많은 조합이 나오면 안 돼. 지금. 그죠? 많은 조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D에 대해서만 조합을 해봐도 라지 D가 몇 개 올 수 있느냐 자손에서. 자손에서 라지 D를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최대로 두 개 가질 수도 있어요. 벌써 D에 대해서만 세 가지 조합이 나와. 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미 비율이 1대 2대 1이라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이 D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럼 B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뭔가 가짓수를 늘리면 안 된다. 그럼 제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 양쪽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요 가닥에도 결국엔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여서 A와 B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총합 대문자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A와 B와 D의 총합, 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A, B, D의 총합은 두 개, 세 개, 최대 네 개까지만 가능할 거고요. 그 중에 절반은 3인 조합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조합을 만들어보면 이 2분의 1의 확률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부모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구나. 여기까지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분리 상황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을 일어났대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 정자가 어머니의 정상 난자와 수정이 돼서 동그라미 A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동그라미 A의 대문자 수는 두 개. 대 2. 대문자가 두 개로 태어났다. 그리고 얘는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EN 플러스 1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핵경은 모두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문자 두 개를 받는 거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거에서 가장 최소치란 말이에요. 근데 염색체를 하나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소치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A와 B가 연관되는 이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친다면 그러면 일단 아빠로부터 그게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두 개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난자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엄마도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둘 중에 하나 뽑아주면 대문자 한 개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A와 B에 대해서만 대문자 3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미 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염색체의 비분리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어찌됐든 A와 B의 조합으로 두 개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려면 스몰 D로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원래대로면 스몰 D, 스몰 D 조합으로 요렇게 받았을 텐데 아무튼 아빠가 하나 더 줘야 돼. N 플러스 1짜리 정자를 굳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가 똑같은 거 복제돼서 주면 염색체 수는 하나 더 많으면서 라지 D의 숫자는 늘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몰 D, 스몰 D, 스몰 D의 조합으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스몰 D, 스몰 D로 주게 되려면 요거는 2분열 비분리여야만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의 유전은 셋상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인자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어머니에게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스몰 D는 가능할 수 있지만 스몰 A, 스몰 B는 불가능. 그렇게 연관되지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스몰 d로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예요. 요거는 탐구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1회에서도 산호와 조류의 공생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가에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란 걸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하는 조류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닐까? 공생 조류가 감소하니까 상리 공생 관계인데 얘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호를 집단 1, 2로 나누고 1은 32도, 2는 27도의 수온을 유지하면서 배양을 했대요. 그럼 1이 더 높은 수온으로 배양을 한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1, 2에서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 조류의 수와 그다음에 공생 조류 한 개체당 엽록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1, 2라고 했는데 우선은 A, B로 결과를 줬죠. 1, 2가 요기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때 항상 결론이 존재해야만 한다. 결론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니까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 조류의 수도 감소하는구나.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구나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죠. 자, 그럼 이게 공생 조류의 수인데 온도가 상승하면 공생 조류의 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감소한 쪽이 더 따뜻한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 27도, 1은 32도에서 이제 그 배양한 결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엽록소 함량은 어디에도 엽록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이거는 왜 자료가 제시가 됐느냐? 이거는 혹시라도 모를 반박에 대비한 그런 이제 어떤 조사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요. 얘가 수는 굉장히 줄었어도 하나의 개체당 광합성을 엄청 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수가 준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누군가 반박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놓은 거야. 여기서 보면은 수온에 따라서 공생 조류의 수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죠. 근데 그때 한 개체당 가지고 있는 엽록소 함량 자체는 얘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숫자 차이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한 개체가 그 광합성을 더 훨씬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개체 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온도의 상승이 공생 조류의 수를 줄였고 그래서 그것이 산호의 백화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B는 2이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니은 A에서 산호는 공생 조류와 한 개체군을 이루나요? 같은 개체를 구하려면 같은 종이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종이죠. 동물과 그다음에 광합성할 수 있는 생물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디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해수 온도는 비생물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산호가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은 맞는 보기.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가계도 분석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표 붙었죠? 근데 엄청나게 막 크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제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의 유전자 중한 개는 X염색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같은 상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대요.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조합. 그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비 스몰 B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라는 형질은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세 쌍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만 X염색체, 나머지 두 개는 상염색체 연관. 누가 연관이 되어 있고 누가 X염색체 있는지를 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계도가 나왔는데 가계도는 구성원 동그라미 A. 근데 이 A의 성별은 알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여자니까 성별은 남자인데 표현형을 그냥 좀 숨기고 싶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B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만 발현됐다고 합니다. 가나 중에서는 가만 발현됐고요. 그 다음에 와플 모양은 둘 중에서 나만 발현됐고,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은

단어가 모두 마련된 그런 어떤 표현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게도 밑에 이런 단서가 추가로 제시가 돼 있고, 동그라미 A라는 이 남자에서 스몰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몰 A 두 개에 스몰 B 하나거나 뭐1 플러스 2거나 2 플러스 1이겠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둘 중에 하나는 동형적합인 게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서는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다가 발현된 사람을 그냥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 표현형을 가계도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쉽지 않아서 보통 이제 다가 추가되는 경우는 이렇게 문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 구성원 중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8번, 9번, 8번, 9번에서만 다가 발현됐대요. 여기 이 에서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많이 얼마나 고마운 그한 글자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가끔 진짜 어렵게 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에 대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형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많이 없어. 그러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개체들 중에서도 발현된 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라고 딱 한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는 다가 발현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써놓고 나니까 동그라미 A는 가와 나가 발현이 안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모르는 겁니다. 발현이 됐을 수도 안 됐을 수도.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 안 알려준 거고 다에 대해서만 알려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게도 만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똑, 갑툭튀 있나요?부터 이제 물어보고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표현형을 안 알려줬을 때는 이제 가나에 대해서는 갑툭튀를 찾을 수 없고, 1번과 2번은 아주 갑툭튀를 안 만들려고 노력한 어떤 흔적이 느껴집니다. 얘만 잔뜩 발현하고 얘는 하나도 발현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 있다. 6번, 7번은 모두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 나가 갑툭튀. 그 다음에 6번, 7번은 모두 다가 발현이 안 됐는데 다가 갑툭튀. 나와 다에 대한 갑툭튀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형질이 뭐다? 열성 형질이다.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열성 형질인 것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다가 발현된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뭐가 연관돼 있고 어디 있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여자들이라면 다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열성 형질이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 형일 거고, 나다 모두 발현됐으니까. 4번도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일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겠죠? 일단 이세 명에 대해서만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4번은 이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근데 1번은 나와 다가 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둘다안 됐잖아요? 그럼 둘다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라지 B와 라지 D가 있어야만 하겠죠? 써놓고 보니까 1번이 남자인데 모든 유전자 형이 B와 D에 대해서 두 개씩, 두개한 쌍.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 있어야만 하고, 상염색체에 있는 거두 개는 연관돼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다. 자동으로 가는 X염색체에 혼자 독립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요렇게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염색체에 있는 가의 우열 관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이 됐어요. 만약에 가가 열성이라고 해보자. 열성이라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열성 유전자 두개한 쌍으로 가져야만 발현될 텐데, 그럴 때는 당연히 아들이 가가 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죠. 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열성이 아니고 우성 형질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지만, 열성 유전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성 유전자가 5번에게 전달이 된 거고, 아빠로부터 Y염색체 받으면서 열성 표현형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1번도 스몰 AY겠고, 그래서 가가 발현된 사람은 라지 A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는 거고, 8번도 라지 A 있겠죠. 근데 7번은 라지 A가 없습니다. 스몰 A, 스몰 A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스몰 A를 하나씩 받았다. 그럼 아빠는 가는 발현이 안된게 확실하겠네요. 확실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 있는데 아빠로부터 스몰 A 하나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6번 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 하나 있는 아들,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가 발현 안된 아들, 그죠? 7번으로부터 20A 하나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8번은 아빠로부터 20A 하나 받았을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B와 D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연관된 거 상태로 한번 이제 올려봅시다. 5번은 엄마로부터 small b, small d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빠랑 표현형이 똑같은 거 보니까 라지비, 라지디, 아빠로부터 받았겠죠. 그 다음에 6번도 나다에 대해서는 아빠랑 표현형이 같아서 라지비, 라지디 세트로 받았을 거고, 엄마로부터 small b, small d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9번은 나다가 모두 발현됐어. 그럼 small b, small b, small d, small d 조합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엄마도 둘 다에 대해서 정상이야. 그럼 라지비, 라지디 조합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엄마는 나다 모두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 라지비, 라지디 조합이 있을 거죠. 그럼 이거를 엄마가 줬겠네. 그죠? 지금 얘는 다가 발현됐기 때문에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형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라지디를 받았다면 그건 엄마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겠다. 근데 이 나머지 한 자리, 몰라서 찝찝해 하려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다. 그래서 더 A와 B를 더하면, 스몰을 다 더하면 이제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아, 스몰 B, 스몰 B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열성 형질이다. 우성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나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 맞고. 그 다음, 디귿. 9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A와 같은 확률. 그러면, 가는 발현 안 되고, 스몰 A만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만 있고, 스몰 D만 있을 확률. 이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서 6번과 7번 사이에서 스몰 a만 받으려면 y를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건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스몰 b, 스몰 d만 가질 확률은 이쪽에서 요거 받고 이쪽에서 요거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이고, 동시에 만족하면 8분의 1이 되니까 16분의 1이다. 잘못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가격도 분석 문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 종다양성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림은 여러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 X에서 개발 전에 비해 개발 후에 보존된 서식지의 면적에 따른 살아남은 생물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X의 종다양성은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낮으냐 물어봤습니다. 종 수가 적으면 당연히 종다양성 낮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생물 다양성이 광선 원인 중에는 서식지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보존된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러면 살아남은 생물종의 비율도 절반으로 감소하나요? 아니죠. 90%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인 문제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3회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 모의고사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봐야 되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림 가는 중위도 지방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밑줄. 그 다음에 나는 중위도 지방 대기의 연직 기온 분포. 연직 기온 분포 밑줄. 자, 보겠습니다. 연직 수온 분포라고 했는데, 수온이 일정했다가 안으로 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오고 있죠. 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에 혼합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혼합층이 있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온 약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해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혼합층이라고 하면 여기 수온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즉,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은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두꺼워진다고 하면 밑에 있는 찬물이 많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평균 수온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자, 수온역층이라고 하는 건 햇빛이 얼만큼 이 층에서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점점 내려가는, 하강하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역층은 다른 층과 비교해 봤을 때 수온역층을 기준으로, 수온역층 내에서 밑에는 수온이 낮다, 위에는 수온이 높다. 자, 수온이 높은 가벼운 물이 위에, 수온이 낮은 무거운 물이 밑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온역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층이다 라고 얘기하죠. 안정층.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물에 연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나 혼합층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연직 운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햇빛에 의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즉, 수온이 최저로, 최저, 수온이 최저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최대가 되는, 밀도는 최대가 되는 층을 우리가 이제 심해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 각층의 특징이 어떠한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직 기온 분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C 구간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죠. 아, 여기 우리 대류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아, 여기 성층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는 요 기권의 연직 어떤 구조, 층상 구조를 잘 다루진 않지만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을 얘기할 때 기권의 운동, 특히나 이 대류권에서, 대류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 부는 거, 비가 내리는 거, 이러한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대류권의 구조 정도는 정확하게 좀알 필요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혼합층과 심해층을 비교하는데, 심해층은 수온이 제일 낮은 층, 가장 차가운 물이 있는 곳, 가장 무거운 물이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곳이 심해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해층, 이 연직 구조상 심해층이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B가 제일 밀도가 큽니다. 아셨죠? 틀렸고요. C는 D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자, C는 대류권, D는 중간권. 둘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대류권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많은 공기가 대류권에 모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자면 대류권은 기압이 높다.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쵸? 지표면 부근의 기압은 1014헥토파스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열권까지 가면 기압이 굉장히 낮다. 아주 희박한 대기.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기압을 표시하라라고 한다면 기압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거의 기압이 0에 수렴하는 지표면 부근의 기압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C는 D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대류권은 중간권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A와 C는 해안과 대기의 다른 층에 비해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A층은요, 연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바람에 의한 약간 강제적인 느낌으로 혼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연직 운동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A층은 연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바람에 의해서 약간 강제적인 느낌으로. 그 다음에 C층은 어떻죠? 대류권입니다. 대류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서의 이 대류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있는 공기층은 온도가 높고요. 위에 있는 공기층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은 공기는 상승하기가 쉽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하강하기가 쉬워요. 무거워서 하강하기 쉽고, 뜨거워서 가열이 잘 돼서
가벼워지면

상승하기가 쉽고, 요런. 그래서 대류권은 상승과 하강이 비교적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나요? 대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연직운동이 활발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류권 같은 경우는 수증기, 물, 이 물의 상태 변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죠. 공기 중에서. 그래서 기상현상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한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잔열이 방출되고, 그러다 보면 상승하는 공기가 더 쉽게 상승할 수가 있고, 연직운동이 덜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 거기에 기상현상까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연직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층이다. 우린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C도 연직운동이 활발해. 그러면 A와 C는 해안과 대기의 다른 층에 비해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니은,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봤어요. 우리 이제 그럼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면 해수의 층상 구조를 한번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된 문제죠.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평균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은 이 해역은 과연 어느 해역일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8월에 수온이 높네요. 그 다음에 12월에 수온이 낮네요. 맞죠? 그러면 아, 계절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라는 거. 그런데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데 8월에 수온이 높다, 12월에 수온이 낮다라고 하면 이거는 북반구와 가까운데? 아, 지금 이 어느 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 중위도 정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중위도지요. 그런데 8월은 여름철, 12월은 겨울철이 될 테니까. 아셨죠? 이제 이런 감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에는 12월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니, 불지 않았니는 혼합층의 두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셨죠? 자, 8월의 혼합층 두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2월의 혼합층 두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다는 얘기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 바람에 의한 혼합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바람의 세기를 가지고, 바람의 세기를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은 혼합층의 두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구나. 이렇게 판단. 아셨죠? 자, 8월에는 12월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12월이 강하게 불었다. 아셨죠? 북반구 중위도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우리 지역도 강풍주의보가 쉽게 발효되는 시기는 언제? 겨울철.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심층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표층과 심층의 밀도. 기본적으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갑니다.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지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이 밀도가 크고, 위에 있는 물이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게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심층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심층이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맞죠? 또는 자료를 봐도 좋습니다. 심층은요,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최저, 심해층. 맞죠? 그런데 위에는 어쨌든 수온이 높다? 그럼 수온에 의해서 밀도를 생각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가 밀도가 크고 여기가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해수의 어떠한 층상 구조를 이루는데 밑에 들어갈수록 무거운 물이 있어야지 이 전체적인 층상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수온 약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시기는 여기서 자, 수온 약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온 약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깊이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아셨죠? 근데 만약에 두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발달 정도를 물어본다면 발달 정도 또는 강한 뚜렷한 정도를 물어본다면 뚜렷한 정도 또는 발달 정도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수온 차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아셨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께를 물어봤어요. 두께. 그러면 두께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8월 달의 수온 약층은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여기서부터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즉, 8월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수온 약층의 두께가 되는 거야. 깊이를 가지고 판단. 그죠?

그런데 9월이라고 해볼까요? 9월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수온 약층의 두께가 될 거야. 요게 9월의 두께, 요게 8월의 두께. 그럼 8월의 두께가 두껍다. 맞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1월이라고 하면 11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께가 될 거야. 그러면 8월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께가 얇죠. 그렇죠? 그래서 두께를 물어본다. 깊이를 가지고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끝나는 깊이, 깊이를 가지고 두께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두께가 아니라 수온 약층이 어디가 강하게 발달했니? 또는 어디에서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는 수온차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수온차라고 하는 건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가 크면 클수록,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에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물이, 밑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거예요. 아셨죠?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그러면 뚜렷하다. 수온 약층이. 수온 약층이 강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 문제에서는 두께를 물어봤기 때문에 깊이로 판단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수온 약층이 어디가 더 강하게 발달했니? 또는 어디가 더 뚜렷하게 발달했니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시기가 더 뚜렷하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위와 아래, 수온 약층의 위와 아래에서의 수온 차를 가지고 판단해라. 아셨죠? 요런 거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3번 문제 봤고요. 그럼 요 풀어야 되겠죠? 자, 수온 약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시기는 8월이 맞습니다. 됐죠? 디귿. 13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보면 지금 기후 변화의 이제 요인, 특히나 이제 내적 요인과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류 변화를 일으켜 기후가 변한 모습을 거기 밑줄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류 변화가 일어나서 기후가 변할 때 나는요. 피나트보 화산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를 화산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수륙 분포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붙어버렸네. 붙었더니 여기를 지나가는 멕시코 만류가 쭉 북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해서 대륙이 붙어버렸더니 여기서 흘렀던 난류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난류가 더 고위도로 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류가 북상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되었다.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공급된 수증기들이 무엇이 돼서 떨어져요? 눈이 돼서 떨어져요. 눈이 돼서 떨어져서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뭘 만나? 빙하를 만든다. 이런 맥락. 아셨죠? 난류가 북상해서 수증기를 고위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공급했더니 여기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 눈 발생이 커졌어요. 그래서 눈이 쌓여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빙하를 만들어내게 된다. 빙하가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자료. 아셨죠? 그다음에 나자료는 뭐냐면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기온 편차를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화산 폭발 이후에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왔다는 얘기는 기온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 화산 폭발. 대규모의 격렬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산재가 방출되죠. 아, 화산재 방출이 되고요. 이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붕 뜨면 마치 모래먼지들이 대기 중에 오랫동안 부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안 들어오죠. 햇빛이 튕겨 나간단 말이야. 햇빛이 꺾여버린단 말이야. 아셨죠? 그러면 햇빛이 차단되면서 기온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이 자료. 아셨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자, 가에서는 북극해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의 변화로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었다. 그쵸? 난류가 지금 이 대륙이 막히면서 난류가 북상을 하게 되고요.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많이 공급하게 되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려요. 그 눈이 쌓여서 빙하를. 아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는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태양빛의 산란이 증가하였다. 태양빛의 산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햇빛이 땅바닥까지 수직으로 잘못 들어온다는 거야.
산란이라고 하는 건 빛이 무엇인가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거나

꺾이거나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산란이라고 하는데, 먼지가 많아요, 화산재가 많아요. 그럼 빛이 산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땅바닥까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땅바닥의 온도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란이 증가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가와나는 기후변화의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둘다 지구 안에서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선생님은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둘다 자연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까지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얘도 자연적 요인이고요. 얘도 자연적 요인이에요. 아셨죠? 그럼 얘도 맞는구나.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별의 진화인데요.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경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가별은요, 쭉 진화의 마지막에 중성자 별과 블랙홀로, 그쵸? 나별은요, 진화의 마지막에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질량이 큰 별이구나. 얘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이구나. 자, 질량이 큰 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까지 될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어느 정도나 커야 되냐면, 태양 질량의 8배를 넘어야 돼요. 자, M에다가 여기 동그라미 점,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뭐, 그 이상인 별들이 이러한 진화 단계를 취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런 별이라고 했을 때, 그런 별이라고 했을 때, 즉, 주기열 단계일 때,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별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질량이 큰 녀석은 블랙홀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질량이 좀 작은 녀석은 중성자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열성 단계일 때,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어떤 특징이 있니? 이걸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요. 아셨죠? 정리해 볼게요. 밑에다가. 자, 태양 질량이 8배를 넘어요? 그러면 얘는 중심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대류핵을 가질 수 있어. 대류핵을 가질 수 있어.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1800만 K 이상이에요. 중심부의 1800만 K 이상이란 얘기는 이 주기열성, 지금 요 정도의 질량, 태양 질량 8배를 넘는 주기열성이라고 했을 때그 주기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시에너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이 별이라고 한다면 주기열성일 때이 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뜨거운 녀석이어야 되냐면, 분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별들은 O형별이나 B형별이 될수 있어요. 아셨죠? 엄청 질량이 커요? 그럼 O형별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작으면 B형별이 되는 거고. 아셨죠? A형별은 안 됩니다. A형별은 이런 최종 진화 단계를 택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질량이 크지 않아요. A형별은 질량이 커봤자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별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광도가 커요. 그쵸? 그 다음에요. 또 표면 온도가 커요. 표면 온도가 커요. 비교해 볼수 있는 거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만 큰게 아니에요. 중심부 온도도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지름이 커요.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화 속도가 어떤가요?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수명으로 봤을 때는 수명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짧아요.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쭉 정리. 아셨죠? 그래서, 태양 정도, 태양 질량이 8배를 넘는 별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진화 단계를 거칠 것이고, 그 정도의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를 한 번에 싹 정리해주면, 관련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적지 않아도 머릿속에 샤샤샥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자, 나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는 철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온소입니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면서 연쇄적으로 더 무거운 온소, 연쇄적으로 더 무거운 온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가장 무거운 온소를 만들어냈다. 뭐까지? 철까지. 즉,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요, 주기열성일 때 태양 질량의 8배, 그 이상의 질량인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초거성이 되었을 때. 아셨죠? 중심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의 별이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나의 별이 아니라 누구? 가의 별이라는 거지. 가의 별.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A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나보다 가의 진화 단계에서 길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주계열 단계.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열 단계. 즉,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길다.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진화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짧다.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A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나보다 가의 진화 과정에서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셨죠? 누가 더 길다고요? 나가 길다고요. 아셨죠? 가와 나의 진화 경로가 다른 이유는 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아셨죠?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라고 하면 이런 단계. 질량에 따라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얼마큼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큼 이 별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빨리 진화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질량에 따라서. 아셨죠?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요. 보면 역시나 지금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물리량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는 질량이 다른 두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예요. 아셨죠?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얘는요. 지금 중심액이 있고요. 중심액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요. 가장 외곽부에 대류층이 있네. 얘는요. 중심부에 대류를 하고 있는 핵이 있네. 그리고 그 외곽에 복사층이 있네. 아,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러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 아, 너는 요 녀석이라고 하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인 별이구나. 요렇게. 아셨죠? 그러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인 녀석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켈빈 이상입니다. 중심부에서 시에노 순환 반응이, 시에노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셨죠?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크 됐죠? 자, 이런 별이라고 하면 A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B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O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셨죠?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심핵이 있고요. 중심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 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가질 수 있는 내부 구조, 전형적인 내부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요 별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는 작은 별이야. 아셨죠? 두배 또는 뭐 이하인 별이야.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심핵의 중심부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릴게요. 쭉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중심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중심핵의 크기라고 하는 건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중심핵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3 정도 반지름. 아셨죠? 그 다음에 복사층까지는 크기가 얼마나 될까? 대략적으로 한7 정도. 아셨죠? 요 정도의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의 반지름을 10이라고 했을 때 중심핵은 3. 복사층까지는 7. 아셨죠?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별을 이해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태양의 내부 구조는 나보다 가에 가깝다. 태양의 내부 구조. 태양은 태양 질량이잖아요. 이렇게 태양 질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에 해당하겠죠? 나보다 가에 가깝다. 맞는 거고요. 나에서는 PP 반응보다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 두 배를 넘는 별이라고 하면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그 너무 많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류핵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PP 반응도 일어나죠. 물론 PP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둘다 PP 반응은 일어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도 더 크다. 아셨죠?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와 나 모두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맞죠? 주기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기열성의 특징을 한번 우리 정리해볼까요? 선생님,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정역학 표형 상태예요. 그쵸? 크기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이 힘과 중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힘이 크게 같아요. 정력학 표형 상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고 있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K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이후에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이 주과되느냐, 어떠한 반응이 주과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서 결정되는 거. 아셨죠? 그 주기열성의 특징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별의 전체 수명의 90% 이상 머무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아셨죠?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볼게요. 자, 그림가는 어느 세이퍼트 은하를 21cm 전파 영역으로 관측한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셔야 될 부분은 21cm 전파 영역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21cm 전파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전파 영역을 배웠죠. 아셨죠? 밑줄 그으시고요. 나는요, 이 은하의 중심 부분 물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 나는 요 부분, 이 중심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거지. 자, 지금 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이퍼트 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이퍼트 은하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얘는 어떤 영역으로 봤냐면, 21cm 전파 영역. 아, 전파 영역으로 본 거야. 이게 중요해요. 전파 영역으로 봤어? 그러면 전파 영역으로 무엇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어떠한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아주 특이점이 발생하는 은하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 은하죠?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뭐가 아주 특징적으로 보인다? Z랑 로브가 특징적으로 보인다. 맞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는 전파 영역으로 봤죠? 그러면 그 전파 영역에서 전파 은하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 특징이 이 세이퍼트 은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이퍼트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봤어? 그러면 이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Z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 자료를 봤더니 실제 Z가 있잖아. 그러니까 특이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과 같은 활동성 은하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 은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특이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본다고 하면 Z 같은 고에너지 물질 분출 현상이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는 우리가 전파 영역에서 보든 아니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든 대체적으로 다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나선 은하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선 은하로 보일 때가 많은데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는 나선 은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나선 은하가 있다고 하고요. 별들이 회전하고 있어요. 이 중심부에서 굉장히 빠른 회전을 할 것이고 그 굉장히 빠른 회전이 일어난 이 중심부 영역 부근은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회전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이 분출하는 Z가 관찰될 수가 있다. 아셨죠? 이 Z라고 하는 건 고에너지 물질 분출. 아셨죠? 그거를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를 봤을 때 회전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인 Z가 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 중심 부근에 수소 분자구름, 중성 수소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셨죠? 그거 가지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타원 은하 모양으로 관측된다. 지금 타원 은하 모양이 아니라 나선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죠. 나선 모양이 보이고 있어. 너 틀렸구나. 그 다음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 중심액의 광도가 매우 크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심부가 조금 광도가 큰 모습이 그림상으로도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면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요 나선 은하로 보여요. 나선 은하. 교육 과정상 세이퍼트 은하를 문제로 낸다고 하면 나선 은하 형태로 낼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대부분 나선 은하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계속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뭐죠? 중심부가 밝아요. 중심부 광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넓어요. 아셨죠? 좀 삐뚤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이퍼트나 이 중심부에서 별들이 또는 물질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면 이 회전하는 물질 중에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해요. 청색편이.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져요. 후퇴를 해요. 적색편이. 청색편이와 적색편이 효과가 더해져서 굉장히 넓은 방출선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 중심액의 광도가 매우 크다. 옳은 선지가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액에서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된다라고 되어 있죠.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된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제트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 아, 지금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하는 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제트를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다고 하면 너도 맞는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17번 문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자료만 준다고 하면 자료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특이 은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특이 은하,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의 일반적인 특징들이잖아요. 그 이외의 특징들도 자료를 중심으로 낼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연습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주게 한 그런 문항이다. 아셨죠? 자,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18번은요, 선생님 여기다가 별표를 딱 붙였죠. 왜냐면, 최근에 이 우주론과 관련해서 이 우주론의 어떤 기본적인 설명들, 과거에는요, 우주 구성 요소에 집중해서 어떠한 우주론의 문제가 같이 묶여서 나왔다고 한다면, 우주론 자체의 어떤 결정적 사건들, 결정적 시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찍었고, 추가 자료도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과 생성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여기는 헬륨 원자핵이 없네. 그런데 여긴 헬륨 원자핵이 있네. 라고 하면, 아, 너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이구나. 생성 전. 너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자,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지죠? 3분. 빅뱅 이후에 3분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빅뱅 시작이죠. 빅뱅 이후에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급팽창. 요 급팽창에 의해서 초기 빅뱅 우주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급팽창으로 설명하면서 수정된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맞죠? 자,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죠? 평탄성 문제, 그다음에 지평선 문제, 그다음에 자기 홀극의 문제. 맞죠? 자, 급팽창은 언제 일어났는데? 빅뱅 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1초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팽창이 있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급팽창 후에 물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쿼크 같은 물질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요. 처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1대 1의 비율이었다. 아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성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둘의 에너지 레벨을 비교하면 중성자가 에너지 레벨이 더 커요.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 얘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양성자로 많이 바뀐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 시기가 오는 거죠. 언제? 3분경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된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아셨죠? 3분경. 3분경. 그때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헬륨 원자핵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존재하는 거. 그다음 나머지 양성자는 다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 그래서 전 우주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일정한 비율로 쫙 깔려졌다라고 설명하는 게 빅뱅 우주론. 자, 시간이 좀더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원자핵에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

원자에게 전자가 달라붙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간은 대략적으로 38만 년. 아셨죠? 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같이 발생한 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아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현재까지 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결정적 시기들, 급팽창이라고 하는 건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시간인데, 그러한 현상인데, 그 현상은 빅뱅 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후에 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입자들 중에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맞죠?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비율은 1대1이었지만,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7대1이었다. 아셨죠? 그 비율을 유지한 채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3분경에 전 우주에 쫙 깔려져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헬륨 원자액 안에 존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양성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나, 그래서 전 우주에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쫙 깔리게 되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38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부터 38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으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요 당시에 우주뱅 복사가 방출되면서 우주 공간에 드디어 빛이 진행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 사건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요 가는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대1이었어요, 비율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자의 비율은 늘어나고요, 중성자의 비율은 줄어든다고. 우주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양성자로 계속 바뀐다고. 그러니까 양성자는 늘어나고 중성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 조정이 되냐면, 처음에 1대1이었지만, 자, 요 그림 보겠습니다. 양성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양성자 14개 대 중성자 2개까지. 즉, 몇대 몇? 7대 1의 비율까지 조정이 된다고요. 입니다. 지금 여기가 생성호인데, 자, 여기에서 볼게요. 개수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얘 하나하나하나의 양성자들이 이제 수소 원자액으로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액의 개수는 2, 3, 4, 5, 6, 7, 8, 9, 10, 11, 12개가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액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3분경에 있었던 결정적 사건. 자, 질량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질량비를 따지면 수소 원자액 12개고요. 헬륨 원자액은 1개인데, 요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총몇개 들어있냐면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하면 질량비는 12대 4가 됩니다. 즉, 몇대 몇? 3대 1이 되는 거죠. 즉, 빅뱅 후 3분경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율로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전 우주에 쫙 만들어져서 쫙 뿌려졌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 이만큼 취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는 수소와 헬륨이 어디를 봐도 대략적으로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로 이 수소와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가 사용이 된다. 아셨죠?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다. 14대2죠. 14대2는 7대1. 그러니까 너는 맞는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는 약 3대1이다. 질량비는요, 약 3대1. 12대 4, 3대1. 맞는 거고요. 자, 이 변화의 결과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된다. 빅뱅 우주론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어느 은하, 어느 별, 지금 만들어진 어느 별에서 질량비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비율.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어디를 가봐도 이러한 질량비는 유지가 될 거야. 왜냐면 빅뱅 후 3분경에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빅뱅 우주론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우주론이 뭐였죠? 정상 우주론.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 우주론

이론에서는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계속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이 계속 만들어져서 똑같은 비율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 지금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은 과거 어느 시기에 싹 만들어져서 싹 뿌려져 있는 그러한 결과인 것뿐이지 지금 새로운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됐죠? 요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역, 니은, 디귿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자료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기출 자료입니다.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러한 그림 자료로 주어졌는데요. 자, 기출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자들의 질량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ABC의 상대적 질량비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BC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빅뱅 후 3분경 즈음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원래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았지? 대략적으로 한 7대 1 정도.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3분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합쳐져서 무엇을 만들어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되었지? 라고 하는 거. 그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에 중성자는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야.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양성자들은 다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된 거야. 라고 보는 거고.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야. 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이 관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이어서 19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항도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놨죠. 자료 제시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은 주기열성인 중심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에 따른 행성 A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열성이래요, 중심별이. 거기 밑줄. 아, 딱 보니까 이런 거구나. 지금 주기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열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 질량과 똑같은 별이 있어요. 똑같은 별 주변에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되어 있을 건데, 어디에 형성되어 있을까? 태양 질량이라고 한다면 태양이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태양 주변의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 부근에 있잖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 1AU잖아. 1AU. 맞죠? 그러면, 아, 별의 질량이 1이라고 하면 여기에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있겠구나. 맞죠?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러면 주기열성 중에서 1보다 반, 1의 절반인 요 별이라고 하면 광도가 작겠지. 이 광도가 작은 별의 생명 가능지대는 어느 쪽에 있을 거야? 어느 쪽에 있을 거야? 더 중심별과 가까운 쪽에 있겠지. 아셨죠? 만약에 이 별보다 광도가 더큰 별이야. 질량이 더 커서 광도가 더큰 별이야. 그럼 생명 가능지대는 어느 쪽에 있을 거야? 1보다 더먼 곳에 있겠지. 이러한 맥락으로 푸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연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할 때는 꼭 이런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같이 봐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세로축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광도를 넣을 건데 어떠한 별의 광도가 L이라고 할 거고요. 어떠한 별의 광도가 100L이라고 할 거고요. 어떠한 별의 광도가 100분의 1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광도가 L일 때 생명가능지대의 위치를 R1, R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광도가 100L일 때는 생명가능지대가 어디에 위치할까? 똑같이 R1인 거리라고 하면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는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의 100배일 거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도달해. 너무 뜨거워.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만큼 도달하는 지점에서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어디냐면 이 R1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10배 먼 거리에서 생명가능지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R2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R2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생명가능지대가 끝난다. 즉, 광도가 100배인 주기열성 주변에 얘의 100배인 주기열성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는 얘보다 10배 먼 곳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0배의 폭으로. 아셨죠? 요 관계는 뭐랑 관련 있냐면 자, 우리가 별의 밝기와 거리 관계를 따질 때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도달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 그러니까 여기에 얘보다 100배 에너지가 도달해? 그러면 100분의 1이 되는 곳은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돼. 이러한 맥락으로.
아셨죠? 그래서 예의 생명 가능지대보다

예의 생명가능지대는 10배 먼 곳에. 그럼 예의 생명가능지대는 예의 생명가능지대보다 10배 가까운 곳에 여기에 형성이 되겠죠. 10배 가까운 곳에.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 R1, 여기는 10분의 1 R2. 됐나요? 그러면 폭도 10배 좁아지는 거고, 거리도, 각각의 거리도 10배 가까워지는 것이고. 됐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성의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먼 곳에 넓은 폭. 주기율성의 질량이 작으면 광도 작기 때문에 얘보다 더 가까운 곳에 좁은 폭. 됐죠? 이렇게 푸는 거고, 선생님, 그럼 얘는 폭을 더 좁게, 얘는 폭을 더 많이 넓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것도 많이 실수합니다. 요 스케일을 보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1에서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에서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9, 여기는 0.9.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많이 좁게, 굳이 여기를 많이 넓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셨죠? 이 스케일에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A보다 B의 중심별의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 지금 여기 어떤 별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얘보다 질량이 큰 어떤 별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작용하는 인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인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 있냐면 거리와 관련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은 크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또 뭐랑 관련 있냐면 질량이랑 관련 있어요. 인력을 미치는 녀석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 중심별의 질량이 똑같다라고 하면 거리가 먼 녀석일수록 인력이 작게 작용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A보다 B의 중심별의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가 아니라 작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C보다 D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C보다 D의? 아니지. 생명가능지대는 이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C보다 D가 아니라 D보다 C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중심별의 질량이 0.5, 태양 질량이 0.5배인 경우보다 태양 질량이 2배인 경우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넓다. 그렇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요.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아요.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한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귿 맞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는 거고. 자, 추가 자료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이런 자료 제시 형식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자, 수능 특강 교재인데요. 그림이 아니라 표로 주는 거죠. 그럼 표로 주고 이걸 가지고 생명가능지대를 한번 표현해 볼수 있겠니? 자, 보면요. 역시나 요별 ABC는 주기율성입니다. 주기율성일 때 볼게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비교했더니 얘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광도가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B보다 C가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큰 거야. 맞죠? 둘을 비교해 보면 A보다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더 넓어.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더 넓다는 얘기는 광도가 더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질량은 A보다 B가, 광도 역시 A보다 B가 더 커. 그러면 A, B, C의 질량 비교, 광도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아, A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C가 광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먼 곳에 넓게 형성이 되겠죠. 아셨죠? 요런 연습, 요런 자료 보는 거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도 선생님이 별표를 딱 붙여놨죠. 요러한 자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요러한 자료가 문제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도 요 자료를 머릿속에서 쉽게 쉽게 꺼낼 수가 있느냐. 그러한 포인트 때문에 별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은 1A형 초신성의 후퇴 속도와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1A형 초신성이라고 했어. 1A형 초신성은 어떤 초신성인데, 요거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1A형 초신성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거성이 있었고요. 여기에 백색외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두 별이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같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거성의 물질이 여기 있는 이 백색외성으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다가 얘가 유입이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질량 한계가 되면, 그 질량 한계가 보통 이제 태양 질량이 한 1.4배 정도 되는데, 질량 한계가 되면 이 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빵 터져버려요. 그빵 터지는 녀석을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빵 터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지. 그때 얘가 빵 터질 때 최대 광도가 일정합니다. 이게 1A형 초신성의 특징이야. 최대 광도가 일정해.
빵 터질 때. 아셨죠? 그 얘기는 절대 등급도 일정하다는 거야. 절대 등급도 일정. 아셨죠? 그래서 1A형 초신성은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1A형 초신성이 만들어질 때 최대 강도가 일정, 즉 절대 등급이 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관측을 해보는 거지. 관측을 해서 겉보기 등급을 봤더니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이는데?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인다는 얘기는 등급이 큰 거니까 어두워 보이는데? 최대 강도가 일정한 녀석이, 최대 밝기가 일정한 녀석이 어두워 보인다? 어두워 보이면 어두워 보일수록 더 멀리 있는 거. 즉, 1A형 초신성은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냐면 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셨죠? 어두워 보일수록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자료에서 여기에 지금 세로 축에 겉보기 등급이 있는데 이 겉보기 등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거리, 거리. 그러니까 위로 놓일수록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인다? 멀리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지. 또 하나, 멀리 있는 녀석이 지금 나한테 보인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출발한 빛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한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위에 놓일수록 과거의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나에게 왔다. 가까이 있을수록 최근에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나에게 왔다. 이러한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 자, 보면요. 지금 세로축의 겉보기 등급은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의 후퇴 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 팽창 때문에 멀어지는 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요 정도의 거리에 있는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멀어지네? 또는 생각보다 더 느리게 멀어지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팽창이 좀 변하고 있는 거네? 팽창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네?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무엇을 그릴 거냐면, 자, 은하를 하나 그리고요. 은하를 두개 그리고요. 은하를 세개 그릴 건데, 세 번째 은하는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를 R1, R2, R3. 아셨죠? 얘가 멀어지는 속도를 V, 얘가 멀어진 속도를 EV, 얘가 멀어진 속도를 3V라고 하겠습니다. 멀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맞죠? 지금 여기서 V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 그 다음에, 다시요. R1에서 온, 요 은하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 R3에 있는 요 은하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한다고 하면, 요 빨간색 빛은 과거의 빛이야. 그리고 하얀색 빛은 최근의 빛이지. 가까이 있으니까. 맞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은하들이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만큼의 속도로 멀어질 거라고 난 기대를 하고 있어. 왜냐면 그런 속도로 멀어져야지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는 모습이거든. 등속 팽창. 그런데 내가 실제 어떠한 은하를 봤더니 R1 거리에 있는 은하, R2 거리에 있는 은하, R3에 있는 실제 은하를 봤더니 얘는 V로 멀어지는 거 맞는데 얘가 2.1V로 멀어지고, 얘가 3.3V로 멀어져. 이건 대체 뭐지? 자, 다른 모형을 가지고 봤더니, 다른 모형을 보여 봤더니, 지금 R1에 있는 은하는 V로 멀어지는 게 똑같은데, 얘는 1.9V로 멀어지고, 얘는 2.7V로 멀어져. 이게 뭐지? 이걸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는데, R3에 있는 녀석이 3V로 멀어지는데 지금 3.3V로 멀어지고 있잖아. 생각보다 과거의 녀석이 빠르게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최근의 녀석은 생각만큼 멀어지는 거지. 과거에는 빨랐는데 최근에는 비슷한. 그러면 얘는 과거에는 빨랐는데 최근에는 느려진 거야. 얘가 바로 감속 우주예요. 아셨죠? 얘는 과거에는 2.7로 멀어졌는데 지금은 V로 생각만큼. 과거에는 생각보다 느리게 멀어졌는데 지금은 생각만큼 멀어지고 있는 거야. 얘는 가속 우주예요. 아셨죠?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과거에 더 빨랐니? 생각보다 과거에 더 느렸니를 가지고 가속과 감속 모델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여기서 과거에 있는, 위로 올라갈수록 과거라고 했었죠? 과거에 있는 지금 초신성을 볼 텐데, 생각보다, 후퇴 속도로 예상한 생각보다 과거의 속도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느리다. 과거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최근의 속도는 생각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이 관측 결과가 의미하는 건 과거는 생각보다

0: 애들인데 지금은 생각만큼 빠르네. 아, 너 가속이구나. 가속이구나. 요걸 의미하는 거. 됐죠? 잘 해보겠습니다. 1A형 초신성은 어두울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어두울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A형 초신성은 후퇴 속도로 추정한 것보다 밝게, 후퇴 속도로 추정한 것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고요. 어둡게 보인다. 관측한 등급과 예상한 등급의 차는 우주가 감속 팽창함을 알려준다. 감속 팽창이 아니라 뭐? 가속 팽창함을 알려준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가져온 건 뭐냐면 수능 특강 교재에서 이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요 실선 있죠? 임기밀도에 대한 암흑에너지 밀도, 자, 임기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 둘의 합이 1인선이거든요. 얘가 평탄 우주야. 평탄 우주인데 평탄 우주 중에서 A는 암흑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 모델이야. 가속 팽창. C는 암흑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물질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감속 모델이야. 그렇다고 하면 감속 모델과 가속 모델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적색 편이가 같은 은하의 겉보기 등급 A와 C에서 누가 더 클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에서 실제 자료 해석이 되겠느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요 자료를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 모의고사 모두 풀이해봤고요. 선생님이 해보라고 했던 제안했던 내용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3회 모의고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남자 요한중입니다. 아, 오늘 유전정보와 염색체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 유형들이 다양하죠.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 자기가 좀 약한 부분에 문제들이 있으면 좀 여러 번 풀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거를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반복적인 풀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수능을 푸는 데 있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속도는 한 번에 빨라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실전 문제에 가셨을 때도 조금 더 시간이 평소보다 좀 단축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패드보다는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시험지에 푸는 것이니까 좀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교재에다가 놓고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해달라.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은 글자 활자도 작고 또 공간도 좀 적죠. 여러분이 보실 모의고사 시험지보다는 네, 그렇게 느끼신다면 조금 여백이 있는 것에서 좀 확대해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쨌든 종이에다가 좀 풀어보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73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왼쪽에 이제 정장성 과정의 그림은 일반적인 그림이고 오른쪽에 표도 별로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발문 조건에서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이제 조건 제시해놨어요.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0이랑 2 중에 하나를 넣어봐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 0을 넣을 것이냐. 1, 2를 넣을 것이냐. 라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넣어버리면 여기가 0이 돼버릴 것이고 여기다가 0을 넣어버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네.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느냐. 그 차이인데 왠지 얘는 느낌이 4예요. 복제된 거죠. 당연히 1은 될 수 없겠고요. 1은 될 수 없겠고 홀수가 나왔어요. 홀수가. 이 홀수를 가지고 일단 1이라고 한번 놔볼까요? 물론 홀수가 4일 수도 있는데 1이라고 한번 놓고 출발해볼게요. 근데 4가 아니잖아. 왜?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1, 2, 3이라고 줬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데 조금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1이라고 논다면 얘가 1이에요. 얘가 0이다. 아, 0이다? 안 돼. 왜? 얘 상염색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2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얘는 뭐 지금 조건상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복제된 거니까 얘가 2배, 얘가 두 배 뭐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2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핵상도 한번 써보면 얘네들은 다 2n이고요. 그럼 하나 남는 여기를 3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n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스몰 a가 왔겠죠. 당연히 이쪽에 스몰 a, 이쪽에 스몰 a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숫자가 2 썼으니까 여기 0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스몰 b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라지 B가 같겠죠. 자, 보기 갈까요? 기역은 3입니다. 네, 일단 통과됐고요. 그 다음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 4.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라지 B가 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라지 B가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뭐 특별히 더 할 말은 없죠?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수능 문제는 항상 뭔가 좀 복잡해요.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났던 문제여도 수능 문제는 꽤 복잡하게 출제를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죠. 74번도 발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입니다. A와 B. P의 주연기 세포로부터 정장성 과정 왼쪽 그림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DNA 상대량 여기 이제 적어 놨고, 기역 니은 디귿은 뭘까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예, 요렇게, 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풀때 이제 핵상 먼저 좀 보자 그랬죠.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한테 없다.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한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한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개를 N으로 놨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얘가 EN이고, 얘가 EN이고, 얘가 N이고, 얘가 N이니까요. 일단은 얘네들은 얘하고 얘겠죠, 그죠? 3, 4겠고. 그럼 1, 2가 있어야 될 테니까 얘하고 얘는 E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번도 N이고, 가번도 N이에요. 얘네들이 헤어졌잖아. 그지? 얘네들이 서로 다른 쪽에 있어요, N이. 근데 여기에도 B가 있고요. 여기에도 B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 위에는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EN이죠. 여기 EN. 네, 그 다음에 여기가 EN이에요. EN인데 1이 나왔어요. 1이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복제된 다음에 구조니까 얘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1 나왔고 2 나왔으니까 이것도 할수 있겠죠?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이구나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셔야 될 게, 어딜 좀 보실 수 있냐면, 얘가 지금 EN인데요. 얘가 지금 E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E예요. 만약에 이게 스몰 a, 스몰 a라면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상승수체잖아, 그지? 4일 거란 말이야. 얘는 1일 거고,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얘네들은 2N이잖아. 2N. 그죠? 그러면 얘는 라지에 스몰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라지에 스몰이 자리고 요 자리가 스몰 B 자리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다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일자리인데 스몰 A와 라지 B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스몰 A와 라지 B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쪽에는 라지 A와 라지 B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스몰 A와 라지 B가 있다. 근데 여기가 없어요. 그죠? 스몰 A 있다며. 그럼 여기가 스몰 A겠네. 라지 A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찾아줬고요. 됐죠? 요거 이제 우리가 4번. 4번이 스몰 A와 라지 B. 아, 4번이 이쪽이네요. 여기가 4번. 그죠? 스몰 A와 라지 B. 이쪽 3번. 여기가 라지 A, 라지 B가 되겠죠. 됐죠? 자, 스몰 A 있으니까.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여기 찾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라지 A, 라지 B라고 그랬잖아. 라지 A, 라지 B. 그럼 얘는 없네. 그지? 있지. 됐고. 그죠? 자, 그럼 보기 한번 가볼까요? 기억번. 4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 4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 니은번. 나의 액상은 EN입니다. 나의 액상은 EN입니다. 됐고. 그 다음, P의 유전자형은, 자, 2형 접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확인했죠? 이거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N과 EN 찾는 연습. 네, 그리고, 대립 유전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일단 유전자형을 좀 찾아봤었죠. 그 중에 3과 4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개가 N인데 양쪽에 B가 있다, 라지 B가 있으니까 동형접합이다라는 거, 이런 거 찾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5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최근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꽤 오래전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활용했었죠. 이런 식으로 예전의 아이디어를 계속 가지고 와서 재활용이라고 할까? 다시 쓸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두쌍 대립 유전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네 번째 줄에 기역리을의 H와 T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1의 유전자형 써볼까? 1의 유전자형은 요거. 라지 라지 H 스몰 T 스몰 T 요거고. 그 다음에 2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h,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얘를 물어봤고 얘를 물어봤어요. 그죠? a와 b. 한번 봅시다. 넣어보시는 거지 뭐. 0, 0. 기역, 니은 없으니까. 기역은 0이라는 거고, 니은 0이니까 디귿은 2네요. 그죠? 2니까. 그럼 디귿이 2예요. 그럼 리을은 뭘까? 리을은 뭘까? 기역과 니은이 없어요. 기역과 니은이 없고 디귿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종류가 몇 가지야? H와 T, 라지 H와 스몰 T 두 가지잖아. 그러면 두 가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둘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2이에요. 2이란 얘기는 뭘까요? 2이란 얘기는 이런 상태겠죠? 이런 상태. 그죠? 네. 그러니까 얘도 무슨 상태라는 걸알수 있어요? 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4사 될거 아니야, 만약에. 그죠? 이게 만약에 2N 상태라면 H 이렇게 있고 T 이렇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2E라고 하는 것도 이게 N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분체 분리되기 전. 그리고 일단 이렇게 써볼까? 디귿과 리을은 라지 H와 스몰 T 중에 하나씩이다. 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실까요? 네,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이것도 좀 찾아보시면 이게 얼마일까? 이게 얼마일까? 라는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4가 나왔어요. 0, 4올수 없잖아. 뭐 1, 3 이런 거안 오잖아. 2, 2. 이렇게 올수 있겠지. 그럼 얘가 2고, 얘는 0이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이 0이랍니다. 디귿은 2라고 했으니까, 나의 값은 2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이 2고요. 리을은 0인가 봐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기역이란 녀석이랑 니은 없죠? 디귿이란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올수 있는 종류는 스몰 H 무조건 와야 되고, 그죠? 여기 스몰 H밖에 없으니까. 또올수 있는 게 라지 T와 스몰 T가 올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겹치는 게 뭐야? 디귿이 겹치지? 그러면 디귿이 뭐라는 거알수 있다? 아니야, 정리할 수 있겠죠? 디귿이 스몰 T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리을은 라지 H구나. 됐죠? 무조건 얘 와야 되는 거죠? 스몰 H. 그래서 기역이 스몰 H고 니은이 바로 요거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디귿과 리을은 얘 아니면 얘잖아. 그지? 됐고. 그다음 기역과 디귿은 얘는 무조건 와야 되고. 그지? 얘 아니면 얘인데. 겹치는 게 디귿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야? 스몰 T라는 거지. 그럼 디귿은 스몰 T야. 스몰 T가 왔어요. 그럼 라지 T는 올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감소 분열에서 둘 중에 하나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역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 스몰 H고. 그럼 남는 한 자리가 라지 T로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가 온 거야? 스몰 H, 스몰 T가 온 거고. 이쪽으로 누가 간 거야? 스몰 H, 라지 T가 간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의 값은 4죠. 나의 값은 2죠. 됐고. 그 다음에 A의 성염색 체수 A. 이거 N입니다. N. 자, N은 23입니다. 성염체 몇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지, 그지? 염색분체는 이런 상태니까, 이런 거 23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하시면 46이죠. 됐고, 그 다음에 C에는 라지 T가 있는 거죠. 스몰 T가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보시는 거야. 예, 넣어봤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루시는 거지. 이게 2라고? 그럼 나머지가 2네. 예. 왜? 디귿만 있을 수 없으니까. 2, 1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2와 2가 있다? 아, 그러면 복제된 상태의 n짜리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5번의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76번 가볼게요. 자,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자, EN의 유전 형질 가는 대립전자 A, 나는 대립전자 B, 됐죠? 다는 대립전자 D.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형질이. 자, 이 동물 종 개체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 개체 줬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다 줬어요. 다 주고. 그런 다음에 두 개는 기역. 기역이 두 개요, 니은이 두 개입니다. 저네개 중에서, 1, 2, 3, 4 중에서. 두개 기역, 두개 니은인데 성별을 줬습니다. 기역이 암컷 XX, 니은이 XY. 여기서 줬습니다. 뭐 PQ를 주지 않고 기역 니은을 줬습니다. 자, 암컷 두 개, 수컷 두 개, 1, 2, 3, 4 중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개두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쭉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쭉 보시는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스캐닝을 하셔야 되겠지. 스캐닝을 하시면 없다, 2가 있다, 네, 4다. 요거 요거 요거 4. 도형접합이구나. 복제 도형접합.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보이고 없는데 있고 여기 2. 요거 게다가 1, 2. 여기서 여기로 갈때 더블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유전장 채워볼까요? 요거 이제 머릿속 넣어주시고, XX 두 개, XY 두 개. 근데 기역이 XX야. 니은이 XY야. 보통 이제 기역을 XY, 니은을 XX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놔버리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하셔야 돼. 기역이 XX입니다. 암컷.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BD가 있는 거야, BD. 라지 비 스몰 비.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야. 됐죠? 이거 없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얘인데 얘가 없으니까 얘도 없는 것 같고. 얘가 1이니까 얘가 2 같아요. 자, 그러면 쟤는 어디 있다고 볼수 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X 염색체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죠? 3번이 EN이 되는 것이고, 1번 세포도 EN이죠. 얘는 이제 G1기, 얘는 이제 복제 된 다음에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얘가 니은이겠구나. 이렇게 잡아봤어요. 두개 니은이니까 두개 뭘까요? 기역이겠죠. 암컷 두 개, 수컷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기역번에 유전자형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있습니다. 스물아이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 N자리에 복제된 상태.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런 상태. 그죠? 그럼 일단 여기를 정리하면 스몰 A가 있는 것이고 스몰 B가 있는 것이고 스몰 D가 있다. 얘는 왠지 X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요렇게. 그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4번은 값이 1이니까 얘는 예. 생식세포. 분리된 거야. 요런 모습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지 B가 있고 라지 D가 있고 얘가 없으니까 얘는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X에 A가 왔을 것이다. 그럼 얘두 개를 합쳐봐. 합치면 XA, X small a, 라지 B small b, 라지 D small d 되겠죠. 자, 정리됐죠? 얘랑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리고 얘네들의 핵상은 지금 핵상 얘네들은 N이 되겠죠, 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갈까요? 기역번에 4의 핵상은 EN입니다. 4의 핵상은 지금 우리가 N이라고 찾았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가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 지금 얘가 가고요. 문제 보시면, 그죠? 76번 보시면 A가 가고요. 얘가 나고요. 얘가 다. 이렇게 좋습니다. 발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석했죠, 그죠? 모순 없죠, 그죠? 그 다음, 디귿번. 기역의 나와다의 유전자형은 기역에. 기역이니까 얘죠? 예. 조심하셔야 돼. 기역은 얘야. 얘가 기역이야. 그러니까 얘를 봐야 돼. 얘의 나와 다니까 요쪽 보시는 거야. 요쪽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렇게 2형 접합. 네, 실수하시면 안 돼. 얘 보시면 안 돼. 습관적으로 왠지 기역이 수컷이고 니은이 암컷 같지? 그거 아니야. 문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77번 가보겠습니다. 네, 77번. 이것도 이제 뭐 그림만 가지고 풀수 있는 건 아니고, 발문 조건이 좀 있겠죠? 자, 보시면 사람의 특정 형질은 두 쌍의 대립전자 A와 B다. A와 B다. 그리고 표는 사람 P와 Q. 사람 P가 있고, 사람 Q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P가 남자라고 했으니까, P가 남자라고 했으니까 왠지 Q가 여자이지 않을까? 네, 이건 이제 몰라요. 네, 이렇게 놓고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핵상부터 좀 보자. 네 개가 있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네 개가 있는데 EN과 N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개수. 동그라미 개수가 몇개 이상이면 세개 이상이면 EN이다. 이제 한 쌍은 최소 한 쌍은 뭐다? 대립유전자다. 상동체에 같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3개 있으니까 EN. 동그라미가 3개 있으니까 EN.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실 때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얘밖에 없다면 일단 얘는 N이고, 예, 여기가 이제 성염색체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Y 염색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걸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남자야. 예. 네. 뭐 N이고,
얘는 남자야.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 있어요. 그러니까 N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EN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EN자리 없어. 그럼 얘하고 얘가 짝이겠지. 요렇게. 요렇게가 서로 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얘는 상염색체 있다. 상염색체 있다. 얘가 상염색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EN자리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EN자리에는 X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네, X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아직까지는. 근데 요거 한번 봐봐. A와 C를 봐봐. 얘가 상동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상동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상이라 그랬으니까, 얘랑 상동인 관계는 뭘까? 얘 EN이니까. 얘랑 얘가 상동이겠지. 그지? 얘가 상염색체야. 그러면,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 일단. 될까요? 요게 이제 성이고, 여기가 상이다. 네, 요 그림이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하나 있으니까, 얘는 남자. 피가 되겠죠, 피. 얘네들이 피. 얘가 Q네. Q. Q를 봤을 때 얘는 A도 있고 B도 있어. 그러면 X가 두 개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될까요? 그럼 얘는 Q고 여자구나라는 것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억본 볼게요. E는 P의 세포다. 자, 확인했죠? 그 다음에 B는 C의 대립유전자다 그랬어요. 자, B와 C가 대립유전자가 아니라 C와 D가 대립유전자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됐죠? 틀렸고. 그러니까 B는 A와 대립유전자죠. 그래서 Q는, 1번 Q는 X 두 개 여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번과 D급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8번 가겠습니다. 자, 78번. 왼쪽은 이제 정자형성 과정 그림이고 오른쪽은 라지와 스몰의 DNA 상대량 더한 값을 네, 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문제인데 발문 조건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건 없죠. 4번은 여기 있는 것이고 1, 2, 3번 중에 찾아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1값, 네, 1값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1값, 1값, 1값은 여기다. 네, 이거 제외했으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자, 라지 A와 스몰 A의 DNA 상대량이 1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만 있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더블. 더블이 2다. 더블이 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은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에 있던 것 중에서 반대쪽으로 갔다. 근데 이제 얘가, 라지 A와 스몰 A가 있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더블이니까 4야 되는데 이게 1이고 이게 2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 절반만 있다는 얘기잖아. 절반만? 절반만? 절반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복제된 상태니까 두 배인 거고 두 배. 얘가 두 배인 거지? 이거였다면 얘는 지금 이거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Y가 와버리면 얘는 large A, small A 더한 값은 0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 이제 얘가 오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얘는 여기가 이제 2인데 염색분체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하나 오는 거니까 얘는 1이겠구나. 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물어봤죠? 4번에 요거 더한 값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 값은 1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의 유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뭐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뭐 라지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스몰 A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은 3이다 그랬어요. 자, 정리해 볼까? 네, 3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Y 염색체가 와버린 거고, 이쪽으로 X가 와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X에 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성염색체에 있다. 근데 X를 가정하고 한 거야. 뭐 Y라고도 할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제 X에는 없고 Y에 뭐 A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랬다면 이쪽으로 이제 Y가 오고 이쪽으로 X가 가버리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나름이야. 왜냐면 뭐 X염색체에 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X염색체냐 Y염색체냐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상이냐 성이냐 물어봤으니까 우린 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그죠? 네, 그 정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번. A는 1이다. N은 1이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이제 79번 가볼게요. 요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요건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능 문제. 유전형질 가는 두상의 대립전자 H와 R이다. H와 R. H와 R. 여기 나와 있고요. 가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와 8번 염색체에 있습니다. 7번, 8번 나와 있습니다. 두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량 나와 있고, 좀 이렇게 좀 보이게끔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볼게요. 그었고, 그 다음에 기역부터 디귿은 염색체 A부터 C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이 여기 중에 이제 어디에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핵상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늘 풀던 방식대로. 나는 없는데 다른 세포에 있다. 얘는 N이라고 그랬죠. 얘는 알수 없고요. 얘는 없어요. 다른 세포에 있죠. 얘도 N이고요. 자, 없는데 다른 세포에 있죠. 얘도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는 확정 못했고 1과 3과 4는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모른다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없다고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얘 N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뭐가 될수 없어요? 대립유전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기역이랑 리을이랑 대립유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될까요? 기역과 리을이 같은 염색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번 염색체에 있다. 그럼 2N인 거잖아. 그지? 여기 A, 여기 B. 안 되잖아. 2N인 거잖아.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도 같은 염색체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2N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역과 니은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순서대로. 이렇게 니은도 아니고. 리을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어쨌든 요두개 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염색체가 아니면 요 염색체가 같이 있는 거잖아. 그죠? 기역과 니은, 기역과 디귿이죠. 이렇게. 그건 니은과 디귿은 뭐라는 거야? 대립유전자라는 거지. 니은과 디귿이 대립유전자고. 그래 버리니까 이 녀석은 2N이 되는 거죠.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핵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7번, 8번 염색체에 A, B, C 위에 있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자리가 하나 뭐 리을이라고 해볼까? 리을?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지? 자, 요건 다 있는 거야. 저 그림상에. 그럼 여기 없는 자리 여기. 여기가 리을인 거지. 그잖아. A, B, C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왜한 거냐면, 얘가 8번 염색체에 있는 거고, 요 녀석들이 7번 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좀 해봤어요. 해석을 해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요 디귿이 라지알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일단은 스몰알 왔죠? 그죠? 라지알은 없겠죠? 왜요? N이니까요. 그런데 라지 H가 없네요. 근데 우리 뭘알수 있어요? 기역리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리을도 있잖아. 문제는 안 줬지만 한번 리을 만들어 볼까? 리을에 라지 H가 있는 거죠. 라지 H. 리을에 라지 H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N인데 라지 H가 있어요. 근데 스몰 R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라지 R이 있다는 얘기죠. 라지 R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라지 R이 있다는 얘기고. 자, 라지 H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여기도 라지 H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라지 H, 여기도 라지 H라는 얘기 뭐예요? 얘네들의 유전자형이 라지 H 동형접합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퍼즐을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거 얼마 있어야 될까요? 요게 1 있어요. 이거 얼마 있어야 될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잖아. 2n이니까 다 있어야 되잖아. 얘는 2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n이잖아요. n인데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요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라지알은 없잖아. 그럼 얘도 라지 H가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어때야 될까? 없어야 되겠지. 여기 있어 버리면 4가 돼 버리겠지. 그지? 2n 돼 버리잖아.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도 2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갈까요? 기억번에 1과 2의 핵상 같습니다. 1 핵상은 n이라고 찾았고 2의 핵상은 2n이라고 찾았으니까 핵상은 다르죠. 그 다음, 요런 질문이죠.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질문이에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7번이다. 니은과 디귿은 7번이다. 이게 7번에 있다라는 사실과 얘와 얘가 대립유전자 관계다. 라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 네,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근 문제에서도 또 냈죠. 네, 한번 잘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H, 스몰 H가 아니라 라지 H, 라지 H, 라지 R, 스몰 R입니다. 이게 틀렸죠? 맞았죠? 정답은 니은번. 네, 니은번만 맞는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 천천히 핵상을 확인했다. 핵상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에 N자리가 확정된 것 중에서 물음표 없는 거. 확실하게 얘하고 얘 있다. 얘하고 얘 있다. 그럼 얘네들은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 예, 이거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몇번 염색체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끼리가 대립유전자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요걸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0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80번 문제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죠. 풀어보신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시간이 좀 소요된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상염색체에는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나는 X염색체에는 대립유전자에서 하나는 상, 네, 하나는 상, 상에서 하나, 성에 하나, X염색체라고 그랬죠? 네, 하나씩 하나씩. H인지 T인지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부터 4 중에 두 개는 남자. 네, 남자. 두 개. 네, 그 다음에 두 개는 여자, 여자, Q, 두 개, 네개 중에서 두개 남자 거, 두개 여자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숫자가 0과 1과 2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는데, 어쨌든 숫자가 주어진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이제 빈칸 넣으시려면 가장 숫자가 많이 주어진 4번 세포부터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HH, 이게 동형 접합이구나, 복제 상태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왔으니까

여기다가 또 붙일 수 있는 게뭐 T가 있구나. 근데 그 다음이 뭐가 오는지는 4번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4번이 이제 H는 동형접합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디귿번을 좀 보시면 여기 디귿번, 여기 1번 세포의 디귿번을 보시면 얘가 0이 올수 있나요? 얘가 0이 와버릴 수 있나? 0이 올 수가 없죠, 그죠? D는 디귿은 이제 0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0이 올 수가 없겠죠? 3번. 3번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있는데, 문제에서 0, 1, 2 숫자를 줬어요. 0, 1, 2. 자, 없다, 1이 있다, 2가 있다. 이건 동형접합. 그죠? 이거 하나 있는 거. 동형접합 때문에 없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1, 2 숫자 요거 보면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다? 요게 이제 G 원기에 3번이 G 원기의 EN이다 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이 숫자를 가지고 3번 세포가 EN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가정을 해서 푸셔야 돼. 어떻게 가정하느냐? 뭐 기역번을 한번 놓고 가정하는 거지. 첫 번째. 기역이, 자, 기역이 1부터 1이다. 기역 1이다. 그러면 디귿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디귿은 2. 그지? 그리고 니은은 1. 뭐 이렇게 한번 놔보는 거죠. 0. 그죠? 그럼 기역이 1이에요. 그리고 디귿이 2야. 그리고 기역이 1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이 하나 발견되죠? 어떤 모순이야? 얘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올수 있나요? 자, 이렇게 올수 있는 건 없죠. 그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1. 4예요. 복제된 뒤인데.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은 기각인 거죠. 그럼 두 번째. 기역이, 이번에는 2이다. 라고 한번 놔볼까요? 기역이 2예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 그럼 얘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2이니까 이건 되죠. 이렇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얘는 여자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하나만 있어야 우리가 이제 남자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 다 있으니까, 다 쌍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을 좀 해볼게요. 3을. 3을 보면 얘 보면은 어쨌든 얘도 2n이야. 얘도 2n. 그지? 얘도 2n이란 말이야. 얘를 보면 기역이 지금 tt. 그 다음에 얘가 1이야. 얘가 1이면 얘도 1. large h, small h, tt. 이렇게 오겠죠. G 원기. 그지? G 원기 1, 여기 1. 가능하죠? 얘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얘가 동형접합으로 오면 되겠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여자야. 그죠? 놓고 봤을 때. 그럼 이것도, 뭐 이거 이렇게 씁시다. 이것도 기역이 2인 경우가 설명이 안 되죠. 왜요? 하나가 남자고 하나가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3과 4 중에 하나는 P, 하나는 Q여야 된단 말이야.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수 있는 게 기역이 0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기역이 0으로 한번 놔볼까요? 모순이 없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기역이 0, 0.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여기를 2로 한번 놔보면,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H 두 개. 그 다음에 얘만 옵니다. 얘만 오고 없어요. 왠지 냄새가 나죠? X에 있는 T 유전자. 그럼 얘를 남자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3번.

여자면 이제 모순이 없는 거잖아. 3번은 라지 H, 스몰 H, 디귿을 1로 넣은 거야. 기억은 없어. 그럼 얘를 기억은 0이고, 니은 2고, 디귿은 1이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넣어봅시다, 이제. 네, 디귿은 얼마? 디귿은 1. 그 다음에 기억은 0. 니은은 2. 기억은 0. 니은은 2. 이렇게 놓고 1번과 2번 피합 추가 어디에 오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H 하나 이렇게 왔죠. 그다음에 여기가 없어요. 자, 여기가 있을까요? 일단 놔둬보시고 두 개라 그랬으니까 두 개라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라지 H가 있고요. 얘가 이제 생식세포 단계라면. 얘는 아직 생세포 되기 전, 이제 감수 2분의 1 중기, 우리 복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 라지 H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 T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요렇게 있단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 정리하면 얘가 Q잖아? 그럼 얘도 Q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겠고, 그럼 얘는 라지 T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올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온 거지? 뭐 Y가 왔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X 염색체에 있다라고 가정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될까요? 어쨌든 그럼 얘는 N이죠. 얘도 N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Q는 2와 3, P는 1과 4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고. 자, 그럼 기억번. 니은은 2입니다. 그랬어요. 자, 니은 2라고 찾았고. 그 다음에 2번은 큐의 세포다 찾았고, 디귿번 1이 갖는 스몰 T 상대량 0 없죠? 그 다음에 3이 갖는 라지 H, 자 3은 어디 있어요? 3은 여기 있습니다. 라지 H 이거 G 원기야. 그러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라지 H 하면 1, 상대량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빨리 풀수 있겠지만, 일단 가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뭐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걸 놓고, 모순이 뭔지를 찾는데, 일단 그런 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건 뭐냐? 일단은 주어진 숫자 가지고, 이 녀석이, 아, 동형접합이구나, EN이구나, 라는 걸 일단 먼저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디귿번, 기역번, 니은번, 0, 1, 2가 다 있어. 그럼 여기가 G원기의 EN이구나. 요걸 찾아야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 시작,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우리 8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81번 문제, 아,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H와 스몰, 아, H와 T 유전자가 나와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1로부터 두 개, 2로부터 하나, 아, 세 개, 조금 좀 표가 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세개 중에 두 개는 예, 하나는 예,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EN이냐 N이냐 핵상부터 좀 찾아보시면,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한테 없어,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한테 없어, N이야. N이야. 다른 세포에 있는데 나한테 없어. N이야. 전부 다 이제 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세로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N들이 두 개씩 있단 말이에요. 두 개씩. 두 개씩.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다? 우리 앞서 했던 문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니은과 리을은 대립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지. N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도 대립유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야. 기역과 니은이 대립유전자다. 이런 얘기고. 없지만, 뭐, 디귿은 없는 거야, 지금. 디귿은 없지. 네, 디귿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하나 있는 거. 이것도 주목하라 그랬지? 요거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 당연히 N이고, 요거는 상염색체다. 상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염색체. 자, 기역과 니은이 그럼 뭐란 얘기야?

상염색체에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성염색체에 있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염색체에 있다. 물론 Y염색체에 있을 수 있는 거야. X염색체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는 이제 니은이 있는 것이고 뭐 Y가 있다고 해볼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있는 것이고 N자리에 X염색체에 리을이 있다고 해볼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있는 것이고 X염색체에 리을이 있다고 해볼까? 그러면 뭐로부터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기억과 니은을 분리해야 되겠지. 기억과 니은 분리해가지고 N자리로 들어가고 X1로 오고 Y1로 왔어. 그러니까 1로부터 만들어진 게 가하고 다겠구나라고 찾으면 되겠죠. 2로부터 만들어진 게 나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P에서 기억과 디귿이라고 했는데 디귿은 없어요. 디귿은 없다니까. 네. 그 다음 니은번. 가와 다액상 모두 다 N입니다. 그 다음에 1로부터 나가 만들었다? 1로부터 가와 다. 2로부터 나가 만들었으니까 틀린 설명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아이디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유전 정보의 염색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우리 12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자, 우리 12강은요. 선거와 선거제도 두 번째 내용 이제 마무리 내용 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분석 특강이라고 선생님이 스페셜 특강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자, 우리 그 이유는요. 선거와 선거제도 자체가 한 문제가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항은 선거 결과 분석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거 결과 분석 안에 있는 선지들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부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왜냐면 사실은 요거는 지금까지 선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토대로 일단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공부를 한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방법을 알려드리면은요. 지방자치랑 연결하세요. 우리나라의 선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 총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세 번째, 지방선거예요. 여러분들이 총선과 대선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공부할 때는 꼭 지방자치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선생님도 연결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자,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기도메타 한번 해봅니다. 요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여기가 나온다면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과 연결시켜서 나올 거야.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왜안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설마 누군가 나의 강의를 보고 내가 너무 선지를 정확하게 찍어서 저거는 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쓸모없는 생각도 했는데 진짜 쓸모없는 거고 내가 아예 요것도 선지 만들어줬어. 선지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포인트 잡아서 설명드릴 겁니다. 또한 이번 강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쭉 들어주셔야 되는 게 11강 듣고 12강을 계속 들어주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선거 결과 분석 요거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선거 결과 분석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보겠습니다. 크게 셋으로 나뉜다고요? 대선, 총선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국회의원 총선거라고도 부르고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 그리고 마지막 지방선거. 크게 세 개의 선거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따로, 국회의원, 의회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통령은요, 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 우리 요거 공부했을 때 임기는 5년이고,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이 된다. 이제 하나 기억합시다.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절대적인 기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선을 위한 절대적인 득표 기준 없이 그냥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 단순 다수 대표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뉩니다. 내가 이거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공부할 때, 국회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된다. 하지만 이거는 뒤에 가면 어차피 배운다. 뒤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일단 전체 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은 전체 나라를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비율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는 거니까 소선거구제. 대표 어떻게 결정할 건데? 다수대표제로. 근데 단순 다수대표제로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후보자보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비례대표 의원도 선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게 나오는데, 선생님 선거 결과 분석할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특정 국가의 특정 선거 결과 방식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 특정 국가의 특정 선거 결과 방식이 처음 보는 거라 할지라도 선지만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 문제 여러분들이 꼭 계속 풀어주시는 연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자. 자, 우리 비례대표 의원은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선거구의 의미를 기억해봐. 얘들아, 이거 3년 전에 연계 교재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
선거구의 의미가 뭐야?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우리가 위에 있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 지역 하나가 요만큼이 지역구에서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근데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 전국을 하나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에서 명부를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의석을 할당을 받겠죠? 그러면은 할당받은 의석수만큼 명부의 숫자만큼 의회에 진출하세요라는 방식을 우리나라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 따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한 별도의 선거 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었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이 뜻이에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지방선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방자치할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연습해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조금 순서를 바꿔볼게. 우리가 원래 광역 기초 공부한 다음에 집행의회, 집행의결기관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제 그거 순서를 조금 바꿔보는 것뿐이야.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눌 수 있죠. 집행기관이 뭐였어? 지방자치 단체장. 의결기관은 지방 의회였죠. 얘들아, 이거 오른쪽 여백에다가 하나 적어놔. 요거 적고 나서 출발하자. 다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두 개. 이번에 기관별로 먼저 나눴어. 우리는 지난번에 광역 기초부터 나눴는데 이번에는 집행 의결로 먼저 나눴어.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으로 나눌 수 있었고, 지방의회 역시 광역의회, 기초의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물론 집행기관 안에 들어가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따로 뽑는 교육감이 있는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물론 집행기관 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감은 광역 단위 안에서만 뽑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이게 가장 큰 기본 틀이야.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 1번 지방자치단체장부터 볼래? 내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스티리 재구성이 나와 있는 넘버링을 그대로 해볼게.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연습.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은평구면 서울시장, 은평구청장, 으로 나눌 수 있죠.

단순다수 대표제로 선출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광역의회 의원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광역의회 의원, 여기다 넘버링 해주셔야 돼요. 지방의회인데 광역의회 의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의회 의원을 체크해봐. 2번, 3번에. 의회 의원은 얘들아, 우리 앞에 국회의원으로 넘어가봐. 국회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뽑았지? 내가 지방자치 공부할 때 지방의회 어디랑 연결시키자 그랬어? 그렇지. 우리나라의 입법부, 의결기관, 국회랑 연결시키자 그랬어. 국회의원을 지역구랑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누어서 뽑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지방의회 역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누는 거야. 잘 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야. 시도는 왜 끼는 거야? 광역이어서 낀 것뿐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연습해보자. 서울시 지역구에서 시도의원, 서울시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도 뽑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얘들아, 기본 틀이라고 생각해 쉽게. 의결기관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돼. 그러면은 의결기관이라면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의결기관이라면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로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이,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자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우리 정확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 지방의회 의원이에요. 위에 게 광역 지방의회 의원이었으면은 밑에 있는 세 번째는 기초의회 의원. 얘들아, 기초의회 의원은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 세 번째 여기 들어가겠네? 그치? 기초의회 의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초의회 의원, 기초가 시, 군, 구로 나뉘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이니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활용합니다. 그 말은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 의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 요 경우는 조금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명에서 네 명이에요. 어쨌거나 두명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들 유일하게 얘만 중대선거구제야. 어디만?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제만 중대선거구제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단순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육감입니다. 자, 우리 교육감은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선출되고 단순다수대표제가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얘들아가요, 요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만 기억해. 다시 큰틀 한번 돌아보자. 자, 우리 집행기관 광역 기초로 나뉜다. 어렵지 않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의회 생각하면 돼. 지역구 비례대표로 뽑는 것처럼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로 뽑는다.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 소선거구제,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 의원, 얘만 기억해. 중대선거구제. 나머지는 어차피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되셨죠? 요틀 하나만 기억하고 있고요.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 의원만 딱 예외적인 케이스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이틀 갖고 다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 틀만 기억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얘들아, 선거구 법정주의는 사실은 이름이 일다 했지. 어떻게? 선거구는 뭐였어?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법률로 정하는 거야. 선거구를 특정 인물 또는 정당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거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해. 얘들아, 예를 들면은 전체 특정 국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것도 약간 좀 극단적인 일이긴 하지만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모여 살아. 그래서 선거구를 A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획정을 해버리면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버린 거야. 여기가 하나의 1번 선거구, 나머지가 2번 선거구 이렇게 쪼개버리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해지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게리맨더링이라고 불러. 그래서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평등선거 원칙할 때 공부했던 거.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줄이려는 노력. 이것 역시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구는 최대한 비슷하게.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산맥이 있는 경우에는 지형도 고려를 하겠죠. 일부분.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거 공영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하자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이거를 관리의 공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비용 공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좋을까? 내가 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하지만 나는 꼭 선거에 나가고 싶어. 입후보하고 싶어라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 선생님의 기도메타가 통할 수 있는지 이번에도 한번 시험해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나만 체크하자. 선거와 요것도 하나 체크할까?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을 우리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선거 관리하겠지라고 생각해.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도 관리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당에 관한 사무도 같이 담당한다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랑 연결시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출선지를 아예 만들어드린다라고 했었죠? 이거 완전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했었어. 앞에서. 근데 여러분의 기억에서 희미하게 지워졌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요, 9명이에요. 그 중에 3명은 이곳에서 선출합니다. 이곳의 국가기관 구성의 권한이에요. 이곳은요, 힌트를 계속 드릴게요. 여러분의 희미한 기억을 한번 좀 선명하게 되짚어보기 위해서. 이곳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3인을 선출합니다. 선출하는 곳 국회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도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의 대상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우리 말로 한 번만 해볼까? 빠르게. 탄핵 심판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끊고. 감사원장, 그리고 마지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은요. 선생님이랑 이제 선거와 선거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론의 내용 다 공부했습니다. 내가 지난 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요거 다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선거 결과 분석 문제 풀수 있나요? 아니요?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근데 이걸 왜한 거죠?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못 푸는데? 정확히 설명하면은 요 내용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선거 결과 분석에 선지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공부하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부터 시작하는 선거 결과 분석의 기출 특강만 하면은 흔들려요. 선지에서 흔들려. 아무리 분석 잘해도 선지에서 흔들려. 우리는 이 선지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 왜냐면 선지 5개라고 기준을 뒀을 때 5개 중에 적어도 2개는 선거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리 2023년 9월 평가원부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정말, 와, 계산을 막 소수점 세 자리까지 했어야 됐어. 1.575. 이제, 그 당시 수험생들이 혹시나 이걸 듣고 있다면, 약간, 아, 그때 그랬지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막 숫자를 외워. 많이 나오는 소수점들 있거든? 대표적인 게막 1.575 막 이런 것들이야. 막 2.231. 이런 걸 막, 나중에 풀려보면은 계산을 안 해도 막 외우게 돼. 어쨌거나 그만큼 계산이 진짜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와 상대적인 수치인 비율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비율을 절대적인 수치로 바꾸고 절대적인 수치를 비율로 바꿔야지 풀수 있는 문제부터 막 이렇게 표에

토핑을 이렇게 이렇게 더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했을 때막 난리 대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복잡한 계산 문제였던 거에 비해서 약간 계산으로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선거제도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 질문이면 선생님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풀어봐봐. 쉽지 않아요. 계산할 때보다는 오히려 사고력을 더 원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아, 선생님 차라리 예전에 계산하던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좀 많았기 때문이지 단순 계산만 했으면 됐거든? 근데 지금은 단순 계산은 오히려 진짜 대폭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전의 버전 일부와 최근의 기능 같이 더해질 수 있는 거고요. 최근 버전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일단은 최근 트렌드를 위주로 한번 연습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우리 기출 총 4개 풀 거예요. 4개를 다 풀지 않을 거고요. 4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선생님이 풀 거고, 1번부터 여러분, 일단 이거 볼래? 이게 딱! 세 문장이거든?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아직 안 끝났어. 여기까지가 일단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밑에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단은 잘랐어. 이거를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너무 처음 판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일부러 제일 첫 번째 건 쉬운 거 갖고 왔어. 진짜. 얘들아, 같이 보자. 각국의 의원은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10명, 비례대표 의원 10명으로 구성이 된대.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이 되는구나. 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넣는 거야.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대. 이 말은 한 표, 한표 각각 유권자가 오면은 두 표를 받고 있는 거야. 한 표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한 표를 쓰는 거고, 또한 표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은 이제부터 얘들아 여기 잘 봐. 비례대표 의석은 이제부터는 요거 풀줄 아는 친구들은요, 일단 잠깐 강의 멈추고 요거 푸세요. 이게 그냥 현행이라고 쳐. 요게 현행이고요. 현행에서 A당과 B당의 의석수 차이는 한 석이다. 이거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잠깐 강의 끊고 나서 들으세요. 푸세요. 요거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랑 같이 해. 괜찮아. 알려주려고 내가 처음에 쉬운 거 갖고 온 거야. 다시. 선생님, 저 요거 하는 방법 알아요. 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자? 혼자 푸세요. 그 답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체크하세요. 자, 시작하자. 다시.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하여 여기까지.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 얘들아, 지역구 일단 보기 전에, 지역구는 사실 쉽거든?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선출하는 건지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 거야. 자, 비례대표 의원 어떻게 뽑는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하래. 비례대표 총 의석수 몇 석이야? 10석이지. 이걸 곱하래.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곱해서 나온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혹시 뒤에가 헷갈린다면 여기서 끊자. 자, 곱한 숫자 한번 적어볼래? 내가 이거 1번이라고 적을게. 그리고 각 정당이 A당부터 2당까지 있네. 자, 일단은 차근차근 요거 1번에 해당하는 숫자 먼저 적어볼래? 득표율이니까 우리가 31.6%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곱하기 10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몇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16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은 2.2. 그 다음은 1.5. 1.24. 1.9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내가 뭐한 거야? 요 작업까지 한 거야.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얘들아,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요게 두 번째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래. 그럼 내가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할게. 3, 2, 1, 1, 1이야. 그치? 우리 왜 소수점으로 나왔던 것 중에 앞부분, 정수만큼 쓰라는 거야. 3, 2, 1, 1, 1이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후 잔여 의석은 왜? 비례대표 10석이야. 근데 이렇게 나눠줬더니 전체 몇 석이 되는 거야? 8석이 돼. 그럼 잔여 의석 몇 석이야? 2석이야.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대.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다시 적어보자. 앞에서 3.16이었고, 2.2였고, 1.5였고, 1.24였고, 1.9였어.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야.

자녀의석 2석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는 어디야? 2당, 그 다음에 C당이 되는 거죠. 그 2당과 C당에 하나씩 하나씩 더 주는 거야. 한석한석 순서대로 주는 거야. 자녀 의석 두 개니까 순서대로 하나 하나씩을. 그럼 전체 어떻게 되는 거야? 3, 2, 2, 3, 2, 2, 1, 2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건지 알겠어? 순서대로 차근차근 구해. 이거 기본적인 틀이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 그 다음에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해. 자녀 의석 몇 석인지 확인해. 그리고 자녀 의석은 어떻게?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해. 끝. 비례대표 의석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역구 구해야겠다. 자, 우리 지역구 의원 몇 명이야? 10명이야. 그런데 선거구는 몇 개야? 10개네. 지역구 의원 10명인데 선거구를 10개로 쪼개놨다면은 10개의 선거구에서 10명,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겠지? 게다가 단순 다수제래. 오케이. 그러면은 득표 기준 없이 표네. 지금 나와 있는 거네. 맨 밑에가 퍼센트였지? 그러면은 득표 기준 없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구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다 됐네.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A당은 지역구 의석 몇개 가져가요? 10개 중에 4개 가져가요. B당은 지역구 의석 10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5개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C당은 1개 가져가요. D당과 E당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 자, 그러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 더하면은 뭐가 나와요? 총 의석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총 의석수 A당과 B당은 차이가 없다. 모두 다 7석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 선생님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일단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한번 가지고 와본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계산보다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고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국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이 되고, 오케이. 현재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이 되고, 8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의회 의원으로 선출됩니다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럼 현재는 선거구 제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소선거구제일 거야. 왜? 80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선출되는 거니까. 또한 각국의 대통령은, 아, 지금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 의회 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 두개 얘기한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여기까지. 각국에서는 의회 의석을 확보한 5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의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모두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지적이 있대. 그래서 바꾸려고 한대. 자료 1은 의회 의원 개편안이고 자료 2는 대통령 의원 선, 아, 대통령 의원이 뭐야?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안이래. 그요 내용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개편안 제일 첫 번째 자료 1을 살펴보니까 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이래. 우리 현행에서는 소선거구제였어. 의회 의원 정수 80명과 유권자 1명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은 유지하지만 선거구를 20개로 축소한대. 얘들아, 그 말은 선거구가 20개인데 여기서 80개의 의석이 나와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선거구 하나당 몇 명을 선출해야 되는 거야? 요 조건도 있으니까.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니까. 그렇지. 20개의 선거구에서 전체 80명이 필요해. 그 하나의 선거구에서는 4명을 선출하는 구조겠죠. 그리고 얘들아, 요거 체크해. 2인 공천. 우리 앞으로 문제 풀때몇 명을 공천할 수 있는 건지를 꼭 따져봐야 돼. 공천이 뭔지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상하 33.3%, 33% 인구 편차에서. 즉,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33%란 뜻이야. 이만큼 차이 나던 걸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변경했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쁘게 개편안에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 구간 표의 등가성. 이거 우리 배웠던 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선거 구간 표의 등가성,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 그래서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를 비슷하게 하려는 노력. 표의 등가성,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벌써 앞에서 우리가 요 느낌의 계산 문제와 사뭇 다르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니은 잘 봐.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니은 어떻게 푸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일단은 가장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방법 알려줄 거야. 물론 이거 응용해서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들도 있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이 된 다음에 응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진 않아. 왜냐면 분명히 평가원은 요 내용을 노려서 기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꼬아서 묻는 문제를 낼 거야. 쉽게 푸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푼다면요, 꼬아서 냈을 때 여기서 틀려. 그 나는 기본부터 다 알려줄 거야. 그 기본이야. 얘들아, 니은 푸는 방법 잘 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회의원 선거에서 현행과 달리 개편안은 특정 정당의 의회 의석이 50%를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개편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2인 공천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내가 일부러 옆에 여백 많이 뒀거든? 여러분, 스티키지 구성해? 여백에다가 같이 적어보는 거야. 최대 2인 공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2인 공천은 이 뜻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적어봐봐. 예를 들면, 정당이 A, B, C, D, E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공천은 뭐냐면은 일단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거야. 1인 공천은 저희 정당에서는 한 명씩만 공천해야 되는 거지요. 각 정당에서 이게 1인 공천이야. 최대 2인까지 공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러면 2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중대선거구제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 왜 선생님이랑 지난번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달리기 시합에 비유했잖아. 한 반에서 한 명씩만 후보자로 내놓는 게 1인 공천. 한 반에서 2명까지 후보자로 내놓을 수 있는 게 2인 공천이야. 이제 이해됐어? 그러니까 쉽게 선출 하나랑 야, 너 달리기 중학교 때좀 했지? 너도 같이 나가. 너 그때 체육시간에 좀 달리던데 너도 나가고 저기 체내 입시하는 애도 나가. 라는 식으로 후보자를 2명 내세울 수 있는 거야. 2명까지. 이해되셨어요? 일단 이게 2인 공천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거구 몇 개야? 20개야. 선생님이 선거구 20개를 여기다 그릴 수 있지만, 선거구 20개를 줄여볼게. 어떻게 줄일 거냐면요. 선거구 2개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선거구 2개에서 8명을 뽑는다라고 한번 가정해볼 거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았지? 그럼 마찬가지야. 밑엔 똑같아. 선거구 하나에서는 4명을 당선시켜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뭐 해볼 거냐면요. 선거구를 2개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최대 2인 공천까지 가능해. 그러면 일단 만약에 A, B, C, D당 4당이 있다라고 하고 4당이 모두 다 2명씩을 다 내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후보자는 맥시멈 몇 명이 될수 있는 거야? 뭐 다른 정당 없다라고 가정하자. 그 후보자는 맥시멈 8명까지 가능하겠지.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자. 내가 이제부터 뭐 해볼 거냐면은 당선자만 한번 적어 볼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선거구에서는 A 정당 후보자 2명이 다 당선됐어. 자, 당선 몇 명까지야? 4명까지야. 이거 왜 나온 거죠? 자, 이거 왜 나온 건지 다시 설명해 줄게. 앞에서 20개의 선거구에서 80명 뽑아야 돼.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 뽑는 구조야. 근데 내가 이거 20개 선거구 그리자니 여러분 너무 헷갈려. 80명 다할수 없어. 그래서 2개의 선거구로 줄였어. 두 개의 선거구에서 8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겠지? 내가 지금 적는 거는 요만큼의 후보자들 중에서 4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한번 가정해서 적어보는 거야. 첫 번째 선거구에서는 A, A-B, B-가 4등 안에 들어왔어. 두 번째

선거구에서는 A, A-B, C가 4등 안에 들어왔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A 정당 후보자들은 두 개의 선거구 모두에서 4등 안에 들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A 정당은 전체 의석 몇 개야? 8개지? 8개 중에서 만약에 모든 선거구에서 두 개의 선거구밖에 안 되지만 4등 안에 들어오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은 몇 개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A 정당은 하나, 둘, 셋, 네 개. 8개 중에서 네 개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 비율로 나타낸다면은 맥시멈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거야? 50%까지는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이해됐어요? 8분의 4는 2분의 1이니까 퍼센트로 하면 50%잖아. 50%까지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한 거야? 이게 뭐야? 두 개라고 가정했을 때 8명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아니, 그러면은 20개라고 가정하고 80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특정 정당이 절반까지는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5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선지 봐봐. 각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 개편안은 특정 정당이 의회의 50%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 구조 꼭 기억해.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때몇명 공천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20개 선거구 다 그릴 수가 없는데 줄여. 두 개의 선거구라면.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뭐라 하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특정 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다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베이직이고 클래식이에요.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하는 거 쉽게 푸는 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굉장히 쉬워. 각국의 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의 선거구제 그럼 뭐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을 공천하는 거니까 4명을 뽑는 거니까 중대 선거구제죠.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 뭐였어? 기초가 중대 선거구제였고 광역 의회 의원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였죠?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중요하다. 요건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 각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 봐봐. 당선을 위한 조건으로 원래는 단순 다수 대표제였는데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대표라는 제한을 뒀대. 이제 50%는 초과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요거야. 유효 투표 총수. 이 조건을 충족시킨 후보자가 있으면 확정, 없으면은 결선 투표를 실시한대. 이제 리을 잘 읽어봐. 전체 유권자의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선생님,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 못해요. 근데 이게 왜 옳은 설명이죠? 라고 하는데 요 설명 때문이야. 전체 유권자. 얘들아, 이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유권자랑 이 유권자가 전체 선거에 참여하러 오는 거는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유권자는 100명이야. 일단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이야. 근데 이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선거하러 온 사람들이 70명이야. 됐어요? 요거 내용 봐봐.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야. 유효 투표 총수의 몇 퍼센트 얻었냐면은 60% 얻었어. 그래서 42명이 지지했어. 이 사람 당선돼 안 돼? 당선돼. 왜? 지금 이 조건에 맞아떨어지잖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했잖아. 절반이면 35인데 그거 초과했잖아. 60%잖아. 50% 초과했잖아. 유효 투표 총수 무효표 없다라고 가정해. 당선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전체 유권자 100명 중에는 과반도 안 되지. 50에 못 미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해도 당선될 수 있는 거야. 배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리을 옳은 설명인 거야. 여러분들이 유권자랑 선거를 한 사람이랑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투표율 100%다. 무효표 없다라는 가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 차이를 알아야지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 선생님 너무 중요해서 시간 많이 투자했어요. 중요했던 건 니은 선지 꼭 기억하는 거. 그리고 리을 선지에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기억하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역시 선생님의

퀴즈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푸는 방법 기억해라 라는 거 여러분 꼭 봐주셔야 됩니다.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인과 비례대표 의원 100인으로 구성이 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며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배분된대요. 요거 중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배분된대. 그 말은 별도의 정당 투표 없이 그냥 지역구 선거 한 번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지역구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의원 수는 같고, 얘들아 이게 한 명이란 뜻이 아니야. 한 명이면 한 명씩, 두 명이면 두 명씩, 세 명이면 세 명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대. 각국은 ABCD 이 당만 존재하고,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 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대. 자, 이제부터 우리 개편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억 먼저 한번 살펴볼까? 갑국은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의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아니 이거를 알려면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가 어떻게 선거구제가 구성이 됐는지는 알아야겠죠. 얘들아 기억 별표해. 그리고 이거 기억 푸는 방법 꼭 기억해. 되셨죠? 자, 이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내가 줄여볼게. 선거구가 4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거 어디까지나 가정이야. 그리고 A, B, C, D당, E당 이렇게 5개 정당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몇 명 공천이었어? 한 명 공천이었어.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한 명씩만 후보자로 내세울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뭐라고 가정해볼 거냐면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이 당선되는 구조다라고 한번 가정해볼 거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해? 중대선거구제 의미하지. 그리고 내가 여러 번 헷갈릴까봐 선거구를 네 개로 쪼개놨어. 그 말은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씩 당선돼 전체는 여덟 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의석수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가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만약에 한 명씩만 공천하는 구조야.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짠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왔냐면은 두 명까지 당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A, B, C, D, E라는 다섯 명의 후보가 나왔다라고 가정해볼게. 이 중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내가 완전 극한의 상황으로 만들어볼게. A, B, A, C, A, D, A, B 이렇게 당선이 됐어. 아, 여긴 A, E 하나 해주자.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은 A 정당에서,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1인 공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특정 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2등 안에 들어왔어. 선생님, 여기다 쓴 게 뭐예요? 지금 2등 안에 들어온 걸 내가 가정해서 쓴 거야. 그러면은 A 정당 사람은 8개의 의석 중에서 4개를 차지한 거지. 그 말은 의석률로 따지면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은 50%예요. 선생님, 맥시멈이 왜 50%예요? 넘길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넘길 수 없는 이유는 1인 공천이기 때문이에요. 한 명만 공천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2인 공천이야. 그래서 A 정당에서 두 명이 나와. 뭐 그러면 당연히 50% 넘지. 그럼 8개 중에 5개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요 조건 때문인 거야. 그래서 공천이 몇 명이 되는지가 너무 중요해. 한 명만 공천하면 한 명만 내보내는 거야. 하나의 선거구에서는 한 정당의 사람만 당선될 수 있는 거야. 같은 정당의 사람 두 명은 절대 안 돼. 왜? 애초에 공천을 한 명씩만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가정 조건 하에서는 맥시멈 50%까지야. 근데 잘 봐. 50%를 초과했네. 지역구 의석률이. 전체 100석 중에서 51석이니까 51%잖아. 자, 그러면은 중대선거구제는 돼? 아, 중대선거구제는 안 되겠구나.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마지막 빨리 할게. 중대선거구제였다면은 맥시멈 50%까지야. 그런데 51%라고 알고 그 말은 중대선거구제는 안 되겠구나. 소선거구제겠구나라고 하는 거야. 중대선거구제는 아니겠구나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 비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간단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대. 그러면은 지역구

되셨어요. 다 더하면 51%. 비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맥시멈은 49%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비당의 경우에는 전체 200석 중에 100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되는 거겠죠. 맥시멈을 계산해 본다면. 그렇죠. 과반은 100석을 초과해야 되니까.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서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게 유권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D급,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니까 조금 지우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리을 내용인데요. 단은 현행 의원 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의 투표 가치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었던 조건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자, 현행은 어떻게 한 거야? 앞에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했었는데,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를 갖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표 따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표를 따로 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요, 일단 현재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과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이겁니다. 만약에 A 정당 후보자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스몰 A를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표는 A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됩니다. 스몰 B를 좋아하셨네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왜냐면 여기에서만 한 표를 행사하니까. 그럼 당신의 표는 B 정당에게 한표 들어갑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스몰 C를 좋아하세요? 그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C 정당에게 한표 배분됩니다. 라고 나의 의사를 알아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유권자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고요. 1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비례대표의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갖고와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앞에서 선생님이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를 뽑으셨어요. 그럼 당신의 표는 비례대표를 뽑을 때 A 정당에게 한표 행사할게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A 후보자는 좋아하지만 A 정당은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도 나는 A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내 표가 왜곡되어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쓰이잖아.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아유, 스몰 B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은 당신은 B 정당을 좋아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B 정당에게 비례대표 한석 배분해 보도록 할게요. 라는데 알고 보니 나는 B 정당을 좋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가 왜곡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서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봐봐. 아유, 스몰 A 좋아하세요? 당신은? A 정당을 위해서 한 표, 비례대표 의석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를 좋아하신다고요? 아이고, 당신의 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쓰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당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때?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하겠죠. 다른 유권자는 정당 소속에 있는 후보자를 한표 행사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쓰이지만 나는 무소속 후보자를 좋아했다라는 점에서 표 배분에 쓰이지 못하잖아.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해서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 원칙과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지역구 선거에게 한 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데한 표를 각각 따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리을 봐봐. 그래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의 투표 가치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따로 하니까 여기서 무소속 후보에게 한 표, 정당

투표에서 예를 들면은 A 정당에게 한 표. 이렇게 행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선생님이랑 선거 결과 분석까지 한번 싹 풀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문제풀이 강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선거 결과 분석을 접근하는지, 그 작년 수능 어떻게 푸는지 접근 방법 꼭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12강 퀴즈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꼭 문제풀이 나랑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두 번째 시간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공유결합이다라는 거를 이온결합과 구분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공유결합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때 바로 루이스 전자점시 조금 더 간편하게 구조식으로 나타냄으로써 무극성 공유결합과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을 구분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또한 루이스 점자점식으로 다원자 이온 또는 이온결합에 대해서 한번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는 금속결합 하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프리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분자에서 오택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원소를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항상 붙을 거예요. X에서 Z는 2주기 원소. 그럴 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빠르게 나타나야 돼요. 생각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주기 원소인데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가 있나 봐요. 맞아요. 붕소와 베릴륨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분자식을 이제 작성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분자식을 한 번에 딱 주면서 이거 기억하세요. 연습하세요 라고 할 거거든요. 그게 모두 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자식을 작성할 때 만약에 원자가 3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분자라면 중심 원자가 탄소, 질소, 산소일 거야. 이걸 빠르게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한 중심 원자가 2개인 경우야. 그러면 가능한 애들이 이제 누구지? 또 이러면서 배합하면서 만드는 이 조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루이스 점자점식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금속원소의 원자에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1가 양이온이 됩니다. 자, 이때 전자는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점자점식으로 나타낼 때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고 1가 양이온이야 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렸더라면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전자가 모두 8개가 채워져 있는 모습. 근데 전자는 얻었죠? 그래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서 이온결합 물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은 주변 아무것도 없고 얘네가 전자 잃은 개수만큼 전하를 표기,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만큼 표기해주고 여기 모두 다 채워져 있어요 라고 표기해주면 됩니다. 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건 다원자 이온이에요. 다원자 이온이다 라고 하는 건 원자 여러 개가 이온을 형성했어 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서술처럼 이거에 대해서 그려보세요가 아니라 그려진 걸 통해서 몇 가인지, 얘네가 지금 원자가 전자가 몇인지, 몇 가인 거 아니라 원자가 전자가 몇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걸로 얘네가 사실 원자가 전자 몇이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 전자 하나가 원래는 너네

거 아닌데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 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수소 하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가려보세요. 그러면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는 하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 내가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요. 산소에 대한 거를 여섯 개 그려놓고, 수소 하나 그려놓고, 하나 부족하네. 그럼 하나 점 찍고, 대신에 여기에서 음전하 표기를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은 생략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수산화 이온. 두 번째 가볼까요? 아까는 음전하였고, 이번에 양전하예요. 자, 양전하는 전 하나 더 있었는데 빼버린 거죠. 자, 그럼 빼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선 저희가 이거 너네 거 아니니까 빼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뺀 거야. 다시 넣어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소 거 일단 빼볼까요? 자, 수소 거, 수소 거, 수소 거. 자, 나머지 그럼 산소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들어오면 여섯. 그래서 원자가 전자 몇이다? 6이다. 근데 이거 하이드륨 이온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가려져요. 보통 X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전하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원자가 전자 5? 질소다. 라고 가는 경우 많거든요. 꼭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아, 여기 전자 하나를 빼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양전하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똑같이 양전하 표기이기 때문에 하나 더 더해줘야 돼. 라는 거고, 수소 거 먼저 빼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질소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추가해서 다섯.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5인 질소다라는 게 빠르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루이스 점자점씩 그려볼까요? 자, 일단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이가 양이온이 되었고요. 산화 이온이 되었다. 산소가 전자를 두개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에다가 전자 두개 얻었어요. 그래서 이가 음이온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질소라는 게요. 공유적성상 몇개 가능하네더라? 원자가 전자 5이니까 3개 더 필요하겠네. 그래서 다른 질소와 하나, 둘, 셋,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 유니크 프리뷰에서 얘기했던 거, 오택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를 찾으세요. 자, 만약에 주어진 힌트가 이중이라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만약에 삼중이라면 규소인 황, 염소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유 가능한 전자수가 몇이더라? 4, 3, 2, 1.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수 몇이더라? 0, 1, 2, 3. 요것도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에 자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음료에 들어있는 분자 H2XY3에 대한 차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주기 원자 X와 Y는 여기에서 오택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여야 돼요? 빠르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요. 좋아요. 그럼 바로 갑니다. 여기 X라는 위치를 보니까 가능한 공유전자상 수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빠르게 아까 우리 썼던 것처럼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그럼 여긴 4개 가능하니까 X라는 건 탄소. 자, Y는 몇 개예요? 2개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여야 돼요? 2개니까 산소. 그럼 기억 갑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요, 예를 들어 산소와 산소 같은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자, 여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공유전자쌍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비공유전자쌍수는요, 산소만, Y가 산소죠? 산소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Y가 총 산소가 세개 있고, 하나당 두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1이다. 맞습니다. 디귿. X는 X라는 건 탄소입니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주변에 보니까 모두 다 산소예요. 그러면 탄소랑 누굴 비교해야 돼요? 산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당연히 전기음성도는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가 더 커요. 그럼 탄소는 부분적으로 무슨 전하? 양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주기 오택규칙 만족하는 거이 안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2주기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를 혹시 묻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표는 2, 3주기 원소 엑셀사제트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잠깐 밑에부터 더 읽고 갈게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 2주기와 3주기래요. 그러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3주기에서는 규소, 인, 화학, 염소가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인 거 읽어볼게요. 전기음 성도다라는 게 주어졌어요. 전기음 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했는데 주어진 건 X, Y, Z 순이다. 그럼 만일 같은 주기라면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 커지니까 원자 번호 커질 거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원자가 전자 수가 주어졌습니다. 그 원자가 전자 수는 같은 주기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Z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도 아마도 Y보다 Z가 원자 번호 클 거야 라고 유출했는데, 그런데 Y랑 Z가 전기음 성도랑 원자가 전자 수의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 가야겠죠? 아, 전기음 성도가 그대로 맞아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는 거 맞는데 같은 주기에서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달라졌다라는 건 아, 얘가 주기가 다르겠구나.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자가 전자 수가 Z가 17쪽이야. 그리고 Y가 16쪽이라면 여기에서 이 Y라는 건 16쪽이 돼 2주기일 거고요. Z라는 건 17쪽일 때 3주기일 거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얘가 그럼 16쪽이야, 15쪽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 와봤는데 구성 원소가 XY, YZ인데 정보가 여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볼게요. 그럼 얘는 구성 원자 수가 3이에요. 하나 있고 다른 애 있고 다른 애 있는데 여기서 공유 전자 쌍수가 2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공유 전자 쌍수 그려줬고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 단일 결합하는 애. 자, 얘는 그러면, 아, 여기에서는 공유 전자쌍이 두개 가능한 애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해보자. 두 개가 가능한 애 누구예요? 무조건 16쪽. 그럼 16쪽인 애가 누구여야 돼요? Y여야 돼요. 자, 얘가 Y고, 얘네는 무조건 얘보다는 결합수가 작은, 단일 결합만 가능한 애들 누구여야 돼요? 17쪽. 얘가 Z겠다. 자, 그럼 이제 다 정해졌어요. 얘가 2주기에서 전기음 성도는 누구보다 작을 수 있다? 바로 플로린보다. 그럼 얘는 누구예요? 16쪽이니까 산소. 얘는 그럼 3주기에서 누구다? 바로 17쪽인 염소다. 그래서 얘가 염소고 얘가 산소구나. 그럼 여기도 다시 얘가 산소야? 얘가 플로린이야. 그럼 여기도 구성 원자 수가 3이죠? 산소에다가 양쪽에 플로린, 공유 전자 쌍수 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자, Y라는 거 산소 맞고요. A라는 거 E라고 찾아내서 틀렸고, 틱은 나에서 공유 전자 쌍수 두 개예요. 비공유 전자 쌍수가 염소가 두개 있죠? 각각 세 개씩이니까 여섯 개. 산소 두개 있다. 더해주면 8, 나눠주면 4.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두 문항을 통해서 2주기에서 오택 규칙 만족한 원소. 자, 여기선 3주기까지 등장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분자식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식 연습하는 거는요.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걸다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싹 써보고, 아,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자, 이중결합인지, 아니면 단일결합인지, 삼중결합인지, 이걸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할 텐데, 그때 한번더 그려보면서 분자의 구조, 그리고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도 같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원자 분자 가능한 애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2주기 오택 규칙 만족할 수 있는 원소 중에서는 탄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질소, 산소, 플로린. 근데 질소는 삼중결합, 산소는 이중결합, 플로린 단일결합. 자, 중심 원자 가능한 애들 정리해 봤어요. 탄소, 붕소, 질소, 산소입니다. 자, 탄소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탄소 가운데 있고 양옆에 산소가 있는 경우. 자, 이번에 HCN이요. 탄소 있고요. 질소랑 삼중결합, 수소랑은 단일결합. FCN은요. 수소 자리에 F만 바꿔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메테인이죠. 탄소에다가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여기에서 수소 대신에 플로린 가능하고요. 또 얘는 어떤 구조냐?

산소에서요. 산소랑 이중결합, 플로린과는 단일결합 가능한 구조예요. 자, 이번에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요. 모두 다 탄소가 두 개거든요. 그럼 우선 탄소부터 그려주세요. 그럼 양옆에 플로린이 얜두 개밖에 안 돼요. 하나하나에서 지금 양옆에 하나씩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공유전자쌍 네개 가능한 애니까 얘 가운데는 삼중결합이 있다. 자, 다시 한번더 탄소 탄소. 이번에 플로린이 하나, 둘, 셋, 넷. 양쪽에 두 개씩. 그럼 여긴 이중결합. 이번에 탄소 탄소인데 플로린 몇 개래요? 아, 양쪽에 세 개씩 해서 총 여섯 개요. 그럼 여기는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두개 있는 경우. 자, 붕소는 중요하죠.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붕소 있다.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또얘 말고 만족하지 않는 애 누구 있어요? 베릴륨 있죠. 그래서 양쪽에 플로린 온 경우도 제가 나타냈어요. 질소 가볼까요? 자, 질소 있고요. 여기 플로린 하나, 둘, 세 개. 플로린 대신에 수소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번에 질소 있고요. 산소랑 이중결합, 그리고 플로린과 단일결합.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자리 하나가 플로린, 나머지는 수소인 경우예요. 자, 중심원자 두 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소, 질소. 플로린이 양쪽에 하나씩 왔어요. 여기는 그럼 이중결합. 자, 이번에 질소, 질소 옆에다가요, 플로린 두 개씩 왔어요. 그럼 여기 단일결합. 산소 가볼까요? 자, 산소 왔습니다. 중심 원자. 자, 여기에서 플로린. 자, 여기는 약간 구분형을 제가 일부러 나타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거예요. 자, 여기는 중심 원자가 산소가 두 개, 그리고 나서 플로린, 플로린입니다. 제가 중심 원자라고 두 개라고 따로 써놓지 않았지만, 이건 중심 원자 두 개예요. 자, 여기도 뭐예요? 산소 있지? 양옆에 염소, 염소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써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XY2야? CO2나 OF2인가?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거 연습 충분히 꼭 해보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자가 가능한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발문 갈게요. 그림과 같이 원소 기호가 쓰여 있는 공을 준비했는데 이 분자 모형을 만드는 탐구 과정입니다. 가에서 공네 개를 골라 모두 사용하여 구성 원자가 모두 오택 규칙 만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중결합이 있는 분자 X의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네 개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 중심 원자. 자, 그럼 여기에서 결합되어 있는 원자는 세 개가 있겠지. 그중에 하나는 이중결합일 거고 그러면 최대 가능한 공유 전자쌍 수가 탄소 네 개. 산소 두 개, 플로린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 두개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하나, 하나는 있어야 될 거냐, 최소. 자, 그럼 얘네가, 공유전자쌍 수 3대요? 그럼 가운데 가능한 거 탄소, 두개 가능한 거 산소, 양옆에 단일결합 가능한 건 플로린, 플로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구성 원소의 가짓수는요, 탄소, 산소, 플로린 세 가지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앞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중심 원자가 두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없고요. 디귿. 공유전자쌍 수가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공유전자쌍 수밖에 없겠죠? 4분해요. 비공유전자쌍 수 산소 두 개. 자, 플로린 세 개인데 양옆에 있으니까 6, 그래서 8입니다. 나눠주면 2가 맞다. 그래서 답은 디귿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제 빠르게 내가 어떤 분자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까 연습하자고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보고 해야겠다라는 거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도 연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 잘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타이된 자료입니다. W에서 Z에 대한 힌트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자에서 모든 원소 오택 규칙 만족하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단일 결합 수가 X인데, 이중 결합도 X? 서로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공유 전자쌍 수가 가능한 게 탄소는 4, 질소는 3, 산소는 2, 플로린 1. 단일 결합 수가 가능한 게 지금 플로린이거든요. 당연히 탄소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플로린 하나 오고, 그리고 이중 결합 가능한 애가 지금 산소거든요. 산소가 왔어요. 단일 결합했고, 다중 결합 중.

이중 결합했어. 그럼 지금 공유전자 쌍수 딱세 개 있는 누구예요? 질소.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자, 그대로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 단일 결합 수가 똑같이 여기 하나. 하나 저희가 설정했죠?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면 얘네가 공유 가능한 전자 쌍수 최대 몇개 채운 거예요? 네 개. 그럼 이제 확실해졌다. X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 탄소구나. 그럼 탄소에 단일 결합 하나 가능한 애 플로린, 여기서 삼중 결합 가능한 애 질소. 그러면 가에서 나에는 산소가 없어졌다가 탄소가 생기거든요. Y가 없어졌다 Z가 생기니까 얘가 탄소, 얘가 산소구나. 나머지 WX가 이제 질소랑 플로린일 거예요. 그럼 바로 갑니다. 자, X가 1이었으니까 여기 2, 여기 1. 그럼 Z라는 거 탄소. 자, 탄소 일단 있고, Y라는 거 산소. 자, 그리고 W가 양옆에 하나씩 온대요. 자, 그런데 단일 결합수가 지금 두 개죠? 그럼 여기 플로린, 여기 플로린. 아, W가 뭐다? 플로린이다. 그럼 X가 뭐다? 질소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X는 질소.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다중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건 중심 원자가 일단 모두 다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하는 공유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디귿. 비공유 전자 쌍수는 다에서는 플로린이 지금 3개인데 양쪽에 있으니까 6. 산소 2개에서 8. 나에서는요, 지금 플로린 3개에다가 질소 하나니까 4죠? 그래서 2배다. 그러면 기억만 맞는 선지겠네요. 답은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분자식 연습 충분히 했으면 이게 바로 떠올랐고, 여기서 가능한 애들은 얘밖에 안돼 있다라는 게 떠올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요, 이제 다음. 앞에서 충분히 연습한 이 분자식 만들기를 연습했다면 수소를 포함하는 분자, 플로린을 포함한 분자, 이것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공통된 게 있는데 수소와 플로린은요, 모두 다 공유전자쌍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얘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이중의 원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소는 대놓고 수소 또는 1, 2주기 원소라고 표현해서 수소가 있음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이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플로린은 굉장히 많아요. 몇이에요? 하나당 3개거든요. 근데 수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도 구분이 가능하죠. 이제 수소를 포함한 분자, 플로린을 포함한 분자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발문처럼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에 X와 Y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자, 이주기고 오택 규칙 만족한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구성 원자 수는 4이고요. X와 Y의 원자 수는 같대요. 그러면 어떤 애가 중심 원자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떤 애가 있고, 양옆에 이제 남은 애는 수소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X와 Y 원자과 전자 수는 각각 A와 A 플러스 2다. 그러면 이만큼 차이 나야 돼. 만약에 탄소면 다른 애는 산소. 만약에 질소면 다른 애는 플로린일 거야. 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유 전자 쌍수는 비공유 전자 쌍수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심 원자 될수 있는 애는 탄소랑 질소 중 하나인데 비공유 전자 쌍수 더 많은 애 누구예요? 당연히 탄소가 4, 질소는 3이죠? 그럼 탄소다라고 한번 볼까요? 탄소예요? 그럼 여기는 단일 결합 맞고 여기 이중 결합 산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공유 전자 쌍수는 4, 비공유는 산소에만 있으니까 2. 그래서 큰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질소로 봤다라고 했으면 질소는 공유 전자 쌍수가 3.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올수 있는 건 플로린이죠? 그러면 플로린에다가 그리고 질소한테 비공유 전자 쌍수 있기 때문에 4가 돼요. 그럼 비공유 전자 쌍수가 더 커져 버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구나라는 거 확정. 기억. 자, 그럼 Y라는 건 누굴까요? 라고 했는데 X 원자과 전자수가 더 작았으니까 탄소가 X, Y라는 거는 바로 산소였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탄소랑 산소 중에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죠? 그럼 부분적인 음전하는 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뛰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공유전자 쌍수는 중심 원자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 기준으로 4가 될 거고요. 비공유전자 쌍수는 여기 산소가 2개 있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맞습니다. 디귿.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으려면 같은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 형성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안 되겠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소를 포함하는 걸 해봤어요. 어때요? 하실만한가요? 자, 이번에는요, 플로린으로 가볼 건데요.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빠르게 누가 될 거야? 라는 게 이제 보여야 돼요. 가볼게요. 다음 플로린을 포함하는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봤더니 XY는 각각 탄소, 질소, 산소 중 하나래요. 그리고 오태 규칙 만족해야 되는데 산소라는 애는요. 지금 공유 전자 쌍수 가능한 게두 개거든요. 그러면 산소, 산소, 플로린, 플로린 하면 끝.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만약에 O2, F2 그럼 O2, F4가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또 A라는 거 최소값이 몇이냐면 탄소는 공유전자 쌍수 4, 질소는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최소값이 무조건 2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산소가 다야? 불가능하죠. 얘가 4가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산소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2라고 했고, 그럼 여긴 4, 여기도 4. 그럼 이제 다와 나를 비교했을 때 다라는 애가 공유 전자 쌍수 더 많아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얘가 탄소고 얘가 질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나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에서는 질소가 2개, 그리고 플로린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에서는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기네요. 그러면 누가 더 공유 전자 쌍수 많아요? 다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X라는 건 뭐예요? 아하, 질소다. Y라는 건 탄소겠구나. 기억. 원자가 전자 수는요. X는 질소니까요. 5고요. Y는 탄소니까 4라서 맞습니다. 질소가 더 크다. 니은, 가에서 다중,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질소와 질소. 여기에서 플로린 양쪽에 있으니까요. 공유 전자쌍은 질소는 3개 가능하니까 여기 다중결합. 나에선 없고요. 다에서도 있네요. 총두 가지가 맞습니다. 디귿. 비공유 전자쌍 수는요. 다에가 가보다 4만큼 크다. 다에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플로린 4개. 하나당 3개. 그래서 12거든요. 가에서는 플로린이 하나, 둘, 두 개니까 3개, 3, 2, 6. 거기다 질소가 하나씩 해서 2 더해주면 8입니다. 그래서 4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이것도 맞다. 기역님 디귿 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플로린을 포함하는 거였고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였습니다. 빠르게 나타내려면 누가 일단 안 되는지 공유 전자 쌍수는 누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문제였다. 자, 이번에는요, 탄소랑 플로린으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가능한 게 뭐뭐가 있는지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문 갑니다. 탄소와 플로린으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인데요. 빠르게 탄소와 플로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탄소 원자 수는 각각 1돈 2예요. 그러면은 중심 원자가 두 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탄소와 플로린은 오태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 전자 쌍수와 비공유 전자 쌍수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 쌍수가 많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플로린 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왜? 탄소는 비공유 전자 쌍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 그려볼게요.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이면 최대한 많이 플로린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쓴건 모두 다 플로린에 의한 위치예요. 자, 그럼 이것보단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하면 탄소 옆에 이제 두 개씩 돌수 있으니까 플로린 수는 4가 돼요. 근데 4가 가능한 게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탄소 하나 왔을 때 단일 결합으로 4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또 탄소와 탄소가 삼중 결합을 하고 양옆에 지금 플로린 있는 경우. 그럼 두 개로 줄어들죠? 자, 그래서 나열하려고 했더니 여기 비공유 전자 쌍수 많은 건 다. 여기는 지금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나고 마지막 이게 라. 그럼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해요? 공유 전자 쌍수 많은 게가 가야 얘가 지금 더 많죠? 그래서 이게 가. 이거 지금 적으니까 이게 바로 나가 되겠다. 기어,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지금 얘만 없어요. 나머지는 같은 원자가 형성하는 공유 결합이 있는데 지금 나만 없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다에는 다중결합이 없다. 지금 없어요. 단일결합만 있고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D 끝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공유전자

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수죠. 그럼 가에서는요, 공유가 하나, 둘, 셋, 넷, 여섯입니다. 그럼 6분의 비공유는 플로린 수만 세주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라로 갈 겁니다. 라에서는 공유전자쌍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럼 다섯에다가 비공유전자쌍수는 플로린이 양옆에 두 개죠. 그래서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약분이 가능하네. 그럼 이렇게 3을 없애도 되고 이렇게 없애도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3. 그래서 가능한 건 3분의 5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리다 맞다. 자,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썼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타내보면 가가라의 몇 배다 라는 게 많이 나오죠. 가가라의 가 대 비의 몇 배다? 바로 b분의 a배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사실 b는 어차피 우리가 나눠주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그냥 역수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 대 라에 대해서 나온다 b분의 a를 빠르게 써주면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소를 포함한 거, 플로린을 포함한 거, 또는 탄소와 플로린 포함한 거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니 가능한 거 모두 다 나타내야 되고, 비공유전자 쌍수가 바로 플로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지금 3과 3을 모두 다 썼지만 지금은 플로린에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만 써도 무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심원자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봤더니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 중심원자가 두 개인가?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탄소랑 탄소는 무조건 두 개거든요. 근데 플로린이 양쪽에 하나씩 붙어있니? 그럼 여기가 삼중결합. 자 이번에는 딱 두 개씩 붙어있니? 그럼 이중결합. 만약에 하나씩이 아니라 여기 세 개씩이 붙어있어. 그러면 단일결합. 자 질소도 가능하거든요. 자 양쪽에 지금 하나씩 붙어있니? 이중결합. 양쪽에 두 개가 붙어있니? 그러면 모두 단일결합. 이게 빠르게 생각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이 유형에서의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원소 W에서 Z와 분자 W2Z2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공유 가능한 전자 쌍수. 자 그럼 여기 탄소는 4, 질소 3, 산소 2, 플론 1. 제가 써둔 이유는 요거를 이따 빠르게 쓰기 위함이에요. 자 기억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1번 갈게요. 정기음성도는요. 이순이다. 자 우리한테 같은 주기애들을 줬거든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정기음성도는 커져요. 다시 말해서 이거 정보는 아 원자번호 순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하나 더 원자가 전자수 줄 건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주기에서 커질수록 원자번호 커질수록 원자가 전자수 커집니다. 이것도 뭐야? 원자번호 순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던 건 X 위치가 여기거든요. 자, X 위치 여기예요. 그러면 X라는 건 Y보다 원자번호 크지만 WZ보단 작아야 돼요. 그 위치가 하나보단 크고 두 개보단 작아 X가 누구야? 바로 질소구나. 그러면서 지금 질소보다 작은 애 누구야? 얘가 바로 Y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고 공유전자쌍 수가요. ZW를 비교했을 때 큰 애는 누구예요? 바로 산소죠. 산소가 Z구나. 그러면 플로린은 바로 W구나라는 걸 다 찾아냈습니다. 기억부터 가볼게요. W라고 했으니까 W는 플로린, Y는 여기에서 탄소였고 X는 질소였습니다. 그럼 삼중결합이 있나요? 그렇죠. 탄소랑 플로린 단일결합, 탄소랑 질소는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니은 갑니다. Y라고 하는 거는 탄소, Z라고 하는 건 산소, CO2에서 공유전자쌍수를 묻고 있습니다. 탄소 중심원자 양쪽에 산소가 있죠. 그럼 몇 개다? 네 개. 비공유 전자쌍수는 산소밖에 없어요. 두 개씩 있죠? 그래서 2, 2, 4. 그래서 얘네들 비율 1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다. 디귿. X2라고 했으니까 N2, W2F2. 여기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자, 그럼 빠르게 중심원자 두 개인가? 질소, 질소, 플로린 양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아, 이중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일 결합인가요? 아니요, 이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이었죠. 일단은 무극성 공유 결합 있나요라는 질문이 앞에서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단일 결합인가요? 라는 질문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는가 빠르게 분자 구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기억과 뒤만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요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생소하다라는 느낌은요, 무극성 공결합이 있다,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발문 볼까요? 표는 서로 다른 이주기 원소 X와 Y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 만족하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입니다. 그러면 무극성 공결합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중심 원자가 혹시 두 개니?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 공결합 형성해야 되니까 중심 원자 두 개니? 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알려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 가능한 전자 상수 쓰고 시작하는 게 빠르겠어요. 자, 탄소 4, 질소 3, 산소 2, 플론 1. 자, 그랬더니 여기 다부터 한번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중결합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능한 애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은 어떤 애, 어떤 애가 여기에서 중심 원자 두 개를 이루고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빼주면 네 개가 양옆에 두 개씩 붙어 있어요. 총네 개가. 자, 이런 구조를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중결합이 있어야 돼? 요 사이 있겠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원소가, 네 개의 공유전자상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예요? 탄소구나. 그럼 탄소, 단위결합 가능한 애, 바로 플로린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탄소와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가로 갑니다. 자, 탄소 있고요. 이번에 구성 원자수가 4죠? 두개 빼면 양옆에 이제 플로린이 와줘야 돼. 여기는 그럼 삼중결합. 자, 이번에는요, 구성 원자수가 5개래요. 근데 이중결합 없고, 그리고 중심 원자도 두 개가 아니네. 탄소에서 플로린이 하나씩 총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개. 기억 갑니다. XY의 원자가 전자수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몰라. 하지만 하나는 탄소, 하나는 플로리. 그래서 4 더하기 7은 몇이다? 11이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은 니은. 가에서 다중,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두 가지다. 다중결합이요. 여기 삼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네, 두 가지가 맞습니다. 우리 나는 단일결합이다라는 게 보이죠? 디귿. 공유전자상수 분의 비공유전자상수는요, 나와 나를 비교하세요. 나에서는요, 공유가 4개. 비교가 몇이에요? 플로린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죠? 4 곱하기 3이다. 다에서는 6이에요. 자, 공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6이고요. 자, 여기에서 비공유는요, 플로린만 지금 몇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여기도 3. 사실상 지금 플로린 개수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4, 얘가 6.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봐라는 거네요. 4분의 1과 6분의 1. 그래서 몇이다? 2분의 3배가 맞습니다. 그럼 기역니은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거. 나가 다의 몇 배입니까? 나대 다가 A 대 B면 B분의 A 배입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요. 바로 여기서 역수치에서 4분의 6배, 2분의 3배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이번에 마지막 유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써라 라는 건 제가 앞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원소와 분자 찾도록 이렇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줬어? 결합할 수 있는 공유 전자 상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자의 루이스 점자점씩 나타낼 때홀 전자수다라고 했던 게 추후에 화학 결합이 가능한 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4, 질소 3, 산소 2, 플로린 1. 비공유 전자상수는 탄소는 없습니다. 자, 질소는 몇? 1, 산소 2, 플로린 3. 이거를 가지고 빠르게 가능한 애들을 조합시켜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했던 이 유니클 레시피 중에 분자식 연습하기 있었죠? 그걸 한번더 보고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빠르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성 원소, 구성 원자수, 비공유 전자수만 주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힌트가 더 주어집니다. 표는 이주기 원소 X에서 Y로 구성된 분자 가와

에 대한 자료인데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 5태규칙 만족한다. 이주기 5태규칙 만족한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힌트 더 주어졌다. 자, 그럼 공유 가능한 전자 상수 빠르게 써볼게요. 몇이에요? 그렇죠. 4, 3, 2, 1. 그러면 X 하나로만 두 개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비공유 전자 상수 4다. 얘네가 똑같은 애가 두개 있어. 나누기 했을 때 하나에 비공유 전자 상수 두개 있는 애 누구예요? 이건 공유 전자 상수. 비공유 전자 상수는 0, 1, 2, 3. 누구야? 산소야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가 두개 있다. O2이네. 그럼 X가 산소야? 그럼 산소를 가지고 구성 원자 수가 3이어야 되는데요. 비공유 전자 상수가 지금 8이래요. 그럼 제가 1을 뺐을 때 6이거든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 상수 커야 돼. 누가 가능할까? 바로 플로린이 몇 개여 주면 돼요? 양쪽에 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몇 개? 두 개요. 그래서 OF2, Y는 FU라는 걸 찾아냈어요. 기억할게요. Y는 탄소다. 아니요. 우리 지금 찾아냈습니다. 누구라고? 플로린이라고. 니은. 나에서 X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산소랑 플로린 중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전기음성도 크다. 그래서 플로린이 크죠. 부분적인 양전 띠는 게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는 모두 이중결합이 있다. 여긴 있으나 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좀감 잡히나요? 빠르게 이제 떠올려야 돼요. 무엇이 공유 가능한 거와 비공유야. 자,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유 전자 상수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표는 서로 다른 이주기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 5태규칙 만족합니다.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 라고 우리는 딱 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한테 힌트가 될수 있는 건, 비공유 전자 상수와 공유 전자 상수인데, 여기에선 비공유 전자 상수가 조금 더 힌트가 더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한번 써보고 시작할까요? 가능한 공유 전자 상수 4, 3, 2, 1. 비공유는 0, 1, 2, 3. 그럼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 상수 4, 4 같도록 어떻게 해주면 돼요? 1과 3. 또는 2가 두 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아, 질소와 플로린이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두 가지로만 구성되면 안 되고, 이렇게 원소가 세 가지 종류가 와줘야겠구나. 그럼 질소랑 단일 결합, 여기에서 가능한 건또 뭐가 있을까요? 산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비공유 전자상이 아예 없는 누가 와주면 돼? 탄소요. 그래서 여기 삼중 결합, 여긴 단일 결합. 그러면 여기 비공유 하나에다가 비공유가 몇 개? 세 개가 오는 다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요, 아까 말했던 거, 산소가 두번 오면 돼요. 그럼 산소가 두번 왔어요. 구성 원자 수 3인데요. 똑같이 비공유 전자상이 없는 탄소가 사이에 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와 달을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있는 거 W.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탄소. 여기가 산소. 그럼 여기가 탄소. 이둘 중에 하나는 질소고 하나는 플로린. 그럼 여기에서 X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여기도 중심 원자가 탄소니까 똑같이 4개. 그럼 이제 나를 맞춰볼 건데요. 나머지 뭘할수 있냐면, YZ는 명확히 구분은 못해. 하지만 질소와 플로린이고, 여기 자리가 산소구나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질소에서 이중결합하는 건 산소, 단일결합하는 건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공유전자 상수가 총 몇이다?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비공유 맞는지 확인할까요? 두 개, 하나, 세 개. 다 더하면 6 맞습니다. 기억. Y라는 거 지금 누군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질소 또는 플로린이고요. X가 산소란 건 알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콕 찍기가 어려워서 니은. 나와 다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원자는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크다. 나에서는 가장 작은 애가 질소. 다에서 가장 작은 애는 누구였어요? 탄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맞습니다. 디귿. 4, 3, 4. 더해주면 몇이다? 11입니다. 그래서 맞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성 원자 수 가능한 게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순서 없이

0: 나타냈고요. 원자가 전자수 힌트 왔습니다. Y가요, X보단 크고요. 그리고 Z가요, W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주어진 거 볼까요? 구성원소는 다가 WXY고 나는 YZ고 다가 XY고 구성원자 수가 가와 나는 같고 다는 작고 모두 4 이하이고 그러면 이원자 분자가 가능한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 3, 뭐 4도 될수 있고 일단 얘 최소값이 2가 가능한가 볼 건데 근데 밑에 힌트가 비공유전자쌍 수가 모두 8이어야 돼요. 그러면 공유전자쌍 수는 4, 3, 2, 1 비공유는요 0, 1, 2, 3 이원자 최대로지 많이 올수 있는 건 플로린 2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총 6개예요. 그럼 8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 아, 무조건 최소값이 3이다. 그럼 여기가 4겠구나라는 걸 결정지었어요. 그러면 다라는 애는 어떤 애가 있고 여기에서 양옆에 동일한 애가 있는 경우를 이제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플로린이 최대 3개, 3개, 2개 왔어. 6개면 이 가운데는 2개 있는 애 산소가 와주면 8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보다 OF2다라는 걸 결정지었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결정 지을 건데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누구? Y요. 자, 근데 지금 비공유전자 쌍수가 8이 되려면 플로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빠질 수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가와 나를 결정 지을 건데 똑같이 XY가 여기에도 중복이 돼요. 그럼 비공유전자 쌍이 없는 애가 하나 끼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누구? 탄소. 그래서 가가 탄소가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양옆에 플로린 있으면 정확히 얘랑 OF2랑 산소 개수, 플로린 개수 같고 비공유전자 쌍수 없는 탄소가 들어가서 고성 원자수 4가 됐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얘가 탄소구나라는 거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엔 누가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Z 질소. 그럼 질소와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은 3개, 비공유전자 쌍수, 질소는 하나. 근데 얘네가 통 더해주면 4. 근데 8이 되니까 두 개씩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질소와 질소, 플로린과 플로린. 그럼 총몇 개예요? 8개가 된다. 다만 질소가 공유전자 쌍수 3이니까요. 가운데 다중결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중결합, 기억. 나는 COF2다. 가가 COF2였고요. 니은 공유전자 쌍수는 가가요. 4개. 다에서는요. 산소죠? 그래서 2개. 그래서 2배가 맞습니다. 제가 산소라고 확인한 이유는 공유전자쌍 수는 중심원자가 하나라면 그 공유전자쌍 수는 중심원자에서 결정될 테니까. 티긋, 무극성 공결합이 있는 거는요. 같은 원자 사이에 공결합 형성한 거 있는지 봐주세요. 질소 질소 있다. 한 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빠르게 찾으려면 바로 공유전자쌍 수와 비공유전자쌍 수를 빠르게 찾아줬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만든 게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원소들 각각을 찾기 위해서는 원자가 전자가 얘가 얘보다 큰지 얘가 얘보다 큰 건지 한번더 확인을 해줘야지 여기서 정확히 맞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XY가 중복됐고 그럼 얘네가 여기에서 하나가 올 텐데 라고 해서 풀었어요. 원자가 전자를 사용 안 했거든요. 이거는 혹시나 안 나왔을 때 연습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사이 원자가 전자를 활용해주시면 이 원소가 더 빠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아, Y라는 애가 그리고 X라는 애가 여기서 산소랑 플로린 중 하나였구나. 그럼 여기서 원자가 전자 수가 플로린이 산소보다 클 거야. 그럼 여긴 바로 플로린 갈 거야. 여기도 플로린이야. 라는 게 결정이 됐을 거고, ZW 탄소랑 질소에 대한 것도 빠르게 판단이 됐었겠죠. 근데 저는 한번 없다라는 가정을 연습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찾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구성된 분자 찾기 했었습니다. 그때 공유전자 쌍수와 비공유전자 쌍수를 빠르게 쓰면서 가능한 배합, 얘가 될까 제가 될까 빠르게 조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분자식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유니크킥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CH2O 방금도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요. 탄소는 공유 전자 상수가 4개 가능합니다. 그럼 수소와 수소, 산소가 결합되었을 때그 분자 내에는 다중결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수강 후기 올려드리면 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1: 최근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문제입니다.
2: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3: 불법 합성물 범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건수인 180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인데요. 불법 합성물 피해 시 5가지 대처 요령을 기억하세요. 첫째, 불법 합성물 속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둘째, 불법 합성물이 유포된 경우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캡처합니다. 셋째, 증거 확보 후 SNS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넷째, 112와 여성 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하며 학생은 교내 지원센터를 이용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불법 합성물 범죄,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얼핏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행운이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죠.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행운이라는 것도 100% 노력한 뒤에 찾아온다라는 것. 오늘도 큰 행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강이고요. 단문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41쪽 펴시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개자는 열다 개자, 열리다 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리기를 먼저 한 것은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자자. 지난 시간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으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기를 먼저 한 것, 열리기를 먼저 한 것, 선생님이 지금 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 사자를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말씀 언자가 보이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쏘다 사자가 되겠죠? 사격하다 할 때의 사자, 말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주로 저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이 사자를 썼습니다. 보통 물러갈 때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살해하다의 뜻도 있고, 아,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난 이제 떠나갈게 해서 사과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 일정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들다의 뜻까지 확장이 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시들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고, 앞에 있는 열 개자는 시들다의 반대적 의미이니까 피다 정도로 풀이를 하면 좋겠죠. 정리하자면, 피기를 먼저 한 것은 시들기도 홀로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핀 꽃은 빨리 시든다와 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라, 성급해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모든 일에는 차근차근 순서가 있게 마련이니 우리 서둘지 말자고요. 선악 집어는 여영 수영이라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 뒤에 오는 한자가 명사로 풀이가 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동사가 오면 주격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뒤에는 보답 정도의 명사로 풀이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자는 보답은 보답인데 어떤 보답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앞에 선과 악이 있으니까 선악의 보답.

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악의 보답은 뭐와 같냐 하면 그림자가 그 원래의 모양을 따르는 것과 같다. 원래의 모양이 네모라면 그림자도 당연히 네모이겠죠.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보답도 당연히 선한 것이니까, 아, 그림자가 그 모양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보답, 악한 보답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인에 따라 결과가 따른다라는 인과응보와도 통할 수가 있고요. 공심은 대 공난다, 종두득두와도 통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무언 어인하고 무악 어기하라. 지금까지의 짧은 문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앞에 뒤에가 궁짝짝 궁짝짝 맞아서 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한문은 이렇게 리듬을 타게끔 많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자 없을 무자죠. 원은 원망할 원자. 그러니까 원망을 없게 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어인이 나왔습니다. 어자가 또 나왔네요. 어자 별표입니다.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 보다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얘기를 했었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또 다른 한자가 있으니 호자와 우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 글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는 것이 좋다. 아, 선생님 이름이 뭐냐? 김제호. 아, 선생님 별로예요. 김제호, 아우, 호, 아우, 호, 아우. 이세 글자는 에의 뜻이 다 들어간다.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 무엇보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여기서 당연히 사람 인자가 뒤에 왔으니까 에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원망을 없게 하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남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생겼을 때, 잘못됐을 때, 아, 참,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악을 없게 하라라고 불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것을 없게 하라라는 거니까 요 문장은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을 잘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겸청 증명하고 편신 지감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역시 앞에도 네 글자 뒤에도 네 글자 쿵짝쿵짝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즉자가 보입니다. 즉자는 곧이란 뜻도 있지만 문장 속에서는 주로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모 이면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요 즉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명사로 쓰이면 법칙, 칙으로 읽습니다. 법칙의 뜻으로 쓰이면 칙, 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법칙, 교직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칙자가 바로 요런 모양의 한자입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도 뭐뭐이면 뭐뭐이면으로 풀이하면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고 요렇게 하면 요래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겸청 겸하여 들으면, 아울러 들으면, 다시 말해, 한쪽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아울러서 들으면, 명확해진다. 정도가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쳐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의견도 듣고, 저 사람 의견도 듣고, 그러면, 결국은 공정해질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고, 결국은 판단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겠죠. 그런데 편신, 치우칠 편자죠. 편애하다 그럴 때 치우쳐 믿으면 한쪽 말만 듣고 한쪽 사람만 믿는다면 당연히 독단에 빠지게 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테니까 일의 이치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어두울 암

가 옵니다.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무자가 맨 앞에 왔습니다. 없다의 뜻을 가진 무자가 되겠죠. 무자뿐만이 아니라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없을 막자라든가 아니 불자라든가 이런 한자들이 문장 속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뭐뭐하지 말라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뭐하지 말라의 뜻으로 가장 흔하게 쓰인 한자는 물자가 있겠죠. 여기서의 무자가 뭐 없게 하라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풀면 매끄럽습니다. 뭐 하지 말라, 면종, 우리 성어에서 면종복배 배운 기억이 납니다. 면종, 얼굴로는 따라요. 대면에서는 잘 따라요. 다시 말해, 겉으로는 잘 따르지만, 물러나서는 요것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후언이니까 뒷말 정도로 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주대해서는 따르고, 물러나서는 뒷말이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맞아요. 사람이 늘 한결같아야지요. 그쵸? 그때그때 그때 모습이 다르면 아니 되겠죠? 면종복배가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반하려 한다. 면종복배 와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면종복배를 경계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얼로 계색은 흥망 속에라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얼로 말하는 길, 내가 나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길에 계색은, 개는 열다라는 뜻이고, 색은 막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요두 한자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다시 말해, 얼로를 여느냐, 막느냐는 됐죠. 잠깐만요. 요 글자 별표입니다. 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한자는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막다라고 풀이가 되면 색으로 읽으셔야죠. 우리 발본색원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렇지만 변방의 뜻으로 쓰이면 음이 새가 된다. 새옹지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얼로를 막다라고 풀어야 하므로 색으로 읽어야 되겠죠. 얼로의 계색은 언로를 열어주느냐 막느냐는 흥망이 속에라 소자는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곳 정도로 풀이가 되죠. 계자는 멜 계자 여기에 메어져 있다 메어 있는 바이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흥망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메어져 있다라는 건 연관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 요 정도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얼로에 열고 닫음은 흥망이 연관되어 있는 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조직을, 사회를 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얼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사, 선어인하고 사사, 후어인하라. 요것도 궁짝, 궁짝, 궁짜라작짝짝. 대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는 공적인 일이에요. 여기는 사적인 일이네요. 공짜. 물론 공평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공적인 일은 공평해야 되겠죠. 공적인 것까지도 뜻이 확장이 됩니다. 즉, 공적인 일은 어떻게 하라? 남보다 앞서하라 정도가 되겠죠? 앞설 선자니까 어자가 또 나왔어요. 김제 호아우 호아우 호아우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보다 지금 선생님은 보다 정도로 풀었죠. 공적인 일은 남보다 앞서하라라는 얘기고 사적인 일은 어떻게 하라? 남보다 뒤에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성어 선공후사와도 통할 수가 있네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배우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의미의 멸사봉공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받든다 정도.

의 풀이가 되겠죠. 언, 이, 부족, 위, 귀, 하고, 행, 이, 유여, 위, 선, 이라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위가 보이네요. 이, 위 사이를 A로 놓고, 위 뒤에를 B로 놓는다면, A를 B라고 여기다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A를 B라고 하다, A를 B라고 삼다, A를 B로 삼다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위 자도 지난 시간에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자, 풀이를 해볼까요? 말은 부족함을 족자 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미 배웠죠. 안분지족,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족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금 부족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부족함을 귀하게 여긴다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란 얘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실언이 섞여 들어가게 되겠죠. 말이라는 건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 그것을 부족함을 귀히 여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행, 앞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 행은 행동이 되겠죠. 행동은 유여, 남음이 있음을 선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행동은 남음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라? 많이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이 문장은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희양 인악이면 현앙 필레라라는 문장이네요. 희는 기쁘다의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뭘 좋아하냐면 양, 날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날리면 다 보이도록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쁜 점을 드러내기 좋아하면 이란 얘기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단점, 이런 걸 들춰내기 좋아하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현자는 나타나다, 드러나다입니다. 나타나는 재앙이니까 확실한 재앙, 분명한 재앙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올 내자니까. 맞아요. 내가 쉽게 남의 욕하고 돌아다니면 남들도 분명 내 욕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그 순간 모든 재앙이 나에게 스스로 찾아오니 우리 남을 욕하기보다 칭찬해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자 나왔으니까 잠깐 볼게요. 나쁠 악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나쁜 거 미워. 오, 나쁜 거.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면 여러 가지 음뜻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요.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미워하다, 싫어하다, 어찌의 뜻으로 쓰일 때는 오. 라는 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못자는 털 못자고 웃자는 깃 웃자입니다. 그러니까 털이 있는 깃, 깃털이네요. 그렇죠?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정도가 되겠네요.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불가이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뒤에는 앞에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요것으로서 요거 할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짜 뭐뭐 할수 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 배우고 왔죠. 능자 득자도 뭐뭐 할수 있다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왔으니 불가는 할수 없다 이 뜻이 되겠죠.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높이 날수 없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여기서 깃털이 풍만하다라는 건 기본이
잘

되어 있다. 실력을 갖추고 있다. 내실이 튼튼하다. 준비되어 있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깃털이 풍만하지 못한 것이 높이 날수 없듯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고 내실이 없는 사람은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또 불가로 시작을 하네요. 가는 득은 뭐뭐 할수 있다의 뜻.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붙었으니까 불가는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세, 아, 비, 세, 시, 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요 글자와 요 글자, 비자와 시자가 나란히 나왔네요. 서로 상대적인 뜻을 가진 한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자는 한문에서 역시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시자와 이렇게 짝을 이룰 때는 특히 더 그르다, 옳지 않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시자도 이, 뭐뭐이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렇게 옳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야, 자꾸 시, 비 걸지 마. 시, 시, 비, 비 따지지 좀 마라는 얘기하죠. 그때의 시, 비입니다. 자, 여기는 그르다, 옳지 않다. 뒤에 세상 세자가 오니까 세상은 옳지 않아 하고 자기는 옳아 라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그르다 하고 자기는 옳다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독선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불가 또뭐할수 없냐면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일 수는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조금 더 매끄럽게 정리하자면 세상을 그르다 하고 자기만 옳다 하면 안 되고, 남은 낮추고, 자기는 높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조금 본인이 잘났더라도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만 옳다 하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독불 장군을 경계하는 그런 문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혼자 힘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 독불 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됨을 경계하는 문장.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자, 지자 뒤에 오는 한자가 명사로 풀이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동사가 오면 이가로 풀이되는 주격의 역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지자 뒤에 물건이나 사물, 만물을 나타내는 물자가 왔어요. 명사로 풀이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인지를 꾸며주는 역할이다라는 얘기죠. 천하. 하늘 아래는 온 세상이 되겠죠. 온 세상의 모든 것들, 만물은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지자는 뭐뭐의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세상의 만물은 귀하더라도 귀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싶어하고 모두 그것만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불가. 또 나오네요.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귀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편애, 치우칠 편자, 사랑할 애자, 귀하더라도 치우쳐서 사랑하면 안 된다, 치우쳐서 사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치우쳐서 그것만 사랑하면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귀하더라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귀할지라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한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것에는 눈을 뜨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세상 만물 중에서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천하다.

한다고 해서 발로 뻥 차버리면 안 돼요. 지나치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세상이 변하면 이 천하게 여기는 것도 귀해질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 존재의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함부로 천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언다패하고 다사다해라. 많이 하는 거네요. 뭐를 많이 하냐면 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요것이 많대요. 뭐가 많이 하면 패, 질, 패자, 실패하다,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패하는 것이 많다. 다시 말해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앞서 배운 문장과 같이 다언답해라는 말은 말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아, 그래요.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패함이 많아지고 다사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로움도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일, 저 일, 요 일, 일을 다 이렇게 벌려 놓다 보면 집중력이 다 분산이 되고 실수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일을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전념해서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앞서 배운 과유불급과도 통할 수 있는 문장이 되네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풀이가 되죠. 과자 별표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허물의 뜻도 있고 지나다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도 있으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말도 좀 조심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당, 마땅할 당자입니다. 마땅히라는 부사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단, 끊을 단자죠? 끊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다 끊어야 하는데 부단, 끊지 아니하면 정도가 되겠죠? 왜? 불단이 아닌지는 아시죠? 뒤에 보통 이렇게 따라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거나 지으실 경우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불단 하는 순간 침이 팍 튄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을을 탈락시켜 보통은 불로 읽는다.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수능에 출제된 경우는 없습니다만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 도리어 수 받는다. 뭘 받냐? 기란 란자는 어지러울 란자입니다. 혼란 할 때의 란자가 되겠죠. 그 어지러움을 받는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아니하면 끊지 못하면 도리어 그 혼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결단하라. 과감히 결단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우유부단하게 굴지 말고 쾌도난마하라. 우리 쾌도난마는 배우고 왔죠. 우유부단은 어물쩍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쓰는 말이죠. 요것을 경계한 그런 문장이고 쾌도난마해라. 그렇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냥 단번에 아주 명석하게 처리할 때 우리가 쾌도난마하는데 그 쾌도난마를 강조한 문장. 아 맞아요. 때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할때딱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나왔네요. 이 부자는 보통 지아비 부자, 지아비라는 말 요즘은 많이 안 쓰죠. 남편을 뜻하는 부자입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남자이겠죠? 남자의 뜻도 있습니다. 사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저, 무릇,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서라는 뜻입니다. 평범하다 할 때의 범자도 문장의 맨 앞에 놓이면 지금의 붓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자, 이제 한 문장이 출발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 하고 경고라기보다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한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자, 이제 한 문장 시작할 건데, 이거는 거의 진리야. 이거는 법칙과 같은 말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한자가 바로 요 붓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저, 무릇. 이런 뜻으로 풀면 매끄럽고요. 무릇. 사물이, 만물이, 빨리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즉자 지금 또 나왔습니다. 뭐뭐 이면으로 선생님이 풀이를 했죠. 사물이 만물이 빨리 이루어지면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보통 요 즉자가 문장의 중간에서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 이면으로 많이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대요. 질자도 별표입니다. 밑줄이 충분히 그어질 수 있는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앓다 할 때의 질자로 많이 쓰이거든요. 병이 들었다 할 때의 병질자로 많이 쓰이지만 지금은 빠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옛날에 병이 한번 생기면 아주 빠르게 전염이 되었죠. 아, 그래서 질이 빠르다의 뜻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누차 누차 이야기하지만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울 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외우면 뒤돌아서면 다 금방 까먹게 되어 있어요. 뜻에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병이 빠르게 번졌지, 전염이 잘 되었지. 그래서 빠르다의 뜻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망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없어지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망자도 우리가 보통 망할 망으로 많이 알고 있죠.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다의 뜻도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다의 뜻도 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릇. 만물은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없어진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만취, 즉자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늦게, 대기만성에서 나왔던 만자네요. 늦게 이루면, 늦게 나아가면, 늦게 이루면 잘 끝난다. 이렇게 되겠죠. 끝내기를 잘한다. 오, 그러고 보니까 선자도 착하다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선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배우고 왔죠. 선방한다라고 선생님이 우리나라 축구 골키퍼 선수가 상대방의 슛을 잘 막았다. 선방하다 할 때의 선자가 요건데 착하게 막았다라고 풀이를 하면 안 되죠. 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 잘하다의 뜻으로 풀었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물은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없어지고, 늦게 이루면 잘 끝난다. 끝나기를 잘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배운 피기를 빨리 하는 것은 시들기도 홀로 빠르다. 요 문장과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차근. 차근, 무조건 한 단계, 두 단계 점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금방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해진 절차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오래가고 견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 대기만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욕속 부달과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네요. 자, 볼까요? 부족 지족이면 매 유여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부족하다. 일단 족자가 발의 뜻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다 아시죠? 족할 족자입니다. 앞에 아니다의 뜻을 가

진 한자가 붙었으니까 부족은 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족하지 아니함이 족하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족하지 아니함이 족하다라는 건 족하지 아니한데, 다시 말해, 부족한데 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뭐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족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부족하지만, 그쵸? 부족함이 족하다라는 건 부족함을 족하게 여긴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번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해, 괜찮아 라고 여긴다면 매번 남음이 있다. 거꾸로 읽으면 여유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예요. 족한데, 족하지만, 풍족해요, 이미. 족하지만, 부족하다 하면, 부족하다고 여기면, 이만큼 있는데도, 아이, 저걸로 안 돼, 부족해 라고 여기면, 당연히 항상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글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골라라. 복습 삼아서 볼까요? 얼로 예 열고 닫는 것은 흥안과 망함이 연관된 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하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아, 내 수업에 부족한 점이 뭐구나. 내가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점이 부족했구나 알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흥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 됐어. 선생님이 진리야.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렇죠? 내 부족함을 모르게 되고, 학생들은 불만이 더 커지고, 내 수업은 망! 하게 되겠죠. 얼로의 열고 닫음은 흥망에 연관된 바이다. 이니까, 결론은 어떻게 알아? 얼로를 막아라가 아니라, 얼로를 열어주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얼로의 개방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He, 좋아해요. 뭐를 양, 드러내기를. 뭘 드러내냐 하면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러나는 재앙, 분명한 재앙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오, 무서워라. 그렇죠?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재앙이 나한테 닥쳐온다니까. 오, 무서워. 어떤 사람에게? 남의 나쁜 점 들추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은 남의 나쁜 점을 잘 들춰내는 사람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되겠죠? 3번 갈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옛날 요임금은 백성들에게 격의 없이 물어보아서 신하의 악행이 임금에게 들려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하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에게 물어서 들었다라는 얘기죠. 순임금은 눈각기가 4개인 듯 두루 사정에 밝아서 부조리를 없앨 수 있었다. 계속 볼게요. 진나라 이세 황제는 조고의 말만, 이세 황제 조고가 나오는데 생각나는 성어 없나요? 지록 위 말을 우리가 배우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 조고가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세 황제에게 사슴 한 마리 갖다 바치면서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세 황제와 조고입니다. 이세 황제는 조고의 말만, 아이고, 이런, 치우 처음 믿어서 조고의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생겨버렸대요. 그리고 양무제는 신하의 말만 치우 처음 믿어서 반복되고 있네요. 치욕이 일어났대요. 또 수양제는 우세기의 말만 치우쳐 믿어서
결란이 일어났대요. 아, 이래서 여러 사람의 말을 고루고루 듣고 판단해야 한다.

한답니다. 아,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 볼까요? 1번, 길이 멀어야 그때서야 말의 힘을 안다라고 풀이 되는데 관련 없죠. 2번, 늦게 이루어지면 잘 끝난다 정도로 풀이 되는데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기면 항상 부족할 뿐이다. 관련이 없죠. 4번.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 혼란스러움을 받게 된다라고 풀이하는데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겸하여 아울러 들으면 명확해지고 치우쳐 믿으면 어두워진다. 이렇게 치우쳐 믿고 치우쳐 믿고 치우쳐 믿어서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 5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4번으로 갑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선악지보, 선과 악의 보답은 마치 그림자가 그 모양을, 원래의 모양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답이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보답이 오는 거 똑같다란 얘기죠. 1번부터 5번까지 쫙 읽어보시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는 자기가 받게 되어 있다. 자업자득이라는 성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풀이 순서를 묻는 그런 문제네요.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이 뭐냐? 한문 문장을 잘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 이런 문제도 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교재의 문장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번과 같은 문제는 보너스 문제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공적인 일은 남보다 앞서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가장 나중에 풀이가 되는 건 선자가 되겠죠. 선 3번을 택해서 답하시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자, 이런 문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장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쿵짝쿵짝 쿵짜라작짝 대를 이루고 있어요? 라는 게 보이시나요? 앞에 여섯 글자, 뒤에 여섯 글자, 글자 수도 똑같고, 불가, 불가로 시작을 하고 있죠. 똑같은 한자가 똑같은 위치에 있을 경우, 대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뒷문장의 구조를 볼까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한자는 뒤에서 두 번째에 있단 말이죠. 아, 뒤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있는 한자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이구나. 요거는 낮을 비, 요거는 높을 비니까 낮다, 높다. 서로 반대의 뜻이란 말이죠. 대우이니까 형식이 똑같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그 앞에 있는 한자와 의미적으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비자니까 비자의 반대는 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시자를 집어넣어서 풀이를 한번 해볼까? 세상은 그르다 하고 자기를 옳다 하면 안 되고 남을 낮추고 자기만 높이면 안 된다. 아, 확실히 맞아서 딱 떨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여 쭉쭉쭉쭉 문장 풀이해 가면서 아, 기억에는 어떤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캐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일타의 뜻을 가진 실자이고요. 3번은 없다 무자 다시 한 번. 없을 무, 없을 막, 아니 불, 부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문장의 앞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4번은 천하다, 천자가 되겠고요. 5번은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는
낮은 거니까 낮다의 뜻도 있고 내려가다 떨어지다 이런 뜻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외울 때는 머리를 조금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A는 B 이런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아래니까 낮은 거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아랫사람이라는 뜻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갈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피기를 먼저 한 것은 시들기도 홀로 빠르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1번은 말을 많이 하면 실패함도 많다. 실수도 많아진다. 관련 없고요. 2번, 말은 부족함을 귀하게 여긴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인데 역시 관련이 없죠. 3번, 만물은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없어진다. 이니까 빨리 핀 꽃이 빨리 시든다. 와, 통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남에게 원망을 없게 하라.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기에게 악을 없게 하라. 라는 뜻.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천하에 이 세상의 사물들은 귀하더라도 지나치게 아껴서는 아니 된다. 지나치게 아낄 수는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지만 역시 글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겠죠. 8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에 들어갈 한자를 찾는 것, 그리고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를 골라 답하라라는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볼게요. 자, 기억 들어갈 한자 찾아보도록 하죠. 얼굴을 대하고서는 요게 면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르는 척하다 따를 종자가 보이고요. 물러나서 퇴자가 보입니다. 뒷말하지 말라. 뒷말을 잇게 하지 말라. 이니까 여기는 뒷말이 돼야 되겠죠? 언자가 말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에는 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귀의 뜻을 가진 한자는 4번의 후자가 되겠죠. 1번은 바르다의 뜻을 가진 정자이고 2번은 바야흐로 이제 막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방법, 방향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이름명 마지막 5번은 베풀 선자가 되겠죠. 9번입니다. 9번, 10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이네요. 그런데 9번은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도급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문제가 한자의 음뜻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영어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장 해석이 불가능하듯이 한자의 음뜻을 모르면 한문을 시작할 수가 없겠죠. 항상 뒤쪽에 실려 있는 1800자 한자의 음과 뜻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풍년들 풍자, 풍성할 풍자에 가득 찰 만자이니까 밑줄 친 기억은 풍만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볼까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높이 날 수가 없다니까 깃털이 풍만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이 튼튼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고 내실을 갖춰야 한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높이 난다는 건 큰일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오늘 6강은 여기까지였고요. 7강도 단문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셨다면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부담 없이 Q&A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 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보면서요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레안 7 볼게요. 일단 여러분 교통수단을 묻고 답하는 거 할 거고요. 교통수단을 타다 보니 또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 등을 묻고 답하는 것도 할 거고요. 문법은요 오늘은 쉽습니다. 부사구예요. 되게 쉬워요.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1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Wie kommst du zur Schule? 너는 학교에 어떻게 와? 라는 표현이죠. 이 어떻게 라는 표현은 보통 수단을 묻는 거겠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를 타고 오는지 묻는 거니까 뭐 잘 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뭐뭐를 타고 와 라고 대답하는 게 정석이에요. Ich fahre, 나는 fast immer. immer는 100%잖아. 근데 fast immer니까 거의 맨날, 그러니까 한 90%는 되겠죠. 나는 거의 매번 mit dem Fahrrad, 자전거를 타고 와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 with가 이제 mit잖아.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들고 온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 그것처럼요. 영어는 by라는 전치사를 쓰지만요. 독일어는 뭐뭐를 타고 오다라고 할 때 이렇게 mit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당연히 가지고 오다라고 할 때도 쓰지만요. 수단, 교통수단 같은 거 말할 때도 mit를 쓴다는 게 좀 주의할 점이죠. 나는 거의 맨날 자전거 타고 와. 악소, 그렇구나. Wie lange brauchst du denn? Wie lange는 영어의 how long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나타내는 거지. 시간, 그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brauchst du denn? 너는 필요해. 즉, 자전거 타면 얼마나 걸려? 라고 묻는 거지. 그랬더니요. etwa 15 minuten. etwa라는 말을 이렇게 숫자 앞에 쓰면은요.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 한 15분? Fahrradfahren ist gut für die Gesundheit. 뭐, 당연한 얘기죠. 자전거 타기는 good, 좋아. 뭐에 좋아? für die Gesundheit, 건강에 좋아.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네 말 참 맞지. Aber, 그치만, wenn es regnet, 비가 온다면, fährst du dann mit der U-Bahn? 그러면 너는 비가 온다면 mit der U-Bahn? Untergrundbahn이잖아. 그래서 지하철이죠. 너 그러면 비가 올 때는 그때는 그럼 너 지하철 타고 와? 라고 묻는 거죠. 역시나 똑같아. 어떤 교통수단을 말할 때 mit 삼격을 쓰는 거예요. 가지고 온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타고 온다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너 비 올 때는 그럼 Untergrundbahn이니까 지하철 타고 와? 라고 물으니까요. Nein, 아니. 비 올 때도 지하철은 안 탄대. Mit der U-Bahn fahre ich nicht gern. 나는 지하철 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왜? Zuerst muss ich bis zur U-Bahn Station 10 Minuten laufen. 아, 그렇구나. 우선 muss ich 내가 뭐 해야만 하냐면 bis zur U-Bahn Station, U-Bahn Station이니까 지하철역이겠죠. 내가 지하철역까지 10 Minuten을 laufen 해야 한대. 10분을 일단 걸어가야 하고 Und dann, 그 다음에, auch noch einmal umsteigen. 그리고 또 한 번을 umsteigen. 분리동사죠? um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꾸다. 영어의 trance 같은 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지하철 타고 나면 그 환승해야 돼. 갈아타야 돼. 그러다 보니, deshalb. 그래서, nämlich lieber den Bus. 나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더 즐기지. 라는 표현이에요. deshalb는요 부사예요. 더 정확히

정확히는 부사적 접속사예요. 접속사이지만 얘는 부사 느낌이 강해서 그냥 부사라고, 접속 부사라고 보면 돼서요. 주어동사 이렇게 도치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10분이나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한번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는 버스 타는 게 나아. When, 언제? Es liegnet. 비가 올 때. 그래서 얘는 비안 오면 자전거, 비 오면 버스 탄대요. Du fährst kein Fahrrad, oder? 너는 자전거 안 타잖아, 그치? 자, 여기 부정형으로 물어볼 때 있잖아. 이렇게 부정어로 물어볼 때는요, 약간의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 너 자전거 안 타던데, 맞지? 이런 식으로 너 자전거 안 탄다는 걸 뭔가 전제하면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너 무슨 소리? 나 자전거 타. Aber nur manchmal. 근데 아주 가끔만 타지. Ich fahre meistens mit der U-Bahn zur Schule. 나는 대부분 거의 90% 정도는 mit der U-Bahn, mit 삼격, 계속 똑같은 표현이에요. 타고 온다,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죠. 나는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zur Schule, 학교로 와. Ich wohne, 나는 살거든. 어디에? In der Nähe, 근처에. Die Nähe라는 명사는요, 얘 여성 명사거든. Die Nähe라는 명사는요, 근처라는 명사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살다 할 때는 wohnen 동사 다음에 in 삼격을 쓰거든. 나는 근처에 살거든. 근데 어디 근처? der U-Bahn-Station, 지하철역의 근처. 그래서 뭐뭐의 근처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익격 명사를 뒤에 써줘도 되고, 아니면 von 삼격으로 써줘도 됩니다. 얘는 익격으로 썼죠? 나는 지하철역 근처에 살거든. 나 역세권이거든.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그쵸? 1번 표현 연구 볼게요. 교통수단을 묻고 답하는 방법. 아까 전에 V라는 의문사 쓴다고 했어요. V. 이때 V는 어떻게 와? 그럴 때 뭐를 타고 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Wie kommst du zur Schule? 너 어떻게 학교에 오니? Wie kommst du zur Arbeit? 당신은 어떻게 여기 직장으로 오십니까? 예요. 그래서 이 we라는 말을 쓰면 보통 수단을 묻는 거죠. 요 맥락에서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탄다, 버스를 탄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대답도 볼게요. Ich fahre mit dem Fahrrad zur Schule. 수단을 말할 때 우리 mit 쓴다고 했어.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와. 이렇게도 되고요. Ich fahre mit dem Bus zur Schule, zur Arbeit. 나는 직장으로 버스를 타고 와할때 이렇게 mit를 쓰고요.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냥 걸어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zu Fuß 쓰시면 되겠죠. Ich gehe zu Fuß nach Hause. 나는 집으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Nach Hause는요,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어. 집으로 가는 거니까 얘랑 어울리는 동사는 뭔가 이동하는 동사. 예를 들면 gehen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Nach Hause랑 반대로 우리 zu Hause 꼭 외우라고 했죠. zu Hause는 뭐야? 집에서라는 동사, 아, 집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뭐 sein이나 bleiben 같은 동사랑 어울린다고 했고요. 다음 시간의 그 기간, 소요 시간을 물을 때는요, 영어의 how long에 해당하는 wie lange라는 표현을 써서 묻는 거죠. wie lange brauchst du denn?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니?라고 해서 소요 시간을 묻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를 묻는 거죠. 그랬을 때요, 대답은요, 시간의 사격을 표현한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사를 가지고 사격으로 쓰면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eine Minute, 1분 걸려. drei Minuten, 당연히 복수로 써야겠죠? 3분 걸려,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지금 사격이라고. die Minute니까, eine Minute 해서 사격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1시간 걸려, eine Stunde. 역시 사격으로 써야 돼. Die Stunde여서 eine Stunde가 된 거지. 복수는 zwei Stunden 이렇게 복수로 쓰면 되고요. drei, zwei 이럴 때는 격이 잘안 보여서 상관은 없지만 ein일 때는 격이 보여서 반드시 격을 몇 격으로, 시간은 사격으로, 사격 부사구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eine Stunde, eine Minute, eine Stunde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Tag 같은 경우는 der Tag, 남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하루 걸려 einen 해야 돼. 사격이니까. 3일 걸릴 때는 drei Tage. 여기서는 격이 잘안 보이지만 ein일 때는 격이 보이니까 이렇게 사격 쓰는 거 중요하죠. Eine Woche, die Woche거든요. 그래서 eine 해서 사격을 이렇게 표시해줬고요. Zwei Wochen, 복수로 써야겠죠, 당연히. 2주 걸려 할 때는요, 뭐 격은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모낫 한달 걸려 했을 때요. 내야 모낫이거든요. 그래서 I nen 해서 남성명사 사격.

NN으로 해줘야 되고요. 두달 걸려 할땐 zwei Monat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년 걸려 했을 때요. Das Jahr야 중성 명사예요. 그래서 ein Jahr 이렇게 사격으로 표현해 주고요. 3년 걸려 했을 때는 drei Jahre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둘, 셋, 넷 이렇게 복수일 때는 사실 격이 잘안 보이지만 단수일 때, 아인일 때 있잖아. 이럴 때는 격을 반드시 사격으로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도 볼게요. 불변하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요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Wie lange brauchst du denn? 요 denn이라는 말, 요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해서 질문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좀 요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런 denn 같은 거를 불변하사라고 하거든. 불변하사?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 형태 변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문장의 뉘앙스, 어떤 어조, 어감 이런 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denn을요 여러분 번역하면 도대체야. 그러니까 Wie lange brauchst du denn? 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너 도대체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화내는 줄 안단 말이야. 화내는 거 아니고요. denn 자체가요 좀 친근한 느낌, 좀 풍부한 느낌을 줍니다. 뭐냐면 warum? 하면 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서 warum denn? 도대체 왜? 근데 왜? 이런 느낌으로 어감을 좀 풍부하게 해주고 좀 친근한 느낌을 주는 den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변하사를 적절한 곳에 이렇게 쏙쏙 넣어주면 되게 독일인스럽게 발음, 이렇게 독일어 잘하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런 표현 중에 또 doch 같은 거 있습니다. 요거는요, 명령문에서 많이 써요. 이것도 뭔가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지. 조심해는 원래 pass auf잖아. aufpassen이라는 분리동사를 써서 영어의 take care이잖아. 그치? 그래서 조심해인데 조심해 하면 좀 너무 세잖아. 그래서 좀더 친근하게 부드럽게 pass doch auf. 좀 조심해라. 이런 느낌으로 좀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이게 딱 1대1 대응한다기보다는 한국어랑 대응하기 조금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풍부하고 부드럽고 뭔가 완화된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불변하사예요. 불변하사 중에 또 많이 쓰는 말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 많이 쓰는데요. 말 있으면 친근한 어감이에요. 말이란 자체가 한번 이런 의미잖아. 그러다 보니까 Can't me helfen? 이렇게 그냥 밑에나 말 없이 쓰면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는 좀 딱딱하죠? 그러니까 저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저좀 제발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밑에 제발이란 말, 아니면 말한 번이란 말 넣어서 아, 저좀한 번만 제발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조금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den, doch, 말, 이런 불변화사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좀 넣어가지고 말해주면 여러분 되게 독일인스럽게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n이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입니다. 종속 접속사 when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정리를 할 거야. 요거는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해요. 뭐뭐 하면이라고 조건을 걸때 말할 수도 있고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영어의 가정법처럼 뭐뭐 할때 이렇게 좀 가정할 수도 있는데요. 요좀뭐 내용을 보면 알 거예요. 의미는요, 일단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문법이 뭐더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얘는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즉, 얘가 이끄는 절은 종속절이거든. 종속절이란 말 자체가 종속. 독립되지 않은 거잖아. 어디에 이렇게 댕댕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혼자 존재하지 못해. 독립적이지 못하고 달려 있어. 얘는 어디에 속한다는 그 종속절이라는 의미를 독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동사를 맨 뒤로 보내버립니다. 즉, 후치를 한다는 거지. 동사를 맨 뒤로 보내서 얘는 독립적인 문장 아니야. 얘 온전한 문장 아니고 얘는 어디 달려있는 문장이야. 되게 의존적인 문장이야. 라는 걸 동사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어에서는 원래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와야 해. 근데 얘는 동사를 맨 뒤로 보내서 얘는 온전한 문장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일단 조건일 때랑 가정일 때는 의미 차이죠? 의미 차이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예시를 볼게요. Wenn es regnet. 비가 온다면, bleib ich zu Hause. 나는 집에 머문다. 비가 올 때, 나는 집에 머문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 when 다음에, 동사가 이제 두 번째 자리가 아니라 맨 뒤거든. 여기 어떤 뭐, stark 이런 부사가 들어가도, 얘는 항상 여기 맨 뒤로 온다고. 동사가 뒤로 온다는 자체가, 얘, 독립적이지 않은 문장이네. 문장이 안 끝났네. 다음 문장이 주절이구나.

라고 주절을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사 fahren도 한번 볼게요. 동사 fahren은요, 뭐를 타고 가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뭐를 타고 가다라고 할 때, 교통수단을 표현할 때,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mit라는 전치사 씁니다. 영어는 뭐, by bus, by car, 이렇게 하지만, 독일어는 mit 써가지고요. mit dem Auto, 자동차를 타고, mit dem Bus, 버스를 타고, mit dem Fahrrad, 자전거를 타고, mit dem Flugzeug, 비행기를 타고, mit dem Schiff, 배를 타고, mit der Straßenbahn은 길 위로 다니는 기차니까 요거 우리나라엔 없는데 시가 전차 또는 트램이라고 하죠. 트램 같은 거 타고 mit der U-Bahn 지하철을 타고 mit dem Zug 기차를 타고 이런 식으로 fahren mit 삼격 써서 뭐뭐를 타고 간다라고 할때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내멘이랑 또 구분해야 돼. 내멘도요. 내멘 워낙 뜻이 많잖아. 뭐 먹다 이런 뜻도 있고 선택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교통수단하고 내멘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뭐뭐를 선택해서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Ich nehme die U-Bahn. 나는 지하철을 탄다. Ich nehme ein Taxi. 나는 택시를 탄다. Ich nehme den Zug nach Wien. 나는 빈으로 가는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탄다. Ich nehme den Bus zur Arbeit. 나는 직장으로 갈때 버스를 타고 간다예요. 그럼 여러분이 fahren mit 삼격이랑 내멘이 똑같은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의미 차이는 사실 있어요. 좀 많이 다릅니다. fahren mit 삼격은요, 그냥 그 수단을 내가 이용하는 거야. 내 이동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멘 사격은요, 선택해서 이용하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지만, 내가 얘네들 중에 요걸 탄다. 내 선택이다라는 말을 특별히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 Ich fahre mit dem Bus. 얘는 그냥 뭐 특별히 되게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스를 타. 버스를 타고 와. 끝이야. 그치만 ich nehme den Bus 하면은 나는 지하철도 있고 뭐 걸어오는 방법도 있고 자전거 타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버스를 탄다. 버스를 선택해서 탄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둘다 버스를 타다. 버스를 타다예요. 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위에 거는 중립적인 거고 아래 건 내가 선택한다는 걸 강조하는 느낌이죠.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부사적 접속사 또는 접속 부사라고 하는 this help 한번 볼게요. this help는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뜻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약간 원인과 결과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하는데 요거랑 비슷한 접속사들이 세 개나 있거든. 요거 중요한 게 얘네 접속사들의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 만큼 동사의 위치가 달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요 하나씩 볼게. 결국은 세 개가 다 비슷한 의미인데 어떻게 위치 차이가 나냐? 어떻게 동사의 위치가 다르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Es regnet stark. 비가 세게 온다. Deshalb. 그래서 nehme ich den Bus. 나는 버스를 탄다예요. Deshalb라는 말은요. 여기 선생님이 써놨지? 부사적 접속사라고도 하고요. 쉽게 그냥 접속 부사라고도 해. 그러니까 부사야. 여러분, 선생님이 부사, 뭐 전치사구 이런 거, 주어 동사가 아닌 그 외의 것들 있지? 그런 게 오면 그냥 이렇게 도치된다고 했어. 아, 부사적 접속사는 부사 같은 거니까 얘는 도치되는구나. 그쵸? 근데 내용은 똑같아. 비가 오면 버스를 탄다예요. 그럼 또 하나 더 볼게요. Ich nehme den Bus. 나는 버스를 탄다. 언제? Weil, 왜 타? Weil es stark regnet. 비가 세게 올 때. 세게 오기 때문에. 미안, 세게 오기 때문에. 자, while은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고, 그 속한 거를 동사를 맨 뒤로 보냄으로써 표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 맨 뒤로 가는 거. 아, 종속 접속사는 동사가 후치되는구나, 후치. 그쵸? 또 볼게. Ich nehme den Bus. 나는 버스를 탄다. Denn, 왜냐하면, Es regnet stark. 비가 세게 오기 때문에. 대는요, 대등 접속사입니다. 대등하다는 건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양팔저울이야. 같아. 무게가 같아. 얘가 주어 동사 하듯이 얘도 주어 동사 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등 접속사는 정치한다고 하거든.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요거 접속사 정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기로 한번 본 건데요. 결국은 의미상 다 비슷한 내용이지. 비가 와서 지금 버스를 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접속사,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에 따라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도치할 수 있고, 후치할 수도 있고, 정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의 위치를 묻는

거 우리 어법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이 작문 같은 거할때 굉장히 또 조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 한번 다루었습니다. 본문 2네. 본문 2로 넘어갈게요. Guten Tag, wie kann ich Ihnen helfen?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Helfen은요, 이렇게 삼격 지배동사라고 했죠? 그랬더니, Guten Tag, 안녕하세요. Ich möchte eine Fahrkarte von München nach Frankfurt. 저는요, 파카트를 하나 원하는데요. 파카트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써놨다. 파카트는 차표입니다. 차표. 파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샤인. 어떤 차를 탈때 샤인이 증명서 같은 거거든. 차를 탈때 보여주는 증명서 같은 거니까 얘도 차표예요.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 퓨거샤인은요, 운전하는 증명서니까 이건 면허증입니다. 요 퓨거샤인 아니고요. 파샤인이라고 하든지 파카트라고 해야 차표예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뭐 운전면허랑은 관련은 없고 지금 뭔가 역에서 표를 사는 상황인 것 같죠? Ich möchte eine Fahrkarte. 저는요 차표 하나 필요한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뮌헨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그런 차표 한장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Hin und zurück. Hin은 여기 가는 거야. Zurück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오고요. 즉 왕복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뭔가 부탁을 하는 상황이니까 bitte라는 말을 붙였죠. 그랬더니요. Wann möchten Sie fahren? 언제 fahren 하고 싶으십니까? 언제 가고 싶으십니까? Die Hinfahrt. Hin은 여기 Hin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는 거는요. 가는 편은요. Es am Montag. 월요일이고요. Die Rückfahrt. 주류의 6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는 편은요. Am Freitag입니다. 금요일입니다. In Ordnung. In Ordnung이라는 표현 일상에서 진짜 많이 써요. Ordnung이란 말 자체가 뭔가 정돈, 뭐 질서 이런 뜻이거든. 질서 안에 있다. 정돈 안에 있다. 즉, 오케이예요. 그냥 알겠어요예요. 알겠습니다. Möchten Sie morgens oder nachmittags fahren? 아침에 타고 싶으세요? 오후에 타고 싶으세요? Am Montag vormittags. 월요일, 그러니까 가는 편은요, 갈 때는요, vormittags, 오전으로요, 그리고 am Freitag, 금요일이니까 올 때죠, 돌아올 때는요, nachmittags, 오후입니다. 그걸로 부탁드려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뭐, 차표 시간을 검색해서 시간을 알려주겠죠? Der Zug am Montag fährt um 9 Uhr 20 ab. 그 월요일 거 그러니까 가는 편 있잖아. 월요일 거는요. 언제 월요일에 가는 그 기차는요. 언제 abfahren 하냐면 분리동사 썼네. fahren이 가는 건데 ab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느낌이거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그래서 출발하는 거. 월요일에 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거는요. 9시 27분에 출발합니다. Am Freitag. 금요일에는요. gibt es einen Zug? 기차가 하나 있는데 16, 20, 16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월요일 거는 오전을 원했고, 금요일 거는 오후를 원했으니까, 이 영무원이, 이표 해주는 분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Was Ihnen das? 이거 당신에게 가능합니까? 적합합니까? 예요. Passen 동사도요, 아까 helfen 동사랑 같은 묶음에 있었지, 삼격 지배 동사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요 시간이 잘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야라스 파스. 네, 그거 맞아요. 이제 살 건가 봐. Wie viel kostet die Fahrkarte? 그 기차표 얼마 합니까? The kostet. 그 기차표는요. 127 euro 98. 127유로 89, 98센트입니다. 근데 몇 등석? Für die zweite Klasse. 2등석. 보통 다 2등석을 타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1등석만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2등석 기차표 해서요, 127유로 98센트입니다. 했어요. In Ordnung. In Ordnung 진짜 많이 쓴다 그랬지? 질서 안에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Ich nehme sie. 제가 그걸 살게요. 이 지는요, 다 지금 이 die Fahrkarte, 여성 명사인 이 die Fahrkarte를 가리키는 거죠. 네, 저 그거 살게요. Here is meine credit card. 여기 제 credit card 있습니다. 네, 제 신용카드 있습니다. Vielen Dank. 감사합니다. Hier ist Ihre Fahrkarte. 여기 차표 있고요. Der Zug am Montag fährt von Gleis 5 ab. 그 월요일에 타는 기차는요. abfahren 합니다. 분리동사 또 쓰였네. ab은 아까 떨어지는 의미였어. 출발의 의미였죠. 그 월요일에 타는 기차 있잖아요. 그거는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Gleis 5.

5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프리마, 좋네요. 난키슌, 감사합니다. 구테라이즈, 요거는 좋은 여행 되라고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을 하는 거죠. 좋은 여행 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기차표를 사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아마 기차표를 살때뭐 핸드폰 앱으로 사거나 인터넷 가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사겠지. 이렇게 직접 사는 상황은 잘은 없을 겁니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 근데 이렇게 창구에서 사는 경우에는 요런 류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문 1부터 볼게요. 표현 연구 1부터 볼게요. 아까 전에 희는 주륵 이 왕복으로라는 표현이었어요. 희는 가는 거였지. 가는 거. 주륵은 돌아오는 거니까 왕복으로라는 부사예요. 희는 저기 거기로, 주륵은 다시 돌아와서 해서 왕복으로라는 표현이고요. 차표 살때 많이 쓰죠. 당연히 반대도 있지. 우리 편도로 살 때도 있잖아. 그럼 einfach라는 형용사를 쓰는데요. 편도로라는 부사로 쓸 때도 있고, 편도의라는 형용사로 쓸 때도 있는데, 차표 살 때는 형용사로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예문을 보면 알 거예요. Ich fahre nach München. 저는 München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왕복으로요. Wie viel kostet die Fahrt? 그 운행, 그 이동은 얼마입니까? 근데 어떻게? 왕복으로요. 이렇게 이 희는 출력은 부사로 많이 쓰고요. Wie viel kostet die einfache Fahrt nach Köln? 켈른으로 가는 편도 운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이 einfach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형용사로 많이 쓴다 그랬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래 두 개는요, 내가 만든 문장이에요. Ich möchte eine Fahrkarte hin und zurück. 저는 티켓 원하는데요, hin und zurück. 이렇게 부사로 많이 쓰고요. Ich möchte eine einfache Fahrkarte. 저는 편도표 원합니다. 할 때, 이 einfach는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쓴다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복표를 살지, 이렇게 편도표를 살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more against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 I'm morgen, 아침에라는 어떤 시간대를 말할 수도 있고요. jeden morgen이라고, 아침마다라고 뭔가 반복을 말할 때도 있어. 그럼 어떤 시간대인지, 반복인지는 문맥으로 구분하셔야 해요. morgens, lauf ich eine halbe Stunde. 아침에 나는 30분을 달린다. 이 morgens를 지금 아침에로 번역해야 할지, 아침마다로 번역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는 아침에 30분을 달린다. 이게 아침마다의 의미겠지. 느낌상, 그치? 어떤 반복의 의미가 있잖아. 나는 아침마다 30분씩 뛰어. 요런 느낌이잖아요. jeden morgen으로 번역하는 게더 적합하겠죠? 매일 아침 나는 30분을 뛴다. Er arbeitet von früh morgens bis spät abends.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한다라는 문장에서 이때는 아침마다라는 반복의 의미보다는 아침이라는 어떤 시간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대를 말하는 건지 반복이나 습관을 말하는 건지는요, 문맥으로 구분해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으로 nachmittags도 그렇습니다. nachmittags도요, 오후에인지, 오후 동안에인지, 두 개가 이제 있거든. 근데 이것도 그 시간대인지, 그 시간 내내라는 건지는 문맥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Der Zug fährt nachmittags um 3 Uhr ab. 그 기차는 3시에 오후에 출발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 이 오후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오후 내내 출발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문맥상 오후라는 그 시간대에 출발한다. 즉, am nachmittag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오후에 출발한다. 그래서 문장 이건 하나 쌤이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슬라페 나는 잔다. nachmittags 하면은 오후 시간 내내 잔다. 잠은 뭐 1초 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내 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시간대라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내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나는 오후 내내 잔다. 오후 동안에 잔다. 이렇게요. 그래서 똑같은 부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때 이게 시간대인지 반복인지 아니면 뭐 시간대인지 그 시간 내내인지 이런 거는요 문장을 가지고 문맥상 여러분 그 느낌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분리동사 abfahren도 볼게요. 앞은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이거 떨어지면 앞이에요. 즉 접촉하면 또는 도달하면 안이고 떨어지거나 출발하면 앞입니다. 그래서요 앞 fahren 하면은 출발하다가 되는 거고, ankommen 하면 도착하다가 되는 거지. 출발할 때 당연히 떨어지고, 도착할 때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리 전철이 그 의미를 지니고 있죠. Wann fährt der Bus nach Berlin ab? 그 버스가 베를린으로 언제 출발하니?
출발이니까 아비랑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Wann kommt der Bus in Berlin an? 그 베를린에 그 버스가 언제 도착하니? 도착이니까 안이랑 쓰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를린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nach라는 전치사가 잘 어울리죠? 베를린에 도착하는 거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잘 어울리지? 여러분 이제 전치사 많이 아시니까 이게 어떤 전치사랑 어떤 동사가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삼격지배 동사 파슨 볼게요. 삼격지배 동사 파슨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뜻은요. 영어의 fit이야, fit. 이게 fit 되는 거, 맞는 거. 그래서 옷이 몸에 이렇게 사이즈가 잘 맞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Die Schuhe passen mir nicht. 이 신발 나한테 안 맞아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사이즈 크기가 맞다도 되지만 시간이 맞다도 되는 거야. Der Termin passt mir gut. 그 약속 시간 나한테 잘 맞습니다. 그 일정 나한테 잘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요때도 passen 쓸수 있고요. 요 맞다에서 어울리다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요때는 추삼격을 쓰더라. dieses Hemd, 요 셔츠는요, passt gut, 잘 맞습니다. 누구한테 추삼격, deine Hose, 너의 바지랑 그 셔츠가 이렇게 잘 어울리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때는 추삼격을 써서 어울리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맞다, fit 한다라는 말에서 요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삼격지배 동사라는 거. 그래서 여기 삼격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요게 계속 나오는 문법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서수도 볼게요. 서수 예를 들면 뭐 영어의 first, second, third처럼 독일어도 erst, zweit, dritte 이런 표현 있죠? 요게 바로 서수인데요. 순서가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얘는 정관사 뒤에 많이 쓰여요. 물론 관사, 부정관사 뒤에 쓰일 때도 있고 관사 없이 쓰일 때도 있는데 정관사 뒤에 많이 오고 영어가 뭐 the first, the second 하는 것처럼 독일어도 정관사 뒤에 많이 오고 정관사가 있다 보니 뒤에서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정관사가 반장이잖아. 얘가 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고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서수라는 형용사는 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약하게 약한 변화 해서 약변화예요. 약변화는 기억나죠? 침대 변화. 약변화라는 건뭐 에나 엔만 붙는 변화 있잖아. 둘중 하나. 요런 변화가 약변화였잖아. 약변화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Für die zweite Klasse. 2등석을 위한 이란 뜻인데 이렇게 약변화 여성 사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격인지 알죠? Für 전치사가 사격 지배 전치사잖아. 그래서 우리 요거 어디서 나왔냐면 독일의 기차 좌석 등급에서 나왔어요. 기차 좌석 등급은요. 뭐 우리는 일반석, 특실 이렇게 있나요? 독일은요. 1등석, 2등석 이렇게 두 개로만 있습니다. 3등석이나 4등석까지는 없어요. 뭐 2등, 1등석 아니면 2등석 있고요. 당연히 1등석이 좀더 넓고 좀 비싸겠죠? 그래서 1등석으로 주세요 하면 에하스터 클라스, 2등석으로 주세요. 츠바이터 클라스라는 요 부사구를 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관용적으로 익격을 쓴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Wir fahren. 우리는 타고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어떻게? Mit einer Fahrkarte? 그 기차표를 가지고요. 차표를 가지고요. 근데 어떤 차표? Erster Klasse. 1등급 차표를 가지고 떠납니다예요. 자, 여기를요. 책에서도 나왔지만 관용적 익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관용적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써서 그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어의 of first class잖아. 그러니까 1등석의 좌표야.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줄 때 소유격으로 꾸며주는 거 되게 뭐 당연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익격으로 씁니다. 소유를 나타내주니까. 1등석의 좌표.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erster Klasse에서 die Klasse의 익격인 erster Klasse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상식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볼게요. 어휘가 진짜 많은데, 이거 아무 어휘는 아니고요. 여행할 때 필요한 어휘들입니다. 여러분이 독일 가려면 일단 그 공항에서 딱 내린 다음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Abfahren은요, 우리 계속했어요. 앞이요, 출발, 떨어져라는 의미여서요. 출발하는 거죠. 반대말은 ankommen. 아니요, 접촉하는 의미, 도착하는 의미여서 도착하다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타고 내려야겠죠. 아우스슈타이겐. 아우스가요, 밖이라는 의미여서요. 하차하다. 차에서 내리다고요. 아인슈타이겐. 아인이 들어가는 의미잖아. 인이잖아. 그래서 얘는 승차하는 거죠. 근데 타고 내리는 거 말고 갈아타는 거 있었잖아요. 영어의 트랜스에 해당하는 거. 움슈타이겐이죠.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타려면 일단 예약해야겠죠? reservieren, 예약하다라는 동사.

도 아셔야 되고요. 아파렌에서 나온 명사 die Abfahrt 출발이고요. ankommen에서 나온 명사 die Ankunft는 도착이겠죠? 이것도 뭐 상식적이죠. 요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die Bahn. 반은요, 여러분, U-Bahn 이런 거에서 알겠지만, 일단은 최소 그 기차라는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길이란 뜻도 있다? 아마 여러분, 아우토반 이런 거 들어봤죠? 고속도로. 그래서 그 반이 도로, 길이란 뜻도 있고요. 철도나 철도청이란 뜻도 있어서, 데베라고 도이체 반은 꼭 알아야 되거든. 독일 기차 탈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독일 철도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der Bahnhof는요, 기차역이에요. 아까 많이 기차란 뜻이 있었잖아. Hof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직도 이런 용어 쓸줄 모르겠는데 그뭐 호프 한잔하자, 호프집 가자라고 할때그 호프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와전돼서 맥주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호프라고 하면은요, 그 마당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차가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 얘가 기차역이 됩니다. 기차역 중에서도요, 메인 한 기차역이 있잖아, 중앙역. 그런 거는요, 영어의 메인에 해당하는 하우프반호프라고 해서 중앙역, 큰 역을 말하죠. 요거 하우프반호프 너무 기니까요, 보통 줄여서 하베F 이렇게 약어로 많이 씁니다. 인포마치온 하면은 정보란 뜻도 되지만요, 여행 인포하는 데 있잖아, 그래서 여행 안내소가 됩니다. 쉘터는요, 창구이고요. 파플라는 플란 자체가 어떤 계획표예요. 그래서 운행 시간표가 되겠죠? 디파트 하면은요, 차로 가는 여행, 운행이란 뜻이고요. 파카트는 당연히 차표죠. 근데 파카트 중에서도 하루 종일 타는 거 있어. 하루 동안 내내 타는 거, 24시간 동안 타는 거는요, 타게스카테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차 탈때내 좌석을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지츠플라츠 좌석이죠. 그리고 S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S반은요, 뭐의 약자냐면, Stadt, Schnell, Bahn이에요. 도시, 고속, 전철이야. 도시, 고속, 전철. 그러니까 도시에서 빠르게 달리는 전철이고요. 여러분, S반을 Straßenbahn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S반은 Stadt, Schnell, Bahn의 약자고, Straßenbahn은 약자 없어요. 그냥 길어도 Straßenbahn이라고 부르고, 트램이나 시가 전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타게 되는 U-Bahn 같은 경우는요, Untergrund-Bahn이에요. Underground잖아요, 영어에. 그래서 지하철이고요. Wagen 하면은요, 여러분 차량, 기차칸이란 뜻도 있고요. Volkswagen처럼 자동차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행과 관련된 어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문사 V를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울 거는 의문사 V가 전부예요. 이거를 오늘 내내 배운다는 자체가 의문사 V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중요하지만 그 영어의 how이기 때문에 여러분 how라는 영어 그 부사, 의문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도 굉장히 비슷해서 여러분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V는요, 영어의 how라고 했잖아요? 방법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는지를 물을 때 쓰겠죠? Wie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방법이죠, 그쵸? Wie komme ich von hier zu Post? 제가 여기서 우체국까지 어떻게 갈까요? 어떤 수단으로, 어떤 걸 타고 갈까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Wie가 방법이나 수단을 묻는다예요. 근데 내가 좀 수단을 정확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뭘 타고 갈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요, 여러분, Womit 같은 거 쓰시면 좋아요. Womit kommst du?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라고 할때이 mit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단을 말할 때, 교통수단을 말할 때 미트 삼격 썼었잖아. 그 미트예요. 그래서 너뭐 타고 왔니? 라고 정확히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Ich komme mit dem Bus. 나 버스 타고 왔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는요. 영어의 how인 만큼 어떤 특성인지, 어떤 상태인지 물을 때도 쓸수 있습니다. Wie geht's dir? 너 어떻게 지내? 즉, 너 어떤 상태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Wie ist der Film? 그 영화 어땠어? 그 영화 어떤 특성을 가졌어? 라고 물을 때쓸수 있겠죠. Wie gefällt Ihnen Ihre Arbeit? 당신의 일이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까? 즉, 어떤 상태인지 물을 때쓸수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상태인지,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인지 말이야. 그쵸? Wie findest du mein neues Handy? 내 핸드폰, 새 핸드폰 어떻게 생각해? 내 핸드폰에 대한 특성은 뭔것 같아? 라고 특성을 물을 때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성인지, 상태인지를 물을 때 V를 쓰더라. 자, 정도를 물을 때도 씁니다. 요건 특징이요. 뭐냐면, V만 쓰지 않아.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와 함께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여러분 영어를 잘 아니까 영어도 똑같아. The alphabet 요거는요, how old잖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너 얼마나 나이가 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늙었어?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the alt는요, 얼마나 나이를 먹었니라고 할때 how old처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를 말할 때는요, 더큰 걸로 말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alt의 반대말이 young이긴 하지만 the young best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네가 얼마나 어리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얼마나 나이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큰 걸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럴 때는 있어. 얘가 너무 어려. 딱 봐도 완전 애야. 이럴 땐넌 얼마나 어린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을 때는 the young best 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어가 how old로 묻듯이 독일어도 the alt로 물어봐야 해요. Wie viel kostet der Tisch? 그 책상 얼마입니까? 역시나 위에다가 viel이라는 부사를 같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Wie schnell fährt dieses Auto? 이 자동차는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영어의 how fast처럼 이렇게 붙여서 물어봅니다. Wie groß ist dein Zimmer denn? 네 방은 얼마나 크니? How big처럼요 이렇게 붙여서 물어봅니다. Wie lange bleiben Sie in dieser Stadt? 얼마나 오래 이 도시에 머무나요? 했을 때요, how long 하듯이 wie lange라고 하고요. Wie weit ist es vom Bahnhof zum Hotel?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멉니까? How far 하듯이 wie weit 이렇게 물어보고요. Wie teuer ist die Fahrkarte nach München? München으로 가는 기차표 얼마나 비쌉니까? 영어에서 how expensive 하듯이 독일어도 wie teuer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가 정도를 물을 때는 위만 가지고는 못 쓰고 뒤에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영어의 how long, how far 이런 거 하듯이 독일어도 똑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빈도를 물을 때는요. 영어가 how often 하듯이 wie oft를 쓰시면 돼요. Wie oft machst du Sport? 너는 운동 얼마나 해? 만심에 게이 슈빈맨. 뭐, 때때로 내가 슈빈맨 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00% 하면 임머야. 니 하면 빵프로, 0이면 니이고요. 여기 사이가 조금 헷갈리죠? 마이 스탠스는요. 한 70, 80, 70, 80, 한 70, 80%면 마이 스탠스. 되게 많이 하는 거지. 대부분 하는 거. 어프트는요. 한 50, 60, 50에서 60%. 반 정도 넘을 때. 만심알은요. 한뭐 30%. 셀트는요, 한 20%. 카움은요, 5에서 한 10%. 5% 할까요? 그래서 5에서 한 10%.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oft를 기준으로 자주 하는 건 요쪽이고요. oft를 기준으로 잘안 하는 건 이제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도를 말할 때, 빈도를 말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간의 길이를 물을 때는요, 영어가 how long 하듯이 독일어도 wie lange 하시면 돼요. Wie lange leben Sie in Deutschland? 얼마나 오래 독일에 살고 있나요? 살고 있나요? 하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Zeit라는 전치사가 좋겠죠. Seit sieben einhalb Jahren. Sieben einhalb니까 7과 2분의 1이야. 7.5년. 그러니까 7년 반. 7년 반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예요. 이 문장에는 안 나왔지만요. 독일어에서는요. 이 Zeit랑 쓸때 현재형으로 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since를 쓰면 현재 완료를 써야 하거든. since를 쓰면 I have lived를 써야 하는데 독일어는 Zeit 쓸 때요. 그냥 Ich lebe 쓰시면 돼요. Ich lebe seit sieben einhalb Jahren in Deutschland 하시면 돼요. Ich habe gelebt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이번엔 시각을 묻는 표현 보겠습니다. 시각을 묻을 때할수 있는 표현은요. Wie spät ist es jetzt? 얼마나 지금 시간이 늦었나요? 이렇게 위에다가 정도를 묻는 표현 할수 있고요. 아니면 wie viel Uhr ist es jetzt? 지금 몇 시인가요? 해도 되고요. Wie viel Uhr haben wir jetzt? 우리가 지금 몇 시를 가졌나요? 이렇게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나 똑같이 시각을 묻는 표현인데요. 일상적인 건요, 첫 번째고요.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묻는 공식적인 건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잘안 써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V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V 이거 그럼 뭐 시험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한번 조금 같이 풀어볼게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연습 문제인데요. 공통어로 들어갈 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Es geht이네. 그리고 여기 삼격 나왔네. 그럼 너희 부모님 어떻게 잘 지내?

0: 니 해서 위 어떻게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만나보는 거지. Wie ist der Unfall passiert? 어떻게 그 사고가 일어났니? 라고 할 때, 어떻게? 괜찮네. Wie schnell? 이런 식으로 뒤에 부사나 형용사랑 같이 쓰일 수 있는 거. Wie가 맞죠? 그쵸? Wie schnell ist er gefahren? 그는 얼마나 빨리 달렸니? 이렇게 부사랑도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빈칸에 Wie를 넣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또 중요한 거 여러분 알면 좋겠는 거는 passieren이라는 동사 아니면 fahren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fahren 같은 경우는 변화나 이동의 자동사 변이 자잖아. 자인동사랑 결합하죠. 자동사니까. 그래서 얘는 자인동사 결합하는 거. passieren은 항상 자인동사 결합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완료 만들 때 자인 결합하는 것도 봐두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이다. 해서 공통으로 들어갈 위를 골라라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부사에 대해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도 볼게요. 총 3개 풀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해서 이 위랑 관련된 의문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Geht man zum, zu Fuß zum Rathaus? 걸어가지고 시청까지 뭐, 어떻게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몰라, 지금.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요. Sie brauchen, 당신은 필요합니다. Eine Stunde. Stunde는 이제, eine Stunde는 1시간, 60분이라는 시간이죠. 60분 걸립니다. 1시간 걸립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시간의 길이죠. 시간의 길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를 묻는 거니까, How long? 요거, will lang에 얘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을 보고 1시간이 걸리네. 그러면은 시간의 길이네. Wie lange를 골라야 되는 거지. 지금 뭐 wie 한다고 다답 wie 아니에요. 여기서는 wie lange를 고르셔야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더 볼게요. In meiner Freizeit schwimme ich gern. Free time에 내 자유 시간에 schwimme ich gern. 나는 수영을 즐겨 해. Wie oft gehst du schwimmen? 요 표현 진짜 자주 나와. Wie oft는 영어의 how often이었어. 얼마나 자주 너는 schwimmen gehen 하니? 수영하러 가니? 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가 핵심이야. 얼마나 자주? 빈도네. 빈도면 일단 빈도 부사 쓸수 있지. 아까 되게 자주였던 50, 60% 됐던 sehr oft 당연히 가능하죠. 빈도 부사. 빈도를 물었는데 빈도 부사 완전 가능해. 3 Stunden. 3시간이요. 세 시간은 시간의 길이지. 빈번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에요. 얘안 되지. 세 번째, 예든 잠스탁. 잠스탁이긴 잠스탁인데 매 잠스탁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얘 빈번한 정도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빈도를 말하잖아요. 얘는 맞는 거죠. 예든 낙미탁. 오후긴 오후인데 예든이야. 역시나 사격 부사구로 말을 하는 거죠. 매 낙미탁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 오후마다예요. 매일 오후 간다는 거죠. 이것도 빈도, 빈번한 정도 맞죠? Zweimal in der Woche. 얘도 봐봐. In der Woche 하면은 일주일에라는 표현이야. 일주일에 몇 번? Zweimal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빈도죠. 그러니까 이 빈도로 묻는 빈도 부사, 빈도로 물을 때는 빈도 부사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빈도를 말하는 다른 표현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drei Stunden 같은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응용되어서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추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의 3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시간이죠. 10번부터 25번까지 의사소통 16문항 풀어볼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지금 3회차 모의고사니까 특히 의사소통 16문항을 쭉 풀어볼 때, 이 의사소통 문항은 다른 영역, 예를 들어 문법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어휘에 비해서 상당히 쉽다, 풀기가 좀 쉽다,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철자나 성조 문항은 알면 뭐 정답을 고를 수 있지만 모르면 다른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어 하나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또 문화는 지문이 길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의사소통은 지문도 길지 않고 예전에는 지문이 길었어요. AB 보통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AB 두 줄짜리도 있고 길어봐야 ABA 그냥 이런 정도니까 그리고 사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잘 모른다 해도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유추를 또 해볼 수가 있어. 사파를 가지고도 할수 있고 그래서 30문항 중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의사소통 문항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좀 쉽게 내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이. 자 오늘 한번 그거 확인해 볼게. 10번. 역시 이것도 지문 형태로 안 나와서 그랬지, 지문으로 하면 AB 두 문장이야. 그것도 아주 짧은 문장이지. 근데 사파를 줘서 상황을 딱 설정해 준 거야. 자, 지금 사파가 나오면 왼쪽 위부터서가 A라고 그랬어. AB야. 그치? 자, 뭐라고 지금 하니까 이 친구가 come cozy. 근데 come cozy는 별 말씀을 천만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자, 직역을 해보면 거가 뭘 가지고 있다, 있다, 그런 뜻인데, 무언가가 있다, 이런 뜻인데,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come이 붙었으니까. 부정, 없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어디서 쓰느냐, 상대가 고맙다고 할 때, 에이, 별 말씀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자, 사파도 역시 맞아떨어지지? 이 친구가 이걸 줄 주고, 이 친구가 받는다고 하면, 모자까지 썼네. 아마 생일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축하할 만한 일.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많고에 이렇게 돼 있지? 친구는 건강하다. 아, 띠에과. 자, 과 뒤에서 수식해서 너무 띠에카다. 띠에기 뭔데? 안타깝다, 아쉽다. 아, 뭔가 뭐 약속을 하지 못할 경우에 보통 많이 이렇게 했지? 만, 친구 너는 15살이야. 고마워, 친구. 그렇지? 우리 감언, 은혜를 감수성, 느낀다고 그랬어.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친구. 그러니까 친구 사이구나, 고마워. 에이, 별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라는 거야. 유력해. 자, 너일라 하면 가까이 있는 이것이었지? 이것은 뭐다? 여기는 뭐다라고 소개할 때 많이 사용했어. 이것은 논라이다. 논라. 우리 베트남, 이렇게, 이런 모자 있죠?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이제 베트남 근로자들이 많이 쓰고 농사 일도 하고 그렇게 했지. 그런 모자를 논라라고 했어요. 이 라가 나뭇잎이라는 뜻이거든. 나뭇잎으로 만든 논이야. 이런 형태의 모자가 논이거든. 근데 이것을 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논라가 한 단어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제 11번 볼게요. 자, 짜오엠, 안녕, 동생. 동생, 너는 건강해? 라는 걸 꼭컴 의문문으로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랬을 때, 에, 저는요, 뭐뭐 해요? 라고 여기 들어갈 표현이 4개 중에서 2개 골라봐라, 이거지. 자, 헨갑 라이. 헨은 우리 약속하다지? 뭘 약속해? 갑할 걸. 갑이 만나다라는 거 하는 뜻이었고, 라이는 또, 다시. 그래서 다시 만날 걸 약속해. 우리 헤어지는 인사말이었지? 또 만나. 이렇게 하는 말, 헤어질 때 하는 말. 밍트엉. 자, 한자어에서 왔다고 그랬어. 평상이란 뜻이라고 해서. 평상시 할 때. 보통이다. 평상시와 같다. 너 건강해? 난 보통이야. 그치? 유력해. 자, 라 자오비엔. 에이 라비. 지금 A가 M이지? M 동생은 자오비엔이다. 교원이라고 그랬어. 한자어로. 교사, 학교, 선생님. 지금 그 얘기 아니지? 컴코엘람. 자, 코에는 바로 이 코에야. 건

건강하다. 람은 매우.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매우 건강하다는데 지금 뭐가 왔어요? come이 왔잖아, 앞에. 그럼 부정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come하고 람이 오는 경우에 어떤 뜻이라고 그랬지? 약한 부정이라고 그래서. 그다지 뭐뭐하진 않다. 그래서 그다지 건강하진 않다. 너 건강하니? 아, 저는 그다지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지, 말은 돼. 말이 돼. 자, 그래서 B, D. 정답이 4번이 되겠어요. 4번. 우리 보통,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는 나오질 않아서, 너 건강하니? 그러면, 에, 저 건강해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을 쓴 거야. 그리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뭐,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표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니까,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제 12번. 투위에 관한 글에 언급된 것을 한번 봐요. 투위, 사람 이름이야. 이 투위는 이 따야. 간호사지. 올해 투이는 35살이야. 자, 투이는 현재 진행형, 살고 있어. 어디에서? 타인 포 호치민, 호찌민 시에서. 여러 도시들 중에서 호찌민 시는 이렇게 시라는 말이 붙는다고 그랬지? 자, 휘는 뭐뭐 할 때인데, 자잉 할 때. 자, 자잉은 한가하다. 한가할 때, 투이는 보통 주어, 그리고 서술어인데, 그 사이에 뭐가 온다고? 빈도부사. 주어가 자주 뭐뭐한다. 가끔 뭐뭐한다. 항상 뭐뭐한다. 이런 말. 자, 이트형은 그중에서도 보통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주로 보통 투이는 보통 집에 쩌이 게임에. 집에 있다지? 집에서 쩌이 게임에.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그랬어. 한가할 때 투이는 그러니까 여가를 보낼 때 보통 집에서 게임한다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언급된 거.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말은 안 나왔어. 생일. 없지. 거주 지역. 호찌민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살고 있어. 유력한데? 결혼 여부? 없어요. 대학 전공? 없네. 그치? 직접적으로 뭐 대학에서 뭘 공부했다. 이런 얘기는 직접 언급된 건 없어. 언급된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거주 지역이 되겠어요. 자, 이제 13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알로가 나왔어요. 그럼 뭐야?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람언 아주 정중하게 부탁할 때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지. 자, 나로 하여금 지금 A가 전화를 걸었는데 나로 하여금 갑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걸 부탁하는 거야. 아주 정중하게. 누구를 만나? 목적어가 꼬짱이야. 짱 선생님. 우리 여자 선생님. 꼬라고 그랬지? 원래 꼬는 집에서 고모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 근데 학교 선생님, 여 선생님을 꼬라고 부른다. 자,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꼬짱은 짱 선생님은 뭐뭐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쎄 뭐뭐 할 거야, 미래형. 거콜할 거야, 전화 걸 거야. 라이 다시. 싸우는 뒤에, 나중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야.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틱 좋아한다. 우엉 마시는 걸 좋아해. 뭘 마실까? 카페,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야. 자, 니는 가다고 우리 탕은 굽지 않은 곧은 거야. 그래서 니탕 하면 직진해서 가는 거였지. 르엉라이 이 길을 직진해서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미래형 그이는 뭔가를 보내다. 우리 우측에서 편지나 소포를 보낸다고 할때 그이 썼어. 과뭘 통해서. 과는 원래 동사로 지나가다란 뜻이거든. 동사로. 근데 뭘 통하여 동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고 그랬어. 자, 띤얀을 통해서 보낼 거야. 띤얀이 한 단어로 문자란 뜻이야, 문자. 자, 띤은 정보란 뜻이에요, 정보, 소식. 그리고 냔이 어떤 소식을 전하다. 그러니까 전하는 소식이야, 문자. 문자를 통해서 보낼게요. 뭐좀 알려줘. 내가 문자로 보낼게.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그게 아니고, 트엉, 보통, 특서의 한 단어예요. 깨어 일어나는 것이 특서의야. 섬, 일찍, 일찍 깨어 일어난다. 아, 그게 아니죠? 자, 당, 현재 진행형이야. 번은 바쁘다란 뜻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하느라고 바쁘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허기 왔다. 우리 공부할 허자지? 공부하느라 바쁜 거야. 자, 여기선 지금 뭐 하느라고 바쁜가? 응애 듣다란 뜻이라고 그랬어. 응애 원래. 자, 뭘 들어? 니엔토아이. 전화라고 그랬지? 다른 전화. 다른 전화를 듣느라 바빠. 직역하면 그거예요. 무슨 뜻일까? 통화 중이란 말이야. 다른 전화. 통화 중이라는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자, 한번 넣어볼까? 짱 선생님이 지금 통화 중이야. 아, 그래요? 제가 다시 걸게요. 그치? 이렇게. 자연스러워. 자, 13번에 5번. 이제 14번이에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B가 일본에 갈 날짜. 자, 오늘이 7월 15일이야. 자, 단위가 나온다고 그랬지? 12달 중에 숫자가 뒤에 나오면 몇 번째 이 단위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12달 중에 7번째 달, 그한 달을 우리가 7월 달이라고 하지? 7월이야. 또, 한 달, 31일, 30일 중에 15번째 날, 그날 하루를 우리가 15일 날,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한다고 했어. 단위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거야. 7월 15일이야.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숫자가 단위 앞에 나오면 15일이라는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만약에 7이 앞에 나와. 7탕 하면은 7개월. 알겠지? 달라. 자, 다른 의미야. 7월 15일이야. 언제 형이, 오빠가, 아잉이, 니가 니엇반에. 자, 모른다고 해도 대문자로 썼어. 그렇지? 고유명사. 그리고 어디로 가는데 니엇반이 나왔어. 그러면 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자, 티로 끝나. 한자어 중에. 그러면 우리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딱 맞아 떨어져요. 일본에 갑니까? 그랬더니, 2일 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응아이, 또 이응아이야. 똑같아. 숫자가 요번에 어디 나왔어? 앞에 나왔지? 2일이라는 기간이야. 2일 후. 내가 쎄, 니, 갈 거야. 누구와? 깍반. 친구들과 함께 갈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이 15일인데 2일 후면은, 이틀 후면은 17일이 되네요. 그렇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제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라딩, 우리 가정이라고 그랬지? 한자어로 의미는 가정, 가족. 자, 친구, 너의 가족이 뭐뭐야? 지금 가족에 대해서 뭘 물어봤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자, 나의 가족은 딱 호칭이 맞아 떨어지지? 친구 사이에. 나의 가정은 꼭 있어. 5명이 있어. 5명을 가지고 있어. 그게 누구냐? 할아버지네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잉짜이, 친형, 친오빠를 아잉짜이라고 했지? 그리고 나야. 이렇게 5명. 그러니까 질문이 뭐야? 야, 니네 가족은 몇 명이냐? 누구누구가 있냐? 이런 의미로 물어봤을 거야.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지. 자, 1번. 꼬, 머이, 너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머이라고 하는 것이 몇, 얼마,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또 다른,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의문사가 있다고 그랬지? 바우니우. 똑같아. 마오니우 응어이 해도 몇 사람이다. 몇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고, 머잉 응어이도 몇 사람이야? 차이점은 뭐예요? 사용할 때, 내가 숫자를 모르니까 물어보지만, 숫자가 많을 것 같다. 몇십 명이 될것 같다. 그럴 경우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두 자릿수 이상? 근데 한 자릿수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라고 예상해서 질문하는 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어. 머잉은 한 자릿수 물어볼 때. 흔히 우리가 물어볼 때 가족한테, 몇십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많아봐야 5명, 6명, 7명일 테니까. 그래서 머이를 쓴 거야. 자, 가족이 몇 명이 있니? 5명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해하다. 너의 가족은 이해하니? 뭘? 아니지. 자, 왜 꾸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일을 보러 가는 게 D라고 그랬어. 그리고 볼일 보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걸 왜라고 했어. 그래서 왜 꾸에, 꾸에가 뭔데? 고향이야, 고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왜 꾸에를 쓴단 말이야. 니 꾸에라고 쓰지 않아요. 니 꾸에라고 쓰지 않아, 베트남 사람들은. 이건 볼일 보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야, 어떤 곳으로. 그걸 다 끝나면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왜야. 그래서 왜 꾸에 귀향한다. 고향에

돌아간다는 거지. 바우서, 언제 고향 가냐? 이런 얘기. 여기 이제 바우서가 뒤에 있으니까 언제 고향 갔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싱, 이게 태어날 생에서 왔지? 그래서 태어나다, 출생하다 이런 뜻이었어. 남바우니우 몇 년도에 태어났냐? 태어난 해가 몇 년도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똑같아.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6년이라.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단위가 나오고 숫자가 뒤에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고? 2026번째 해, 그한 해를 우리가 2026년도라고 해. 근데 몰라, 지금. 그래서 바우니에오를 쓴 거야. 그래서 바우니에오를 그 자리에, 알면 그 자리에 당연히 그 아는 어휘만 넣어주면 그것이 단문장이 된다고 그랬어. 2026년. 그렇지? 그래서 2026년도에 태어나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자, 반대로. 앞에다가 이걸 썼다. 2026하고 이걸 앞에다 썼다. 남.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 202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2026년 동안 할 때. 전혀 다른 의미야. 자,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랑의 베트남 사람이다. 그렇지? A는 B이다. 너의 가족은 베트남 사람이다. 자, 근데 라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문장 끝에 컷만 붙이지 않고 이렇게 파일을 같이 쓴다. 그래서 A가 B인 것이 맞나요? 이 파일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번. 자, 이제 16번. 16개 중에서 이런 형식의 문항이 한 문항씩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 이제 3회차에서는 16번 문항이죠. 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지? 또 질문하고 답하는 거야. 이런 형태는 어렵지 않은 거야. 자,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겠냐? 지어이, 언니, 누나, 당신은 뭐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어라고 대답을 했네. 아직 못한 거야. 아직 안 했어. 지는 지어 바우서. 자, 바우서가 있어. 언제고 뭐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이야. 후에 대문자로 썼지? 베트남 중부의 대도시지. 대표적인 도시. 후에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A는 B지. A여서 B한다. 이번에 지가 쎄 뭐뭐 할 거야. 후에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이 뭐겠어? 후에 몇 번이나 갔어요? 후에 가본 적 있어요? 아직 나 후에 가본 적이 없어서 요번에 갈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B 봐봐. 나니 후에 바우서지요. 그렇지? 언제고 해봤나요? 언제고 뭐뭐 했어요? 이게 합쳐져서 경험을 물어본다고 그랬지? 해본 적이 있나요? 후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직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요번에 가. 유력해. B. 자, 틱태. 틱은 좋아하다잖아. 태는 소우의 뜻이야. 영어 소우. 그렇게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렇게 좋아. 라는 말이야. 정중하게. 어휴, 엄청 좋겠네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가려고 해, 후에. 엄청 좋겠네요. 지는 뭐뭐예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3일이야. 숫자가 앞에 나왔어. 그럼 기간이라고 그랬지? 3일 동안. 그럼 뭘 물어봤겠어요? 얼마 동안 갑니까? 그럼 3일 동안. 그런 말 아닐까? 자, 여기 보세요. 후에에 있는 거야? 있을 거야? 미래형, 바울로 얼마나 오래? 3일. 맞아떨어지지? A. 그러면서 너는 아니? 이것을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저 어떤 내용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우리 꼭컴 의문문이니까 긍정에 대답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거뻥 해도 되지만 물론 거라고 대답해도 된다고 해서 꼭컴 의문문일 때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요. 여기서부터 후회까지 멋 걸려요. 약 1시간. 물어본 거지. 몇 시간 걸리냐? 얼마나 걸리냐? 후회까지. 자, 한번 C를 볼까요? 네 가는데 뭐뭐로서가 마이바이로서 비행기로서 갈때 어디까지? 후회까지. 멋 바울로 얼마나 오래 걸려? 여기서부터 후회까지 약 1시간 걸려요. 그렇지? 그걸 네가 아니를 물어본 거야. 알아요. 여기서 거기까지 1시간 걸려요. 자, BAC. BAC 여기 있네요. 그렇지? BAC. 어찌 보면 쉬워요. 어찌 보면 아주 쉬운 거에 해당해. 빈칸이 세개 있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볼수 있다. 답을 골라 볼수 있다.

자, 이제 17번. 자, 식사를 하는 거네. 빈칸에 들어갈 말. 아잉, 오빠가. 자, 이 남성, 여성이라고 봤을 때, 오빠가 안 먹었어. 썸. 자,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썸은 끝마치다란 뜻이야. 그런 행위를 끝마치다는 거야. 완료형. 자, 아, 오빠 다 먹었다. 난다 먹었어. 엠, 동생 너 터이 느껴. 뭐뭐라고 느끼냐고 물어본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저는요, 오빠 앞에서 터이 느껴요. 까일람, 매우 까이하다고. 자, 까이는 음식 맛 중에서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음식을 물어본 것 같아. 저는 아유, 아주 까이한데요. 이런 얘기. 자, 띵, 띠엔. 띵은 계산하다란 뜻이야. 그리고 띠엔이 돈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띵, 띠엔 하면 계산하다란 뜻이야. 그리고 쥐어는 완료의 여부지? 계산했니?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머이는 수용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사 다음에 르엇은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머이 할수 있니? 의문이니까, 수용할 수 있니? 아니고, 자, 여기 로이 붐은 한 단어예요. 로이가 배고프다란 뜻이야. 아, 로이 배고프다. 그리고 붐이 배거든? 로이만 써도 돼. 배고프다. 근데 여기 붐 같이 써서 강조해 준 거야. 배가 고프니? 이 음식이 어떻다고 느껴? 저는 느껴요. 까일람하다고. 맞아, 떨어지죠? 유력해. 자, 여기에서 거 있어요. 이게 복수지, 뭐뭐들. 몰라. 그렇기 때문에 z를 써서 무엇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엇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이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A가 파인애플을 사는 가격이에요. 가격을 물어본 거야. 자, 아잉 어이, 아잉아, 형아, 오빠야, 즈어가 파인애플이야. 자, 이 즈어가, 그리고 파인애플 과일이지? 과일류. 동그란 물건은 분류사가 과를 쓴다고 그랬어. 이 파인애플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못과 한 개가 밤의, 자, 30이고 응인 1000이지? 그러니까 3만 동이야. 3만 동. 나태, 태 역시 소우의 뜻이야. 그렇게 나태요? 낫이 뭔데? 비싼 그런 뜻이야. 비싸네요. 자, 당신이 잠자 감가라고 했지? 가격을 감하다. 자, 누구에게? 주어 서술어, 쪼 대상, 대상에게, 대상을 위해서 주어가 서술어 해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나에게, 나를 위해서 감가해주세요. 가격을 깎아주세요. 할인해주세요. 그거, 못주 조금. 예, 네. 웡, 그래요. 내가 잠, 감합니다. 남긴. 자, 5,000. 그치? 5,000동을. 오, 많이 깎아주네. 쪼찌. 역시 주어, 서술어, 쪼, 대상. 당신을, 손님을 위해서. 그렇지?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쪼, 또이. 자, 쪼, 대상. 동사가 나왔을 때는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 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 명사를 주다, 대상에게 주다란 뜻이야. 자, 한개 주세요. 나에게 한개 주세요. 그 내용. 자, 그럼 파인애플 사는 가격이 얼마야? 3만 동이라고 했는데 5천 동 깎아줬지? 2만 5천 동. 2만 5천 동 여기. 1번. 그렇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19번이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거. 자, 한번 선생님이 과감하게 밑줄 친 부분만 해석하고 한번 답을 골라볼게. 다른 거 해석 안 하고, 우리 시간 없다고 치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야. 자, 까오녀? 형용사하고 녀시 나왔다. 이 녀는 뭐였어요? 끝이 티로 끝났네. 한자어인데. 리을 받침. 일자야, 일자. 우리 앞에 나라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었지? 니엇반. 이런 게 있었어. 일본이야, 일본. 자, 똑같은 일이네. 뭐가 달라? 성조가 달라요. 위로 올라가는 성조, 밑에 점 찍은 성조. 그렇지? 똑같은 일이야. 한자어로 온 티, 똑같은 리을 받침, 똑같은 리을 받침이야. 티로 끝났어. 근데 성조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 의미가. 똑같은 일인데, 이건요, 날 일자야.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한 일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최상급. 오직 하나, 최상급. 그래서 가장 형용사들한테.

모든 그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더 형용사하다는 뜻이야.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헌가는 최상급, 가장 뭐뭐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야. 2번. 다른 거 한번 볼까? 다른 거? 자, zot on ao. 이것은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on ao 하다. 매우 on ao 하다. on ao가 한 단어거든. 시끄럽다. 자, 텁은 이 까오의 반대말이야. 까오가 높은 거고 텁은 낮은 거야. 사람에게 쓰면 키가 작은 거. 자, 텁, 헌, 비교급이지? 바로 이런 형태야. 나보다 키가 작다. 아니고 가장 키가 큰 거야. 까오방, 우리 방은 뭐뭐만큼 동급 비교야. 그러니까 서로만큼 키가 크다. 서로 키가 같다라는 거지. 헉, 공부한다는 거지. 조이, 뭘 잘한다는 거야. 헉, 조이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야. 매우 공부를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키가 가장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풀수 있어요. 이렇게.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은 그 부근의 것만 보고도 바로 풀수 있어. 대부분 그래. 대부분.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전체를 해석해 볼게. love이라고 하는 것이 학급, 반, 교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너의 반에서 누가 가장 키가 큰 사람이야? 누가 가장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나의 반에서 수호가 까오녀테. 제일 키가 커. 수호가 까오헌까해. 가장 키가 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짜오가 나왔네. 짜오는 뭔데요? 손주 또는 조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만한 사람이 짜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조카뻘도 될수 있고 손주뻘도 될수 있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뻘이 되면 그게 누가 되겠어요? 손주라고 보는 거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뭐 외삼촌 이런 정도가 되면 조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짜우 너는 뭐뭐니? 이렇게 좀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B가 역시 A에게 자기를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짜오라고 하는 거야. 역시 조카가요, 손주가요.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제가 라우붐. 자, 우리 라우는 아픈데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걸 라우라고 했어.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 아야라고 할때 라우 그런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근데 어디가 아파? 몸이 아파. 몸이 뭔데? 배. 배가 아파. 아픈 거안 좋은 거라서 미를 쓴 거야. 안 좋은 거 당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배가 아파요. 뜨 언제 언제부터? 또이 홈과. 자, 어제라고 그랬지? 어제 저녁부터. 어제 저녁. 자, 저녁이 나왔네. 하루 중에 상 아침 또는 오전 정오 낮 12시 할때 찌어라고 그랬지? 찌어 오후 찌에우. 찌에우. 그리고 또이 저녁이야.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파요. 지금 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자, 뭐라고 물어봤을까? 비람사오테. 어때요? 우리 진료 표현에서 늘 나왔던 표현이죠? 의사 선생님이 흔히 물어봤어. 어디가 불편하냐? 왜 그러냐? 이렇게 평상시와는 달라.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도 의사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야. 만났는데 상태가 안 좋아. 야, 너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태 영어의 so의 뜻이지 그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람사오는 왜 어떻게 뭔가 안 좋은 거야. 너왜 그래? 할 때, 제가요 짜오 제가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파요. 유력한데. 자, 나는 과거형이고 안 먹다 못 나오 어느 음식을 먹었어? 아니고, 우엉은 마시다인데, 우리 투옥이 뭐예요? 약이지, 약. 그래서 약을 복용하다라는 동사로 우엉을 쓴다고 그랬어. 마신다. 약을 복용했니? 완료의 여부지? 아니고, 낸더이. 자, 여기에 이르다, 도착하다라고 그랬어. 망지. 방은 수단, 방법. 무엇으로써 여기에 왔니? 이런 얘기. 역시 아니고. 자, 터이, 봐요, 느껴요, form 나이, 이 방이 대나오, 어떻다고.

느끼니? 역시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번. 자, 여기 홈과 한번 보세요. 홈과가 어제야. 자, 오늘은요. 홈나이지? 홈나이. 홈나이 한 단어로 오늘이야. 홈과는 어제야. 자, 이걸로 봤을 때이 홈이 날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날이야. 자, 이 과는요. 지나가다는 뜻이거든. 지나간 날이야. 지나간 날. 어제. 어? 자, 이런 단어도 있지? 나이 마이. 이건 뭐예요? 한 단어로. 이건 내일이라, 내일. 그러고 보면 오늘과 어제는 홈을 쓰는데 날을 똑같은 날이라도 내일은요. 나이를 쓴다는 거야. 미래의 날은 나이를 쓴다는 거야. 자, 이제 21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건터의 오늘 날씨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전화를 통화하는 거지? 홈나이 오늘 터이 띠엣 한 단어예요. 한자어거든 이것도 역시. 티로 끝났지? 시절이야, 시절. 시절. 근데 의미는요? 의미는 날씨란 뜻이야. 근데 어디에서의 날씨야? 건터. 역시 대문자로 써서 고유명사 지명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주요 이 중앙 직화시 중에 하나지. 건터에서의 날씨가 어떠니라고 지금 물어봤어. 아마 여기가 건터인 것 같아. 여기 맞네요. 자, 여기에서 날씨가 어때? 무어 비가 와요. 자, 그런데 비가 어떻게 와요? 떠하게 온다는 거야. 자, 떠는 뭔데? 원래 큰 그런 뜻이야. 떠라는 게. 그러니까 직역하면 비가 크게 온다. 비가 많이 온다는 표현을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비가 많이 온다. 지금 이제 사파를 이렇게 멋있게 그렸는데 지금 사파가 비가 오고 있죠? 요새 지금 최근 기출을 보면 이렇게 날씨를 물어볼 때 선생님들이 사파를 줘서 설사 지금 이걸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날씨가 지금 이래요 한데 이 표현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 답을 고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문항들이 가끔 보여요. 기출을 보면. 응? 그러니까 혹시 학생들이 지금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유심히 한번 봐봐. 유심히 그 날씨를 사파로 그린 걸 혹시 모르는 경우에 표현. 자, 그러면 날씨가 비가 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 비가 온다. 자, 아직까지 정답에 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 왜냐면 베트남에 보편적으로 눈이 오는 게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베트남의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올 때가 있다고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에 일부 산간지대에서 눈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자, 눈을 뚜엣이라고 했어. 역시 티로 끝났죠? 티로 끝났어. 눈 설자야. 리을만. 리을로 끝나. 예외가 없어요. 한자어에서 온것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눈이라고 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눈이 온다, 눈이 내린다라고 할때 거라고 하는 동사가 함께 쓰여서 거뚜엣 하면 눈이 내린다라는 데 눈이 온다. 자, 그다음에 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해가 난다, 맑다, 날씨가 맑다. 자, 여기에 이런 표현도 있었어. 낭뎁. 우리는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로는 베트남 사람들은 날씨가 오늘 참 좋다라고 할때 쩌이 뎁 이렇게 써요. 뎁은 원래 아름다운 그런 뜻이지 날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낭뎁 날씨가 쩌이가 낭뎁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자주 나와요. 이건 뭘까? 해가 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막 뜨겁게 이렇게 하지 않고 랩하다, 좋다, 적당하다, 화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알면 우리가 답을 고를 때 훨씬 좀 편하겠지. 자, 그래서 21번에 5번이 정답이고, 이제 22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응아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응아이는 우리 날이어서 날. 응이는 쉬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휴일에, 쉬는 날에 뭐냐고 지금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0: 나는 보통 람바잉해. 자, 빈도부사라고 그랬지? 주어, 보통. 주어가 자주, 주어는 항상, 주어는 가끔 서술로 한다.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이런 어순, 그 중에 특응이 온 거야. 보통. 나는 보통 람바잉. 자, 바잉이라고 하는 것이 빵, 떡이란 뜻이에요. 베트남에 여행 간 친구들은 보통 호텔에서 아침 식사로 만미 먹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한글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반미. 할때이 반이 바로 이거야. 바잉이야. 베트남의 떡, 빵, 바게트 빵 같은 거 있죠? 그게 바잉이야. 그래서 빵을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인 게 바로 람이야. 람. 뭐뭐 하다. 우리 숙제하다고 할 때도 람 바이떡이었지? 람 바이떡. 숙제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래서 빵을 만든다. 보통 나는 보통 빵을 만들어. 누구와 함께? M가이와 함께. 자, M은 뭐예요? 동생이지? 그중에서 성별을 구분해 준 거야. 가이는 여자. 그래서 여자 동생, 여동생. 자, 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지요? 그래서 남자 동생이 되겠지. M짜이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뭘 물어봤겠냐 이거야. 너 쉬는 날 보통 뭐 하냐? 이런 여가 시간 보통 뭐 하냐? 나는 보통 여동생과 빵 만들어. 자, 1번, 반, 친구, 너, 보통, 람시, 뭐 하니? 나, 보통, 여동생과 빵 만들어. 그렇지? 아주 유력한데? 뭐이서, 몇 시에, 친구, 너는, 니혹, 공부하러 가? 그 얘기 아니지? 친구, 너는, 람뱅, 빵을 만드네? 근데, 멋, 마올로, 얼마나 오래 걸려? 이런 얘기지. 그 얘기가 아니야. 얼마나 오래 걸리냐 물어본 게 아니야. 자, 이 바울로우는 한 단어로 얼마나 오래란 뜻이고, 이 멋은 원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1번으로 나오는 게 분실하다, 잃어버리다란 뜻이었어. 그래서 뭐 돈을 잃어버린다, 지갑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시간이 나와. 시간을 잃어버린다. 주어가 서술을 하는데 시간을 잃어버린다, 소요된다. 이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자, 그리고 반. 친구, 너는 줌 사용한다는 거지? 번호. DNTY. 전화. 어느 전화번호를 사용하느냐?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마우스. 한 단어로 언제. 언제? 친구, 너는 넨탐 옹바. 자, 할아버지, 할머니지?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탐이 탐방한다. 이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어요. 방문한다는 뜻이야. 방문하러 랜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야. 방문하러 가느냐 오느냐, 그렇지? 언제 조부모님을 방문하러 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일 거야. 보통 너뭐 하냐? 빵 만들어. 이 베트남어는 질문과 답이 이렇게 어순이 일치한다고 했어. 어순이 일치해. 모르니까 이 자리에다가 지금 이것만 넣어준 거야. 뭘 무엇을 하느냐? 빵을 만든다. 이렇게. 자, 23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꼬너이, 꼬나 이렇게 부는 거야. 자, 꼬니 무슨 뜻인데요? 가정에서 자녀지. 그러니까 A가 B를 꼬니라고 불렀을 때는 아빠나 엄마가 되는 거야. 그지? 얘야, 자녀야, 내일 너의 자녀, 너의 학교가 맞도 시작해. T. 시험하는 걸, 시험 보는 걸 시작해. 맞아? 맞네요. 맞아요. 예스의 뜻이라고 그랬어. 예, 맞습니다. 정중하게. 내일 건 제가요. 역시 부모님 앞에서 자기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야. 자녀 제가요. 뭐뭐 할 거예요. 시험 볼 거예요. 새 과목을. 그게 뭐냐? 라 이하야. 띵 비엣, 베트남어. 그리고 또한, 우리 산수라고 그랬지? 산자라고 그랬어. 수학. 그리고 릭스. 뭘까? 과목 중에. 역사, 역사 한자어야 다. 자,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껀 자녀 너틱 좋아해. 헉, 공부하는 거 어떤 과목? 또한 과목을 이거지. 수학 과목 공부하는 거 좋니?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아, 아니네, 아니에요. 자녀 저는요 터이 느껴요. 수학 과목이 매우 거하다고, 매우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나 껀 자녀가 당, 현재 진행형, 꼬강하고 있어요. 자, 주어, 서술어, 그리고 레 동사라고 그랬어. 동사하기 위하여. 주어가 서술어 한다. 동사하기 위하여. 자, 헉소이.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꺼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꺼강이 뭘까?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한다는 뜻이야. 꺼강.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직업은 또 이제 집에서는 아빠잖아요. 못하는 건 괜찮아. 어? 근데 이제 이런 태도를 기대하는 거야. 아, 최선을 다했는데 뭐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열심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빠로서 힘이 나. 선생으로서 힘이 나. 하려고 하는데. 자, 아주 자녀가 아주 지혜로워. 말을 잘했어요. 예. 수학은 어렵지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자, 그러면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빈칸이 아니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대보는 거야. 자, B는 어제 시험을 봤다. 과거형이지? 아니요. 지금 B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험이. 아니야. A는 틱 좋아해. 베트남어 과목 공부하는 걸. A가 누구예요? 지금 아빠 엄마야. 아니야. B는 터이 느껴요.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그렇지? 여기 지금 매우 어렵다고 했어. 유력해. A와 B는 친구야. 꿍물럽. 같은 반. 공부하는, 영어를 공부하는 같은 반 친구야.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호칭으로 봤을 때. 내일 시험을 봐. 하지만 A는 여전히, 자, 준비. 한 단어야. 준비하다. 여기 지금 뭐예요? 찌어는 뭐예요? 찌어가 오면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Z가 부정을 강조해 주는 거지. 전혀. 아직.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아직 여전히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얘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A를 물어보는 거지. A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것은 여기는 지금 지문도 긴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해서 이걸 대보는 거야. 24번.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트 사운드는 뭐예요? 직역을 하면 여섯 번째라는 거지, 트가 몇 번째니까. 근데 요일로 치면요. 일주일 중에 여섯 번째 날. 금요일이라고 그랬어, 금요일. 자, 다음 주 금요일에, 자, 성조 보세요. 철자는 같지만, 여기 지금 성조가 있어. 이건 여섯이라는 뜻이고, 이건 뒤, 다음, 다음 주 여섯 번째 날, 금요일에, M, 동생이 니쌤 봉다. 자, 축구지? 축구를 보러 간다. 누구와? 아인과, 형과, 오빠와. 가능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뭐라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다른 약속이 있지 않다는 거야. 예, 제가 다른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갈 수 있다고 한 거겠지. 자, 그러면 다시 만날 걸 약속해. 너를. 언제? 그날에. 맞네요. 아, 그럼 그날 우리 다시 만나자. 응? 이런 얘기.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실로이, 죄송합니다. 아니고 띠에과,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아니지? 런사우, 다음번으로 두다. 다음번에 하자라고 미룰 때 하는 말. 컴드어, 된다? 컴퓨터 쓰니까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거야. 떤니에는 이건 필연이라고 그랬지? 필연. 당연하다는 뜻이야. 당연히 늑 된다. 다른 약속이 없거든요. 그래, 그날 보자. 유력하지? 5번. 자, 그래서 24번에 5번 정답이고. 자, 25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언니는 누나는 뭐뭐예요? 아니, 나는 그이트엉. 자, 그이는 보내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우측에서 뭔가 편지 보낸다, 우편물, 소포 보낸다고 할 때.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트엉으로 보낸다. 이건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야. 일반 우편으로. 그치? 자, 일반으로 보내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라고 물어봤을 거야. 뭐 특별한 뭐 등기라든지 속달로 보내겠어요? 아니요, 나는 일반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A가 아인이야. 남자인 것 같아, 그 직원이.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손님이, 그러니까 B가 여자 손님이었나 봐. 자, 손님이 느어, 느어는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그런 뜻이거든. 편지를 보내는 거네요. 자, 주어, 서술어, 쪼, 대상. 주어가 대상에게 서술어 하다, 서술어 해주다지 나에게 편지를 주세요. 가져다 주세요. 이런 얘기지. 편지 이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네, 네. 자, 이름이 뭐예요?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아니야. 그건 필요로 해. 자, 이 떠는 분류사였지. 우리 종이 한 장, 두 장 하는 거. 그러니까 몇 장을 필요로 합니까?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 은행 같은 데서 지폐잖아, 지폐. 종이 돈이지. 그래서 얼마짜리 지폐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얼마짜리 지폐. 만약에 이 바우니오가 앞에 온다면 몇 장을 필요로 합니까? 이런 해석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뒤에 왔기 때문에 얼마짜리 그 지폐를 필요로 합니까? 그런 말이 되겠지. 근데 역시 여기서는 아니고, 자, 의사를 만났어요?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이라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만나서 진찰했어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자, 이는 기록하다. 이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 여기까지 하면 완료형인데, 그러니까 질문이지. 기록했어요? 기입했어요? 자, 무언 원하다. 그이.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 마우담. 담보라고 그랬어. 담보. 한자어로. 그래서 등기로 보낸다 할 때 이렇게 표현을 썼어. 등기로 보내길 원해요? 아니요, 나는 보통으로 보낼 거예요. 선생님, 직원. 예, 자, 손님이 편지 이리 주세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자, 그래서 25번에 5번 정답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회차 모의고사까지 봤네요. 이 정도 되면은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어. 이제 점점 10회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점점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우상향. 그렇지? 왜냐하면 틀린 거를 그때그때, 이게 왜 틀렸는지 우리가 계속 지식을, 추가로 투입을 하니까 계속 지식을 쌓아가니까 점점 회차가 지나갈수록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틀린 것만 왜 틀렸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 돼요. 자, 다음은 4회차 모의고사입니다. 4회차 모의고사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숨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26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거는 조금 처음 봤는데 라는 표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법 사항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의 노트나 이런 곳에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3강과 14강의 수능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의 1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뚜후에 오하고 을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뚜흐라고 발음을 하죠. 우 발음이 나는 것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럼 우 발음이 나는 것을 보시면 1번에는 위라고 발음 나죠. 이거는 오하고 유가 결합이 되어 있지만 우가 아니고 위로 발음이 나죠.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2번에 foot이라고 합니다. 2번에 정답이겠죠? foot, 축구라는 단어. 3번엔 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 발음은 나지 않아요. 4번은 오뚜후라고 되는데 이건 오 발음이죠? 주위에라는 뜻이고요. 뉘는 밤이라는 뜻이고요. 5번에 갸또는 케이크, 과자를 말합니다. 오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요. Tu as une bonne pincan pour faire des crêpes? 이라고 합니다. 너 크랩을 만들기 위한 좋은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je le fais avec du chocolat et des fruits 라고 합니다. 응, 나는 그것을 초콜릿과 과일로 만들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초콜릿과 과일로 만든다 라고 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A가 Ça donne envie. 아, 정말 먹고 싶다. Je vais essayer comme ça. 나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말 뭘까요? 초콜릿과 과일로 만든다라고 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에 빠주라간요 페이지죠. 좋은 페이지가 있니? 이상합니다. 그죠? 끈은 줄 또는 꼬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번에 헤세트 요리 방법. 그죠? 요리법이죠?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부화송은 음료. 5번에 붓데이에는 병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흐세뜨라는 단어예요.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수업까지 남은 시간은 이라고 했어요. 얘가 쥐얼레라고 합니다. 쥐얼레는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있느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시계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몇 시야? 라는 거죠. 몇 시니? 라고 했을 때 Il est 8h20, 8시 20분이야. A가 Le cours de maths commence bientôt 라고 하죠. 수학 수업이 곧 시작하겠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20분이에요. 근데 수학 수업이 시작을 한대요. À quelle heure? 몇 시에? 라고 하니까 À 8h30. 8시 30분에 시작을 한대요. On y va? 갈까? B가 Oui. 그래?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럼 남은 시간이 몇 분입니까? 10분이죠? 10분이라는 단어 2번, 디미니트. 정답이죠. 1번에 위네어는 1시간. 3번에 생미니트 5분. 4번에 윈 드미에어 30분. 5번에 앙꺄데어 15분이죠. 꺄는 4분의 1인데 시간에서는 15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업까지 남은 시간. 다음에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오늘 깨주 오조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B가 오조디 메커디 오늘 수요일인데 왜요? 라고 했어요. A가 le professeur a dit que le devoir est à rendre pour quand? 선생님이 언제까지 숙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후 르 왕, 윗, 막스라고 하죠. 3월 28일, 무슨 요일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닷컴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Alors, j'ai encore du jus 라고 했어요. 이틀이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 목, 금, 이틀이 남은 거죠? 이틀이 남았으니까, 정답은 vendredi가 되겠죠. 그죠? 수요일 기준 이틀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Je vais passer un examen d'histoire coréenne cette année. 라고 하죠. cette année 올해. 올해 한국사 시험을 볼 거야. B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가 Je vais le passer en octobre. 나는 10월에 그것을 볼 거야. 그게 뭐죠? 시험이죠. 똑같은 한국사 시험을 볼 거다. 비가 1등.

했을 때 encore 3 mois. 너는 아직 3달이 남았네. Bon courage, 힘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자, 이번 올해 한국사 시험이 있어. 라고 하니까 비가 세 껌? 언젠데? 라고 하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0월에 보려고. 그죠? 비는 쥐연의 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상태에 있어서 너 지금 어디까지 했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니? 요런 거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아닙니다. 10번은 depuis combien de temps 언제부터? 라는 뜻이죠. 아니고요. 2번, tu le passes en quel mois? 너는 몇 월에 그것을 볼 거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정답이 되겠죠. A와 D.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시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런 문제는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등장인물이 다 이제 5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5명이 막 이렇게 막 내용을 막 뒤죽박죽 섞어놔요.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 체크해 가시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Dites, quelle est votre saison préférée et pourquoi? 라고 하죠.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과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선호하는 계절과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레오는 l'hiver 그래요. 겨울입니다. Mon anniversaire est en décembre. 저의 생일이 12월이거든요. 마리는 l'été래요. 마리, 저는 여름이에요. Parce que j'ai de longues vacances. 왜냐하면 긴 휴가가 있기 때문이죠. Luigun, moi, j'aime toutes les saisons. 저는 모든 계절을 다 좋아해요. 진아는 moi aussi, j'aime l'hiver, j'adore la neige. 저 역시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저는 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귀염은요? Moi, c'est le printemps et l'automne. 저는 봄하고 가을을 좋아해요. Il ne fait ni trop chaud, ni trop froid.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부터. 레오의 생일은 7월이다라고 했어요. 레오의 생일은요, 12월이에요. 아니죠. 마리는 겨울을 좋아한대요. 마리는 여름을 좋아해요. 그죠? 릭은 모든 계절을 다 좋아해요. 맞죠? 뚜뚜 레세종.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진아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한대요. 눈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5번. 귀염은 봄과 겨울을 좋아한다. 봄은 맞지만 겨울이 아니라 가을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리금 모든 계절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7번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지 뭐 말했던지 뭐라고 하니까 비가 c'est du 29 juillet au 1er août라고 하죠.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래요. To A, B 그럼 A부터 B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봤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얘가 Donc, tu passes tes examens pendant 4 jours. 아, 그러니까 너는 4일 동안 시험을 보는구나. 라고 했어요. 29, 30, 31일, 1일이니까. 비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J'ai aussi un examen le mercredi du août라고 합니다. 8월 2일 시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얘가 다까 알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비가 본 이대. 좋은 생각이다. On se voit quelle heure? 라고 하죠. 몇 시에 우리 만날까?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A가 En fait, j'ai oublié un jour라고 합니다. 사실 하루를 잊어버렸네? 라고 하죠. 하루를 잊어버린 건 뭐예요? 여기 앞에 쓰면 되겠죠. 8월 2일도 시험이 또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게 제일 적합하겠죠. 그죠? 하루 잊어버렸다. 8월 2일 날 시험이 있었네.
그러니까 요건 해결됐고.

있고요. B, tu connais les dates des examens? 너 시험 기간, 시험 날짜를 알고 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험 날짜 알아? 라고 하니까 B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야 라고 대답을 했겠죠. 첫 번째 문장 B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까요? C, on prépare des examens ensemble demain? 이라고 합니다. 내일 우리 시험 준비 같이 할까?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할까? 라고 하니까 B가 좋은 생각인데? 몇 시에 볼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B, A, C의 순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 A, C의 순서는 2번이 정답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빈칸 채우는 거는요, 이렇게 제일 앞에 빈칸이 있으면 조금 당황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뒤에 또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우에스트 프랑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에스트 프랑스 est un quotidien français. 우에스트 프랑스는요, 프랑스의 일간지예요. Il a vu le jour en 1944. 그것은 1944년에 이제 발간이 된 거고요. 그리고 Songe siège se trouve à Rennes, une ville de l'ouest de la France. 그것의 본사는요, 렌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 프랑스의 서쪽에 있는 도시래요. On lit ce journal surtout dans l'ouest de la France. 이 신문을 특히 프랑스의 서쪽에서 많이 읽습니다. 서쪽 지방에서 많이 읽는다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이제 La Bretagne, la région du Pays de la Loire et une partie de la Normandie라고 나오죠. 브르타뉴하고요, 페이 드라 루아르 지역이랑 그 다음에 노르망디의 일부분에서 많이 읽습니다. On peut aussi le lire à Paris. 파리에서도 역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dans d'autres villes, 다른 도시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Il est possible de le lire en ligne라고 하죠. En ligne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이해한 거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본사가 프랑스의 서부에 있다라고 했어요. Son siège à Rennes, 프랑스의 서쪽 지역에 있는 거 맞죠? 1번 정답입니다. 헨리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라고 했는데요. 뭐 가장 많이 읽힌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1944년에 파리에서 발간됐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온라인으로는 아직 읽을 수 없다는데 읽을 수 있다라고 나왔죠. 페이 드라 루아르 지역에서는 읽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읽혀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8번에는 정답 1번입니다. 이때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일간지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보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시고 이제 이걸 한번 다 프랑스어 버전으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8번에는 1번이었고요. 이제 9번 갑니다. 스위드 우웨스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스위드 우웨스트는 남서 쪽이라는 뜻이죠. 남쪽과 서쪽이라는 단어예요.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볼게요. Jacques Lemoine a fait naître Suisse Ouest en 1944라고 되어 있어요. 1944년에 Jacques Lemoine이 Suisse Ouest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이 신문은 Ce journal vend environ 2100 exemplaires chaque jour라고 나오죠. 매일매일 20만 부의 신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Il y a des pages spéciales, 특별 그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 면이 있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Pour chaque département de la Nouvelle-Aquitaine. 그 Nouvelle-Aquitaine 그각 도에 특별 지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Nouvelle-Aquitaine의 그 각각의 도를 예를 들면은 Comme la Gironde, la Gironde라든가 아니면 Les Landes et les Pyrénées Atlantiques 이러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한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Nouvelle Aquitaine의 그각 도에 대한 특별 지면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Jacques Le Moyne이 창간했다라고 했는데 맞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왔습니다. A 맞고요. 일주일에 20만 부가 판매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아니죠. 샤크 주고 매일매일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대에 관한 특별한 지면이 있다. 맞아요. 그렇죠. 특별 지면이 있다. 그다음에 누벨 아키텐네는 피레네 아틀란티크의 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벨 아키텐네의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속하는 거죠.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A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이 아니죠. 9번은 정답 2번이 되겠어요. 네, 계속 신문에 대한 그런 내용을 8번과 9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10번부터 이제 문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A는 aujourd'hui, je n'ai rien mangé 라고 했어요. 오늘 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라고 해요. B가 moi non plus 라고 합니다. moi non plus 라고 대답을 한 거는 이제 앞에 부정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나 역시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나도 안 먹었어 라고 하면서 j'ai faim 대답하죠. 배고파라고 하는데 여기 느낌표가 있어요. 이제 감탄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느낌표와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1번에 깨흐는 이제 왜냐하면 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맞지 않아요? 깰이라고 했는데 깰은 물론 감탄문을 이끌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갖추어져 있는 문장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깰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3번의 그, 드도 마찬가지예요. 드 다음에 문장이 안 나오고 명사가 나오죠. 4번 꽁비엥 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꽁비엥 드는 문장을 이끌 수가 없죠. 자, 5번 깨스크가 나오는데요. 깨스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써서 느낌표 붙여가지고요. 감탄문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기억나실 거예요. 10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감탄문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고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번을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요. 틀린 게 없어 보여요.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볼게요. 1번에 니 바빠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지 마라고 하죠. 거기에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 와처럼 띠 바에서 바는 명령문으로 만들 때 우리가 s를 생략한다라고 그랬죠. es로 끝나는 경우에도 s를 생략하고요. y의 경우에도 s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s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얘를 빼야 되죠. 그래서 1번은 s를 빼야지 맞는 거고요. 2번은 c'est que je t'aime.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알아라.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알아야 된다.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부와 동사의 2인칭 단수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 명령형, 특별한 좀 명령형이 있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사부와는 사쉬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3번에 ne m'en veux pas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3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4번에 faites le maintenant 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 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 해라 라고 할때 faites 요렇게 쓰는 것은 아까 es로 끝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이 es로 끝날 때 s를 생략하는 거는요. 요건 2인칭 단수인 경우에를 말하는 거죠. 2인칭 단수인 경우에 es로 끝나면 s를 생략하는 거지만 이 fact의 요것은 2인칭 단수가 아니고요. 부에 해당하는 거, 복수에 해당하는 것의 변화형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s를 생략하시면 안 되겠죠. 얘는 s를 다시 붙여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고요. 5번에 prête-moi ton stylo라고 했어요. 너의 펜을 나한테 빌려줘라라고 했는데 나한테 빌려줘라고 했을 때 그때는 2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때 es의 s는 요거는 생략해야 되는 거죠. 주어가 달라요. 4번하고 5번 주어가 달라요. 4번 s를 붙여야 되는 거, 5번 s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도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잘 알아두시고요.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쓱 보면은 답이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돈을 르 무아 나에게 그것을 줘라고 했어요. 그럼 긍정 명령문일 때 우리가 직접 목적보하고 간접 목적보가 있을 때 그것의 위치는요. 동사 나오고 그다음 직목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감목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 그것을 직목이 나왔고요. 감목이 나왔죠. 순서대로 나왔죠. 그래서 A는 맞는 문장. B번, 수아 으고 메자미라고 했어요. 행복해져라, 내 친구들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에트르 동사의 특별한 명령형을 잘 따르고 있지만 대상이 지금 메자미라고 해서 복수잖아요. 모나미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2인칭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죠. 그럼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매점이 복수이기 때문에요. 수화로 쓰시면 안 되고, 수화 예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나의 친구들 행복해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10번에 늦바멍숑 토빅드라고 하죠. 너무 빨리 먹지 마라고 하는데요. 늦바가 동사 앞에 저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에는요. 늦바 뒤에 부정법과 동사 원형을 부정을 할 때는 저렇게 느와 빠가 붙어서 부정을 할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빠가 뒤로 가야겠죠. 요렇게. 그래서 늦멍숑 빠 토빅드가 돼야지 너무 빨리 먹지 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1번이에요. A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다시 새로운 문제 1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철자 문제입니다. 철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읽었을 때 아무런 오류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프랑스어의 그 철자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발음이 나지 않는 철자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합니다. 이건 역시 조금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볼게요. A는 일 몽슈 데 바게뜨라고 하죠. 바게뜨는 이렇게 쓰죠. 그들은 바게뜨를 먹는다. B는 tu as bu un verre d'eau? 너는 물한 잔을 마셨니? 라고 해요. 한 잔이라고 할때 우리가 verre를 쓰는데요. B번의 verre는 올바르게 철자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B가 올바른 철자이고요. C번의 elle ne veut pas de banane라고 하는데 바나나의 철자는요. banane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겁니다. 복수면 뭐 이렇게 쓰겠죠. D번의 don ne moi ton adresse email 나에게 너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줘라고 하는데 주소라고 했을 때는요. 영어와 다르게 프랑스어는 대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를 하나 지워야지 맞아요. 2번은 J'ai vu un accident devant chez moi. 난 우리 집 앞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봤다. 사고를 봤다라고 하죠. 사고라는 것은요, accident이죠. 쇠가 두 개여야 되고요, 대가 하나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쇠가 하나고 대가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은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철자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읽었을 때 아무런 뭐라 해야 되죠? 불편한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자가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동사가 5개가 나오죠? 일 동사 le bras de Bernard. 그는 베르나르의 팔을 뭐뭐 했대요. 이번에는 맞어요. 빈칸 le métro pour y aller. 나의 언니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뭐뭐 한대요. 세 번째 문장은 elle pincan des légumes pour déjeuner. 그녀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야채를 뭐뭐 한대요. 자, 그럼 들어가 있는 거 뭘까요? 2번, 1번, 두화는 드부와 뭐뭐 해야만 하다라는 거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럼 말이 좀안 되죠? 그죠? 팔을 해야만 한다? 지하철을 해야만 한다? 말이 안 됩니다. 1번 아니겠죠?
입안에 멍쥐라고 나오는데 멍쥐는 멍쥐, 먹다라는 동사잖아요. 먹다라는 동사는 세 번째 문장은 맞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상하죠. 지하철을 먹을 수 없죠. 아닙니다. 3번에 펑이라고 나오는데 펑은 팔을 잡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먹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떠한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는 메그나가의 팔을 잡는다. 나의 언니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탄다. 그녀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야채를 먹는다. 그죠? 4번에 꺼내는 꺼네트, 알다라는 뜻이고요. 5번에 꽁스트리흐, 건설하다. 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펑도 동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뜻을 체크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애가 Bonjour, je peux vous aider?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B가 위, 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A가 Voilà, Madame, autre chose 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요? 라고 물어보죠. B가 Non, merci,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요? 라고 물어보고 Madame 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물건을 지금 뭔가를 사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 A의 경우에는요, 판매원이 되겠어요. 상인의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B는 손님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면 A가 똑같이 상인이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거고 손님이 네, 저는 뭐뭐뭐뭐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른 것은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화가 끝나겠죠. 골라볼까요? 1번, 전에 plusieurs. 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2번, je sais bien conduire. 나는 운전을 할줄 안다. 아닙니다. 3번, je suis en pleine forme. 저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아니죠? 4번, je voudrais 1 kg de tomate. 저 토마토 1kg 사려고 합니다. 토마토 1kg 원해요. 이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je vais revenir la prochaine fois.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은요, 물건을 사고 팔때 나오는 그런 문장은요, 누가 손님이고 누가 판매원인지, 그리고 할수 있는 대사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 정답을 올바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Voilà une nouvelle robe, elle vous plaît 라고 하죠. 새로운 원피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실까요? 라고 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B가 위, 네, 왜냐면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B가, 그랬더니 A가 55유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가격을 물어봤겠죠?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1번에 세 콤비앙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정답 1번이 되겠죠? 2번 사무바 비앙이라고 합니다. 사무바 비앙은 나한테 잘 어울려요? 라는 뜻이죠. 나한테 잘 어울려요? 라고 했는데 55유로요? 이렇게 대답 안 하죠? 네, 3번 콤비앙 에뜨부 몇 분이신가요? 이건 인원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꽁비행은 참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인원수, 뭐 가격이라든지 어떠한 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날짜도 나타낼 수 있고요. 4번 세트 호브 에코몽 이 치마는 어떻죠? 어떤 모양이죠? 어떤 색깔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콤비앤 드 호브 아베브 몇 개의 원피스를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콤비앤이 들어가 있는 보기가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각각의 쓰임을 잘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Je vais prendre du cahier avec ces crayons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연필이랑 같이 노트 두 권을 사려고 합니다.

나살 거예요. 라고 하니까 비가요. Je suis désolé. 죄송합니다. Il n'y a plus qu'un seul cahier 라고 하죠. 르 플리크 더 이상 뭐뭐밖에 없다. 노트가 한 권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네파크 하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비가 비언스 물론이죠. Vous pouvez payer comme vous voulez. 원하신다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뭐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자, 한 권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1번은 주브 두아 꽁비앙.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라고 했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라고 했는데, 비가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어색하죠? 1번 어색합니다. 2번에 vous payez du cahier. 두 개의 노트를 계산하시겠어요? 아니요, 노트 한 권밖에 또 없다 그랬죠? 3번, je peux acheter des crayons? 제가 연필을 살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미 앞에다 내용이 끝난 거죠. 연필과 함께 산다고 했죠. 4번, vous acceptez la carte bleue? 카드를 받으시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이죠. 원하시는 대로 계산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Pouvez-vous me donner des crayons? 저한테 연필을 주실 수 있나요?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불할 때 카드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대사였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Cette jupe, 이 치마 뭐뭐뭐 라고 물어봐요. 비가. Elle coûte 30 euros, madame. 300유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coûte라는 동사 가격을 나타낼 때쓸수 있죠. 30유로. 30유로입니다. 얘가 le prix me semble très bien. 가격이 저한테 뭐 굉장히 좋네요. 비가 bien sûr, 물론이죠. Vous souhaitez la prendre. 이거를 그러면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비가 가격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30유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얼마인가요? 그걸 물어보면 되겠죠. A는요, elle est en quoi라고 했어요. 이때 엉은요, 어떤 재료가 뒤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번은 들어갈 수 없겠죠? B번에 quel est le prix 얼마인가요? 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B번 맞아요. C번은 elle me va bien? 그것이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이것도 어색하죠? D번 elle coûte combien? 얼마인가요? 가격을 물어보죠. 맞아요. 그래서 B하고 D가 들어가겠죠. B, D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5번에 이어서. 자, 여러분들이 정답이 B하고 D다라고 해서 A하고 C를 이제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7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Bonjour, monsieur, vous désirez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님, 뭘 원하시나요? B가 je vais prendre un café. 저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A가 voilà라고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네, 위 부잡에 네 croissant? 네, croissant 있나요? 그러니까 désolé, il n'y en a plus.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없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커피를 지금 줬어요. A가 커피를 주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croissant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1번을 넣으면요. Ce n'est pas cher. 비싸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네, croissant 있나요? 아니죠. Pouvez-vous 했을 때한번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3번, Vous avez des boissons? 음료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음료 있으신가요? 네, 크루아상 있나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아니고요. 4번, Vous voulez autre chose? 다른 것뭐 원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네, 크루아상 있나요? 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Je pourrais vous donner l'addition 이라고 했어요. 제가 당신한테 계산서를 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이제 문화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졸레 누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념합니다. 아리베는 이제 도착이라는 뜻이지만요. 이게 와인이 그날 딱 나오는 거거든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나온 날을 막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때 같이 나옵니다. 수주글라 오너똥. 이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Le Beaujolais Nouveau est arrivé. Beaujolais Nouveau가 나왔어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써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Certains vins jaunes et légers. 그리고 이것은요, 그 숙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어린 와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숙성되지 않은 그런 가벼운 와인입니다. Il a un goût de fruits rouges. 그건 적색, 빨간색 과일의 맛이 납니다. 예를 들면, comme la fraise et la cerise. 딸기나 체리와 같은 그런 빨간색 과일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Pendant la fête, 축제 기간 동안에요, on boit souvent avec des amis et en famille autour d'un repas. 맛있는 음식과 함께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이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de la musique et on danse. 그리고 음악과 함께 또 마시고요. 또 사람들은 또 춤을 춥니다. C'est une fête joyeuse et connue en France. 프랑스에서 굉장히 즐기는 축제이면서 유명한 축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알맞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 딸기와 체리로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딸기와 체리의 그런 맛이 난다라고 했지. 그걸 만든다. 아니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맞아요.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3번 축제에는 음악과 춤이 있다. 맞죠? D번 11월 내내 즐기는 축제다. 아니에요. 셋째 주 목요일에 나와요. B하고 C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빛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Chaque année en décembre, il y a la fête des lumières à Lyon. 해마다 12월에요. 리옹에 빛 축제가 있대요. Cette fête commence le 8 décembre. 이 축제는 12월 8일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elle permet aux gens de s'amuser pendant 4 jours. 4일 동안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즐기게 됩니다. Cette fête est une tradition ancienne. 이 축제는요, 오랜 역사가 아니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입니다. On a commencé à faire cette fête pour dire merci à la Vierge Marie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 축제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그 마리, 성모 마리아라고 지금 나오죠?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Aujourd'hui, 오늘날, pendant ces 4 jours, 이 4일 동안에 La ville de Lyon, 리옹 도시는요, est magnifique grâce aux lumières. 빛들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Il y en a beaucoup dans les rues et sur les immeubles. 거리와 건물에서요, 빛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명들이 많이 비친다는 얘기죠? 들이 많아요. Des artistes du partout dans le monde viennent à Lyon pour présenter leurs spectacles de lumière. 그러죠. 세계에서 그 예술가들이 세계 도처의 예술가들이요 리옹에 온대요. 이러한 빛의 공연을 이제 전시하기 위해서 온대요. Beaucoup de touristes, 많은 관광객들이요 visit la ville 이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Prendre part à. Prendre part à 그러면 참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여하기 위해서, 이 멋진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거 볼까요? 축제는 8일 동안 진행된다라고 했는데요. 4일이라고 했죠, 아까. 오래된 전통을 가진 축제다. 맞아요. 2번. 정답이죠? 3번. 빛의 축제는 예술가들을 위해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모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 맥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5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행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이제 문법 문제가 되겠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Le professeur a demandé à tous ses amis, à tous ses élèves s'ils comprenaient 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나 해뽕쥐라고 대답을 합니다. 빈칸 나 해뽕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느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고르면 되겠어요. 보기 중에서. 그러면 볼게요. A에서 옥양이 나오죠? 그러면 옥양이 나 해봉지 그러면 그 어떠한 학생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죠. A번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백손 나 해봉지라고 했는데요.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너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에 please는 몇몇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뒤번에 깔깡은 누군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옥경하고 백손느가 너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정 표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부정 대명사인 A와 B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발에 배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는 Je voudrais 빈칸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정보를 원한대요. 어떠한 정보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information 앞에 쓰이니까. 두 번째, Victor. Tu as 빈칸 à me dire 라고 했습니다. Victor, 너는 나한테 말할 뭐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죠. 세 번째는 maintenant, 지금, boire de l'eau. 물을 마셔요. Mais d'autres prennent du café.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대요. boire하고 prennent을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를 보시고 주어가 복수.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보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A번 certain, B quelque, C번 quelque chose가 나오죠. 그럼 어떠한 정보, 몇 개의 몇몇 정보를 원한다라고 할때 들어갈 수 있는 거? B번이죠. quelque. 몇몇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에게 말할 무언가라고 해서 이거는 아부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할 어떤 것, 어떠한 것이라고 쓸수 있는 것은 quelque chose죠. 뭐뭐인 것. 그죠? 그래서 quelque chose. quelque chose 아 동사 원형. 그러면 동사할 무엇이라는 뜻이죠. 네, maintenant, certains boivent de l'eau. 시작되는 대명사일 때 복수로 이렇게 쓰죠.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작되는 뒤에 도트와 함께 쓰여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라고 할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깰끄 깰끄쇼즈 시작된 순서니까요. 깰끄 깰끄쇼즈 시작된 B C A의 순서가 올바른 순서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 형용사하고 부정 대명사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부정 형용사하고 부정 대명사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두 개를 동시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부정 형용사하고 부정 대명사는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그만큼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12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Il ne nous parle de rien 이라고 나옵니다. 희행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느와 함께 쓰여서 부정을 이끌 수가 있죠. 느, 희양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느, 희행이라고 해서 빠글르 뒤에 쓰이는 거 올바르게 쓰이고 있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B번 볼게요. 백소는 노트크 투아 느비앙이라고 합니다. 백소는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제에서 또 봤듯이 느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느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끊으면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도터 끝 뚜아 그러면 너를 제외한 다른 그 누군가. 그죠? 너를 제외한 그 다른 누군가. 그 누구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만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뚜아가 왔잖아요. 우리 광세형 인칭 대명사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먼 과거 같지만 앞부분이었기 때문에 광세형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쓰는 규칙이 있었어요. 뭐 OC 앞에 써야 되고, 그래서 무아 OC 써야 되고, 끄 뒤에도 쓸 수가 있죠. 비교급에서의 끄도 있지만 이렇게 도트 끄 뚜아처럼 저렇게 끄 다음에 또 뚜아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제외한 그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옳은 문장이죠. 백소는 저렇게 단독으로 앞에 문장에서 이렇게 백을 대문자로 해가지고 문장에서 주어로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백소나 비슷하게 플리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앞에 뭔가 한정사가 없이 그냥 단독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10번은 오케아누스 앞에 꽁듀이 라 와쥬라고 나와 있는데요. 꽁듀이는 운전하다라는 뜻이죠. 오갱도 느와 함께 부정을 이끌 수 있죠. 그래서 오갱 쓰이고 느 해가지고 부정이에요. 이럴 때는 빠를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느사베 꽁듀이 라 와쥬 그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운전할 줄 모른다. 몰랐다라는 거죠. 과거로 쓰여져 있으니까. 사부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동사 원형을 할수 있다, 할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저 차를 운전할 수가 없다, 운전할 줄 모른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르게 쓰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올바르게 쓰고 있습니다. 12번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뭐 문장이 보기가 다 정답인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또다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또 앞에 부분도 잊어버렸던 거 함께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1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화양의 상호작용 필수 개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기후변화의 영향, 주로 이제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내용 해보고,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은 뭐냐면 지구온난화를 다뤄요. 지구온난화를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를 설명하기 위한 온실효과를 좀 많이 다룬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태양복사에너지의 유입에너지 뭐 또는 흡수에너지와 지구복사에너지의 방출에너지가 같은 상태. 결과로 봤을 땐 이런 겁니다. 태양복사에너지가 들어오죠. 들어온 것만큼 지구복사에너지가 나간다.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 그래서 복사에너지가 들어오고 복사에너지가 나가는데 그 양이 같기 때문에 복사평형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구 표면이 있고요.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태양복사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태양복사에너지가 들어와요. 들어온 것만큼 지구복사에너지가 나간다. 지구복사에너지가 나간다. 자, 여기서의 기본 원리는 태양복사에너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구를 가열해요. 지구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것만큼 지구복사에너지 방출.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같아요. 그래서 복사평형. 이게 지구 대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지구는 그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질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조금 간단하게 좀 과하게 비유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표면이 가열이 되겠죠? 가열된 것만큼 지구 표면도 에너지를 방출. 그럼 이 방출된 에너지가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좋은데 들어올 때 에너지와 다르게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의 빛. 그런데 이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는 지구 대기의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복사, 나가는 요 복사가 지구 대기의 한번 흡수.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 이 에너지에서 지구 표면 다시 가열되죠? 다시 뜨거워지죠? 지구 표면 다시 에너지 방출. 그러면 이 방출된 적외선의 복사가 지구 대기 다시 흡수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 이러한 과정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된다. 즉,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구 대기,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지구 대기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면서부터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할 때 이걸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구체적인 좀 수치를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 강의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다. 지구 대기는 적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온실효과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온실효과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이 온실효과를 우리가 보온효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보온효과. 만약에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지구의 온도, 평균 온도는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 한 15도에서 17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하, 0도보다 이하라고. 근데 지구가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 온실효과는 일종의 보온효과이기 때문에 충분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사실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온실효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 온실효과가 더 극대화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구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대기를 갖게 됨으로 하여금 지구 표면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에너지가 그냥 나가지 않고 지구 대기에 오랫동안 갇히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되돌아오고 다시 갇히면서 되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구가 온실기체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지구 대기와 지구 표면 안에서 상호작용이 많아집니다. 상호작용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커진다. 온실효과가 커진다라고 보는 거고 이 온실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맥락 아셨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요. 100만 원을 맡겼어요. 맡기자마자 바로 찾아요. 100만 원 맡기고 100만 원 바로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남는 게 거의 없겠지. 근데 100만 원을 맡기고 오랫동안 뒀어. 예, 채놨어. 오랫동안 뒀어. 그 다음에 찾으면 100만 원을 찾았는데 남는 게 있지. 통장에.

뭐가 남아요? 이자가 남지. 즉,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들어오고 바로 나가지 않고 지구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남는 이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 이자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약간 문학적으로 가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를 막 형성을 합니다. 서로 어떠한 감정적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좀 있어. 상호작용이 좀 있어. 그러면 둘 사이 상호작용이 있으면서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고 정이 쌓이지. 그 정이 바로 이런 지구와 어떤 이 지구 대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온도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정하면 약간 따뜻한 거잖아. 상호작용이 많다? 정이 쌓인다? 따뜻해진다. 관계가. 아셨죠? 그런 느낌으로 보죠.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 대기에 의한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효과.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보온 효과가 커지는 거고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데 온실효과는 사실 지구에서의 생명체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 문제는 온실일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효과가 더 커지면서 뜨거워지는 게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 아셨죠?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관계가 온실효과에서 나타나는 어떤 차이라는 거죠. 아셨죠? 실제로 만약에 이 온실효과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열수집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열수집 평형과 그래서 이 열수집 평형과 관련해서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 들어오고 나가는 이 평형 관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에너지에 나가는 관계를 직접 계산할 수가 있니? 그다음에 이 에너지가 나가고 그 들어오는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온실 기체가 있으면 그 온실 기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더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겠니?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실제로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지구의 열수집 평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에너지 평형으로 생각하시면 돼. 평형이라고 하는 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은 거지.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같다. 이게 대전제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요. 끝이죠. 그런데 지구가 대기를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들어왔다가 다시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를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의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남는다? 에너지가 남는 게 보온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가 남는 걸 온실효과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고 이 에너지가 남는 요 관계를 따질 때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봐야 된다.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어요. 100이 들어왔는데 30이 반사된 거야. 그럼 실제 지구에 흡수된 건 70이지. 그럼 70만큼 지구가 흡수했으니까 70만큼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지. 내보내는 거. 즉, 지구가 흡수한 거 70이고요. 지구가 방출하는 거 70이야. 에너지 평형. 이러한 평형 관점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표면 볼게요. 표면. 지구 표면. 태양 복사 에너지 45 흡수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대기가 준 에너지 88을 흡수했어.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했냐면 133을 흡수한 거야. 그런데 지구의 표면이 내보낸 에너지 얼마? 133. 그러니까 지구 표면도 에너지 평형 상태라는 거지. 항상 평형 관점에서. 133, 133. 이상한 거지.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이 45의 에너지를 줬는데 어떻게 지구 표면은 133이나 흡수할 수가 있는 거지? 온실효과 때문에 이자가 남는다고. 그 이자가 이거라는 거지. 관계 때문에. 정이 남았다고.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기 볼게요. 대기가 흡수한 거 얼마예요? 154를 흡수한 거고 대기가 내보내는 거. 우주로 내보낸 거, 지표면으로 내보낸 거 합치면 154. 역시나 대기도 에너지 평형 상태. 태양이 25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이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야? 상호작용에 의해서 쌓였다고 에너지가. 아셨죠? 이렇게 볼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열수지 또는 지구 온난화 또는 온실효과 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럼 이 에너지 평형과 관련해서 수치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아셨죠? 요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 지구 온난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현재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일체 배출, 그거에 의한 온실료가 증가.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씩 축적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자료를 보면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하면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 지금 상승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볼게요. 온실기체 증가만 고려하면, 온실기체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

상승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태양 활동, 화산 활동, 인간에 의한 활동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관측 기온이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 아셨죠? 그럼 실제 관측 기온이 이걸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온도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은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 기체 증가로 우리가 보는 게이 자료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지구는 뭐 하고 있다?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결과는 기상 이변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기후 변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죠?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해수 자체가 열팽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위도 지역에 있는 뭐 대륙 빙하가 녹아서 물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바닷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기후대가 바뀔 수가 있고요.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료 해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잘 보고 찾아주면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요 필수 개념들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할 텐데요. 역시나 문제풀이 앞서서 선생님이 체크한 문항 봐야 되겠죠? 용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문항에서 선생님이 체크한 문항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10번, 16번인데,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엘니뇨와 라니냐,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인. 특히나 엘니뇨와 라니냐는 평상시 적도태평양 또는 열대태평양 해역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엘니뇨 라니냐 시 편차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기후변화 요인에 있어서는 외적 요인,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그 다음에 기울기,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심률 변화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 문항이 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북반구라고 했어요? 그럼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바람 방향은 요거인 거고,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에크만 수송은 이렇게. 그럼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서 표층수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니까 밑에 있는 찬물 올라오겠네. 아, 여기 용승이 일어나겠구나. 용승. 이렇게 됐죠? 자,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동풍이 불고 있어. 불어 오는 쪽의 이름이니까 남동풍 불고 있습니다. 맞죠? 표층에서는 비읍 방향으로 이동한다. 니은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너 틀렸네. 연안에선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 올라오겠죠?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의 특징, 영향염이 공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찬물이 올라오니까 대기가 냉각이 되면서 안정한 상태. 요거 고려하시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풀었고요. 그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저기압성 바람과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때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북반구라고 얘기했어. 북반구. 북반구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저기압성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고기압성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자, 자료를 봤더니 표층 해수가 발산을 한대,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고 있대. 아, 너 용승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표층 해수가 수렴을 한대. 수렴을 했더니 밑으로 가라앉는 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럼 너 침강하는 거구나. 됐죠? 자, 침강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고기압성 회전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쌓여요. 쌓이면 두꺼워지겠지? 두꺼워지면 가라앉는 물의 흐름 생긴다. 침강. 됐죠? 자, 지금 여기는 어떤 상태? 저기압에서 저기압성 바람. 시계 반대 방향에 바람이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즉, 해수가 쫙 퍼집니다. 그럼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뭐가? 용승. 됐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너는 저기압성 회전. 너는 고기압성 회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가는 저기압성 바람이 불 때의 모습이다. 저기압성이 아니라 고기압성이구나. 나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찬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온약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온약층은 우리가 그냥 찬 해수층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대기와 해양 파트에서 문제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온약층은 찬 해수가 나타나는 층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셨죠? 자, 나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용

층과 층간에 의한 수온 변화만을 고려할 때 A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조건을 보시면 발문 조건에 단 A해역에서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나기 전에 가와 나의 표층 수온은 동일하대. 그럼 얘는 용승이 일어나니까 찬물이 올라오니까 수온이 내려가겠지. 그죠? 얘는 따뜻한 물이, 위에 있는 따뜻한 물이 모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얘가 수온이 더 낮겠지. 그러면 A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얘가 더 수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보면 자 3번 적도 용승인데요. 자 그림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적도 부근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지표 부근 바람인 기역과 니은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적도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적도. 자 적도 0도. 그 다음에 30도 N. 그 다음에 30도 S.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북동무역풍이 불어요. 여기는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둘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그죠? 요거에 의해서 표층에서 갑니다. 표층에서는 에크만 수송. 북반구는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바람의 왼쪽 직각 방향. 즉, 얘네들이 해수를 동풍이기 때문에 약간 동해서 서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는 가운데 벌어지면서 발산을 시킨다는 거지. 발산을 시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용승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이런 걸 적도 용승이라는 거지. 즉, 여기서 적도 용승이 일어난다. 됐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셉니다. 무역풍이 세면, 무역풍이 세지면, 에크만 수송도 세지고, 적도 용승도 더 강화된다. 그래서, 사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 세죠. 무역풍 세면,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으로 따뜻한 물을 많이 쌓아놔. 그러니까, 이쪽에 찬물이 많아져서, 수온이 내려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무역풍이 세죠? 에크만 수송이 세. 그래서, 적도 용승 잘 일어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수온이 내려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의 경우. 아셨죠? 자, 기역이 부는 곳은 북반구이다. 자, 바람이 불고요. 바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북반구. 맞고요. 니은에 의해 표층의 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니은에 의해 표층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합니까? 지금 니은에 의해서 표층의 수는 어디? 남서쪽으로 이동하네. 너 틀렸네. 자,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기역, 틱을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3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자, 역시나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의 어느 연안에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모습. 지금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래. 아, 너 북반구구나. 북반구구나. 아, 너 남반구구나. 남반구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A와 B역에는 해서는 용승 또는 침강.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북반구라고 했잖아. 바람이 붑니다. 그럼 에크만 수송. 그럼 따뜻한 물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여기 쌓이겠네. 쌓이면 가라앉는 물의 움직임이 생긴다고. 침강이 일어나겠네. 됐죠? 지금 남반구라고 했습니다. 남반구. 그럼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바람 방향의 여기서 불때 왼쪽 직각 방향. 그러면 역시나 여기 쌓이겠네. 침강이 일어나겠네. 됐죠? 둘다 침강이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나에서 표층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북, 남, 서, 동,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가와 나 모두 바람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분다. 디귿도 많이 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북반구죠. 북반구면 북쪽이 고위도요. 고위도. 남쪽이 저위도요. 북반구면. 자, 남반구죠. 남반구면 북쪽이 뭐야? 저위도지. 남반구면 남쪽이 고위도지. 남반구의 가장 남쪽에 남극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바람. 그러면 가와나 모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본다. 틀렸네. 너가 틀렸고요. 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됐죠? 이렇게 해서 니은만 맞는 거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이제 5번부터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표층 수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와 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거기 밑줄. 가와 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매칭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표충.

특정 자료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동태평양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엘니뇨라고. 동태평양이 뜨거우면 엘니뇨예요. 동뜨예요. 지금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 중앙태평양의 경도는 대략적으로 160도에서 150도 W. 아셨죠? 그러니까 이 즈음이 여기 적도 그어주고요. 이 즈음이 중앙이 될 거야. 이쯤이 중앙이 될 거고 이쪽이 동태평양이 될 거라고. 중앙에서 동태평양 이르는 요 해역의 수온을 비교하는 거지. 얘가 뜨거우면 엘니뇨라고.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면 여기가 뜨겁잖아. 그러니까 아, 요 가시기가 엘니뇨가 되는 거고요. 엘니뇨. 여긴 차갑잖아. 동뜨 엘, 동차라. 너는 라니냐구나.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평상시는요. 평상시 갑니다. 평상시는 서쪽, 동쪽 중에서 어디가 뜨겁다?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 동풍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물을 여기에 쌓아놓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기압이 낮고요. 여기서 상승기류 세다고. 해수면이 여기서 높다고. 그럼 해수면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평상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따뜻한 해수층, 여기 찬 해수층. 이찬 해수층을 이제 수온 약층, 이찬 해수층에서부터 수온 약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요. 상승기류. 여기 기압이 낮아요. 여기는요, 동쪽은요, 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압이 높아요. 수온이 낮고.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얇고, 적고. 여기 하강기류.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워커순환이 존재한다고. 평상시. 됐죠? 근데 만약에, 계속 정리해볼게요.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쪽에서의 흐름보다는 따뜻한 물이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이 평상시보다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거의 이제 완만해진 수준이 되겠지. 거의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 그죠? 완만해진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따뜻한 해수층이 평상시와 다르게 동쪽에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용승이 없다.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아지면서 이쪽에서 평상시와 다르게 상승기류가 세지는 거고, 이쪽은 하강기류. 그럼 이쪽은 평상시와 다르게 기압이 낮아지는 거고, 이쪽은 평상시와 다르게 기압이 높아지는 거고. 워크순환이 약화되는 거고. 맞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 요 흐름 세지는 거고, 따뜻한 물이 서쪽에 아주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따뜻한 물이 서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됩니다. 여기서 상승기류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옵니다. 이쪽은 하강기류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강한 고기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찬물은요, 용승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다, 동쪽에서. 그러면 워커 순환도 굉장히 평상시보다 더 세진다. 이렇게 쭉 정리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관점을 한번 정리하고 해서 이제 문제를 보면 좀 낫겠지. 가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기억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동뜨 엘로 볼 수도 있고요.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아진다고. 따뜻한 물이 많아져서 두꺼워진다고. 그러니까, 맞다. 니은. 나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나 시기는요, 언제야? 라니냐?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야.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높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가야 되겠지. 그러면 나 시기에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가 맞겠네.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자, 디귿.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자, 요거 한번 우리 밑줄 그어보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에 이 수온 약층은 찬 해수층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시기는 깊어요. 근데 라니냐 시기는 어때? 얕다고. 얕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가가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더 깊다. 맞죠? 그럼 디귿이 맞는 거. 됐죠? 기억력 디귿 이렇게 골라주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봤고요. 용스 픽 붙여놨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대기 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엘니뇨 라니냐 시기 또는 평상시 대기 순환이 나왔다? 상승 영역을 봐야 돼. 가장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곳,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봐야 돼. 봤더니 지금 경도 값을 봤을 때이 즈음에 중앙태평양이 있을 거라고. 그럼 중앙태평양보다 약간 동쪽에서 최대 상승, 아니면 상승에서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제법 온 거고, 여기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중앙태평양, 동태평양, 요 영역에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그럼 얘 뭐예요? 아, 엘니뇨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엘니뇨. 여기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평상시와 다르게 무역풍이 약화됐지. 무역풍이 약화됐더니 여기에 있었던 물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중앙태평양, 동태평양 다 따뜻한 해수층이 많아진 거지. 부피가 커졌다, 두께가 두꺼워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져서 그 물에 의해서 대기가 가열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더 가열이 많이 되니까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압은 낮아지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이 대기 순환의 패턴의 이 워커 순환이 약화되겠지. 한 맥락으로 쭉갈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자료를 볼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뭐? 상승이 제일 강한 곳,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셨죠? 그걸 판단하는 게 1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이 상승 영역이 이동을 했다? 엘니뇨 시기. 자, 문제 볼게요. 라니냐 시기이다? 아니야. 엘니뇨 시기야. 만약에 라니냐 시기라고 한다면 더 이쪽에 집중돼서 상승이 강화됐겠지. 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무역풍의 세기. 지금 무역풍이 있죠? 평상시보다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많이 쌓여서 상승이 가능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셌다면 더 서쪽에 집중. 그렇죠?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맞는 거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강하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 자, 용승이 강한 시기는 언제? 라니냐 시기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무역풍이 강하면 서쪽으로 많이 몰아놨어요. 동태평양에 용승 많이 일어나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져요. 따뜻한 해수층이 얇아져요. 수온 약증의 시작 깊이가 얕아져요.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약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니은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 아,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7번 여기까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적어놓을까? 동태평양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수온 편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런데 A와 B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 결론적으로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요. 뭐라고? 엘니뇨. 그죠?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요. 라니냐? 동뜨엘. 동차라. 됐죠? 그러면 A와 B가 각각 매칭이 된다라고 했는데 A는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요. 아, 너 엘니뇨. 엘니뇨. 얘는 평상시보다 차가워요. 아, 너 라니냐?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오면 왜 동태평양이 뜨겁니 얘가 뜨겁다. 평상시보다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건 다시 이쪽으로 가면 뭐부터? 무역풍의 약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연결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졌니? 무역풍의 강화로부터 연결을 시작해야 된다. 아셨죠? 자, A는 엘니뇨 시기이다. A는 엘니뇨 시기이다. 맞는 거고요. 자, B 시기일 때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서 방향의 해수면 경사는 평상시보다 완만하다. 자, 원래 어디가 해수면이 높죠? 서쪽이 높은 거야. 그죠? 근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거의 완만. 라니냐 시기가 되면 더 극단적으로. 맞죠?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라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러면 해수면의 경사, 지금 B 시기는 뭐라고요? 라니냐. B 시기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경사가 더 크다라고 가야 되겠지. 그러면 완만이 아니라 더큰 거야. 오히려 엘니뇨 시기가 더 완만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완만이라고 하는 건 수평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완만

수평 방향과 거의 비슷하면 완만한 거고, 수직 방향과 거의 비슷하면 경사가 급한 거예요. 아셨죠?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얇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동태평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니뇨 시기는요? 다시 갑니다.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고. 라니냐 시기는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더 얇다고. 그래서 용성이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얇다가 아니라 엘니뇨 시기가 더 두껍다라고 가야 되겠죠. 기억만 맞는 거.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항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가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볼게요. 자, 그림은 최근 20년 동안 월별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 역시나 여기 나와 있죠.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와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 사실 지금 세로축, 가로축, 서로 다른 물리량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의 물리량만 가지고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관계로가 거의 표시가 됐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도 A와 B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A와 B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더 뜨거워졌대. 뭐라고요? 엘니뇨라고.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졌대. 뭐라고요? 라니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가 이쪽이야. 그럼 더 뜨거워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엘니뇨구나. 맞죠?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가 평상시보다 작아진 거야. 마이너스잖아요. 수온이 더 작아진 거라고. 차가워진 거라고. 그러면 차가워졌으니까 너 라니냐 시기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렇지만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지.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죠. 해수면 높이. 라니냐 시기는 어때요? 라니냐 시기는 서쪽과 동쪽의 해수면 경사. 굉장히 급하다. 그렇죠? 또는 해수면 높이 차가 크다. 엘니뇨 시기는 어때요? 해수면 높이 차가 작다. 경사가 완만하다. 그러면 라니냐 시기니까 경사가 커요. 엘니뇨 시기니까 경사가 완만해요. 또는 뭐 높이 차이가 적어요.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볼 수도 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A는 라니냐 시기다. A는 라니냐 시기가 맞죠. 자, 워커 순환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다 그려볼까요? 평상시의 모습을 그려놓고 여기가 저기압이죠? 상승기류. 여기가 고기압이죠? 하강기류. 이렇게 서태평양 쪽에서 상승기류,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도태평양 부근 서동해에서 나타나는 대규모의 연직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서태평양에서 상승이 강하면 강할수록 워커 순환이 센 거야. 그런데 엘니뇨 시기로 가면 어때요? 지금 여기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강.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는 워커 순환이 약화. 라니냐 시기는 상승이 더 세졌지? 워커 순환이 강화. 됐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갑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는 A 시기는 뭐라고? 라니냐. 라니냐가 되는 거고요. B 시기는 뭐라고? 엘니뇨. 그러면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강하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면 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값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A 시기. 따져보겠습니다. 여기다. A 시기는 지금 동태평양 해면 기압, 라니냐죠. 평상시보다 커져요. 플러스. 빼기.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지금 평상시보다,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더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됐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네? 0보다 크겠네. 됐죠? 자, B 시기 보겠습니다. B 시기. 자, B 시기는 엘니뇨 시기죠?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 마이너스. 빼기.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지금 B 시기라고 하는 건 엘니뇨 시기니까 서태평양의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기압이 높아지는 거.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뺀 거네? 0보다 작아지겠네. 그러면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맞는 거. 이렇게 봐서 기억력 index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더 얘기해 보고 싶은 거. 이 엘니뇨 라니냐 단원에서 요러한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표현. 뭐 빼기 뭐 요러한 표현. 자, 요러한 가로식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유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빙하 시춤을 분석을 통해 과거 성분을 유추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죠. 빙하 시춤을 어떤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공기 방울. 공기 방울을 분석할 수 있어. 여기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얼만큼 높은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 있으면 따뜻했던 시기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뭘볼수 있어? 물 분자 속에 들어 있는 산소 동위 원소비를 볼수 있어. 그죠? 그다음에 또뭘볼수 있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불순물을 볼 수가 있어. 화산재나 뭐 꽃가루나 이런 거. 아셨죠? 그걸 가지고 과거 대기 성분을 유추할 수 있어. 됐죠? 유추라고 하는 거니까. 유추 가능하다. 나무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그죠? 어느 정도 더 온난 다습했는지, 한랭 건조했는지 정도를 알 수가 있다고. 아셨죠? 사실 빙하 시춤을 분석, 나무 나이테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시기로 얘기하자면 이제 신생대. 신생대 비교적 최근 기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뭐 정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구체적으로 할수 있다. 아셨죠? 자, 일반적으로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화석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 오래된 시기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기본적으로 자, 나무 나이테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번성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있는 나무를 이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신생대 최근의 기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화석 나와 있죠. 화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상화석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녀석 누구? 고사리. 또 누구? 산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알수 있는 최대치라고 봤을 때 고생대가 최대치겠지. 왜냐면 그때도 이런 화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사리 화석 분포를 가지고 고사리라고 하는 녀석이 알수 있는 거 알려주는 것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 여기까지가 따뜻했구나 여기까지가 습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라고 하면 최대로 알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고생대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얘가 더 과거를 알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얘는 최근 거. 그러면 연구는 화석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넌 틀렸구나. 됐죠? A와 B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지금 기후 변화 요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각각 과거 어느 시기와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하나는 과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현재야, 현재. 현재라고 했는데 지금 각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너가 과거구나. 과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너가 현재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됐죠? 이런 상태에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 요 지점이 있는 반구가 여름 반구. 그러면 요 자료에서 북반구는요, 여름철이고요. 남반구는요, 반대니까 계절이 겨울이다. 이렇게 겨울이다 가는 거고. 자, 여기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북반구는요, 겨울이다. 남반구는요, 여름이다. 됐죠? 자, 요 자료에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어디? 남반구죠.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여름반구니까. 자, 그럼 북반구는 뭐예요? 아, 겨울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남반구는요, 여름이다. 됐죠?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이 지금 북반구입니다. 북반구가 여름이다. 남반구가 겨울이다. 됐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자,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여름. 북반구 여름을 비교해 보면, 요때 여름과 요때 여름 중에 여긴 훨씬 더 가깝네. 그러면 북반구 뜨거운 여름이네요. 그죠? 여기 북반구 겨울이죠? 여기 북반구 겨울이죠? 이때 겨울보다 더 거리가 멀어요. 추운 겨울. 그러니까 요 시기에 북반구는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이야.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구나. 됐죠? 이제 요런 맥락. 남반구 볼게요. 남반구 겨울인데 가까워. 그러면 따뜻한 겨울. 그쵸? 여기 보겠습니다. 겨울 어딨어? 자, 상대적으로 먼 겨울. 그럼 여긴 남반구가 추운 겨울. 됐죠? 자, 겨울은요, 남반구 같은 경우 따뜻한 겨울인데, 여름은요, 남반구가 먼 여름이니까 시원한 여름이야. 그럼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연교차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 북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럼 북방군은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남반구는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남반구가 조금 더 작겠다. 북반구가 조금 더 크겠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현재라고 한다면 북반구는요, 보세요. 현재 지금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이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여기가 근일점이야. 근일점. 그러면 겨울은 따뜻한 겨울, 여름은 먼 여름. 그러니까 북반구는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연교차가 비교적 좀 작은 거고, 남반구는 더운 여름, 차가운 겨울 연교차가 비교적 큰 거고. 아셨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연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볼게요. 지구의 공정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자, 공정궤도 긴 반지름 우리가 잘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볼게요. 타원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궤도의 중심을 딱 찾아요. 중심을 찾았죠. 이런 상태에서 긴 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긴쪽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짧은 쪽 지름의 절반이 짧은 반지름. 그러면 요 궤도에서 볼게요. 긴쪽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 긴쪽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쪽, 긴쪽 지름 둘다 뭐예요? 둘다 지금 네 칸이죠. 거기에 절반, 거기에 절반. 똑같네. 그러면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축척까지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긴 반지름은 대략 1AU.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20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 공전 궤도 20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 궤도 20률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납작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납작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납작하니? 자,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둘 중에 누가 더 납작한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얘가 더 납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더 납작할 수도 있는 거고. 판단 기준은요, 명확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클수록 납작한 거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요 그림에서 좀 지워볼게요. 요 그림에서 요 거리가 근일점 거리고, 요 거리가 원일점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가 꽤큰 거야. 그런데 요쪽으로 가면요, 요쪽으로 가면 요만큼이 근일점 거리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원일점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별로 안큰 거야. 그러면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클수록 20률이 크다고 했었죠? 그게 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20률이 큰 거고, 얘가 20률이 작은 거고. 아셨죠? 얘가 20률이 더 0에 가까운 거고, 궤도가 더 1에 가까운 거고. 아셨죠?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 20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예요. 요 차이가 클수록 20률이 크다. 됐죠? 자,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북반구 중위도를 생각하셔야 된다. 중위도. 아셨죠? 여기다가 실제 우리나라를 딱 점으로 찍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를 그냥 생각을 한 다음에 테이블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럼 볼게요.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북반구 중위도를 보면 요 시기는요, 근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에요. 자, 원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이에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야. 그럼 여기는 북반구 중위도는요, 북반구 중위도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써볼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큰 거야. 아셨죠? 그런 상태인 거고. 보겠습니다. 얘는요, 지금 비교해 보면 얘도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 겨울, 다시요. 여긴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여름이었죠? 여긴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야. 여기는 북반구가 여름, 여기는 겨울. 그러니까 겨울인데, 북반구 겨울인데 요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름인데 북반구 여름인데 요 정도. 다 얘와 얘의 거리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름인데 조금 더먼 여름이니까 조금 시원한 여름. 겨울인데 조금 더 가까운 겨울이니까 조금 따뜻한 겨울. 그러면 여기는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뜨거운 여름, 먼 차가운 겨울. 근데 얘는 뭐예요? 여름인데 조금 더먼 여름이니까 좀 시원.

겨울인데 조금 더 가까운 여름이니까 좀 따뜻한 겨울. 연교차가 작다. 그럼 연교차는 누가 더큰 거야? 가가 나보다?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가가 더 크다. 됐죠? 그래서 기역리은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 문항을 풀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뭐가 숙제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의 요인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궤도 20을 다루고 있죠. 자,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요 시기에, 30도 N에서 변하는 건 뭐니? 변하는 건 뭐니? 변하는 것은? 요거 하나. 두 번째, 요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요 시기에 30도 N에서 안 변하는 것은 무엇이니? 요거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하니? 무엇이 변하지 않니? 아셨죠? 그래서 변하는 것들, 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이 변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시점에. 그런데 안 변하는 것들은 지금 요 변화 요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지 않느냐? 자전축 경사 각. 기울기를 다루고 있지 않죠. 그럼 그거에 관련된 것은 안 변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것들을 숙제로 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레벨업 퀴즈는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고 레벨업 퀴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오늘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날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 16강 뒤에, 그리고 17강 뒤에 있는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총 24문항이고, 혹시나 아직 안 풀어보시고 듣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짧게라도 풀어보시고 오시는 거를 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한 문항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6강 문항부터 정리합니다.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고요. Tu escuela está lejos de aquí? 라고 했어요. 자, lejos de 하면 뭐뭐 멀리 란 뜻이죠. 그래서 너희 학교가 여기서 멀리에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está 10 minutos de aquí caminand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전치사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치사들은 사실 수특에서 다 정리한 전치사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치사의 용법들이 생각이 나실 거고 답은 자연히 뭐가 돼요? 아가 되죠. 그래서 전치사 아의 용법 중에서 거리, 시간을 나타낼 때 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0분 거리에 있어. 여기서 10분 거리에. 자, 까미난도가 붙었으니까 까미나르는 걷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벌써 교재 17강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정말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 10분 거리에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뭐 하나가 추가돼야 될것 같죠? 약이라는 게 추가돼야 될것 같은데 뭘 넣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뭘 넣는다고요? 우노스를 넣으셔야 되죠.

숫자 앞에 unos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tá unos 10 minutos de aquí 하면은 여기서 약 10분 거리에 있어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먼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호스테가 나왔으니까, 자, 이거 장소 전치사 구했을 때 배웠었어요. 그죠? 레호스테는 뭐뭐 멀리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은 뭐뭐 가까이에 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뭘 했었어요? 그렇죠. cerca de로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시리즈를 한번 쭉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뭐뭐 위에는 뭐예요? 뭐뭐 위에? 그쵸, sobre. 혹은 encima de 하면은 뭐뭐 위에 란 뜻이었고, 뭐뭐 아래에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뭐뭐 아래에? 맞아요. debajo de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뭐뭐 옆에는 뭐였어요? al lado de였고요. 그다음에 뭐뭐 바로 옆에라는 표현을 할 때는 junto a를 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그다음에 뭐뭐 왼쪽에라는 표현을 하려면 a la izquierda de를 썼었고요. 뭐뭐 오른쪽에라는 표현을 쓰면 알라 데레차 데를 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지우겠습니다. 뭐뭐 앞에는 뭐였어요? 뭐뭐 앞에? 뭐뭐 앞에는 델란테 데. 그리고 뭐뭐 뒤에는 맞아요. 데트라스 네, 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안에? 뭐뭐 안에는? 그렇죠. dentro, 네, 였고요. 뭐뭐 밖에는? fuera,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 주위에 하면은? alrededor,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장소 전치사 구를 쭉 한번 전치사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조금 유의할 게또 있었어요. 이게 뭐죠? dentro de는 뭐뭐 안에, 공간에서는 뭐뭐 안에란 뜻이지만 시간에서는 뭐뭐 후에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에서 뭐뭐 경에라는 표현을 할 때, alrededor de, cerca de, 뭐 sobre, 뭐 이런 것들 활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전치사 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밑줄을 보니까 다 데마시아도, 뭐, 데마시아다, 데마시아도스에 다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 이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묻고 있구나라는 감이 오시죠? 예, 그러면 이 다섯 문장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장입니다. 홀리오 꼬메 데마시아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홀리오는 먹는다. 여기서 데마시아도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여기서는 부사죠. 그래서 뭘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 꼬메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데마시아도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로 쓰일 때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뭐 같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형용사는 뭘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명사에 맞게 형태 변화되죠. 성수일치시켜줍니다. 또는 뭐 주격보호로 쓰일 때도 역시 주어에 맞게 성수일치, 형태 변화 있다라는 거. 이 기본적인

이 틀은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부사였다라는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Tengo demasiados libro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demasiados라는 형태로 쓰였는데 얘는 이 문장에서 품사가 뭐예요? 맞아요. 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오는 libros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성 복수죠? 그래서 남성 복수 형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치게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 그래서 2번 문장도 맞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Estoy demasiado cansada para ir al cine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에서 demasiada 뭐예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얘는 부사로 쓰였죠. 뭘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까? 문장 안에서 cansada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부사는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demasiada가 아니라 demasiado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나는 지나치게 피곤하다. 뭘 하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그럼 4번은 맞을까요? 보겠습니다. Es demasiado tarde para bailar en casa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품사는 부사가 되겠네요. 따르데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늦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뭐 하기에는 bailar en casa, 집에서 춤을 추기에는 지나치게 늦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 부사로 쓰였다. 자, 5번 보겠습니다. Si tomo demasiado café, no puedo dormir por la noche. 라고 했어요. 자, si 나왔습니다. si는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demasiado café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demasiado는 품사는 그렇죠. 형용사가 되죠.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커피를 마시면 나는 잠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5번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번에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3번과 4번 문형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문장에 요 데마시아도 빠라라는 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3번은 틀린 문장이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데마시아도 봐라. 제가 예문 하나 써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 4번이 다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따로 예문을 적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기에 너무 모모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의 투투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출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 실전 문제 저도 이제 같이 풀어보잖아요. 표지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표지판을 대거 교재에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잘 보시면, 파악을 해보시면, 자, 24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은 해고, 여기 왼쪽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24시간 밤과 낮을 다 오픈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알아봤는데 이 표지판 어디에서 본 거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요게 이제 맥도날드 표지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되냐면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표지판이니까 아비에르토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문장을 보시면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보실게요. 선택지에 까다가 있고 또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재 내용 복습 겸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정리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까다가 있었고, 그리고 또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오뚜로가 있었습니다. 자,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뜻을 보면은 까다는 뭐매 뭐뭐뭐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각각의 뭐뭐뭐 또 또도 또다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든 것, 오뚜로 오뚜라 같은 경우는 다른 다른 것. 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제 일단 요게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디아 메 데스피에르토 알라 5 델라 마냐나 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despertarse, 깨다, 잠에서 깨다라는 제기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깬다. 몇 시에 깨요? 아침 5시에 깬다. 그리고 salgo a correr para estar en forma 했어요. 그리고 이제 뛰러 나갑니다. 자, 뭘 위해서 달리는 거냐면 estar en forma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포르마가 형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좋다, 혹은 에스타르 엔 포르마, 뭐 건강이 좋다, 뭐 이렇게 핏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뛰러 나간다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예상되는 단어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Me encanta correr. 나는 뛰는 거를 엄청 좋아한다. 하지만 아베시스. 이거 무슨 뜻이었죠? 이거 때때로란 뜻이었죠? 때때로, quiero quedarme en casa. 라고 하죠? quedarse 하면은 머물다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때로는, 때때로는 집에 머물고 싶다. 그 다음에, 뭐, el día sin hacer nada.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대충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것 같아요. 답찬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A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까다디아가 들어가면 돼요. 까다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까다디아가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매일이란 뜻입니다. 매일.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할수 있냐? 그렇죠. Todos los días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매일 나는 오전 5시에 일어난다란 얘기죠. 깨서 달리러 나간다란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나 달리는 거 좋아하지만 때로는 집에 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다음 뭐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을 할때 어떻게 했었죠? 맞아요. Todo el día. 그래서 요거는 하루 종일이란 뜻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todos los días와 todo el día를 두개 함께 정리해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다와 또도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복습을 해보면 아베시스 있죠? 아베시스는 때때로란 뜻이었어요. 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었어요? 때때로? 그렇죠. De vez en cuando. 아이고, cuando. 그리고 또뭐 있죠? 아니면, 맞아요. 요것도 똑같은데, de cuando en cuando. 자, 요거 같은 뜻이었습니다. 때때로란 뜻.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5번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볼수 있는 실제, 예.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여진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달러 표시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환전소입니다. 그럼 환전소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그걸 아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Casa de Cambio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5번 같은 경우 프로피나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거 팁이란 뜻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주던 팁 있죠? 팁이란 뜻. 나머지는 뭐 자주 보셨을 테니까 아실 것 같고요. 5번은 팁이란 뜻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다가는 뭘 넣으면 되냐면, 네. 전치사를 넣으면 되네요. 선택지를 보니까. 자, 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주 친절하게 드라이브 스루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아스투 페디도. 아스는 아세로 동사의 명령형, 또에 대한 명령형이고요. 그래서 주문이란 뜻이겠죠, 페디도는. 주문하세요, 란 뜻입니다. 탈 것이라고 지금 각주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본인이 타고 있는 것에서 바카르테,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주문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요 맥락을 이해를 했으면 바로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4번에 씬이 들어가면 됩니다. 씬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탄 것에서 내릴 필요 없이 주문하세요. 주문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각주가 나와 있거든요. 각주가 굉장히 많이 달렸죠. 근데 이제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요것도 이제 실제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서관, 비블리오테카는 도서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문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책 주문이에요. 책을,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빌릴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 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휘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뭐죠? 프레스타도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책이 돼서 4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자, 그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옆에 또 친절하게 그림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이트에 도서관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는 이름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메일을 보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표현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로 라르고 데 하면은 뭇뭇을 따라 혹은 뭐뭐 동안이란 뜻이에요. 이 표현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주중에 어떻게 된다? 책을 밟게 될 거다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상은 묻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빌릴 수 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빈칸은 어디냐면, 빈칸은 여기예요. 여기. preguntas. 자, pregunta는 질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 través de. 자, 요것도 밑줄을 치시고 필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뭐를 통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페이지의 이 부분을 통해란 뜻이죠. 통해. 질문과 답이에요. 그죠? 질문과 답. 이거 세리에는 원래 시리즈란 뜻이죠.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묶여 있나 봐요.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란 뜻이에요. 자, 빠르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란 얘기죠. 이거 뭐잘 아시겠지만, 자, 요거를 말하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들.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아, 그쵸. frequentes에서 frequente, 빈번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빈번한 질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모아두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돼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어렵지는 않고요. 좀 실제적인 실사들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6강도 그렇고 17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제로 보게 되는 표지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뭐 그림을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표지판 붙어 있습니다. Calle Mo por obras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브라스에서 공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브라가. 그래서 공사로 뽀르니까 공사로 인한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 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혔겠죠. 진입 금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뜻을 모르더라도 1, 2, 3, 4, 5번에 뭐가 들어갈지는 선택지를 보면 감이 올것 같아요. 뭐가 올까요? 그죠. 꼬르따라면 자르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린 길이란 뜻이 되겠죠. 까이에 꼬르따다 하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막힌 길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오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En qué transporte vas a la escuela? 자, transporte 하면 교통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무슨 교통을 타고 학교에 가니? 라는 뜻이 되고요. 사실 transporte 생략 가능하죠, 당연히. 그냥 En qué vas a la escuela? 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니 학교에? 그랬더니 엔 메트로라고 했어요. 메트로는 지하철이죠. 지하철 타고 가. 자, 그렇다면 이거와 이제 바꿔쓸 수 있는 의문사를 넣으시면 돼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가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mo vas a la escuela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 교통수단 어휘들 있죠? 잠깐 복습해 볼까요? 메트로가 나왔죠? 지하철. 자, 기차는 뭡니까? 기차는 트렌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늘부터 갈까요? 비행기는 아비온. 그 다음에 배는 마르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고체. 버스는 아우토부스 라고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비시클레타, 그다음에 오토바이, 모토시클레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수단 어휘가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 BC라는 표현도 하고 모토라는 표현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이 교통수단을 타고라는 표현을 할때 앞에다가 지금처럼 전치사 n 그리고 교통수단 어휘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요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걸어서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앞비에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말을 타고라는 표현을 할 때도 역시 전치사 r을 써서 아까봐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뭐뭐를 타다라는 동사 표현은 우리가 보통 토마르 동사를 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동사 따르다 동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리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뒤에 이제 전치사 n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던 게 우리 교재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습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앞비에 같은 경우는 걸어서라는 뜻인데 요거를 안단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비에라는 표현을 본다면 요거는 걸어서가 아니라 서서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에스타르 대비에 하면 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되셨을 것 같으니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그래서 밑줄은 프레스타스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아나 메 프레스타스 두 비시클레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레스타 무슨 뜻일까요? 빌려주다라는 뜻으로써 아나야 너의 자전거 나에게 빌려줄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어. 에스킬라 네세시도 파라 이라 라 스쿨라. 자, 라는 비시클레타를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말이야, 학교에 가려면 자전거가 필요하거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17강에서 내용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빌려주다라는 뜻의 동사. 뭐였죠? 맞아요. 데하르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타스 대신에 쓸수 있는 것은 데하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Uno de los monumentos más famosos de España. 에우로파네요. 에우로파 죄송합니다. 에우로파. 자, 에우로파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비 중 하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문항에 항상 많이 보는 게 최상급 문형이거든요. Los más de를 밑줄 치시면 바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고비아의 수로교입니다. 자,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밑에 사진에서 바로 답을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념비는 언제 일단은 건설이 된 거예요? 2세기에 건설. 시글로는 세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2세기에 건설된 이 기념비는 뭐래요? 로마 공학이죠. 스페인의 로마 공학의 주요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됩니다. 로마가 스페인을 한약 700년간 지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남겼죠. 특히 이제 건축물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1985년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년, todos los años니까 매년 세고비아는 miles de personas니까 수천의 사람들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아쿠에둑토, 수로교를 보고 싶어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수로교를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 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세비야 대성당으로 보이고요. 3번은 알람브라 궁전이고요. 4번은 에레스코리아의 수도원이고, 5번은 까사밀라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밀레스 때 명사하면은 수천의 뭐뭐뭐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표현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ientos de 명사도 있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수백의 뭐뭐뭐란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형태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뒤에 명사가 뭐가 오든 이 시엔토스라는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강의 수능 실전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17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sabes que Julia va a dejar, estudiar por un tiempo y va a viajar por España? 라고 했어요. 자, 너꽤 이하를 아니? 자, 뭐냐면, Julia가, 뭐할 거래요? 자, 여기서 dejar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estudiar가 나왔고, 그럼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치. 일단은 dejar 동사의 기본적인 뜻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dejar de 동사 원형 구문이 생각이 나야죠. 이거는 무슨 뜻?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훌리아가 포론 띠엠포니까 뭐 잠시 동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동안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페인을 여행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니? 자, 비하르 por 어디 어디를 여행하다란 뜻이죠. 그랬더니 엔 세리오? 진짜? 그랬더니 si es que está muy cansada. 왜냐면 정말 피곤하대. 공부하느라고 지쳤나 봐요. 그쵸?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전치사 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하르 동사 뜻이 되게 많았는데 어떤 뜻이 있었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놓다란 뜻이 있었고, 뭐뭐하게 두다, 또 빌려주다, 또 포기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하루 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였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예문도 들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밑에 각주를 볼게요. 깔렌따르 하면은 워밍업 하다란 뜻이고요. 라스티마르 하면 다치다란 뜻이네요. 그래서 깔리엔타스 안테스 데 몬타르 엠비시라고 했어요. 안테스 데 뭐뭐 전에였잖아요. 몬타르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전에 워밍업 했니? 그러면서 아오라 지금이란 뜻이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노 깔리엔타스 Te puedes lastimar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워밍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지금 하라고, 지금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작하다란 뜻의 empezar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Empieza ahora. 자, 명령형, tú에 대한 명령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의 fumar는 담배 피다 라는 뜻이었고요. Sierra의 동사 원형은 cerrar 동사입니다. 닫다 라는 뜻이고요. duerme 동사 원형 dormir 자다 라는 뜻이고, almuerza는 동사 원형이 almorzar 해서 점심 식사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표지판이고요. 표지판을 보시면 자전거 안 된다라는 표지판이네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El paso con bicicleta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로 통행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지를 뜻하는 단어를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5번에 prohibido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지 표현할 때 의사소통 표현에서 17강의 의사소통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티르 동사, 프로이비르 동사, 또 뽀데르 동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금지 표현이 가능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Has visto a Eva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바 본적 있어? 해서 지금 현재 완료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Sí, me encontré con ella en la esquina라고 했어요. 자, encontrarse con 기억하세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었죠? 뭐뭐와 우연히 마주치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어. 어디서? Esquina, 모퉁이에서. 자, al volver a casa, ¿por qué lo preguntas? 자, al volver a casa. 뭐예요? al. cuando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 모퉁이에서 그녀와 마주쳤어. 그녀를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왜 물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porque necesito hablar con ella. 라고 하죠. 왜냐면 그녀랑 말을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줄 집은 뭔가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뭘겠어요? 예, cuando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cuando volvía가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지금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과거를 배우지 않아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알이 cuando를 뜻한다라는 거 요것만 알아도 사실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형은 20강, 교재 20강에서 좀더 자세히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Como hace buen tiempo, ¿por qué no jugamos al fútbol esta tarde? 라고 했어요. 자, 꼬모의 용법이 많습니다. 그쵸? 자, 이게 아마 우리가 다음 강쯤에 한번 정리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원인절을 이끄는 꼬모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때문에 원인절을 이끈다. 그러면 이제 꼬모의 위치는
항상 문두의 문장 앞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두에 위치를 해 있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

좋으니까, 날씨가 좋기 때문에, Porque no?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축구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동의 혹은 비동의를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como quedamos라고 하죠. como quedamos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볼까? 라는 뜻이에요. 그럼 동의를 했겠네요. 자, 그러면 동의 표현이 아닌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자, 1번에 말레. 뭐 오케이란 뜻이잖아요.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아쿠에르도 동의한다란 뜻이고요. 에스더비엔 뭐 알겠다. 뭐 괜찮다란 뜻이고 뭐에나 이데아 좋은 생각이야란 뜻이에요. 그래서 1, 2, 3, 4번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5번에 lo siento, no puedo. 그러면 그럴 수 없어. 미안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맥상에 맞지 않아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꼬머 깨다모스. 깨달으 동사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뭐였죠? 맞아요. 베르세 동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omo nos vemos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이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como로 물었을 때는 장소와 시간을 전부 다 묻는 경우고요. 뭐 장소만 혹은 시간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만 묻고 싶으면 donde quedamos 하시면 되고 몇 시에 시간만 묻고 싶으면 a qué hora quedamos 혹은 cuándo quedamos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뭐 말레, 네 아쿠에르도 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물론이지 라는 표현을 할때 많이 썼던 표현들 자, 그것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como no, 물론이지 라는 뜻이고요. claro 혹은 Claro que sí. 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있었죠? 맞아요. Desde luego. 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Por supuesto. 자, 이 표현도 있었고요. 또, 기꺼이 라는 표현도 있죠? 그게 뭐예요? Con mucho gusto. 이런 표현들 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 문항으로 갑니다. 6번 문항 진짜 재밌는 문항이에요. 길찾기 문항인데 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주어진 건 처음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야 할 곳의 길 모양으로 알맞은 것은, 자, A는 이거고요. 길찾기 할때 제일 좋은 건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먼저, Oiga, perdón. 저기요, 죄송한데요. ¿Sabe dónde está el palacio? 라고 하죠. 궁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B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claro, 물론이죠. Está muy cerca, 아주 가까워요. 자, 일단 Siga todo recto hasta la segunda calle.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죠. 자, todo recto 하면은 곧장이란 뜻입니다. 곧장 가세요. 자, 어디까지 곧장? 두 번째 거리까지.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통과, 두 번째. 여기까지 곧장 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Gire a la derecha. 어떻게 하냐면, derecha. 오른쪽. 오른쪽으로 도세요. 자, 돌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uego 다음에, tome la primera a la izquierda.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리에서 어디로 가래요? 이번에는 왼쪽. izquierda. 왼쪽으로 가는 거죠. Ahí está la izquierda. 거기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가 이제 왕궁. 아, 왕궁이 아니네요. 빨라신 건 궁이네요. 자, 궁의 자리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군요.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재밌죠? 저도 이런 문항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봤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화에서 A가 찾는 곳의 표지판은 그래서 선택지가 모두 표지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가 Perdone, ¿dónde está el servicio?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 단어만 알면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죠? 자, servicio 무슨 뜻? 네, 화장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딨나요? Está a la derecha de la sala. 네, 그래서 거실 오른쪽에 있어요. 친절하시군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화장실 표지판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건 비상구 같고요. 1번은 요건 이제 금연 표지판이 되고, 요건 에스컬레이터, 요건 식수대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항으로 갈게요.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공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보니까 허가되지 않는 그 물건들을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고요. 요새는 그림으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보니까 일단 먹을 것도 안 되고요. 마실 것도 안 돼요. 그죠?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방 안 되고요. 배낭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셀카봉이겠네요. 셀카봉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드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산 안 되고, 그 다음에 병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허가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sábado 5 de octubre. 내일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오랜만에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2025. 그러니까 2025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산호세,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산호세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입니다. 자, 여기에 국립경기장에서 공연이 있네요. 자, 그래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입니다. 예, 찾아볼까요? 메비다. 메비다는 지금 안 된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칠라, 배낭도 안 된다고 나왔고요. 못데야, 병도 안 된다고 했고요. 우산 안 된다고 했고요. 솜브레로, 모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요, 실제 또 이제 기둥에 붙여져 있는 건데요. Sonasmo en casos de sismo. 자, 이거는 사실 몰라도, 이거 처음 봐도, 요것만 봐도 답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sismo는 지진이라는 거거든요. 지진의 경우, 지진이 날 경우에, sona는 지대, 지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안전 지역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S로 시작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수압에는 부드러운이란 뜻입니다. 예, seguras죠? Seguro, segura, 안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는 표지판은? 해서 Por qué no puedo pasar por esta calle? 여기 이 거리로, 에스타카야니까 이 거리로 왜 통과할 수 없는지, 왜갈 수가 없는 건지를 지금 A가 묻고 있지요. 예, 그랬더니 뭐래요? Ahora está cortada por obras. 앞서서도 비슷한 지금 문항이 있었죠. 예, 공사로 인해서, 그죠? 공사로 인해서 잘려졌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행이 금지된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 금지 표지판을 찾으시면 돼요.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1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Pareces preocupada. 하면 뭐예요? 뭔가 걱정 있어 보여. 란 뜻이죠.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 과제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과제를 오늘 4시죠? 4시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여동생이 아파. 그래서 tengo que ir a la verla al hospital. 병원으로 그녀를 보러 가야 돼. 자, 그랬더니 이제 A가 내가 그것을 en vez de 하면은 뭐뭐 대신에 란 뜻이었죠. 그래서 en lugar de 역시 같은 뜻이었어요. 그죠? 이거 기억하실 것 같고. 그래서 너 대신에 내가 그것을 내줄게. 아, 정말 진짜 고마워. 라고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됐고요. 그래서 저거와 바꿔 쓸수 있는 말, 걱정 있어 보여. 라는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서. 그렇죠. 4번에 tienes mala cara.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자,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아실 것 같고, 5번에 오랜만에 parecerse 아 하면은 누구누구와 닮다란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아빠 닮았니? 라는 뜻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띠깔에 관한 글에서 답을 찾을

있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띠까레 1호 신전이 그러니까 높이가 47m예요. 자, 요게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피라미드였다. 로 믿어졌었다란 얘기요.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sin embargo, 그러나란 뜻이죠. 그러나 이제 라단타의 피라미드가 역시 빼떼네 있죠. 그 라단타 피라미드가 뭐 때문에 그라시아스 뭐뭐 덕분에란 뜻이죠. 높이가 72m인 거예요. 72m인 덕분에 가장 큰 피라미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호 신전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47m로. 그런데 이제 라단타의 피라미드가 72m로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자, 1번, 라단타가 무엇이냐? 찾을 수 있고요. 2번, 몇 미터? 1호 신전은 몇 미터인가요? 찾을 수 있고요. 띠까레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이건 알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야 왕국의 수도는 어디였나요?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띠까레는 어떤 마야의 유적들이 있나요?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8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습해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 기초 기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걸쳐서 이제 작물의 재배 관리에 관련돼서 우리와 같이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섯 번째 시간은 주로 나오는 게 수경 재배와 그리고 이제 수확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데, 이게 출제될 때 보면 난이도는 좀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수경 재배 방법에 따른 특성, 그 특성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경 재배 시설에 어떤 장치가 있고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의 수확 적기 및 수확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경 재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수경 재배는 작물을 어디에서 생산, 재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재배하느냐 아니면 수경, 물에서 재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은 아니겠죠.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양액을 의미합니다. 자, 수경 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아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무기염료들, 무기양분을 적정히 희석시켜서 농도로 용해시켜서 저지한 수용액, 양액입니다. 작물에 공급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작물 재배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높은 생산성, 그러니까 대부분 실내 시설 재배가 많죠. 그리고 토경에서 하다 보면 연작장애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죠. 높은 생산성 및 품질의 고급화로 최근 들어서 그 굉장히 많이 이 수경 재배로 인해서 식물을 많이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수경 재배의 장점과 단점을 보죠. 자, 일단 장점은 밀식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환경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밀식 청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재배, 보통 시설 재배가 많기 때문에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설화, 자동화, 기계화에 적합하고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양액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양액을 사용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어짓기가 가능합니다. 연작장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단점을 보면 이건 이제 수경 재배의 장단점은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거하고 비교가 돼요? 토경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토경에 관련된 흙에 심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단점. 일단 초기 시설 투자액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땅에다가 심으면 될 건데, 이건 일정한 걸 갖추어줘야죠. 구조를. 그리고 양액 순환에 의한 병 확산이 빨라요. 양액이 오염이 되었을 때, 한 양액으로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병 확산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리고 양액 성분의 pH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갑자기 pH가 뭔가 산성이 되었다, 갑자기 염기성이 되었다. 이때 식물한테 주는 그 충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종류, 이제 수경재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는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 배지라는 단어가 좀, 뭐랄까요.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물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고형 배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순수 수경, 배지경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양액이 순환하냐 아니면 한 번만 쓰고 버리느냐에 따라서 또 양액 순환 유무에 따라 또 나눠볼 건데, 일단 고형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는 건 순수 수경이에요. 순수 수경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담액, 박막, 분무. 순수 수경은 작물의 뿌리를 지탱하는 고형 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직접 양액을 공급해서 재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흙 같은 이제 보통 식물은 토양에 뿌리를 박아 넣어서 지탱을 하는데 그렇게 지탱할 게 없죠. 그러니까 순수 수경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위에 무거운 열매가 달리거나 이런 작물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잎채류나 그런 잎채류 같은 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배지경은 이렇게 작물의 뿌리를 고정할 수 있는 고형 배지가 있는데, 그 고형 배지를 펄라이트를 사용하느냐, 앞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유기, 무기경을 혼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지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수 수경을, 이제 다음은 양액 공급 형식에 따라 마저 한번 보죠. 양액을 한번 쓰고 버리느냐, 아니면 한번 사용하고 난 후에 양액을 다시 거둬들여서 살균한 다음에 다시 그 양액의 성분을 다시 구성 성분을 맞추어서 재사용하는 순환식입니다. 한번 사용한 양액을 회수해서 살균, 그리고 복합 제어기에서 pH 농도, EC 농도, 그리고 양액의 성분을 다시 처음처럼 재조정해서 재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순환식. 자, 장점은 한번 양액을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액 경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고 남더라도 이 양액에는 비료 성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순환식은 폐 양액에 대한 환경 오염이 그만큼 없어지겠죠. 대신에 단점을 보면 초기 투자 시설비가 증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액 경비가 절감, 그러니까 양액은 그만큼 덜 쓰는 대신에 이걸 살균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한 걸 다시 채워줘야 되는 그런 설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투자 시설비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역시 양액으로 하기 때문에 병 확산이 빠릅니다. 공급 형식 보면, 말 그대로 순환식이에요. 배드에서 사용된 양액을 배양액 탱크로 모은 다음에 이 배양액 탱크에 모아진 배양액을 다시 pH 농도라든지 EC 농도 양액의 농도를 다시 맞춰서 살균 후에 맞춰서 다시 재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순환실은 뭐겠어요? 그냥 한번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순환식의 장점은 순환식의 단점과 같겠네요. 그렇죠. 그냥 버리면 되니까 초기 투자 시설비가 순환식에 비해서 적게 들겠고, 병원균 확산에 대한 게 조금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오염된 양액을 다 폐기시키기 때문에. 자, 그럼 비순환식의 단점은 양액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액에 의한 환경 오염도 많아질 겁니다. 자, 순수 수경 대표적인 세 가지. 담액, 박막, 분무경이에요. 자, 담액은 말 그대로 꽉차 있습니다, 액체가. 50도처럼 꽉차 있고, 박막은
어느 정도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어요. 노출이. 그리고 분무경은 공기 중에 아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분무를 해주는 거예요, 양액을. 아시죠? 자, 담액수경. 뿌리가 완전히 양액 속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겠죠. 일단 장점은 근권부의 온도 변화가 가장 적어요. 이세 개의 순수 수경을 비교해 봤을 때.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온도의 변화가 적겠죠. 그리고 양액 조성과 농도, pH 등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순수 수경 방식 중 정전 피해. 전기가 끊겼을 때 그냥 그 양액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양액에 있는 양분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장점입니다. 담액수경의 단점을 보면 물속에 담겨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소 발생기를 넣어줘야 되고요. 전염성 병균 발생 시 확산이 빨라요. 그런데 순수 수경 자체가 다 빨라요. 다 빨라요. 자, 다음 방막수경. 양액의 깊이를 1, 2cm 정도 얇게 공급해요. 그래서 뿌리의 일부분은 공기에 노출되어 있고 뿌리의 아랫부분이 양액에 담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권이라는 건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의 산소 공급이 담액보다는 원활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한 분무경보다는 아무래도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된 게 적기 때문에 분무경보다는 근권 산소 공급이 덜하겠고 담액보다는 원활하겠죠. 자, 양액 손실이 적고 배양액 조석을 바꾸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양액의 온도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 양액의 절대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온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담액보다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자, 다음 분무경이에요.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뿌리에 양액을 스프레이식으로 칙칙하고 쏴주는 거예요. 분무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뿌리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근권 산소 공급이 원활하죠. 그리고 양액 조성 변경 용이하고 재식 밀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자, 단점을 보면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초기 시설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근권 온도에 대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권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작물의 지지가 어렵고 정전으로 인한 이걸 일정 시간 동안 한 번씩 양액을 분산을 해줘야 하는데 정전이 되면 분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뿌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순수 수경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형 배지경. 순수 수경은 작물을 지지할 수 있는 배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형 배지경은 작물을 지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그 배지가. 그 배지를 크게 무기 배지경과 유기 배지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무기 배지경에서도 보면 천연 무기 배지. 모래, 자갈, 천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물들, 인공 무기배지, 무기배지에서 버뮤큘라이트, 안면, 펄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합성 배지들, 폴리우레탄,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자, 유지 배지경에는 천연 유지 배지에서 왕겨, 그리고 톱밥, 훈탄, 피트모스, 코코피트 등이 있죠. 자, 고형 배지경, 펄라이트 경우요. 그러니까 배지를 펄라이트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배지가 중성이고 통기와 배수가 잘 됩니다. 배지 소독 이용량하고 다른 배지보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과습에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양이온 치환 용량이 낮아서 시비가 간편하고 사용 후에 폐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단점은 완충작용이 약하고 입자가 이제 한번 부서지면 다시 재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면. 안면을 이용하는 안면경. 안면을 압축 열 처리해서 성형시켜서 만든 슬래브 큐브, 매트 등을 이용하는 그런 수경 방식입니다. 장점은 배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안면 자체가 배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의 블럭으로 분리할 수 있어서 병원균이 그러니까 오염이 되더라도 그냥 그 블럭만, 빼내고 다시 대체하면 됩니다. 단점은 이 배지의 건습 판별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용 후에 폐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혼합 배지경은 조금 아까 안면경이나 아니면 펄라이트경처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래서 유기 베이지와 무기 베이지를 혼합하여 베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펄라이트와 무기 베이지인 펄라이트와 유기 베이지는 훈탄, 피트머스 뭐 이렇게 섞는다든지 아니면 앞면이나 코코넛 베이지 이렇게 섞는다든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혼합 베이지경이 되겠습니다. 자, 수경 재배의 주요 설비예요. 일단 배드, 식물이 직접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배드, 작물의 지지, 뿌리 보호, 양분, 수분,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드. 그리고 양액 탱크 및 원수 탱크. 원수라는 건 원래 물이에요. 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래 물. 양액 저장을 하거나 용수를 저장하는 탱크죠. 그리고 펌프, 급액관, 배액관, 여과장치 등은 어떤가 하겠어요? 양액에 공급하고 회수하고 여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 증가 장치. 이건 이제 보통 담액에 많이 쓰겠죠. 양액 온도 조절 장치, EC 조절 장치, pH 조절 장치 등은 양액의 환경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환풍기나 관수 시설 등은 어디에 그 작물의 환경 제어할 때 주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경 재배할 때 양액의 조제할 때 양액을 만들 때 양액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에요. 구비 조건. 자, 첫 번째는 지금 흙이 아니고 그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 무기양분을 꼭 함유를 해야겠죠.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되긴 형태로 물에 용해된 상태일 것.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이온이 적당한 농도로 용해돼서 총 이온 농도가 적절해야 되고 작물에 유해한 이온을 함유하지 않아야 될것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용액의 pH 범위가 약산성이에요. 5.5에서 6.5 범위에 있을 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여기서 이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뭐 작물이 생산량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생산비가 비싸지면 소비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양액 자체가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그리고 재배 기간이 계속돼도 농도 또는 무기 원소 안의 비율 그리고 pH 변화가 좀 적어야겠죠. 자, 몇 가지 알고 가야 될 단어들이에요. EC, 우리 그 EC 미터 많이 들어봤죠? EC 미터. 전기 전도도인데, 물질이나 용액이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EC 값이 크면 클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가 맞냐면, EC가 많다는 건 양분이 많다는 겁니다. 양분, 무게 양분이. 자, 단위는 dS per 미터를 쓰고요. 그리고, 양액을 만들 때, 양액 조제할 때, 탱크를 두 개를 써요. 하나를 쓰지 않고. 양액을, 탱크를 두 개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탱크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거냐. 황산 마그네슘하고 질산 칼륨을 한 통에 넣으면, 칼슘하고 황산이 반응을 해서, 황산 칼슘이 되어버리죠. 그게 뭐예요? 석고가 돼요, 석고. 석고는 고체가 되죠. 그러면 이두 액체가 만났을 때 그거에 침전물이 생겨버리면 그 침전물은 작물이 이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액 조제할 때 일단 A액, B액, 질산칼슘하고 황산 마그네슘을 나누어 뒀다가 공급할 때 섞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근권, 뿌리 부위의 pH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자, 일단, 뿌리 부분의 pH가 낮으면, 그러니까 산성일 경우에, 철이나 망간이나 아연, 구리는 흡수가 증가해요. 그 산성에 녹아서. 그에 비해서, 몰리브덴, 칼슘, 마그네슘은 흡수가 감소되게 됩니다. 뿌리 부분의 pH가 높아지니까 염기성이 되면,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흡수가 증가가 되고, 철, 망간, 아연, 구리는 흡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양액 조성과 농도. 자, 양액 조성은 작물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도 다르고, 그리고 온도에 따라도 달라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증산작용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무언가를 많이 흡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액의 농도도 그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작물별 양액의 농도 단위를 보면, 전기전도도예요. 입줄기 최소는 1.5에서 2.0. 열매 채소는 2.5에서 3.5인데
광량이 부족, 그러니까 1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3.0에서 6.0으로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이 많아서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면 양분이 그 자체에서도 잘 만들어지는데 이 광량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만들어내는 뭐랄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양분을 더 많이 넣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화, 꽃들은 2.0에서 2.5 정도의 수준으로 양액의 농도를 맞춰서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양액의 관리 보죠. 양액의 관리. 양액은, 물에 필요한 양분을 녹여서 작물에게 주면 되는 건데, 이 물에 얼만큼, 그러니까 그 작물이 어떤 양분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이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알겠고, 그럼 이제 그 원수, 그러니까 물이죠. 양액이 되는 물. 그물 자체도 검사를 해야죠. 뭐가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성분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이제 양액을 만들어야겠죠. 자, 원수는 그 양액을 만드는 양액의 원래 물이 됩니다. 자, 원수에 함유된 이온의 농도를 미리 계산을 하고 알고요. 그리고 배양액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양액의 pH는 5.5에서 6.5. 대부분의 많은 작물들이 이 정도의 pH를 좋아합니다. 이 정도 pH에서 주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pH가 너무 낮다. 너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요? pH를 좀 올려야겠죠. 그 올릴 때는 수산화칼륨을 좀 넣어서 그러니까 알칼리성인 수산화칼륨을 좀 넣어서 좀 높이고, 너무 염기성일 때는 질산, 인산, 황산 등을 넣어서 pH를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pH를 5.5에서 6.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온도는, 양액의 온도는 15도에서 25도. 교환 주기는 2, 3주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정량의 용존 산소가 포함되도록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확 및 저장이에요, 수확. 자, 수확 적기는 작물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과일 다르고, 곡물 다르고. 그렇죠. 수확 적기는 종자의 수분 함량, 개화 후 경과 일수 기준. 자, 미성숙 상태를 수확하는 작물, 외형, 색깔, 크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수확한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이죠. 자, 일단 저장 기장 중에 그 작물의 열매가 됐던, 종자가 됐던,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요. 그리고 증산작용을 하고. 그런데 호흡을 하다 보면 안쪽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작물 자체가 들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건데, 지금 수확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돼요. 증산작용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려보내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저장. 자, 호흡작용으로 농산물이 싹이 나면서 저장 양분을 소모하고, 증산작용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고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과실이나 채소는 에틸렌. 노화를 일으키는 생장 조절 물질이죠. 이건 우리가 팔강에서 다시 조금 더 깊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에틸렌은 숙성 및 노화가 촉진돼서 연화되고 부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저장 환경 보면 건조한 곳에서 농산물의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곡류라든 그러는 거죠. 과일 같은 걸 건조한 곳에서 하지 않아요. 잎채류 같은 걸 건조한 곳에 그래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장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 그리고 저온 유지, 공기의 조성 비율을 조정을 함으로써 저장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자, 작물의 수확 및 저장의 예를 보죠. 일단 벼, 곡류죠. 완전히 익었을 때가 아니고 언제 수확하냐? 이삭의 90%가 익었을 때. 90%가 황색으로 변했을 때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말려요. 수분 15% 이하로. 그리고 저장할 때는
온도는 10에서 15도, 습도는 70% 이하의 환경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밭작물, 밀은 출수 후 35에서 40일경, 보리는 출수 35에서 40일, 고구마는 10월 상 중순, 그리고 콩은 개화 후 60일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 후에는 저온 건조 조장을 하게 되고요. 자, 과수, 과일들이죠. 호흡량, 당도, 산의 함량, 경도, 그리고 요오드 청색 반응 검정, 이런 걸 검정을 하고, 과피의, 그러니까 그, 과일의 표피죠. 착색 정도, 만개 후 일수 등에 의해서 수확 일자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엔 예냉, 예건. 예냉은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물을 수확 직후에 온도를 낮추어서 호흡과 성분의 변화를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예냉을 합니다. 저장성과 운송기간의 품질을 유지하는 효과를 증대시키고 증산과 부패를 억제하고 신선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건 말려요. 저장 기간 전에 체내 수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말리는 걸 예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수는 예건, 예냉하고 저장고의 온도는 0도씨 이상. 과수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0도씨 이하로 보관하게 되면 얼게 돼요. 수분은 얼면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한번 얼었다 녹은 과일은 상품으로서는 거의 상품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화해, 절화. 꺾어서 꽃이 좋고 재배 시기 및 유통 시기 및 조건, 그리고 유통 기간,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등을 고려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 꽃은 대표적으로 판매될 시기가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졸업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5월이나 이럴 때 그때에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춰서 대부분 언제 판매를 할 것인가 판매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절화는 예냉 및 절화 보존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온습도는 저온, 그리고 습도는 85에서 90%. 습도가 좀 높습니다. 자, 절화 보존제. 꺾어져 있어요. 지금 꽃인데 줄기를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양분을 받을 수 있는 걸좀 꺾어버렸죠. 근데 절화를 했다고 해서 바로 얘가 시들어버리면 상품성이 그만큼 빨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푸릇푸릇하고 좀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절화 보존제, 뭐, 때로는 절화 수명 연장제, 뭐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절화를 보관을 합니다. 자, 절화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제예요. 보통 당, 살균제, 에틸렌 생성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억제제, 그리고 생장 조절 물질 등으로 구성된 절화 보존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뿌리예요, 알뿌리. 뿌리는 뿌리인데 둥그렇게 된 구근들. 자, 춘식과 추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심느냐. 춘식 구근, 봄에 심는 알뿌리. 추식 구근, 가을에 심는 알뿌리예요. 자, 봄에 심는 알뿌리는 가을에 수확해요. 10월 상순이나 10월 상순에서부터 11월 상순에 이때 수확을 하고 저온 조건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 음지에 저장을 합니다. 추식 가을에 심는 구근, 추식 구근은 6월 7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살균 처리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식물 간상 가치 고려해서 광은 정척지보다 약간 높게, 그리고 온도는 약간 낮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이제 춘식, 추식 나왔죠. 봄에 심는 알뿌리, 초화류, 화초. 대표적인 칸나, 글라디올러스 등이 있고, 추식 구근,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서 보통 이제 겨울에 한번 저온 처리 한번 맞고, 저온 처리가 돼야 이제 꽃이 피는 튤립, 가을에 심는 알뿌리 화초입니다. 튤립, 수산화, 히아신스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수경재배. 다음 사례에서 수경재배의 구분, 기준,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옳게 배우라는 것은. 자, 학생회의는 배드의 특성이네요. 배드의 특성을 기준으로 수경재배의 종류를 구분하는 순서도를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수경재배인데 가를 했더니 가에 맞는 게 폴라이트 경이고 나에 맞는, 그러니까 폴라이트 경과는 뭔가 좀 다르면서 나에 맞는 게 담핵수경, 다가 분무경이에요. 폴라이트 경은 뭘, 배지경이죠, 배지경. 수경은 크게 순수수경과 배지경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순수수경은 물을 담, 그, 양액을 꽉 채워서 작물을 재배하는 담핵수경. 그리고 일부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 일부분은 양액 속에 담궈져 있는 방막수경.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양액을 분무해주는 분무경. 이렇게 순수수경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고, 배지경은 작물의 뿌리를 고정할 수 있는 배지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폴라이트를 사용하느냐, 암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유기, 무기 배지를 같이 사용하느냐 해서 이렇게 나눠 볼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문제로 가서. 자, 가는 폴라이트 경인데, 자, 기역 니은 디귿을 보죠. 기역은 배드 내에 고형 충전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형 충전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은 이건 배지경이냐 순수수경이냐라는 걸 묻고 있네요. 그렇죠? 니은을 볼까요? 배드 내에 산소 발생 장치가 있습니까? 산소 발생 장치가 필요한 수경 재배 방식은 순수수경에서 작물의 뿌리가 물에 다 담겨, 물? 물이 아니고 양액에 다 담겨 있는 방식. 무슨 방식이죠? 담액. 자, 미세 노즐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세 노즐 장치, 분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라는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가는 뭔가 예스예요. 폴라이트경. 담액, 분무경, 방막수경과 비교한 폴라이트경의 특징은 배지경이죠. 배지경. 배지경은 고형 충전물이 있습니까? 가에 들어갈 건 기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와서 담액수경과 분무경이에요. 방막수경. 그러면 담액수경은 뭔가 맞는 말이고, 분무경과 방막은 맞지 않는 내용을 찾아봅시다. 자, 배드 내에 산소 발생 장치가 있습니까? 산소 발생 장치가 있는 건 어떤 거라고요? 양액이 뿌리를 다 채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 되겠네요, 여기. 분무경, 산소 발생 장치 필요 없죠. 방막수경, 이것도 그 뿌리의 일부분이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발생 장치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니은. 자, 미세 노즐 장치, 분무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스, 분무. 그대로 가능하다는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순수수경, 이 문항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잘 비교를 해요. 무엇과 비교한 무슨,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핵수경과 비교한 분무수경의 장점을 찾아라든지 아니면 좀더 크게 가서 수경재배, 토경재배, 토경재배와 비교한 수경재배의 장점을 찾아라든지 이런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수경재배 방식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수경재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두 가지 방식을 표와 같이 정리를 했네요. 자, 가보니까 배드 내 양액 공급을 보니까 배드 내 양액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나는 1, 2cm 정도 얇게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가득 찬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권, 뿌리 부분에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 그러니까 산소 발생 장치가 필요해요, 가는. 나는 원활해요, 원활해. 그러면 가는 무언가 양액이 가득 차 있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장치면 뭐다? 담액이 되겠죠, 담액. 담액. 나는 1, 2cm 얇게 흘러요. 그리고 근권의 산소 공급도 원활해.
뭐가 됐어요? 방막이 됐어요.

되겠네, 방막. 그렇죠. 간은 담액, 나는 방막이 되겠어요. 자, 담액은 뿌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양액석이 완전히 장기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 발생기가 필요하다. 방막은 1, 2cm 정도 얇게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1, 2cm 정도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양액석에 담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간은 담액이니까 간은 방막 속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나는 양액 분사 노즐이 필요하다. 양액 분사 노즐이 필요한 건 분무경이죠. 틀린 내용이네요. 간과 둘다 순수 수경, 담액, 방막, 분무경이 모두 순수 수경에 속합니다. 간은 나보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 큽니다. 담액은 방막보다 외부 환경, 온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환경에 대한 완충 능력이 양액이 꽉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지요.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꼭 지금 순수수경이 3가지, 그리고 배지경의 한 3가지지만 그것만 가지고 풀어보고 있는데 그냥 다 풀리는 문제예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양액 재배 기술의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양액 재배 기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해당 기술을 설명하는 모식도를 아래와 같이 삽입을 하였네요. 자, 이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 데서나 출발을 한번 해보죠. 일단 양액 공급부터 가보죠. 양액 농축액, 그러니까 이 양액 공급 장치에서 양액을 작물에게 공급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양액을, 회수를 하네요. 회수. 배액을 회수를 한 다음에 회수된 배액을 살균을 합니다. 살균. 살균을 끝낸 다음에 다시 배액을 희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희석된 배액을 다시 양액 공급 장치에 다시 넣고 있어요. 뭔가 이거 지금 수경 재배 중에 양액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순환식과 비순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순환식이죠. 순환식. 순수 수경 중에 양액 공급을 할때 크게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순환식과 비순환식. 양액을 한번 쓰고 버리느냐, 아니면 사용한 양액을 살균할 거 살균하고 부족한 양분 다시 채워서 다시 돌리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순환식은 사용할 거 사용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재충전해서 다시 양액을 재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장점. 양액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양액에 사용되는 경비가 절감이 돼요. 그리고 버려지는 양액이 없기 때문에 양액에 의한 환경 오염이 감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순환식이에요. 순환식. 자, 이 순환식 양액 재배에서 효과, 생산비가 절감이 된다. 조금 아까 보니까 양액을 덜 버려요. 양액을 자꾸 사용해. 그러니까 생산비가 양액을 구입할 비용엔 남겠네요. 그래서 생산비 절감이 되고 수확량 증대는 알 수가 없죠. 수확량 증대는. 자, 환경오염. 폐 양액이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 노력 절감. 차라리 관리 노력은 좀더 들어가겠죠. 조금 더. 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수경 재배 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다음에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는 담액 수경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수경 재배 방식 중 하중 무게가 가장 적어서 다단식 재배에 가능하다. 수경 재배 방식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양액을 꽉 채우는 담액, 그리고 양액을 일부만 채우는 방막,

그리고 양액을 채우지 않고 분무를 해주는 분무경. 마지막 힌트는 일정 시기마다 양액을, 아하, 양액을 분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분무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무경. 분무경은 담액 수경의 산소 공급을 해결을 해주죠. 그리고 담액은 그 식물체 자체에 양액을 이렇게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쭉쭉 그냥 그 분사시켜주기 때문에 하중이 가장 적어서 다단식으로 만들기가 좋아요. 자, 정답은 분무경이겠고, 그럼 이 분무경에 대한 특징,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액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죠. 완전히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시설비는 오히려 더 들겠죠. 채워놓는 것보다 이걸 분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정전 피해에 대한 완충 능력이 가장 적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무수경이에요. 순수수경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담액, 그 다음에 뿌리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방마, 그리고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 양액을 미스트, 그러니까 분무해주는 분무경. 자, 분무경의 장점은 근권산소. 뿌리의 근입니다. 뿌리 주변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양액 조성 변경 용이하죠. 그리고 재식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딱딱, 뭐, 되게 뭐랄, 가깝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단점. 물론 이 단점은 무원무에서 비해, 그러니까 담액에 비해, 방막에 비해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이런 스프레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권의 온도 변화가 크겠죠. 공기 중이니까. 액체보다는 기체에서가 훨씬 온도 변화가 크죠. 그리고 병의 발생 시 확산이 빠르고 작물의 지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순수수경 중 가장 큽니다. 분무경. 자, 다음 5번,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의 양액 조제 실습 사례예요. 무릎에 답하죠. 학생 A는 양액 조제 실습에 따른 실습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과정 2를 보니까 양액 조성표에 따라 각각 필요한 비료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값에 따라 각각 필요한 비료량을 측량했습니다. 과정 3을 보니까 질산칼륨, 질산칼슘, 질산칼륨, 뭐 킬레이트철을 A 탱크 쪽에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뭐 인산암모늄, 질산칼륨, 미량호소 등을 B 탱크 쪽에 탱크를 A 탱크와 B 탱크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놨네요. 지금 양형을 만드는데 각 탱크에 90%의 물을 채우고 해당 비료 성분을 순서대로 녹인 다음 물을 마저 채웠어요. 그래서 가를 무언지는 몰라도 이걸 측정한 후 기준치보다 낮았어. 얘가. 그랬더니 수산화 칼륨을 첨가했어. 기준치보다 낮았는데 수산화 칼륨을 첨가했다. 기준치로 맞췄다는 얘기겠죠. 뭔가를 수산화 칼륨은 무언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5번 문항 보도록 하죠. 위 사례에서 실습 과정에 과정 3을 지켜야 되는 이유. 과정 3. 두 개의 A, B 탱크를 A, B로 나누고 한 탱크로 하지 않고 A, B로 나누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지금? 황산 마그네슘하고 질산 칼슘 때문에 그렇죠. 황산 마그네슘하고 질산 칼슘이 같이 넣어서 공존에 있게 되면 질산 칼슘의 칼슘과 황산 마그네슘의 황산이 서로 반응을 해요. 황산 칼슘 되면서 고체 석고 형태가 돼서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침전이 되면 고체 자체를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흡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과정 3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황산 칼슘 침전을 막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액 온도나 노동력 소모나 병해충 발생이나 탱크별 흡수 시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실습 과정의 과정 5에서 가를 측정하는

기구, 가를 측정하는 기구. 자, 볼까요? 자, 가는, 자, 가를 측정하는 기준치보다 수산화 칼륨을 사용했다 그랬어.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륨은 약 알칼리성 성분이죠. 알칼리성 성분. 그러면 얘를 넣었을 때 낮은 걸 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pH를 올릴 수가 있지, pH를. 그러니까 이런 원액을, 지금 이런 원액을 만들었는데 pH를 측정을 해봤더니 기준치보다 낮아.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을 첨가를 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pH를 얼마로? 5.5에서 6.0, 6.5 정도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위 사례의 실습 과정에 O에서 가를 측정하는 기구, pH는 뭘로 측정을 해요? 뭐 쉽죠. pH미터로 측정을 하죠. 뭐 습도계는 습도 재는 거고, EC미터는 전기 전도도 재는 거고요. DO미터는 산소, 용존 산소량 재는 거고, 텐시오미터는 수분 장력 측정하는 측정기구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액은 pH가 5.5에서 6.5 정도. pH를 보정할 때, pH가 높다. 그럴 때 약산성 물질인 질산, 인산, 황산을 첨가를 해서 pH를 낮춰야 되고, pH가 5.5보다 좀 많이 낮다. 그러면 약 알칼리성 성분인 수산화칼륨을 넣어서 pH를 5.5에서 6.5 사이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수경 재배 시 조치 방법,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전문가님, 수경 재배 시 양액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경 재배 시 적합한 양액 조성은 처방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작물적 요인에 따라서 그 조성, 양액의 조성이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생육 장애가 발생합니다. 적절히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 방법, 양액의 조치 방법. 양액은 3개월 단위로 교환, 교환은 2, 3주고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유지해야 될 양액의 온도는 15에서 25도가 맞습니다. pH가 낮으면, pH가 낮아요. 지금 산성이에요. 거기다 질산을 첨가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죠. 수산화칼륨을 다시 넣어서 pH를 올려야겠죠. EC미터로 측정하는 농도를 조절을 해야죠. 전기 전도독에 EC미터를 사용해서 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액 양액은 온도는 15도씨에서 25도씨 정도. 교환 주기는 2, 3주.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은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적정량의 용존 산소가 포함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별 양액의 농도 단위로 보면 입줄기체에서는 1.5에서 2.0, 열매체에서는 2.5에서 3.5. 그런데 빛이 부족해서 광합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3.0에서 6.0까지로도 관리하기도 하고, 절화류 같은 경우에서 2.0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보죠. 다음 대화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경 재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수경 재배 문항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통 수능에서도 이렇습니다. 자, 수경 재배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하고 뭐? 순수 수경과 배지경. 일단 이거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환식인지 비순환식인지. 그리고 순수 수경에서 나오는 그세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배지경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농업인 수경 재배 방식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토마토면 위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열매가 열릴 경우에는 이게 순수 수경이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자,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재배 방식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 그러니까 토마토와 같은 과체류는 재배 기간이 길어요. 작물이 키가 크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크다. 배지경과 순수수경 중에 완충력이 큰건 배지경이죠. 뿌리를 튼튼하게 지탱하면서 낮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배지 폐기에 대한 환경 부담이 적어야 돼. 자, 일단은 완충력이 크기 때문에 순수수경 안 되죠. 그리고 배지 폐기에 대해서 환경 부담이면 유기물, 유기배지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기는 안 되고 훈탕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0: 문제 여섯 번째 문항도 풀어봤는데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나오는 수경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내에서도 답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들 중에 나쁜 습관에 고착된 확장판과 같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심각한 중독들이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뭐 폭식증, 이런 일상 속의 중독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물론 중독에 관련된 학문적이고 의학적인 정의와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분명 중독은요, 그게 없을 때 무언가 부작용적인 혹은 부적응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걸 내가 하지 못하면 혹은 그걸 접촉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독이고요. 그리고 아니, 왜 꼭 그런 걸로 해야 돼? 다른 좋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할 때 우리는 중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알코올, 도박, 마약, 심지어는 거짓말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오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관련된 것들. 사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혹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중독이란 말이 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뭔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이 잘 되는 사람, 무언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으로 도피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상생활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흥미로운 것으로 도피하죠. 그렇게 중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또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가게 되죠. 즉, 어딘가로 향하는 혹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중독의 중요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독이 잘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바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으로 인해 도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다양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다라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대안이 없는 경우에 중독이 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던 가정주부가, 혹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대표가, 이 두 사람은 특징으로 보자면 전혀 다른 그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 모두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사람의 삶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단조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왜 다를까요? 바로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만 반복되면 무언가 일탈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탐닉적으로 대안 없이 빠지는 중독적인 현상들을 늘 위험에 빠져 있고 위험을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저의 대답은 상당 부분 예스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은 지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인과 가족은 변화 없이 단조롭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사자의 삶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리를 끊는다, 변화를 만들어낸다, 혹은 새로운 관점을 넣어준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과 가족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나 아니면 당연한 당위적 행동에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독적인 현상을 보면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뢰, 아니면 주위의 다른 많은 분들의 무관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책임과 고통을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의외로 물리적 상황과 거리에 의외로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참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려면 실제로 거리를 멀게 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니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해결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기존의 나쁜 습관을 쉽게 꺼낸다는 거예요. 온갖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내가 중독됐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거리면 거리, 주거 형태면 주거 형태, 혹은 그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 한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뇌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게 하고 몸이 멀어지는 그런 수준의 생각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그런 페이지들이나 사이트들이 있죠. 거기서 그분들의 경험담을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찾아보시면 뇌는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유상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상황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만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중독적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나쁜 습관이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뭘까요? 아니, 습관이란 뭘까요? 일단 습관은 심리학에서 더 이상 인지적인 모니터링이나 관심이나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일련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까지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총에 방아쇠를 당했는데 공이가 작동하는 것, 그 다음에 총알이 발사되는 것, 총알이 총구를 통해 나가는 것,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내가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그 모든 이후의 과정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한 번에 연쇄적으로 화바바바박 하고 나가버립니다. 습관이란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동화되어 있다. 어떤 트리거가 딱 생기면, 즉 촉발 요인이 생기면 그 이후에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스텝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OTT로 되어 있는 시리즈를 볼 때 이른바 노래방 세우기라는 걸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드라마 1회를 딱 켜놓고 손을 집어넣기만 하면 시리즈와 노래방 세우기 전체 봉지가 다 끝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쪽 다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이렇게 서로 MOU를 맺어서 한쪽이 자동화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짠 걸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저는 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어쩌죠? 문제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습관은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없을까요? 일단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은요, 언제 가장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자동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나의 의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튀어나오는가, 그게 바로 지쳐있을 때와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당연히 몇 번 이상 받으셨겠죠. 우리 뇌는요, 재밌게도 지쳐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제일 먼저 끄는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습관 컨트롤러를 끈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이런 것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면접을 지원을 일찍 해서 오전에 보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오전보다 오후가 아무래도 좀더 지쳐 있겠죠. 그래서 오후는 지원자들이 정말 갖가지 자기 습관을 면접관인 저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래 기다려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오후 3시가 넘어서 육체적으로 뒤지쳐 있는 상태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오후 3시 이후에 들어온 지원자들은요, 제 경험으로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꼽니다. 10명 중에 2명은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일 재밌는 건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갑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분의 평상시 습관이에요. 물론 지쳐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죠.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똑바로 사세요. 제가 황당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혹은 심지어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자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은 말을 쓰세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습관은 이제 없앨 수 없으니 말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없앨 수 없으니 포기하고 살까요? 그러기엔 너무 또 억울하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쁜 습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나쁜 습관이 있는 위치 위에 좋은 습관으로 덮어씌울 수는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OTT 드라마를 보면서 커다란 봉지의 과자를 다 먹는 그런 엄청난 나트륨을 섭취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과자 봉지에 손을 넣을 때마다 제 가족이 손을 딱 때리면서 먹지 마!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잘해야 30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 버텨본 적도 없습니다. 왜?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무언가에 심취해 있거든요. 무언가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나의 습관은 고개를 쳐들죠. 저는 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으니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무엇으로 과자를 집죠? 손이죠. 그러니 손으로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뜨개질을 합니다. 둘째, 에어캡슐이라고 하나요? 더 좋은 용어가 있죠. 뽁뽁이를 터뜨립니다. OTT를 보면서 뽁, 뽁, 뽀뽁, 뽀뽁, 뽁뽁뽁 하면서 보기 시작하죠.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나쁜 습관의 자리에 그 습관을 실행하는 무엇인가 나의 신체 기관으로 혹은 도구로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에 대한 나의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는 마치 어렸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던 친구의 이름이지만 기억나지 않고 우리 기억 내부의 공간을 헤매는 단서나 실마리를 잃은 파편처럼 결국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그런 실마리 잃은 기억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 나쁜 습관들은 결국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나쁜 습관의 범주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들입니다. 디지털 기기들이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나의 신체 장기의 일부예요. 이게 없더니 마치 내 몸에 어딘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고통을 직접 느낍니다. 일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웃지 못할 데이터를 보여주시더군요. 그 회사는 부상의 정도가 꽤 심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아무리 잘 지키라고 감시하고 교육하고 감독해도 그 사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대표님이 자,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할 때 스마트폰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저의 대답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업장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업을 하는 그 옆에 난간을 걸어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옆에 두고 있다면 트리거에 의해서 안 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 보통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시겠죠. 약물이나 그 외에 약물에 준하는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약물은요, 점점 더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하고 자극적인 양과 정도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은 릴스나 쇼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45분 혹은 1시간 15분을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혹은 영화관에서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릴스나 쇼츠에 빠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것과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길고 싱거운 것들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마라톤과 같은 길게 뛰는 달리기에 열중하고 계시죠. 이상하게 그렇게 뛰고 나면 굉장히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즉, 강제적으로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스마트폰 없이 싱겁게 길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들과 스마트폰을 차에 놔두고 산책을 갑니다. 처음엔 정말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고요. 마치 그 산책을 하는 30분 동안 나에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엄청난 전화가 한 100개쯤 올 것 같은 생각으로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 잘 아시죠? 명상도 마찬가지의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니 릴스나 쇼츠를 보기는 보더라도 예전처럼 중독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이 릴스나 쇼츠를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싱겁지만 긴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어느 한쪽이든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언가 싱거운 것을 길게 하는 것 못지않게 괜찮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느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줄까요? 보는 것보단 쓰는 게 더 느려집니다. 같이 쓴다 하더라도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단 볼펜으로 글을 쓰는 게 더 느려지죠. 릴스나 쇼츠에 굉장히 중독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덜 보게 만드는 접근은 대부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재밌게도

펜으로 일기를 써보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상당한 진정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느린 것이 손으로 펜을 잡고 쓰는 거거든요. 분당 150타 이상을 치는 저도 이메일 한 장을 치면 한 페이지를 치면은 몇 분이면 칩니다. 하지만 펜을 잡고 그걸 편지로 쓰면 한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메일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나 자극적인 언어 혹은 조금 표현상 부적절한 것들을 편지로 쓰면 대부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저의 언어와 생각을 더 제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려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명상, 주목, 그 다음에 손으로 글쓰기. 결국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혹은 여건 속에서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 우리 뇌에게는 훨씬 더 친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개선 방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경로가 될 겁니다. 재밌는 건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착돼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습관이든 그 습관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형성됐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도 어떤 분도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습관에는 형성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이지 참으로 습관적으로 연구해온 집단입니다. 습관은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 결정적 구성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와 거의 같은 종류의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죠. 저는 참으로 재밌게도 논문은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연구실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죠. 일반 대중들을 독자로 한 언론사 칼럼은요, 정말 연구실에서 죽어도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원고의 데드라인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키보드에 손만 얹어놓으면 칼럼이 써지는 순간과 환경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바로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난 뒤 집에 있는 제 책상에 컴퓨터의 키보드입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써보려고 해도 뇌가 바보가 됐던 제 칼럼의 내용은 거기서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 칼럼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데 14년째 연재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재가 떨어질 만도 안 돼 라고 하면 저는 농담 반, 하지만 진담도 약간 섞어서 2년치 칼럼 제목이 다 나왔어 라고 너스레를 떨죠. 로버트 치알디니가 바로 주목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습관이 되려면 if, then, when이 다 있어야 된다. if는 만약, then은 뭐뭐 하고 난 다음에, when, 언제.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그 앞에 전조조건이 있어야만 뇌는 패턴으로 기억하고 습관으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은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사의 처방전이 두려우시죠? 왜? 이미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해야 되는 약을 if then when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화장실 다녀온 뒤에 물 한 컵 마시면 이 약을 복용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 있죠.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일주일만 해보면 일주일 후부터는 물컵에 이미 약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과정에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회의했던 사람, 자문했던 기업, 가르쳐봤던 주제, 만났던 학생, 그 중에 칼럼 제목을 떠올리는 if then when의 습관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 지도교수이자 유명한 인지심 약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하나의 첨언을 하죠. 그 if then when을 실행하는 날이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무언가 기분이 좀 처지는 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왜일까요? 그날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가장 뇌가 욕심부리는 날이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혹은 너무 행복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더할 나위 없다. 오늘만 같아라.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준비를 뇌가 안 한다는 겁니다. 약간 침울한 날, 약간 우울한 날, 너무 슬프거나 괴로운 날은 아니고요. 약간 우울한 날, 침울한 날, 울적한 날에 우리 뇌는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평상시보다 좀 울적하세요. 좀 외롭고 쓸쓸하세요. 그날 if then when으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5일만 더 하시면 이제 습관은 장착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습관이 누적돼 업적을 만든다는 거 잘 아시죠?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도 다 결국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여진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순간에 만드시는 좋은 습관 하나는 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우리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당연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고 저를 일으켜 세워준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되는 두 명의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를 바꾼 화가들. 자, 한 명은 체코에서 태어나 무명 시절을 겪고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알폰스 무아. 또 한 명은 아버지도 반대했던 화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본인만의 화풍을 고집하고 결국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 무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화는요, 음악과 그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화는요, 첫 번째 좌절을 일찍 겪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변성기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망가지면서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재능을 택한 거예요.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18살 무화는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라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직업 찾아봐라. 자, 그게 18살이었어요. 음악도 못하게 됐죠. 그림으로 바꿨는데 떨어진 거예요. 무화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가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극장 무대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무화가 일하던 극장에 불이 나요. 그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럼에도 무화는요, 매일매일 그렸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리고 한 백작의 눈에 띄어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줘서 파리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백작이 갑자기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는 좌절하지 않아요. 또 어디로 가요? 디자인 공장에 들어가서요, 매일 잡지 삽화 그리고 달력도 연습하고 광고 그림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갈고 닦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다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을 그래서 전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나 운이 아니고요,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옵니다. 자, 무화에게도 그 순간이 와요.

1894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인쇄소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무아는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직원 친구 거 일 대신해주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일을 또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요 인쇄소를 찾아와요. 누구였냐면 당시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어요. 그녀가 새 연극 포스터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유일하게 출근해 있던 알폰스 무아를 붙잡고 너무 급한데 너밖에 없어. 너가 좀 디자인 좀 해달라.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보조인 거예요, 보조. 메인 디자이너, 메인 디자이너가 했어야 되는 일을 본인이 피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쉴 때 밤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터가 등장했죠. 그 포스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알폰스 무아 정식 첫 번째 포스터예요. 너무 아름다웠고, 그죠? 시선을 사로잡죠. 사라 베르나르가 딱 그려져 있는 포스터예요. 이게 그날 새벽에 파리 곳곳에 붙습니다. 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우아한 포스터였어요. 가느다란 선, 우아한 여성, 섬세한 꽃장식,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 포스터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요,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화가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았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왔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사라 베르나르는요, 이 포스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알폰소 무화와 6년 전속 계약을 맺어요. 포스터뿐만이 아니고요, 무대 의상, 무대 디자인까지 맡깁니다. 그때 만약 좌절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다면, 하지만 무화는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 아무 때나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화의 두 번째 대표작을 봐볼게요.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사계절 연작이에요. 지스몽다 이후에 무화는요, 무명세월을 겪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무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판화 작업을 합니다. 포스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리죠. 이 그림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여성으로 표현한 장식 패널 연작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평범한 서민들은 그림이 비싸서 집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하지만 무화의 석판화,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찍어내서 퍼뜨렸죠. 파리 서민들은요, 처음으로 예술 작품을 자기 집에 걸 수 있게 됐어요. 포스터 예술, 이 말을 만든 게 무화입니다. 폭발적이었죠, 인기가. 저도 여러분, 이 해설가라는 직업을 하면서요, 초반에 참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폰스 무화라는 화가를 공부하면서 아, 정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기회는 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 파리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죠. 클로드 모네. 그림을 사랑한 모네는요,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보는 것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보는 것마다 특징을 빠르게 포착하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일 때 풍경화가가 아니라 캐리커처 화가였어요. 자, 모네가 그린 캐리커처 한번 봐볼까요?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다. 눈이 좋았거든요. 자, 15 모네. 용돈이 부족하자 직접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어요. 길을 연 거예요. 그게 모네의 첫 번째 수입이었죠. 모네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어요. 야, 무슨 예술가가 되냐. 화가? 너 밥도 못 먹고 산다.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다. 아버지부터 무시한 거야. 하지만 모네는 파리로 갔죠. 자,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보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봐야 돼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파리의 유명한 전시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을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자, 살롱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전시고요. 여기에 그림이 걸려야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요.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걸리려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요. 아무거나 그리면 안 돼요. 뭘 그려야 되냐면 신화, 역사, 종교화만 좋은 그림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술가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못 그리고 이세 가지만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이 살롱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림 하나 볼게요. 잘 그리긴 했죠. 예. 네, 바칸테스의 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오죠? 그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바칸테스라고 합니다. 직접 본걸 그린 게 아니고요. 작업실에서 신화를 읽으면서 상상한 풍경을 그렸어요. 완벽하고 이상화되게. 그래서 이때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림은 고귀하니까. 이상화시켜야 되죠. 예쁘게 그려야 되죠. 풍경도 가장 멋있게 상상해서 그려야 되죠. 이걸 하나라도 깨면요, 살롱존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젊은 예술가들, 특히 모네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다 똑같이 그리면 그게 예술이냐? 그래서 모네는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좋은 그림은 뭐예요? 사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화 그리고죠. 근데 모네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화가란 나만의 것을 그려야 되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사진 같은 그림이 좋은 그림만은 아니다. 모네는 얘기했어요. 빛이 곧 색이다. 빛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걸 그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완성작이 뭐예요? 바로 모네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자, 앞에 그림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뭔가 또렷한 게 없죠. 형. 그리고 이상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약간 붓터치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화가들이 해를 그린다. 항상 또렷하게, 완벽하게, 정지된 것처럼 그렸어요. 하지만 모네는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 눈이 딱 해돋이를 보는 순간의 찰나를 그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네는요, 살롱전에 계속 거설당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살롱전은 답이 없어. 저기 계속 집착하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새 판을 짠다. 아예 본인들이 전시 공간을 빌려서요, 전시를 열어요. 그 자리에 이 그림이 메인 작품으로 걸린 거예요. 모네의 고향, 모네가 자주 봤던 이 바닷가를 그린 거예요.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 그죠? 불분명한 풍경들. 딱이 순간을 그렸는데, 한 비평가가 그 전시에 옵니다. 야, 살롱전에 떨어진 애들이 전시 열었다는데? 얼마나 볼품없나 보자. 딱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있네? 처음에는 괜찮았답니다. 처음에는 비평가가 괜찮았대요. 왜 괜찮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습작이구나. 옆에 완성작이 있겠지. 하고 딱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성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야, 쟤 가봐라. 쟤네들은 모네 그림 제목처럼 순간의 인상만 그려놓고 완성작이라 우기는 놈들이 있다. 쟤네들은 인상주의자들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롱을 당했냐면요. 모네의 그림은 도배지 밑에 있는 도배지보다 못하다. 이게 여러분 모네가 들었던 평이에요. 자, 하지만 모네의 저 그림, 인상해돋이가 사조를 만들었죠. 인상파, 인상파잖아요. 왜 인상파냐? 별거 아닙니다. 모네 그림 제목이 인상해돋이였기 때문에 인상파인 거예요. 미술 사조는 언제 탄생할까요? 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많잖아요. 미술 사조 얘기가 나오면 다들 뒷걸음질 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언제 나오냐? 욕먹을 때 생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인상파도 욕이었고요, 야수파도 욕이었어요. 입체파도 조롱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조가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돼요. 없었던 걸 새롭게 그렸다. 사람들을 응원 안 합니다.

0: 이게 뭐야? 조롱을 하는 거야. 그 조롱을 이겨냈을 때 사조가 생기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또 새로운 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네와 친구들은 얘기했죠. 그래,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이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원래 이 전시 제목은요, 무명예술가 협회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듣고서 3회 때부터 보란 듯이 인상주의 전시 타이틀을 건 거예요. 기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모네는 이 화풍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인상주의의 리더가 됐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자, 그럼 모네가 평생 그려왔던 수련도 하나 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나중에 모네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 지베르니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연못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평생 정원에 펴있는 수련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1912년, 천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아요. 백내장. 당시에는 여러분, 백내장 수술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색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나중에 한쪽 눈 거의 실명했습니다. 모넨 얘기했어요. 색들이 더 이상 예전 같은 강렬함으로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또 있어요.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넨 얘기해요. 이 돌아온 눈으로 최고의 수련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수련은 프랑스 정부에게 기증하겠다. 한번 전시되어 있는 모습 볼게요. 너무 아름답죠? 첫 번째 공간은 해가 뜰 때의 수련. 또 하나의 공간 해가 질 때의 수련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공간이 이어져서 무한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죠. 끝나지 않잖아요. 이곳을 쫙 시간에 따라 걸어 다니면요. 수련이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를 느낄 수 있어요. 모네는요, 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로해준 수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도 이 수련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화가의 대표작들 만나봤는데요. 저에게 이두 화가가 수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언제 기적을 낳을지 모릅니다. 언제 꽃을 피울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요. 알폰스 무아의 지스몽다 포스터가 될수 있고요. 수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아와 클로드 모네. 이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모아서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딴딴딴 고장났어요. 아빠한테 부탁해볼까? Dad, my toy car is broken. 아빠, 제 장난감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이럴 때 우리 아빠의 대답은 그렇지, 아빠가 고쳐줄게. 클릭.
1: Dad, my toy car is broken. I'll fix it. What's wrong? It needs a new battery. Thank goodnes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고장난, 고치다, 새로운 떠오르는 단어 있나요? 친구들의 생각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자, 아이가요, 고장난 장난감을 들고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Dad, my toy car is 고장난. 고장난, 망가진, 이런 말? 그렇죠, broken. broken. break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break랑 비슷한 뜻을 가진 break에서 온 단어가 broken. 이미 망가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Dad, 아빠, my, 제 toy car이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되겠죠. Toy car is broken. 제 장난감 자동차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I'll 고치다. 고치다는 fix라는 말 있죠. I'll fix it. 내가 한번 고쳐볼게,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ll 부분이요. I will 합쳐서 I'll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뭐 할게, 즉 해주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가 고쳐줄게. What's wrong?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It needs a battery. 새로운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새로운, 새거. 그렇지, 친구들. new, 알고 있죠? It needs a new battery 라고 했어요. needs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고요. a new battery니까 새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장나고 망가진 게 아니라 배터리만 갈아주면 되는 거죠. 어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이가 thank goodness. Thank goodness. 이 말은요, 합쳐서 친구들이 아, 다행이다 라고 안도할 때 쓰는 말이다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아이가 하는 말 먼저 Dad, my toy car is broken. 이렇게 길고 많은 단어에 어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르는 말 강조, Dad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장난감 자동차.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장난감 자동차가 중요한 거죠. Toy car 강조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 강조해야 되겠죠. Broken. 그래서 Dad, my toy car is broken. 이렇게 리듬 살려주면 되겠어요.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Dad, my toy car is broken.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도 이렇게 딱 맞게 리듬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하고 읽는 연습을 해야지 내 영어 말하기 실력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이때 아빠의 대답이요. I'll fix it.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fix. 고치다 강조해줘요. 내가 해줄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it은 앞에 있는 toy car 받아주는 거예요. toy car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I'll fix it. 이렇게. 친구들도 I'll fix it. 자, 다음 말이요. What's wrong? 이건 어디 강조할까요?

0: 무엇이 잘못된 거죠? 이거 왜 그래요? 그렇지, 둘다 강조해요.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어요, 아빠? 그랬더니 It needs a new battery. 이렇게 대답하셨죠. It needs a new battery는요,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강조하면 좋아요? 그렇지, 필요로 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되겠죠. 필요하다라는 말,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New battery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It needs a new battery. It needs a new battery. 이렇게 강조해 주면 돼요. 친구들도 함께. It needs a new battery. 마지막 문장이요. Thank goodness. 정말 다행이다는 당연히 함께 강조해야 되겠죠. Thank goodness. Awesome.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y. 오늘도 우리 친구들 speaking 누르고요. 가족 눌러서 scene 20. 20번째 마지막 대화 한번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맞춰서 말해보는 거예요.
1: Dad, my toy car is broken.
0: 오, 그냥 말하지 않고 친구들 뭔가 감정을 실었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봐요. Dad, my toy car is broken.
2: I'll fix it.
0: I'll fix it.
1: What's wrong?
0: What's wrong?
2: It needs a new battery.
0: It needs a new battery.
1: Thank goodness.
0: Thank goodness. 좋아요. 이렇게 친구들도 그래프 확인하면서 또 높낮이 맞춰서 잘 말해봤죠? Awesome.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talk more 시간이에요. 우리 talk more에서는 앞에서 함께 했던 대화 중에서 한 문장을 뽑아서 그 대화를 더 많이 만들어보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보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바로 요거예요. It needs. 대화 속 문장 혹시 기억나나요, 친구들? 맞아요. 그것은 새 배터리가 필요하다. needs가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It needs a new battery. 그것은 새 배터리가 필요해. 그러면 it needs 다음에 필요한 것을 넣어서 문장을 많이 만들면 되겠죠? 우리 함께 도전해요. 그것은 물이 필요해. 얘기해 볼게요. It needs 다음에 물. 그렇지. water만 넣어주면 되죠. It needs water. It needs water. 좋아요. 요건 어때요? 그것은 페인트 칠이 필요해. 페인트 칠. 이게 좀 어렵다. 페인트 칠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니까 paint 동작에다가 ing 붙여주면 돼요. It needs painting. It needs painting. Alright. 마지막 문장이요. 그것은 전기가 필요해. 전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잘 들어봐요. Electricity. Electricity. 그럼 그것은 전기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 needs electricity. It needs electricity. Awesome. Good job, good job. 오늘 대화 중에서요, 친구들. 아빠가 고쳐주시는 거 말고, 완전히 망가졌구나 하는 대답도 있었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대화 연습하는 거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 6강이고요. 내용은 교재 5강이에요. 교재 5강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누나.

동생, 또 직업이 뭐다. 이런 표현들 나와요. 자, 보죠. 가족과 직업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다. 나이를 묻는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아, 가족의 직업과 나이. 자, 지금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사진이야, 사진. 자, 자세히 보세요. 위에 물음 표시 있죠? 물음 표시, 성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냥 이거. 성조가 없는 거, 평성. 이건 손위 남성이었어. 형이나 오빠, 아잉. 근데 이건 아잉. 강하게 내리는 거였지. 이것은 사진이란 뜻이야. 왜 나왔을까? 사진이. 가족 사진 보면서 지금 대화하는 거야. 자, 자딩 하면은 한자어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가족. 자, 그러면 가족 사진이다. 우리 가정 사진이다. 라고 하면 아잉 자딩.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올 거라고. 능은 서다란 뜻이야. 능, 서다. 자, 벤까잉. 자, 이 벤이 왼쪽, 오른쪽 할때그 쪽이란 뜻이야. 자, 까잉이 옆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벤까잉 하면은 옆쪽. 지가이 나왔네. 자, 손이 여성이지요? 그리고 가이가 붙으면 친언니, 친누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 아잉 있지? 여기는 찌가 나왔는데, 여기 아잉. 형이야. 근데 친형. 친오빠는. 여기다 뭘 붙일까? 아잉은 손이 남성이잖아. 자, 이건 손이 여성이야. 언니, 누나에 여자가 붙었어. 자, 형, 오빠에 남자라는 단어가 붙겠지? 그래서 우리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짜이가 있었죠. 짜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친형, 친오빠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러이는 문장 끝에 붙어서 강조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싱 하면은 예쁘다. 우리 여성에게 쓸때 예쁘다는 뜻이고, 과 하면은 정도 부사로 너무 그런 뜻이야. 우리 과하다 이런 표현 하죠? 거기서 왔어요. 한자어에서. 너무 뭐뭐하다. 이 과는 특징이 있어. 우리 보통 뒤에서 수식했지? 보통 뒤에서 수식해. 그런데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어. 둘다 가능해. 자, 그 정도 하고, 이 니는 문장 끝에 붙는데 평서문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니가 붙으면 뭐뭐네 하는 독백형이야. 독백형.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잣말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참 좋다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이 있다고 쳐봐. 날씨가 참 좋다니 하면은 야, 날씨 참 좋네. 만약에 내 옆에 누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독백하면서 간접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어조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니를 쓰면. 자, 어이는 3인칭을 만들어. 그라는 뜻이야. 자, 아잉 어이 하면 그 형, 그 오빠. 여기 지 어이 그러면 그 언니, 그 누나 이런 뜻이에요. 3인칭. 람은 동사로 뭐뭐 하다, 일하다. 란 뜻이야. 그래서 이 '응애'가 직업이라고 하는 명사거든. 람응애 하면 어떤 것을 직업적으로 일하다는 뜻이야. 어떤 직업을 일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직업을 물어볼 때 무슨 직업을 일하세요? 베트남어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직업이 뭐예요? 라고 하는 표현을. 자, 그래서 베트남어로는 'z'를 합해서 람응애 z'. z'는 무엇, 무슨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 뭐니 할때 의문. 명사의 기능이 있었지? 근데 의문 형용사로 무슨이라는 뜻도 있어. 무슨 직업을 일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있다. 한 단어예요. 간호사라는 뜻입니다. 간호사. 마우니우는 이게 하우메니의 뜻이야. 마우니우가. 얼마나, 많이, 몇. 이런 뜻이야. 왜 나왔을까? 나이를 물어볼 때. 이 또이가 나이거든. 예를 들어서 10살 하면은 10또이야. 열두오이, 10살. 근데 몰라. 몇 살인지 몰라. 그랬을 때, 마우니우 또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답을 알면, 21살 또는 20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스물또오이.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마우니우 또오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고, 본문 볼게요. 자, 가족 사진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친구가 바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가족 사진을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자, 러일라 나왔네요. 우리 4강에서 가까이 있는 뭔가를 소개할 때, 이쪽은 누구다, 여기는 뭐다, 라고 했을 때. 즉, 이것이 뭐예요? 아잉, 사진인데 어떤 사진? 자딩, 가족 사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저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동생뻘 되는 것 같아. 여기가 형님뻘 되는 것 같아. 동생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순, 문형과 똑같죠? 너이 라. 그렇지? 그리고 사진 뒤에서 수식해. 그리고 동생뻘 되는 사람. 이렇게. 자, 그러니까 B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너이 사람인데, 능 섰어. 선 사람. 어디에? 맨가잉. 옆쪽에 선 사람. 누구? 너의 옆쪽에 선 사람.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란이다. 그러면 란. 이렇게 하고 이거는 평서문이 돼. 그치? 근데 지금 누군지 몰라. 그래서 후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누구?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된 거야. 그렇지? A, 라, B 형태인데 지금 몰라. 그래서 I 대신 의문사를 쓰고 이게 의문문이 된 거야. 자, 사진을 보세요. 지금 여기 있어, A가. 근데 A 옆에 선 사람을 지금 관심 갖는 거야. 그렇지? 누군지. 내 옆에 선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랬더니 A가, 아, 저의 누나예요. 친누나. 그렇지? 찌가이니까 친누나예요. 강조해 주는 거야. 저희 친누나거든요. 이런 거야. 친누나. 아니, 이분은 부모님이 되겠지? 자, 그랬더니 B가, 너의 친누나가 씽과 너무나 씽하다. 예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우리 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제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과가 앞에서도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과하다는 뜻이 있어. 지금 이거는, 야, 너무 예쁘다, 좋다, 이런 뜻이죠? 너무 많다, 좋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지나치게 많아. 너무 부담스럽게. 그런 의미가 있어. 앞에서 쓰일 때는. 자, 그리고 문장 끝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니가 붙었지? 이건 뭐라고 그랬어? 독백형으로 하는 말이야. 와, 너희 누나 너무 예쁘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 3인칭이라고 그랬지? 그 누나는, 그녀는, 람웨지. 아, 구체적으로 물어봐. 무슨 직업을 일하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무슨 직업을 일하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z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 땐, 엠, 너의 이름은 라지. 뭐야? 이렇게. 이때는 의문 명사야. 그렇지? 그래서 저의 이름은 란이에요. 그러면 란. 이게 대신할 수 있는 의문 명사인데, 이때 이 z는 앞에 나오는 ㄹ라고 하는, 이게 직업이라는 명사거든. 이것을 수식해. 무슨 직업을 일해? 이렇게. 아, 직업이 뭐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z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저의 누나는 이따예요. 간호사예요. 자, A 라비지, A는 B야. 그래서 직업을 표현할 때, 누구는 뭐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라, 직업명,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직업을 물을 땐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랬더니 그녀는,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마우니우또이, 몇 살이야? 그랬더니, 27세예요. 27살이에요. 이렇게 쓴 거야. 자, 마우니우 자리에 그대로 27만 넣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앞에 지 여의는 생략되어 있는 거지. 앞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자, 지금 그 내용.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이 너희는 문장 끝에 위치해서 언급하는 사건이나 대상을 강조해 준다. 홈나이 한 단어에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오늘은 A라 B지, A는 B야. 생년. 자, 뭘까? 한번 알아맞혀 봐. 우리 학생 할때 나왔어. 학생. 또 생디엔 할 때. 생원. 생짜지나. 생짜구나. 녀은요. 우리 주녀. 요일 할 때. 주일. 또는 녀반. 일본 할 때. 일본. 그러면은 이게 생일. 생일. 생일. 바로 그런 거라고.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한자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어. 생일이야. 오늘.

오늘은 생일이야. 누구의? 반가이. 자, 반 친구죠? 가이는 뭔데? 여자잖아. 여자친구야. 자,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의 친구, 나의 여자친구의 생일이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돼요. 평이한 문장이야. 아, 오늘은 내 여자친구의 생일이다. 응? 그런데 너희 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일이야라고 하는 걸 강조해 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am, 당, 우리 현재 진행형이지? lamzi. 자, 무엇을 하다. 그렇지? 무엇을 하고 있니? 의문사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의문문이야. 그럴 때 끝에 너희를 써도 역시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거야. 너뭘 하고 있니?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너뭘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2번. 이 니는 문장 끝에서 상대의 동의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독백 형식의 질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영화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이 영화는 너무나 하이하다. 우리 하이는 책이나 영화 같은 게 재미있다는 뜻이 있어요. 하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미있다. 또 노래를 하이하게 한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뜻도 있고 너무나 재미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끝에 이 니가 붙었어. 그럼 뭐야? 야, 이 영화 너무 재미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그래 그러면서 film 한국 라이 이렇게 돼 있지. 한국 영화야. 한국 영화거든. 중따 1인칭 복수예요. 우리들이란 뜻이야. 자, 우리들이 나 일반 과거지 이미 뭐뭐 했어. 갑 만났어. 냐오는 서로란 뜻이야. 서로 만났어. 어도 자, 어디에서 만났다? A라는 장소에서 만났다. 그럼 A라고 하면 되겠지? 우리는 A에서 만났어. A에서 만난 적이 있어. 만났어. 그런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though라고 하는 where 의문사를 든 거야. 우리 어디에서 만났지?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니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독백형 질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만났더라? 이런 거야. 자, 아까 이제 나왔죠? M, 너는 땐 라지. 땐 라지.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런데 여기다가 한번 이 니를 넣어볼까? M, 땐 라지니. 무슨 뜻이 된다고? 또 이름이 뭐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베트남 친구가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 알지만, 이름을 알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그 친구가 야, 이 베트남어 엄청 잘하네. 그치? 우리도 외국인이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어이, 한국어 엄청 잘하네요. 그런 말할 거야. 어디서 이렇게 베트남어 배웠어? EBS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니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니가. 자, 이제 직업을 표현하는 거예요. 직업 묻고 답하는 거. 질문할 때, 람에지. 무슨 직업을 일하니? 이게 직업이 뭐니? 그런 뜻이야. 자, 상황에 따라서, 람지. 자, 이 람지는 보세요. 무엇을 하냐? 단순히 무엇을 하냐?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직업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따 예문에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 직업이 뭐다라고 할 때, 누구는 직업 이거다. 아까 우리 있다, 간호사다 하는 말 나왔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문 확인할게요. 친구와의 대화야. 친구 너의 모 아버지는 람지. 무슨 직업을 일하시니? 즉,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나의 아버지는 박스이야. 자, 박스이 뭘까? 한자어인데 박사야, 박사. 박사. 근데 의미는 의사야. 의미는 의사. 의미는 의사야. 우리는 보통 박사가 뭐 정치학 박사, 역사학 박사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박사는 또 따로 있어. 베트남어. 그거는 아직 배울 필요 없고. 자, 박스이는 의사란 뜻이야. 자, 그건 그렇고 대화가 이어지는 거야. 아빠는 그렇고 의미를 전환해. 너희 어머니는 뭐 하시니? 자, 지금 여기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이걸 다시 반복할 필요 없어. 그냥 뭐 하시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직업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나의 어머니는 년비엔 은행이야. 자, 이게 은행원이야 했는데 여기서 은행이 뭘까요? 은행.
한참

따라와야. 은행, 그리고 년비엔이 직원이란 뜻이야. 직원. 그래서 은행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은행원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4번. 나이를 물어볼 때 사용했던 의문사, 우리 바우니에우가 있어요. 이 바우니에우는 원래 몇, 얼마 이런 뜻이야. 자, 이것이 또이, 몇살 하는 그 나이와 결합해서 바우니에우 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몇 살이니를 물어보는 거야. 이것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10살 미만, 한 자릿수 보통 그런 어린 아이를 물어볼 때는 머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대신 사용해요. 바우니에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우니에우는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이 되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라든지 성인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마오니에우 또오이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봐도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머이 또오이, 이렇게 쓴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을 구분해요. 자, 실로이, 이거는 미안하다, 실례하다 그런 뜻이죠. 실례하지만, 형은, 오빠는 마오니에우 또오이, 몇 살이세요? 자, 형은 26세야. 어? 자, 짜오이. 와서 짜오라고 부르지? 조카나 손주야. 어린아를 이제 부를 때. 얘야, 너는 몇 살이니? 머이를 썼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봐도 뭐한 다섯, 여섯, 일곱 살 이런 정도로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짜오, 저는요, 여섯 살이에요. 정중하게. 자, 이제 두 번째. 씬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한 표현으로 뭐뭐를 하겠습니다 할때 씬을 함께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저이티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것은 소개하다는 뜻이야. 저이티우가 씬 저이티우 하면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베트남을 가봤다든지 한번 여행이라도 가본 학생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인사말을 이렇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씬짜오. 그치? 짜오라고 하는 말, 인사말. 선생님은 아직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짜오 다음에 호칭을 쓴다. 이렇게만 가르쳐 줬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씬짜오는 똑같아요. 씬저이티우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씬짜오 무슨 뜻일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중하게 할때 하는 말이에요. 씬짜오라고 하는 건.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거의 쓰질 않아요. 아주 정중하게 인사할 때만 씬짜오를 써.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뭐 써도 되는 거야. 정중하게 할 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베트남어는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베트남어 이미 정해져 있잖아, 관계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형. 안녕, 누나. 안녕, 동생.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친밀함을 드러낸다는 거야. 자, 아무튼 씬의 의미는 그런 거. 왜는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몸에, 부모님, 왜?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아잉짜이가 나왔네요. 손이 남성이지? 형, 오빠. 그리고 짜이는 남성이었지? 그래서 이걸 같이 써서 친형, 친오빠. 우리 하나 더 확인해 볼까? 친언니, 친누나는 지에다가 여성을 붙인다고 그랬지? 지가잉.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자, 기스, 엔지니어인데 한자어야. 기사야, 기사. 엔지니어. 그리고 자우비엔 역시 한자어야. 교원이야, 교원. 가르칠 교자야. 가르칠 교자. 자, 그리고 자이 동사로 가르치다란 뜻이야. 띵아잉 영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영국의 소리. 자, 그럼 한번 해봐. 자우비엔 자이 띵아잉.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야. 그렇지? 교사가 가르쳐 영어를. 그런 뜻이 된다고. 년비엔 직원, 그리고 꽁띠 회사란 뜻인데 이것도 역시 한자어예요. 우리 EBS를 뭐라고 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야. 꽁띠 공사.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자본이 투여가 돼서 회사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야, 공사. 그것이 회사라고 굳어진 거야. 지금은 개방을 해서 개인 회사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꽁띠를 일반적 회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위띵 이렇게 돼 있지? 쾌활하다. 자, 위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2강에서. 형을 만나서 매우 반가워요. 젖 위, 매우 위하다. 앞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젖 위, 형을 만나게 돼서.

명령이 나왔어. 그때 V야. 즐겁다 이런 뜻이야. 만나서 즐거워. 이렇게 했을 때 so V 형을 만나게 해서 이런 말 썼는데 이 띵은 성격할 때 성자야. 이 띵이 한자어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V띵하다. 저 사람은 성격 자체가 쾌활해. 즐거운 사람이야. 이걸 V띵이라고 합니다. V띵. 아인 김은 김형은 김오빠는 V띵 쾌활해. 즐거워. 성격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좋아해요. V띵 하다라고 하면 칭찬이야. 베트남 사람들은 영화도 코미디 영화를 좋아해요. 이렇게 즐거운 거를 좋아해. V띵.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베트남 친구가 야, 너 V띵 하다. 그러면 나를 알아보고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레우라고 돼 있죠? 이 레우는 모두 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모두 다. 자, 어순을 유의해야 돼. 이것이 가끔씩 문법 문항에 나오는데 주어가 나오겠지. 주어는 다 서술어 하다 이렇게 쓰여. 어순이. 그러면 모두 다 뭐뭐 하다니까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복수가 주어가 돼야 돼. 복수 개념이 와야 돼. 우리들이라든지. 그렇지? 누구와 누구는 이렇게 복수 개념이 주어 자리에 와서 다 뭐뭐 하다. 이렇게. 예우가 사랑하다는 뜻이야. 주어가 목적어를 사랑한다. 냐오는 서로. 니 가다란 뜻이고, 줄릭, 여행하다란 뜻이야. 자, 그래서 여행을 간다. 니 줄릭, 이렇게 쓰는 거야. 여행하러 가는 거야.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을 볼게요. 자, 이제 가족을 소개하는 거야. 또이, 내가, 신 레이티오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지? 정중하게 뭐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자, 자딩 또이 나의 가족은 꼭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네 명을 가지고 있어. 네 명이 있어. 그게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잉짜이 형, 친형, 친오빠, 그리고 나. 자, 나의 아버지는 에이 라비지 기스야. 엔지니어 기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자오비엔 교원, 교사야. 뭘 가르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셔요. 그리고 나의 형은, 나의 오빠는 년비엔 꽁띠 회사원이야. 회사 직원. 그리고 매우 부이띵해. 쾌활해. 매우 쾌활해. 자, 아마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나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이 까는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까, A, 와, B. 그렇지? A와 B 모두 강조할 때, 그때 나왔었지? 나의 가정인데, 온 가정. 이란 뜻이야. 온 가정. 그래서 까 다음에는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까 다음에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와요. 집합명사라는 건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그 개체 하나하나하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거야. 가족 대표적으로. 그렇지? 뭐 학교, 회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온 학교가 온 회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온 가족이 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그래서 레우 나오고 서술어란 말이야. 어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의미는 이 대우도 모두 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혹시 앞에 놓을 수도 있어.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유도를 해요. 왜? 의미가 다 모두니까. 그러니까 대우를 단순히 단순 암기. 대우 모두, 대우 다. 이렇게만 암기한 학생은 이걸 틀리게 돼 있어. 어순을 함께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주어들이 다 뭐뭐하다. 그래서 나의 온 가족은 다 매우 이에우 사랑해. 저씨 앞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사랑해. 서로를. 그리고 또다 뭐뭐해. 틱 좋아해. 뭐 하길 좋아해? 여행 가기를. 우리 여행 가다 할때 리줄릭이라고 그랬지? 여행하러 가는 걸 좋아해. 이런 뜻이에요. 베트남어는 이렇게 틱도 좋아하다야. 니 가다야 동사가 연이어 나온단 말이야. 동사가 연이어 나와. 투부정사는 ing 필요 없어요. 연이어 나온다. 의미에 맞게.

자, 이런 의미예요.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할게요. 공손함을 표할 때 씬을 사용할 수 있어. 자, 이 씬 다음에 동사인데 사실은 이 앞에 1인칭 말하고 있는 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야. 자, 예문 보세요. 우리 씬 짜오잖아, 인사할 때. 그렇지?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정중하게, 공손하게.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지금 말하는 나, 제가, 내가 인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자, 여기 씬 까몬도 아마 들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베트남에 여행 간 학생들은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했을 씬 까몬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야. 그러면 이 까몬이 우리 은혜 은자라고 그랬지? 은혜를 감, 감수성, 느낄 감자라고 그랬어. 은혜를 느끼는 그 감정 상태가 감사하잖아. 감사. 근데 씬이부터도 정중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누구에 대해서? 터이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제가 이렇게 다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씬 까먼 씬 짜오가 그래서 나온 거야. 정중하게 뭐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A, B, C 그리고 마지막 할때 와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나오는 거예요. 자, 뚜어는 베트남 사람 이름이지 남성의 이름이 보통 뚜어는 무언 원해 먹기를 원해 뭐뭐들을 니응이 복수지 뭐뭐들 몬안 음식이라고 했어. 베트남 음식들을 먹고 싶어해. 자, 뭐와 같은 니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거든. 퍼가 이 퍼는 쌀국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중에 가는 뭐라고 그랬죠? 닭 닭고기 쌀국수 퍼가. 자, 나왔으니까 뭐 소, 그래서 소고기 쌀국수는 퍼보야. 퍼가 닭고기 쌀국수 또 문자 그리고 똠느엉 똠이 새우야. 새우 느엉이 굽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구운 새우 새우구이 같은 베트남 음식들을 먹고 싶다는 거야. 자, 나열을 했지. A, B 그리고 마지막에 와 쓰고 새우구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택 좋아해. 쩌이 봉다. 자, 봉소와 봉반.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이세 개가 다 봉이 있네. 이 봉은 공이란 뜻이야, 공. 자, 우리 타는 차였지? 교통수단 차.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차의 종류가 결정됐어.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이런 거, 기차.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멍, 공이야.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이. 구기 종목을 의미하는 거야.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구기 종목이 결정돼. 자, 새 종목이 나왔어. 이런 것들을 쩌이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쩌이가 무슨 뜻일까? 그러면 플레이 하다는 뜻이야. 저희가 자 몽다 할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발로 차다 이런 뜻이야. 차는 공, 차는 공. 자 구기 종목 중에서 뭘까요? 차는 공, 축구야 축구. 베트남의 국민 스포츠라고 하죠. 축구를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 또 몸소가 나왔는데 이 소는 바구니예요. 바구니, 배스킷볼, 농구. 농구를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멍반. 반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반. 테이블이란 뜻이야. 탁자. 테이블공. 뭘까요? 탁구. 탁구. 이렇게 표현해. 베트남 말로. 그러니까 축구, 농구, 그리고 탁구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제 선생님도 얘기했어. 지금 몇십 년을 베트남을 했지만 아직 신문 같은 거 보면 다 몰라. 한국 사람이 한국 신문 봐도 다 모르는 것처럼 단어들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때그때마다 사전 찾아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내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 유추해보는 능력, 응용력, 논리력, 사고력, 순발력 이런 것들을 자꾸 길러가는 거야.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런 능력을 길러서 우린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하면 되는 거야.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대학 공부도 똑같아요. 이렇게 역량을 길러서 사회에 나가서 역량 있는 사회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까.

가 나왔는데, 이 가는, 자, 집합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온, 뭐, 뭐뭐 모두, 가족 모두, 온 가족이,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명사 전체를 강조해줘요. 자, love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 love은 학년이란 뜻도 있고, 반, 교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반이, 반 전체가, 당 현재 진행형이지, 허띵,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까냐, 우리 냐는 집이지. 그러니까 온 집이, 온 집안이 쎄 뭐뭐 할 거야. 니슬 여행 갈 거야. 어디를? 한국에. 한국에 여행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대우가 나왔네. 이 대우는 역시 모두 다 비슷해. 까랑. 비슷한데 복수 개념의 주어가 나오고 위치가 대우가 나오고 서술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라든지 그왜 A, B, C, D 이렇게 네 문장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두 문장 문법적으로 맞는 고르라고 그랬지? 틀린 문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틀린 어순으로 준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기출을 보면 그런 것들에 유의해야 해. 자, 인호와 미나는 다, 그렇지? 여기가 주어지 복수 개념이란 말이야. 둘이니까 모두 한국 사람이다. 복수지, 학생, 학생들이야. 어떤 학생들이야? 12학년 학생들이 다뭐 한다? 준비한다. 뭘까요? 선생님이 이제 발음 한번 해봤어. 준비. T, 준비하다야, 준비. T를 준비하다. T가 시험 치르다는 데, 시험 치는 준비. 이 vowel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이거든. 나이혁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지 12학년 학생들이 다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학년 고3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전 문항이 나왔어요. 우리 교재 5강에서는 10, 12 문항 중에서 1번, 2번, 12번. 이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문항하고 수능 따라잡기는 우리 강의, 10강 강의에서 몰아서 하는 거예요. 자, 3번부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미나와 인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 그럼 한국 이렇게 넣어주면 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답 문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치? 어느 나라. 자, 이 나오는 선택이야. 어느, 어떤 그런 뜻이야. 이것은 반드시 앞에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만 해줍니다. 나오 자체가 의문 명사의 기능이 없어요. 우리 z와는 달라. z는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 명사 기능이 있어. 또 무슨 해서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 그래서 네, 직업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쓰였지? 무슨 직업? 이렇게도 쓰였는데 이 나오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 기능 하나만 있다는 거야.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했을 때 까, 하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두 명이잖아. 미나하고 이노. 그리고 까 다음에 하이가 나왔어. 숫자가 나오면 오, 이 숫자 다 그런 뜻이야. 둘다 그런 뜻이야. 까. 우리 까냐 하면은 원래 온 집안이. 그렇지? 집합 명사가 나왔을 때 보통 그랬는데 숫자가 나와도 비슷한 뜻이에요. 이 둘이 온둘다 모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자, 둘다 한국 사람이다. 자, 복수 개념의 주어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 서술어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야. 까, 까가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깍, 끝, 깍 다음에 우리 인칭 대명사가 보통 나왔지? 그래서 깍, 엠, 그러면 동생들, 복수를 얘기하는 거야. 레오. 복수 개념들이 다 뭐뭐다. 그렇지? 유력해, 유력해. 네, 하면은 직업이지, 직업. 그리고 냐오는 서로야, 서로. 그러니까 3번이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문항이 나올 때 우리가 이걸 풀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오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이제 4번.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자, 지금 4개를 줬어. 그중에서 2개는 틀려. 문법적으로 틀려. 2개만 옳아. 자, 이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거야. 자, 이쪽은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그렇지, 사람인데 너의 옆쪽에 선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사람이니까. 이 더우는 뭐예요? Where야? 어디야? 잘못 써서 의문사를 잘못 쓴 거야? I, who? 누구야? 저의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강조해 준 거. 맞지요? 너의 누나가 너무 예쁘네. 독백형. 그녀는, 그 누나는 무슨 직업을 일해?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직업이 간호사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직업을 물은 거라고. 근데 이 아이는 뭐예요? 누구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Z가 돼야 되겠지. 무슨 직업을 일하냐? 이렇게. 이게 틀렸고. 자, 저의 누나는 이따예요. 간호사예요. 그 누나는, 그 언니는 몇 살이야? 그렇지. 우리 성인에게 마오니우, 만약에 머이를 썼다. 그럼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베트남어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잘못 쓴 거야. 머이를 쓴게 아니라 27세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이거 맞고요. 자, B가 맞고 A와 C는 틀렸지? 그래서 B, D가 맞네요. B, D.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이제 5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란 언니는, 란 누나는. 자, 꼬파일라 컴이 왔네요. 라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줬지. 자, 원래는 찔란은 라 박스이라고 하는 평서문이야. 란 언니는 의사이다. 근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지? 파이를 넣어서. 맞아? 또는 go, fly, come.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랬어. 또 이것을 통째로 어디로 보내? 라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란, 질란이 의사인 것이 맞아? 지금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그러네. 아니에요. 그녀는,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뭐뭐예요. 뭐 다른 직업이 나와야 되겠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오비엔 교원, 교사라고 그랬어. 띵한, 한국어 교사예요. 의사가 아니고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자연스럽지? 일단 5번이 유력해. 자, 다른 것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것들. 솜은 산다란 뜻이야. 어디 어디에 살다. 여기, 그렇지? 우리 너이라 이런 말 있었지? 가까운 거 소개할 때그 너이야. 여기, 그리고 거는 가까운 그런 뜻이야. 여기 가까이에서 살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당 현재 진행형 가고 있어. 멍 위엔. 자, 멍 위엔에 가고 있어. 자, 이거 해석도 없어. 한번 알아맞혀 봐. 응용력. 자, 멍 위엔. 어떤 장소일 거야? 멍 위엔에 간다. 멍 위엔. 병원. 이 멍이 앞을 그 병자야. 병원에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 뭐 멍 위엔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고 있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 그걸 대답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이것은 라 박시 의사야. 근데 노이띠엥은 한 단어로 유명한 그런 뜻이야. 유명한 의사야. 의사니? 아니, 유명한 의사야.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자, 이거 아니고. 컴파일라. 자, 라를 부정할 때, 그렇지? 컴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부정한다고 그랬지? 맞지 않다. 뭐뭐인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라의 부정문의 어순이라고 그랬어. 엔지니어가 아니다. 지금 뭐 전혀 다른 말이지? 지금 뭐뭐 아니에요. 그녀는 뭐뭐예요. 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 자, 이 노이 띠엥 할때 띠엥을 보세요. 우리 띠엥은 알잖아. 띠엥? 소리란 뜻이었어. 그래서 띠엥 다음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 소리. 그래서 그 나라 말, 언어가 됐죠?
원래 소리란 뜻이야, 소리. 근데 이 소리에 명성, 그 사람의 명성, 누군가의 명성, 그 사람의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띠행이. 그리고 이 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 떠오른다. 자, 소리가 떠올라. 유명해진다는 거야. 그 명성이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노이띠행이 유명하다 그런 뜻이야. 자, 그리고 이제 6번. 자,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저의 가족 사진이고, 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나고, 그렇지? 친누나, 그리고 간호사고, 27살이야. 그 내용.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보기 4개 중에서 골라봐요. B의 가족은 4명이다. 자, 지금 A의 가족 사진이야. 그렇지? B는 질문하는 거야. B의 가족은 나와 있지 않아? A의 누나가 27살. 맞네요. A의 누나가 27살. 자, A의 누나는 간호사야. 유력한데? B하고 C가? 자, A와 B는 같은 반 친구이다. 아니죠? 같은 반 친구가 아니야. 지금 호칭도 M이라고 되어 있어. 형 앞에서. 자기 스스로 M이라고 하고, B도 A를 M이라고, 동생이라고 불러. 같은 반 친구라는 걸알수 없어. 자, 그러면 B하고 C가 있죠? B하고 C가 정답인 거야. 자, B하고 C. 그렇지? 이렇게 빈칸을 넣는 경우에는 우리가 AB라고 쭉 있어도 보통 질문하고 답하면 이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되겠죠. 다른 걸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쉬워. 시간이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응?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딱그 앞뒤만 보면 돼, 빈칸에.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걸 골라봐라 하면 이것들을 하나씩 다 넣어봐야 돼.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는 서두르면 안 돼요. 틀리게 되어 있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에서 집중해서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해한 내용, 이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는 여유 있게 풀고. 자, 이제 7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저의 가족은, 그러니까, 너의 가족은 4명이 있다. 근데 니가 붙었으니까, 너의 가족이 4명이구나. 4명이네. 그렇지? 독백형으로 얘기한 거야. 예, 그래요. 그랬더니 B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어이는 누구야? 잘 나가 있는 곳으로 봐서 여기까지가 주어일 거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 누구야? 그랬을 때 저의 지가이예요.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자, 지금 여기 있죠? 누나란 말이야. 누나. 그러면 이 친구 옆에 선 사람이 누나지? 그렇지?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자,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자, 3번 보세요. 능 서다라는 거야. 맨가잉 옆에. 네 옆에 선 사람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유력해 3번. 자, 1번 보세요. 엄마와 함께 앉은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그렇지? 엄마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은 아빠가 되겠지. 자,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되겠지. 자, 쌤이 보더란 뜻이야.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호의는 질문하다야. 질문하다. 자, 누구에게 질문해? 너에게 질문해. 뭐에 관하여? 이 사진에 대해서 너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 자기네. 아니지? 자, 네 지역은 앞이야. 위치상으로 앞에. 너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 뭐, 그건 아빠나 엄마가 되겠지. 그렇지? 그게 아니야. 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나라고 했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지금 다른 안 배운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배워 나갈 거야. 이제 5강, 6강, 7강 하면서 계속 배워 나갈 거야. 8번. 자, 너의 친형, 친오빠는 직업이 뭐냐? 우리 형은, 나의 형은, 오빠는 뭐뭐야? 자, 우리 라, 뭐다. 이렇게 하는 거 배웠지? 회사원이다.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자, 영화를 보고 있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왜냐는 우리 왜가 뭐뭐에 관하여란 뜻도 있고 어디 갔다가 가는 건 디야. 근데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바로 왜예요. 그러니까 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 하면 왜냐가 집이잖아. 귀가하다란 뜻이야. 귀가하다. 자, 부어머니는 시제지 근접 과거 막 귀가했어.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지. 자, 축구를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 응? 차는 공이라고 그랬어? 아니고. 원해, 사기를 원해, 뭐를요? 새, 셋업을 사기를 원해. 자, 머이가 형용사로 새로운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시제에 있어서는 근접 과거이지만 형용사로 하면 새로운. 그래서 새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지금 직업을 물어보는 거였어.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이거 질문하고 답하죠? 자,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 자, 이것은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뭘 물어봤는데 저의 누나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거지? C. 이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누나예요. 누나 너무 예쁘다. 뭘 물어봤는데 간호사라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봐야 되겠지? 1, A가 되겠지. 자, 뭘 물어봤는데 나이를 물어봤어. 나이가 나왔어? 그럼 나이를 물어보는 거지. 마우니우 또이. 그렇지? B. C, A, B가 되겠지. 이게 직업 묻고 답하는 거야. C, A, B.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이야. 내가 소개하는데 뭐에 대해서 소개할 거야? 그리고 쭉 뭐가 나와? 가족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나의 가족에 대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해서. 또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또 나의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서. 자, 나의 여자 동생의 서틱은 한 단어로 취미야.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취미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 그 내용이 아니야. 가족에 대해서. 그렇지? 가족에 대해서. 자, 이제 11번까지만 이 시간에 풀어볼게요. 란의 가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역시 그 내용이야. 란이고, 가족에 대해서 소개할 거야. 네 명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란을 여자로 봤을 때 친오빠 나야. 아빠는 엔지니어, 엄마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오빠는 회사원, 그리고 매우 쾌활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란의 가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 자, 엄마는 엔지니어야. 아니죠. 아빠가 엔지니어야. 그리고 오빠는 매우 부이띵해. 그렇지? 쾌활하지? 유력한데. 자, 아빠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바뀌었어, 지금. 엄마랑. 자, 여동생은 2학년 대학생이야. 없어요. 여동생 없어. 자, 온 가족이 다 농구 보는 걸 좋아해. 그런 내용이 없어.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고 한데 있어. 그렇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 6 아, 5강,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 표현을 봤습니다. 다음은 강의 7강이고요. 우리 교재의 6강, 내용은 시간, 숫자에 관련된 겁니다. 자,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이 기말고사 범위 내용 배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교재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이 부록에 기말고사 1회, 2회, 3회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 파트가요, 실전 모의고사인 거잖아요. 총 20문제로 한 회당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30분 정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종이 땅 치자마자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30분 후에 문제 답 채점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틀렸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회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요, 마그마 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그마가 분출

자, 이때 기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그마에 대한 문제 풀 때는요. 이 그래프 직접 그려주시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깊이에 따른 온도 그래프인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지. 자, 이때 용융 곡선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맨틀의 용융 곡선. 아, 맨틀의 용융 곡선은 온도가 높았어. 그래서 지하로 갈수록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맨틀의 용융 곡선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물이 첨가가 되면 이 물은 맨틀의 용융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곡선 형태로 생기게 되더라. 자, 그리고 우리 화강암의 용융 곡선. 대륙 지각의 용융 곡선은 이것보다 온도가 낮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포함한 대륙 지각의 용융 곡선까지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기역 A는요. A는 지금 해령, 아, 열점이에요, 열점. 열점은 맨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거든. 그럼 맨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맨틀 물질이 위로 올라오더라. 지금 무슨 용융 곡선이랑 만났냐면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맨틀의 용융 곡선과 만났습니다. 즉, 맨틀이 지금 용융된 거야. 선생님, 이거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맨틀이 용융되면 무슨 암질 마그마 생긴다? 맞아요. 맨틀이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 맞아요. 자, 니은 볼게요. B의 마그마는 자, B가 해령이에요. 해령도 어떤 곳이냐? 맨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생기는 곳이거든. 우리 맨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감소하는 거였죠. 깊이가 깊어지면서, 아, 깊이가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생성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분출되는 마그마의 평균 SiO2의 함량을 물어보았어요. 자, 지금 B는요, 해령이고요. 맨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랑 똑같아요. 그래서 맨틀 물질이 용융이 되고,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52% 이하이지. 자, 그런데 C는 섭입대 부근이에요. 선생님이 이 섭입대 부근에서 주로 분출되는 마그마의 종류 뭐라고 했습니까? 안산암질 마그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안산암질 마그마는요, SiO2 함량이 52에서 63% 사이 값을 가지지. 따라서 B가 더 작다라는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역 디귿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역시나 마그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요. 수렴연 경계 부근에서 형성되는 서로 다른 마그마 기역, 니은, 디귿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무슨 마그마인지를 봐주시면,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섭입대에서, 일단은 맨틀이 용융이 되잖아. 우리 맨틀이 용융되면 반드시 생기는 마그마의 종류? 현무암질 마그마였어요. 따라서 지금 D가 현무암질 마그마이고, 자, 이 맨틀이 용융된 게 위로 올라와서 대륙 지각을 막 지글지글 가열을 해. 그랬더니 대륙 지각이 녹아. 우리 대륙 지각이 녹은 거? 맞아요. 유문암질 마그마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될수 있었어? 섞일 수가 있었어. 섞였더니 둘의 중간 성질을 가진 안산암질 마그마까지 생길 수 있더라. 그리고 주로 분출하는 것도 역시나 안산암질 마그마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LVC가요, 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암석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암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결정의 크기. 암석의 생성 조건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석의 화학 조성.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걸로 나눌 수가 있지. 자, 우리 화학 조성으로 나눌 때52% 이하인지, 63% 이상인지, 아니면 그 사이인지를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A는요, 52% 이하.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디귿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A. 자, 그 다음에 C는 중간이니까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졌고요. B는 63% 이상이니까 유문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은 니은과 디귿의 혼합에 의해서 그치 중간적인 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색광물의 함량, SiO2 함량이 적을수록 어두운 색을 띈다. 왜냐? 유색광물.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광물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요 함량은 SiO2 함량이 적을수록

맞습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더 많은 게 맞아요. 자,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표부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표부근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은 화산암이야? 아니면 심성암이야? 그렇지. 화산암이지, 화산암. 우리 화산암은 입자의 크기가 어때? 급하게 식으니까 작아요. 세립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C가 더잘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 C가 세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요.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요거 3번 그림만 봐도 지금 무슨 지질 구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상절리지. 우리 3번을 보시면 지표부근의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질 구조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육각 기둥 형태로 쪼개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주상절리네. 자, 우리 주상절리는 어떠한 암석에서 발견이 되더라? 그치.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화성암인데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심성암이야, 화산암이야. 그렇지. 화산암에서 발견되는 지질 구조이더라라는 것까지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심성암보다 화산암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에 어떤 게 나올지 사실 유추가 돼요.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이 여기 바로 붙고 있잖아. 왜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또 나오잖아. 마그마의 냉각 속도 물어보잖아요. 빠를 때보다 느릴 때잘 형성된다? 아니지.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빠를 때더잘 형성되는 겁니다. 디귿, 육각기둥 사이의 틈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넓어진다. 자, 우리 전리가 잘 나타났다라는 건이 틈이 넓어졌다라는 것인데, 자, 깊이가 깊어져 봐요. 그러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빠르게 냉각될 수가 있겠어? 아니지.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천천히 냉각될 거고요. 따라서 이런 틈이 깊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넓어지는 경향 보이지 않을 거예요.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변성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A랑 B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변성작용할 때이 그림 많이 봤었어요. A는 지금 섭입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과 압력이 같이 가해지고 있는 광역 변성작용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반면에 B는요,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마그마에 의한 열을 받고 있는 마그마와 접촉한 변성작용, 접촉 변성작용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규암이래요. 우리 규암은 무슨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은 거야? 그렇지. 사암이지, 사암.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규암이 됐겠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광역 변성작용은 A인 거지. 따라서 기억 틀렸고. A와 B에서 모두 나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지. 규암은요, 광역 변성작용을 받을 때도 생길 수 있고, 접촉 변성작용을 받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둘다 생길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디귿. 나는 입상 변정질 조직. 그렇지. 규암, 아니면은 대리암. 이런 것들은 입상 변정질 조직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니은, 디귿 맞는 얘기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5번에 가와나의 지질 구조가 있는데요. 지금 가는 딱 보니까 습곡이죠, 습곡. 습곡. 자, 지층이 휘어진 거야. 우리 이 지층이 왜 휘어졌더라? 어떤 힘 받을 때? 양옆에서 미는 힘, 횡압력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습곡은 횡압력을 받았을 것이고, 반면에 나는 지금 보니까 지층이 뚝 끊어져 있어. 단층이야. 근데 우리 단층 나오면 반드시 이게 무슨 종류의 단층인지 맞춰보라 라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 반딱 갈랐어. 지금 이 오른쪽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반이고요. 왼쪽이 위에 있으니까 상반입니다. 그리고 눈에 가장 띄는 지층의 위치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진한 지층이 이렇게 눈에 잘 보이네. 아, 하반이 위로 올라가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구나. 상반이 중력에 따라서 스르르 내려왔어? 아, 이거 정단층이네. 여러분들, 정단층은 무슨 힘 받을 때?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장력 받을 때.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 기억 보겠습니다. 간은 나보다 대체로 깊이가 얕은 곳. 여러분들, 지층이요. 힘을 받았을 때 끊기지 않고 휘어지려면 온도가 어때야 된다.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초코바 얘기했었습니다. 온도가 높아야지 뚝 하고 끊어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따라서 습곡은 대체로 깊이가 깊어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잘 형성이 됩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가에서 A 지층은 B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자, 여러분들 봐봐요. A가 아래쪽에 있고 그 위에 B가 쌓인 거잖아. 따라서 A가 먼저 쌓인 거지. 틀렸다. 디귿. 나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판과판이 멀어지는, 잡아당기는 경계이니까 장력 작용해서 정단층 발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에 대한 소개인데, 단양 국가 지질공원에 위치한 곳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석회암 지대를 화강암이 관입을 했대. 그러니까 이 석회암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암석이고요. 이것을 화강암이라는 관입암이 관입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다양한 전리가 발달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암석의 생성 시기. 자, 여러분들. 기존 암석이 있어야지 관입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존 암석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관입이 일어났겠지. 기억 많은 얘기. 니은, 주요 구성 암석, 석회암, 화강암, 이런 것들이죠? 화산 활동. 여러분들, 우리 화산 활동이라는 건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한 활동을 화산 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석회암은 퇴적암이잖아. 마그마랑 관련 없어요. 그리고 화강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이잖아. 그러니까 화산이 분출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거 아니고요. 지하에서 생성된 암석이 융기하여서 지표에 노출됐다. 그렇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느냐? 화강암이 발견이 되잖아. 이 화강암은 심성암이거든.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금 지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더라.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기억 디귿이고요.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보는데요. 7번에서 이제 일식에 대한 문제 나와요. 자, 가에서 보니까 관측자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하고요. 따라서 달의 그림자가 형성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는 일식이 발생할 것이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아니지. 지금 관측자랑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하면은 달이 밝게 보이는 쪽을 관측자는 관측할 수 없으니까, 아, 달의 위상이 사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기억 틀렸다. 자, 니은입니다. 나는 B에서 관측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요, 지금 태양의 일부만 보이고 있어. 즉, 부분 일식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하고요. B는 달의 반 그림자에 위치합니다. 아, 본 그림자라는 건 태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야. 태양이 하나도 안 보여. 계기일식 발생하겠지. 반면에 B는요, 반 그림자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양의 일부 빛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의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가려진 부분일식이 관측이 될 거예요. 따라서 나는 B에서 관측한 거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달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자, 여러분들. 달이 태양에 가까워졌대.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본 그림자에 위치한 지역이 넓어지는지. 자, 본 그림자 그려보면은, 달이 태양에 의해서, 아,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구역.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구역이 아까보다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 달의 시지름이 작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넓어진 거 아닙니다. 좁아지더라.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8번 문제에 가봅니다. 8번. 자, 지구와 금성의 상대적인 위치와 각각의 위치할 때 금성의 위상 변화를 지금 나타낸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 기억해서 A에 위치해 있을 때 금성이 어느 시기에 관측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았어요. 자, 지금 보면은 A에 위치할 때 지금 금성이 동방이각에 있습니다. 이때 금성이 새벽 무렵에 관측되냐라고 물어보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새벽 상황을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럼 새벽이라는 건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치. 항상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요. 태양을 동쪽 하늘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돼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지금 하늘은 서방이각에 있는 천체들만 관측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 A는 동방이각에 위치하잖아. 그러니까 금성이 새벽 무렵에 관측이 될수 있다, 없다. 아, 새벽 무렵에 관측이 못 되는구나. 따라서 기억은 틀렸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D에 위치할 때 금성의 위상을 물어보았어요. 자, 지금 D가 어디냐? D가 여기에 있을 때거든. 자, 여기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가 금성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금성이 D에 있어. 그러면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쪽이 밝은 거거든요. 자, 이때 지구에서 금성을 관측한 반쪽은 요렇게야. 봤더니 지금 왼쪽은 둥그러. 그런데 반달도 못 차올랐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이게 될 거냐? 이런 금음달 형태로 보이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림이랑 맞은 거야? 기역 상태로 보여야 하는 거야. 따라서 금성의 위상 기역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 최대 이각일 때 반달의 형태를 나타내고요. 최대 이각과 내합 사이이면은 반달보다 차오르지 않은 형태. 그리고 최대 이각에서 외합 사이, 여기는 지금 반달 이상으로 차오른 형태로 보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금성의 위상이 디귿에서 리을로 바뀐대요. 자, 디귿에서 리을로. 자, 지금 디귿은요. 왼쪽은 다 차올라 있는데 오른쪽이 다 차오르지 않은 상태야. 우리 일단 왼쪽이 다 차올라 있다라고 하면은 태양이 왼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방이각에 위치했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반달 이상 차 있잖아요. 외합에 근접한 거고요. 따라서 F일 때가 이 디귿의 형태가 되겠고, 리을은 반대로 A일 때겠지, 리을. 오른쪽이 둥글게 다차 있고,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 자, 그럼 볼게요. 디귿에서 리을이 되려면, 우리 지금 금성,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치 관계가 변하니까, 디귿에서 리을, 요렇게 간 거야. 즉, 외합을 통과한 거야. 자, 여러분들, 외합을 통과할 때 금성 순행하는 거? 맞지. 금성은 어디서만 역행하느냐? 내합을 통과할 때만 역행하더라.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주 나와요, 지금. 별 나왔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크기가 같대요. 별 A와 B의 크기가 같대. 일단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여러분들, 이때 항상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 주셔야 되냐면, 람다, 맥스. 즉, 이 언덕의 꼭지점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을 떠올려 줘야 돼. 아,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지금 람다 맥스 물어보고 있어요. A가 지금 B보다 짧지.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 자, 그럼 우리가 니은을 구할 수가 있어. 아, 람다 맥스랑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요 값이 짧았을수록 표면 온도는 높구나. 따라서 니은도 맞구나. 자, 그럼 디귿에서는요. 절대 등급을 물어보고 있어. 근데 우리 절대 등급은 광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광도 공식에 따르면 광도는 비례하더라.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랑 B랑 반지름은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표면 온도를 구해보니까 표면 온도는 A가 더 커요. 여기까지 온 거거든. 자, 그러면 반지름은 같은데 표면 온도가 A가 더 크니까 광도도 누가 클 거냐? 당연히 A가 더 큽니다. 자, 근데 우리 광도랑 절대 등급 반대였지. 절대 등급은 밝을수록 등급값이 작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A가 광도가 더 크다면 절대 등급은 B가 더클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역니은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에 갑니다. 별 A와 B의 진화 경로를 H활도에다 나타낸 것인데, 자, 지금 보시면 A와 B가 원시별에서 진화 경계를 거쳐서 영년 주계열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영년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영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의 위치를 나타내 준 것이고요. 자, 이때 A는요,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 H활도의 왼쪽 위에 위치하고요. B는 상대적으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우리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에 위치하는 주계열성일수록 표면 온도 어떻더라? 표면 온도 높더라. 광도 어떻더라? 광도 크더라. 반지름도 크더라.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더라? 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더라. A랑 B 중에 질량이 더큰 건? 그렇지. 왼쪽 위에 위치한 A이더라. 그래서 A가 질량이 크고요. B는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을 가진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것을 기억하시고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별이 탄생한 후에 10의 4제곱 년이 지났을 때래요. 그때 A의 상태를 물어보았는데 A는 보니까 100년 지났을 때, 1000년 지났을 때, 만년 지났을 때. 자, 여러분들, 10의 4제곱 년이 지났을 때 0년 주계열에 도달했지. 즉, 이제 주계열성입니다. 그럼 주계열성은 정력화 평형 상태인 거? 맞지. 결국 이거는 지금 10의 4제곱 년이 지났을 때 A가 주계열성에 도달했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원시별이 탄생한 후에 이번에는 10의 5제곱이 지났대요. 이때 B의 상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B를 보니까 B는요, 10의 5제곱 년이 지났을 때 아직 위치가 여기야. 주계열에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주계열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때 B는요, 아직 원시별 상태입니다. 자, 원시별 상태이니까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아니면 아직 못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아직은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더라. 근데 니은에서 뭐라고 했느냐? B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케빈보다 낮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요 숫자 기억해야 되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케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무슨 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주계열성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낮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절대 등급 변화랑 여러분들 요거 체크. 요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세로 축이 광도야. 광도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바꾸어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 지금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두었거든요. 우리 태양의 절대 등급은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4.8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플러스 5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5. 그럼 봐봐요. 여기는 지금 태양보다 100배 밝은 거지. 우리 100배 밝아질 때마다 등급은 몇 등급 차이 난다? 100배의 5등급이었어. 근데 우리 밝을수록 숫자값 작다라고 했으니까 등급은 0. 그럼 거기서 또 100배 밝아진 게 10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5 해줘야 되고, 여기서 또 100배 밝아진 게 10의 6제곱이니까 이것도 또 마이너스 5 해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100배 어두워졌대. 100배 어두워진 거 5등급 커진 거죠.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10등급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절대 등급을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A는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했거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절대 등급의 변화량이 적어. 근데 B는요, 수직 방향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광도 변화, 지금? 등급 변화가 훨씬 더 크네. 절대 등급의 변화량은 B가 더 크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별의 내부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태양의 내부 구조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볼게요. A는 복사층이다. 그렇지. 우리 태양은 질량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별에 속했고요. 그래서 중심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외곽부에 대류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맞는 얘기. 자, 니은입니다. 태양은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한다. 자, 여러분들,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이지. 우리 주계열성이라는 건 정력학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수축이나 팽창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 아니야. 비교적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수축하는 거 아니고요. 디귿입니다. 중심핵에서 CNO 순환 반응, PP 반응. 자, 여러분들 둘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런데 CNO 순환 반응은
CNO, 덩치가 큰 아이들이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질량이 큰 별일 때더 활발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태양처럼 중심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그 바깥에 대류층이 있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은요. CNO 순환 반응보다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구나. 답은 기억만 맞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역시나 우리 별의 크기 변화에 대한 문제인데, 자, 지금 A랑 B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주계열성과 원시별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B는요,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서 별을 수축시키는 힘? 중력이지. 반면에 A는요,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별을 팽창시키는 힘이고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입니다. 간단하게 기체 압력 힘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원시별은 가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는 보니까 중력의 크기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크지. 즉, 별이 수축할 거예요. 아, 별이 수축하고 있어? 이거 지금 원시별 상태네. 반면에 나는 두 개의 힘이 크기가 같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더라. 아, 정력학 평형 상태인 주계열성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A 맞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힘. 디귿, 정력학 평형 상태는 나이지.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3번 문제로 가보는데요. 우리 13번 문제 이제 은하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에서요, 지금 허블이 외부 은하를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허블은 외부 은하를 이것 영역에서 관측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대요. 이것이 어디다? 그렇지, 우리 그냥 가시광선에서 관측된 형태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자, 지금 A는 타원 은하네요. 타원 은하. B는 정상나선 은하가 되겠고, C는 막대나선 은하가 되겠고, D는 불규칙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별들의 평균 나이 물어보았어요. 자, 선생님이 이때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평균 색깔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붉은색, 구의 형태가 아니면 푸른색이다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붉은색이에요. 반면에 D는요, 자유분방한 형태야. 파란색 계열의 별이 많겠다. 이때 평균 나이는 누가 더 많다? 수명이 긴 붉은색 별이 더 많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A가 많다 맞는 얘기. 자, 우리 은하는 B에 속합니까? 아니야. 우리 은하는 중심의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 C에 해당합니다. 기역, 니은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 자, 외부 은하 ABC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되게 중요한데, 같은 시선 방향에 위치한 ABC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보았을 때, ABC가 전부 다 같은 방향에 위치하는 거야. ABC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써보면,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잖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의 B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 B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은하에서는 C가 가장 멀구나. C가 6만큼 떨어져 있구나. 근데 C가 6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6이라고 했을 때, B는요, 4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것을 3분의 2 등급 했을 때, 요렇게. 여기에 B가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A는 1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게 2니까 여기에 절반. 여기에 A가 위치하고 있어. 요렇게 우리가 상태를 표시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B가 A의 4배이다. 그렇지. 우리 후퇴 속도랑 거리가 비례 관계니까, 후퇴 속도가 4배이면은 거리도 4배인 거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B를 관측하여 얻은 허블 상수와 C를 관측하여 얻은 허블 상수는 같아야 돼. 왜냐? 허블 법칙은 어디에서든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맞는 보기. 디귿입니다. C에서 A를 관측하며 후퇴 속도가 7이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똑같이 허블 상수가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C에서 A를 관측했을 때의 후퇴 속도는 C와 A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림으로 그렸어. 지금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가 1이거든. 그러니까 A와 C 사이의 거리는 5입니다. 5. 자, 그러면 거리가 5면은 후퇴 속도도 5여야겠지. 7이 아니겠지.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역, 니은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로 가볼까요? 15번. 급팽창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우리 급팽창 이론이 뭐였느냐? 누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였어요? 맞아, 대폭발 이론.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등장한 것이 급팽창 이론이더라. 그래서 빅뱅 초기에 우주가 엄청나게 급격한 팽창을 겪었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급격했느냐? 자, 보세요. 급팽창이 시작할 때, 그때 우주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급팽창이 종료되었을 때, 그때 우주의 크기가 10의 48제곱이래. 그러니까 10의 49제곱배 증가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거냐? 1에 공이 49개나 붙는 거잖아. 상상이 안 되잖아요. 1에 공이 8개가 붙는 게 1억이잖아. 근데 그거에 지금 48개가 붙은 거니까 엄청나게 크게 우리 우주의 크기가 팽창했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더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개미가 보는 풍선 표면의 곡률 변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우주가 내가 관측한 범위에서는 우주가 너무 평탄하더라. 근데 우리 우주가 이렇게 평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든. 근데 왜 우리의 우주는 이렇게까지 평탄할까라는 게 바로 우주의 평탄성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을 급팽창 이론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 실제로 우리 우주가 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주가 너무 급격하게 팽창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평탄하게 보이는 거야라고 간단하게 해결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급팽창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지평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탄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더라. 따라서 기억 틀렸다. 물론 급팽창 이론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도 해결한 건 맞지만 이 곡률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평탄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기역일 때, 급팽창이 시작할 때 우주의 온도는 매우 불균질하였다. 자, 여러분들, 급팽창이 막 시작할 때는 우주의 크기가 매우 매우 작았어. 너무 작아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온도가 이렇게 서로 다르겠어? 아니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건다 같은 온도, 균질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우주는 굉장히 균질했을 거고요. 디귿입니다. 니은일 때. 급팽창이 종료되었을 때 관측 가능한 우주는 평탄하다. 그렇지. 지금 이 개미가 느끼기에는 평탄한 우주로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에 사실 요 내용이요. 우리 교재에 없던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요 부록 문제에 나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 내용도 나갔으면은 확실히 여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아니었으면 사실 이제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 사진에는 K사가 있대요. 근데 이 K사가 4개나 있다고 합니다. ABCD가 다 K사래요. 그리고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선체 E가 보인대요. 그런데 사실 이게 K사가 4개인 게 아니더라. 사실 K사는 하나더라. 그런데 이 하나의 K사가 4개로 나뉘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은하의 중력 렌즈 현상 때문이에요. 일단 이게 맞는 얘기. 자, 그러면 일단 중력 렌즈 현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어야겠지. 자, 여러분들 봐봐요. 렌즈래, 렌즈.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빛을 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우주 공간에서도 빛이 휘어질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정말 유리로 만든 렌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빛이 휘어지더라? 그렇지, 중력 때문에.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까지 휘게 만든 거야. 이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요, 관측자가 어떤 천체를 볼 거야. 여기서는 K사를 볼 거예요. 이 문제 상황이랑 똑같이 해보면 K사를 관측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질량을 가진
E라는 천체가 가운데에 껴 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래 우리가 K사로 인한 빛이 우리 지구에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지구를 향하는 쪽의 빛만 나한테 들어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빛만 봐야 돼. 근데 이 E라는 천체의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K사로 인한 빛이 원래 이렇게 그냥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가 않고, 빛이 나가다가, 이 E의 중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휘어진 거야.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E의 중력이 너무 세. 휘어져서 관측자한테 도달하는 거예요. 되죠? 자, 이때 관측자가 보기에는 마치 이 K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똑같은 하나의 K사인데,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관측이 돼. 요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K사가 여러 개로 관측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니은 봐봐요.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었어. 이것도 맞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아까 이 E라는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강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눈으로 관측했을 때 관측되는 이 E의 질량이 있었을 거야. 눈으로 측정한 질량. 근데 이것은 보통 물질만 고려를 한 거겠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보통 물질만 고려를 해서 중력 렌즈 현상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력 렌즈 현상이 대략 숫자로 따지면 10이라는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야 되더라. 그런데 내가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건 예상값인 거지. 근데 실제로 관측된 중력 렌즈 효과는요, 이것보다 훨씬 크더라. 100만큼의 중력 렌즈 효과가, 중력 렌즈 현상이 관측이 되더라. 그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0만큼의 질량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질량이 훨씬 더 많은가 봐. 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된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걸로 보아서, 전자기파랑은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분명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이구나라고 알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선 은하의 회전속도뿐만 아니라 이런 은하의 중력렌즈 현상도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K사가 이보다 멀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죠. 중력렌즈 현상에서 K사가 4개로 보였다는 건이 K사의 빛이 이에 의해서 휘어져야 되기 때문에 K사가 더먼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한 건데, 형태가 좀 다르고요. 정밀한 정도가 다릅니다. 이 나는요, 거의 전체에서 균질하게 관측이 돼요. 이게 가장 처음으로 관측한 모습이겠고. 점점 우리 관측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점점 정밀하게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정밀한 세 번째. 요렇게 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관측 순서는 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가, 그 다음이 다가 맞더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약 2.7켈빈의 흑체 복사와 거의 일치하더라. 그렇지. 우주 배경 복사가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에 방출될 때는 온도가 몇이었어요? 그렇지. 그때 온도는 3000켈빈이었더라.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낮아졌다. 그래서 현재는 2.7켈빈의 흑체 복사로 관측이 되더라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디귿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는 미세한 온도 차이. 그렇지. 지금 우리가 정밀하지 않게 관측했을 때는 온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정밀하게 관측을 해봤더니 온도 차이가 존재하더라. 근데 이 온도 차이가 매우 미세하더라. 한 10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고요.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 가봅니다. 자, 18번 문제에서 태백시 구문소와 그리고 부산광역시 송도반도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구문소는 지금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거 무슨 시대다? 고생대지. 고생대에 무슨 환경? 삼엽충은? 맞습니다. 바다 생물, 해양 생물이고요. 따라서 해양 환경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더해서 여러분들 석회암. 석회암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요거는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부산광역시 송도반도를 보시면 공룡알, 공룡뼈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무슨 시대? 중생대가 되겠고, 우리 중생대이면서 공룡이 산다라는 건 육상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 각각의 지금 가는, 지금 석회암, 삼엽충,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해양 환경이고 고생되더라. 그리고 나는 중생대인데 공룡뼈, 공룡알,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육상 환경이구나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 요것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A의 절대 등급이 나와 있고요. A와 B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B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B의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자, 일단 우리 절대 등급은 광도랑 같이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광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B의 광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자, 이때 B의 광도를 구하고 싶어. 근데 B의 반지름은요, A의 2분의 1이래요. A의 2분의 1이래.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A의 두 배래. 그러면 2에 4제곱해줘야 되겠고. 그때 A의 광도.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요 값이 몇이 나오느냐? 4A의 광도가 나옵니다. 즉, 아, B의 광도는 A보다 4배 더 밝구나라는 게된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요, 우리가 등급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 주셔야 되느냐? 1등급이 차이 날 때, 밝기가 몇배 차이라고 했었지? 맞아요. 2.5배. 이거 외워야 돼요. 2.5배. 근데요, 지금 밝기가 4배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1등급보단 좀더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2등급이 차이 날 때는 밝기가 몇배 차이 나는 거지? 요걸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 자, 근데 우리 등급은 더해질 때, 밝기는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이 1등급 더하기 1등급이잖아. 그러면 2.5배 더하기 2.5배가 되는 게 아니라 2.5배 곱하기 2.5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걸 해주면 몇이냐? 6.25배입니다. 아, 2등급 차이 나면 6.25배 밝기 차이가 나야 돼. 그럼 봐봐요. 4등급 차이 난다는 건 1등급보다는 많이 차이 나고 2등급보다는 적게 차이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요만큼 차이 난다는 건 1.x등급 차이 나는 거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더 밝아지는 거니까. 우리 더 밝아지면 이 등급을 빼줘야 되죠. 그죠? 밝을수록 등급은 작은 거니까. 자, 그러면 5등급이었어, A의 절대 등급이. 그럼 5등급에서 1.x등급 빼주는 거야. 그럼 이거 몇이 나와야 되느냐? 3.x등급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랬을 때 B의 절대 등급은 기역과 니은, 정수이면서 두 개를 뺀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아,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면 되겠구나. 그치? 그러면 3.x등급. 요게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아, 기역은 3, 니은은 4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죠.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와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쵸? 한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크기가 팽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물질 새롭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니, 안 생겼어. 원래 있던 물질들이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것이지,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 즉, 질량은 어떻게 되더라?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런데, 존재하는 물질의 양은 똑같은데, 공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는 감소하겠지. 밀도가 감소하니까 온도도 어떻게 돼? 온도도 같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폭발 우주론, 이거 정상 우주론이랑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폭발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하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정상 우주론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주의 모양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 우주론이라면 질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따라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1번부터 20번 문제 풀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막좀 이중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시험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저거 무슨 얘기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개념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파악했다면 다시 앞으로 교재로 돌아가서 그 부분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보면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메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지 여러분들 성적이 쑥쑥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잘 채워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풀어볼 거예요. 먼저 1회에서 부족했던 내용들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2회 문제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요. 수험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죠. 바로 견디기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잘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이거 뭐냐면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에 손 넣어봤어요. 손 넣고 한 30초만 있잖아.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차갑고 막 얼얼하다가 바로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진짜 고통스럽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그룹에서 이 얼음물에 손을

놓고 오래오래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자 옆에 사람이 자 이 어떻게 이거를 견디면 좋을지 옆에서 계속 지시를 해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숫자를 10까지 셀게요. 자 지금부터 애국가를 속으로 불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견디도록 지도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손을 넣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알아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든 딴 생각을 하든 저기 소리를 질러보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견뎌보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을 오랫동안 잘 견뎠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 고통을 견디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되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누가 시켜서 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면 훨씬 더 고통스럽지만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면 그 고통이 한결 덜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래서 지금 자유의지로 이 강의 클릭한 거잖아요? 이미 반 넘게 왔습니다. 자, 이제 더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 풀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자인 영자 클래스. 자, 이제 독해 문제풀이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건데 준비됐어요? 준비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쫙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3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 파악 유형 중에서 앞에 20번, 22번은 좀 쉬운데 23번부터는 조금 더 어렵잖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o if rules in writing don't do what they set out to do for us. 자, 지금 규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글쓰기에서의 규칙이 don't do, 하지 않는다면 what they set out to do for us. 자,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 다시 말해서 if rules are just idealizations of language that don't manage. 자, 룰이라는 것이 그저 idealizations래요. 이상화래요. 무엇에? 언어에. 언어에 이상하고 that don't manage. 자, 뭐를 하지 못하냐면 either A or B죠. 자, 여기 A 보면은 to help us learn to write well. 자, 우리가 잘 글을 쓰는 것을 도와주는 거라던가 또는 to describe why a piece of writing is effective or ineffective. 어떤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이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야. 자,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규칙이라는 것이 딱히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그냥 언어를 이상화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글 잘 쓰는 걸 도와주지도 못하고 글을 봤을 때 이게 잘 쓴 글인지 평가하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does that mean 그것은 의미합니까? 뭐를? Rules are totally worthless. 자, 이 규칙이라는 것이 완전히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글쓴이의 답은 not necessarily.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 그러면 지금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규칙이라는 게 쓸모없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아니야. 쓸모있어. 쓸모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 되겠죠. 쓸모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쓸모가 있다는 건지는 뒤에 부분을 읽어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In fact, 사실요. We can learn to see past rules as the only framework with which we can understand and learn to use language. 자, in fact, 사실은요.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뭐를요? Past rules. 과거의 규칙들을. As the only framework. 자, 유일한 틀로서요. 자, 근데 그 틀은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냐면 with which we can understand,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learn,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하고 learn to use language, 언어 사용을 배우는 하나의 틀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규칙이라는 것은요.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틀, framework, 틀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we might be able to see, 우리는 볼 수 있어. 뭐를? What purposes rules could really serve. 자, 이
규칙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목적들을 달성을 해낼 수 있는지,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아직까지도 막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규칙에 대한 거라는 건 확실히 알겠고, 규칙이 이게 쓸모가 있나? 아니야, 쓸모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규칙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that is 그 말인즉슨. 아, 너네가 이해 못했을까봐. 이해 못했을까봐 재진술의 연결어가 등장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좀더 쉽게 설명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That is. 자, we can peel away the justification that rules are really in language. 자, 우리는 peel away 그냥 이렇게 꺼낼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껍질을 까는 거거든요. peel 하면은. 자, 뭐를요? The justification. 자, 정답인데 that rules are really in language. 자, 규칙은 진짜로 언어 안에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빼내버리고 and fre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To ask. 물어보도록. 대신. Instead. 뭐라고 물어보냐면 What good might rules be? 자, 룰이 어떤 것에서 좋은 것인가? Even if they aren't strictly necessary or sufficient. 자, 이 규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반드시 충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룰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규칙 필요하대. 자, 그러면 그거 왜? 왜 필요한 건데? 뭐가 좋은 건데?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rules는요, as frameworks within which to work rather than as boundaries marking the outer limits of rhetorical possibility might stimulate creativity라고 합니다. 자,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considered as frameworks. 무엇으로서 여겨지냐면, frameworks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네? 뭐요? 틀. 틀로서 생각이 된대요. 근데 그틀 안에서, within which to work. 그 안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Rather than은 not이랑 같은 말이죠. 그건 뭐가 아니냐면은 boundaries, 경계가 아니야. Marking the outer lines, outer limits of rhetorical possibility. 자, 어떤 수사학적 가능성의 바깥쪽 경계를 짓는 boundary, 경계가 아니고 한계를 짓는 경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틀로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might stimulate creativity. 뭐를 할수 있냐면 결국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자, 규칙이라는 거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작업 공간인 겁니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경계를, 한계를 규정짓는 그러한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틀은요,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just as a poet might find it. 자, 예를 들어서 poet이 나왔어. 시인이죠. 시인이 find it productive,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To work within the strictures of the sonnet form. 자, sonnet라고 하면은 하나의 시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제약이 많은 시의 형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꼭 14줄로 써야만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그 안에 라임을 탁탁탁 맞춰야 된다라던가 쓰기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시의 형태거든요. 근데 시인이 그런 소네트 폼의 제약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틀이 있어. 틀이 꼭 나쁜 게 아니야. 그걸 한계 지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오히려 작업 공간 안에서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 14줄로 이 라임을 맞춰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창의성을 증진을 시킬 수가 있더라. 그러나 but we would be making a big mistake. 우리는 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To teach that 뭐라고 가르치냐면 the only legal way 유일한 합법적인 방식 시를 쓰는 그것이 소네트를 쓰는 것이다 라고 또 잘못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작업 공간으로서의 방법인데 그것만 맞아라고 또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고요. 그것은 the same goes for punctuation rules 구두점 규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

균형을 맞추는 것의 전략이래요. 라이팅, 글쓰기, 교실, 글쓰기, 수업에 있어서. 뭐 균형 맞추는 거랑도 상관이 없고요. 3번, a comparison, 비교인데, between poetic forms and grammatical rule structures. 자, 이 시적인 형태와 문법, 규칙, 구조 사이의 비교, 뭘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4번 볼게요. A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language rules beyond fixed boundaries. 자, 이거 어때요? 자, language rules. 이 언어 규칙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거야. 무엇 이상으로? 정해진 경계 이상으로. 이거 어때요? 이거는 정해진 한계,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작업 공간으로서 창의성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가장 가까운 거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5번 보시면,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universal standard for language instruction 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보편적인 규범, 보편적인 스탠다드 기준을 만들어야 된대. 뭐를 함에 있어서? 언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문 자체는 살짝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는 지문이었으나, 여기 선택지들이 보시면은 나머지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렸다면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24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보니까요. 사운드가 나왔어. 사운드. 소리입니다. 자, 소리는요. is designed.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냐면, to be processed swiftly by the brain. 자, 처리가 빠르게 되도록 디자인이 되었어요. by the brain. 뇌에 의해서라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소리.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뇌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뇌가 이 소리를 어떻게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사운드 웨이브스라고 하면은 소리의 파동을 얘기를 하겠죠. 이 소리의 파동은 travel through. 자, 이동을 합니다. The air and collide with our eardrums. 자, 이 공기를 이동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collide with 충돌을 해요. 어디에? 우리의 고막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which wiggle back and forth. 자,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앞뒤로. In response to. 자, 무엇에 반응해서 volume. 그 소리의 볼륨과 amplitude라고 하면은 진폭 크기거든요. 그거에 반응을 해서 고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nerve cells. 신경세포가 나옵니다. 신경세포가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nd signals, 신호를 보냅니다. 어디에? To our auditory cortex. Auditory cortex라고 하면 청각 피질이거든요. 전문 용어기는 한데 은근 자주 나오는 거라서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cortex라고 끝나는 것들은 다 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nerve cells, 신경세포가 뇌로 어떤 신호를 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콜텍스 뭔지 모르니까 그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The brainstem, 뇌의 간이고, and the cerebrum, 소뇌인데, 그것은 together, 함께, process fear, arousal, and motion. 자, 두려움이라던가, arousal, 흥분이라던가, 아니면은 motion, 자,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이첫 페이지에서 소리를 뇌가 처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음파가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귀에 닿아요. 이어드럼에 닿아요. 그러면 그 이어드럼이 막 흔들리면서 어디에서 그 신호를 받아요? 여기, 어디니? nerve cells.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면은 brain.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리가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as to the old age old question. 자, 그 오래된 질문. whether a tree falling in the forest. 자, 나무가 falling in the forest. 나무가 이렇게 넘어졌어. 어디에서? 숲속에서. 그것이 makes a sound. 소리를 만드는가? if no one is there to hear it. 거기에

사회에서 그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소리를 만드는 게 맞아?라고 하는 그 오래전의 질문은요. 자, 그건 누가 한 거냐면은 아이리시 철학자인 이 사람이 처음 제기를 한 건데, 자, the answer is, 자, 그 답은요, technically,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no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나무가 쓰러지면 당연히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랍니다. 오케이. 자, there is no sound.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거예요. apart from, 뭐가, 뭐로부터 떨어지면 a conscious brain's interpretation. 의식적인 뇌의 interpretation. 해석인 거야. 뭐에 있어서 of molecules vibrating through air or water. 자, 어떤 분자가 진동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공기나 물을 통해서 진동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뇌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면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과정이 없잖아? 그러면 소리가 애초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 자, the brain turns those molecules hitting the eardrums and outer ears into mental idea of sound라고 하는 거죠. 자, brain은요, turn A into B입니다. turn A into B예요. 자, 이런 molecules, 분자들인데, hitting the eardrums, 이 뇌, 왜, 왜, 이 고막, 고막을, eardrums 하면 고막인데, 고막을 치는 이러한 molecules, 분자들을, 그리고 outer ears, 왜, 이 바깥쪽 귀를 치는 이 분자들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mental idea of sound. 이 소리라는 멘탈 아이디어로 바꾼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birds will hear the falling tree. 새들이 넘어지는 나무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and fish will hear it too. 자, 물고기도 그것을 들을 거예요. But, 그러나, there is no thing called sound unless the vibrating molecules are processed into pitch. 자, 뭐라고 하냐면은, no thing called sound. 소리라고 부르는 거는 없어요. 뭐가 아니라면, the vibrating molecules. 자, 이렇게 진동하는 분자들이 pitch, 음이라는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뇌가 소리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없잖아? 그러면 소리도 없는 겁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어떻게 제목으로 정리해 볼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 밑에부터 한번 볼까요? 자, 5번 볼게요. So, nature sounds and their emotional impact on humans. 자, 자연의 소리.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인 영향력, 인간의. 자연의 소리가 인간의 감정, 기쁨, 슬픔,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 아니잖아? 5번 아니고요. 4번 볼게요. The biological evolution of human auditory system. 자, 생물학적인 진화랍니다. 인간의 auditory system, 청각 시스템에. 이것도 아니잖아요? 청각 시스템이 뭐 어떻게 진화해 갔는가 이런 거랑 상관없고. 3번, why some animals have superior hearing to humans? 왜 어떠한 동물들은 더 좋은 청각을 가졌을까? 인간보다. 아이고,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고요. 2번 볼게요. Sound waves reveal hidden structures in materials. 자, 이 소리의 파동은요, 뭐를 드러내냐면 숨겨져 있는 구조를 드러낸대요. 물질에. 숨겨진 구조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1번 볼게요. Sound exists. 소리는 존재합니다. 언제만 존재하냐? When perceived by the brain. 뇌가 인지를 했을 때에만 존재합니다. 맞네.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오케이? 알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24번. 여기까지 봤고. 자, 이제 신나는 구간. 25번부터 28번까지는 신나는 구간이죠. 자, 별로 어렵지 않지만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25번 같은 경우에는요, 은근히 또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르진 않는데, 뭔가 답이 잘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돼요. 이것도 답이 막 그렇게 쉽게 보이진 않아요. 자, 좀 보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은 대충 읽고 넘어가면 돼요. 위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자, 뭐를요? 응답자들인데, 4개의 국가에서 가장 만연한 food allergies, 푸드 알러지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etween October 2024 and September 2025. 자, 날짜는 10월 2024년 그리고 9월 2025년 요때 이루어진 서베이였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Milk allergies. 자, 밀크

알레르기, 알러지는요,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allergy. 가장 흔한 타입이었어요. 어디에서? 세계. 이 네 개의 국가 중에서 세 개의 국가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었대요. 자, 보니까 여기 milk, milk, milk. 세 개에서 가장 흔한 거 맞죠? 그리고 with the United States recording the highest rate at 11. 자, United States가 1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좋아요. 두 번째 볼게요. 자, 미국에서는요. shellfish, 갑각류죠. 갑각류 and eggs. 그리고 달걀은 were tied at 8%. 8%로 동률이었어요. 근데 making them the third most common allergens. 자, 그것은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알레르겐이었습니다. After milk and nuts. milk, nuts 그 다음으로요. 자, 보니까 8%로 동률이었던 것도 맞고 milk, nuts 그 다음에 세 번째였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in China, 차이나에서는 the percentage of seafood fish allergies. 자, 시푸드랑 fish의 알러지는요, was the highest at 11%. 11%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more than twice the rate of either nut or egg allergies. 너트나 에그의 twice가 넘었어요. 두 배가 넘었습니다. 자, 차이나 여기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푸드랑 fish가 11%로 가장 높았고요. 너츠랑 에그가 둘 다 5%니까 얘네들의 2배 이상이었다라는 것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nut allergies가 나왔어요. 자, 너트는 were as prevalent as milk allergies in the United Kingdom. 자, UK, 영국에서 밀크만큼 흔했어요. 자, 영국 보니까 milk, nut 둘 다 7%, 7%니까 둘 다 비슷하게 흔한 거 맞죠? 그리고 but they were absent from Mexico's top four allergy categories. 자, 그러나 넛은 멕시코의 top 4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들어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자, 그럼 5번이 틀렸나? 볼게요. 자, fruit allergies appeared only among Mexico's top four allergies. 자, 과일 알러지는요. 나타났어요. 멕시코의 top 4에서만 나타났대요. 자, 멕시코 여기에 fruit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나? 그리고 쭉 보면은요. 나머지에는 fruit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또 맞는 말이에요. 근데 where they matched shellfish allergies at 4%. 자, 이 fruit이요. shellfish랑 4%로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ain 여기 보니까 shellfish가 9%래요. 같지 않네요. 마지막 부분이 틀려서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25번도 해결. 자, 이제 26번으로 가보죠.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는 거 알죠? 자, 일단은 한국어 선택지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로 이사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 말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서 읽는 게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봅시다. 자, 이 사람은 was born in Ireland.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잉글랜드로 이주를 했어요. With her family. 자신의 가족과. 언제? While still young. 여전히 어릴 때. 자, 1번. 맞죠? 맞는 게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16살에 she attended Bedford College for Women. 자, 이 Bedford College라는 곳에 다녔고 그 대학은 University of London이라는 곳의 일부였는데 where 거기에서 she first studied mathematics 처음으로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but at the end of her first year 1학년 후반쯤에 switched to physics 뭘로 바꿨냐면은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1학년 말에 수학에서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맞는 말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X선을 이용하여 결정의 크기, 형태, 구조를 연구했다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1922년 She was invited by the Nobel Prize winning physicist Sir William H. Bragg. 자, 1922년에 그녀는 초청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탔던 물리학자인 이 사람에 의해서 to join his research team 자신의 연구팀에 합류하라고 제안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one of

The first people to use X-rays. X-ray를 to study crystals. 결정을 연구하는 데 사용한 첫 번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To determine their size, shape, and structure. 자, 이 크리스탈, 결정의 사이즈랑 모양이랑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X-ray를, X선을 사용한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 맞는 얘기죠? 요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바로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요, 계속해서 그녀의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Research Assistant, 연구 보조원으로서요. 자, 그리고 1949년 여성 최초로 UCL의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자, 1945년에 첫 번째 여성이 되었죠. 런던의 Royal Society의 이렇게 뽑힌, 선출된 첫 번째 여성이 되었고요. And in 1949, 1949년에 그녀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 교수로서 of chemistry. 근데 무슨 교수냐면은 화학과 교수로 임용이 된 거예요, UCL에서. 물리학과가 아니라 화학과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사람은요, 또한 평화주의자였고요. 그래서 extensively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했어요. 저 international peace, 전체적인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녀는 많은 강연을 했고 많은 논문을 썼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평화, prisons, 감옥, 그리고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논문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5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되게 치사하지 않아요? 물리학과 교수, 화학과 교수 이런 거를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야. 긴장하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세만 짝짝짝 잘 치고 나간다면 뭐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문제잖아. 근데 기세가 떨어지면 이런 것도 안 보이면서 막 꼬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아,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니세요. 자, 그 다음에 27번, 28번 보겠습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볼게요. 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14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Youth Choir, 청소년 합창단이고요. 자, 이게 지금 새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리고 September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라인 오디션이 이제 14세에서 18세들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죠? 1번 선택지.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영상의 지원자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데드라인 나왔고요. 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온라인 오디션을 녹화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ensuring that your face is clearly visible. 당신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해라 라는 게 여기 있네요. 2번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풀네임 들어가야 되고요. 이 노래의 첫 번째 구절을 불러야 합니다. 라고 하죠. 자, 여기 나오네요. 3번. 자, Amazing Grace의 첫 번째 절, 그러니까 1절을 불러야 하는데 Without Instrumental Accompaniment. 자, Instrument 하면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함께하는 거 없이라는 거는 무반주로 불러야 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나옵니다. 3번. 그리고 리코딩을요 제출하세요. 자, 디지털 변주 없이 디지털로 뭔가 만지지 말고 그대로 내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된 참여자들은요. Must attend all seven rehearsals. 7번의 리허설을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 4번 볼까요? 5번의 리허설에 참여해야 된대요. 에고, 이게 틀렸네.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파이널 퍼포먼스는 이 날짜에 열릴 거고요. 리허설을 놓치잖아. 그러면 may result in alternate status. alternate status. 그러니까 보조, 예비, 예비 단원의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5번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리허설 빠지면 예비 단원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도서관의 전시 공간을 이용할 총 10개의 팀을 선발한다.

라고 합니다. 봅시다. 자, Riverdale Library Community Exhibition. 자, 뭔가 이 Library Community, Library에서 어떤 Exhibition, 전시를 하나 봐요. 그 행사에 대한 건데, 자, 이 Library가 지금 Accepting Applications, 뭐를 하고 있냐면, 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From individual artists and art groups, 개인 아티스트들, 그리고 아트 그룹으로부터, 뭐를 위해 내년도에 이 Community Exhibition, 자, 그 지역 공동체 Exhibition, 전시를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의 팀이 선정이 될 것이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전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해요. 10개가 아니라 12개 팀이니까 1번은 틀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각 전시는 연중 무휴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나 봤는데, 자, 여기 9시부터 18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Closed on Mondays and National Holidays. 공휴일에는 쉰다 라고 하는데, 연중 무휴도 아닙니다. 다음 볼게요. 자, 3번. 장소 대여를 비롯하여 작품 설치 및 철거 비용이 무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Exhibition space 하면은 provided free of charge. 자, 공간 대여는 무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installation and removal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은 at the exhibitor's expense 뭐예요? 이 전시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설치 및 철거 비용까지 무료라는 거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볼게요. 신청서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신청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날짜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라이브리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in person. 자, 이 신청서는요,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해요. in person이 뭘까요? in person.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제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편 접수가 가능한 게 아니네요. 아,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시 일정은 선정 후에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exhibition schedules will be coordinated after selection. 자, 이러한 스케줄은요, 조정이 될 것입니다. 선발 후에. 아, 여기 나왔다. 정답 5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영자 퀵 체크입니다. 자, in person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듣기에도 많이 나오고 실용문에도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in person.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28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29번 하나 남았는데, 자, 이번에 영자 시크릿 픽 나갈게요. 자, 관계대명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입니다. 아, 이거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또 어렵단 말이야. 근데 어쩌겠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그리고 기출에도 나오고 이번 문제에도 또 나왔는 걸. 자, 정리하고 갈게요. 자, 관계대명사는요, 특징이 뭡니까? 관계대명사. which 같은 거, that 같은 거. 이거는 특징이 뭡니까? 뒤에 뭐가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핵심이죠. 맞죠? 자,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n which. 그렇지. 또뭐 있어? 많죠. for which. 또 of which. 말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where 이라던가, when 이라던가, 등등이 있죠. 얘는 뒤에 뭐가 옵니까?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는 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같은 걸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이 친구들은 둘다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판단해서, 자, 밑줄이 이런 데에 쳐 있으면,
이 비슷한 애들에 처있으면 그 뒤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나 봅시다. 2025학년도 6월에 이렇게 나왔어요. Where이 나왔습니다. Where. 자, 그러면 where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가 완전한지를 보면 돼요.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자, 그러면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정답이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완전한 절이 나왔잖아. 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 where는 맞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 which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완전한 절 나와야 되죠.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마찬가지로 그들이 are relating. 이미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되었다 라는 거 완전하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 which 나왔어요. which 나왔으면 그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잖아. 불완전하니? 한번 봐봐. 딱 보일 텐데. They have some difficulty. 목적어까지 있는 완전한 절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 which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단, 자, 이 관계대명사 중에서 후수는 조금 특별한 친구니까 걔는 일단은 나중에 나왔을 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which는 안 된다.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어법상 틀린 거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1번에 to which가 딱 나왔어요. 자, 위에서부터 해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해 보겠습니다. The element of choice. 자, 이 choice라는 거, 선택이잖아. 선택의 요소라는 것은 alters, 바꿉니다. 뭐를? The experience of times, 시간의 경험을 바꿔요. 언제? When we may need to push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밀어내야 될 때, 우리 스스로를 막 이렇게 힘들게 밀어내야 될 때 그 힘든 경험을 바꿀 수 있다. 뭐가? choice라는 element, 요소가. 자, 그리고요. There are, of course, 물론, aspects of the obstacles in our lives that we do not choose. 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obstacles. 자, 이 삶에 있어서 이 장애물의 측면들이 있어요. 아, 물론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이런 게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However, 그러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the degree to which. 자, 하면은 정도죠. 근데 어떤 정도냐, 어떤 정도냐면 we are moving forward of our own volition.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keep central, 중심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to which 나왔다. to which 나왔으니까 얘가 맞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뒤에가 뭐가 오는지를 확인해야 돼? 완전한 절이 따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So we are moving forward.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어? 완전한데? 그쵸? 그러면 얘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완전한 절이 왔는가? 어? 맞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the job may be unpleasant. 자,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 수가 있어요. Yet, 그러나 one may proactively choose to go. 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할 수 있어요. Because, 왜냐 하면 the income and livelihood it provides for the family. 자, 바로 돈, 수입과 그리고 생계예요.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수입과 생계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고 나가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because의 밑줄이 쳐 있습니다. 자, because는요, 접속사잖아. 근데 얘는 뭐랑 짝꿍으로 나오냐면 because of랑 짝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뒤에 because가 오려면 절이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와야 돼. 근데 얘를 보잖아. 자, 뭐 때문에? The income and livelihood it provides for the family. 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income and livelihood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the income and livelihood라는 명사구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구가 쫓아나왔네. 그러면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가 왔어야지 올바른 문장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오케이. 자, 어법은요, 문제 답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아닌 것들도 하나하나 다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The surgery may be terrifying. 자, 이 수술이라는 것은요, 되게 무서울 수 있고요. And the result unknown. 결과도 알 수가 없어요. Yet, 그래도 어떤 사람은 may go under. 자, go under 하면은 이렇게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 그러니까 수면 상태, 마취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기꺼이 마취 상태가 될수 있어요. For the hopeful chance of healing. 치유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야.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illingly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 친구는 부사입니다.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얘가 부사 자리가 맞는지, 형용사 자리는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되죠. 자, 이 친구는 앞에 있는 go under를 수식하고 있어요. 기꺼이 수면 상태, 마취 상태가 된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명사가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자리? 그렇지. 부사 자리, 부사 자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The relationship may be in pieces. 자,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을 수 있어요. Yet, 그러나 그래도 one may stay for love and for faithfulness. 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신념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관계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by focusing on the element of choice. 자, 무엇에 집중을 함으로써? 선택. 제가 맨 처음에 영자 이슈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 자, 이러한 선택의 요소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a grounding within span occurs when, where the limits are respected. 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a grounding within a span. 자, 뭐? 어떤 스팬 안에, 범위 안에서의 grounding, 기틀을 다지는 것이 생겨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사 자리가 나왔잖아. 이 동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자,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 되는데, 자, by에서 하나 끊었고, 그다음에 a grounding within span. 자, 어떠한 span, 범위 안에서의 기틀을 닦는 것이 occurs, 생겨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주어는 a grounding이죠.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게다가 a grounding이잖아, 단수잖아. 그러니까 occurs도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ere the limit. 자,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한계가 존중이 되고 and conscious engagement is owned. 자, 의식적인 참여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in essence, 본질적으로 보면 whether we have a passive or active mindset of control going through hard times will alter. 자, whether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수동적인 또는 적극적인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가? 컨트롤에 대해서, 통제에 대해서. 언제? Going through hard times.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이 will. 자, whether 전체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will alter가 여기에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바꿀 거예요. How experience.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situation that is unchangeable.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the choice to accept and enter in. 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 enter in with reasonable pace. 자, 합리적인 속도로 그 안에 그냥 들어가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어쩔 수 없다면 즐겨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을 새롭게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준동사, going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이 준동사 자리가 맞는가, 현재 분사 자리가 맞는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0: 자, 이 weather 절 안을 보시면 됩니다. 자, weather 절 안에 we라는 주어가 있고 have라는 게 있고요. a passive or active mindset of control 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절 안에 주어 동사가 이미 있잖아. 그러면 접속사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 안에는 더 이상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준동사 ing, 현재 분사가 오는 것이 맞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법 문제까지 싹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습할 거 되게 많죠. 복습 꼭꼭 해줘야 되는 게 2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영자의 퀵 체크만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방금 했던 문장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되는데, 네, because에 밑줄이 쳐져 있죠? 이 because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고친 다음에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면 누구나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3시간 더 하면은 2회 모의고사가 끝납니다. 아무래도 이 후반부에 좀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미리 다 풀어놓고 실전처럼 풀어놓고 그다음에 나랑 같이 나의 뇌와 너의 뇌를 맞추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예습도 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6강입니다. 16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 7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회, 네, 15번, 16번이 한 지문에 묶여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요새는 이제 뭐 편지가 아니고 전부 다 이메일 같은 이렇게 형태로 나오니까 마찬가지죠. 이메일이나 뭐 편지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 항상 정해진 규정 또는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대로 쓴다면 항상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수신자죠. 수신자, 맨 끝에 발신자. 그다음에 발신자 위에 바로 위에는 발신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무슨 뭐 관계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는 보통 여기 바로 뒤에 여기 좀 바로 이제 헤어 마지막 인사말 여기에는 사실은 다른 말들을 많이 써요.

친구들끼리 뭐 가족끼리는 뭐 안부 전해줘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뭐 정해진 포맷이 있습니다. 뭐 그 with best wish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요. with best regards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처럼 아랍어도 마 아띠아블 무나 아띠아블 타마니앗 아띠아블 아마니 이런 식으로 마 아띠아부 뭐뭐뭐 이렇게 쓰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여러분 수준에서 쓰기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정해진 문구가 있는데 보통 앞에 수신자와 정해진 인사말. 정해진 인사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거죠. 안녕하세요. 네, 볼게요. 아지지 바심. 아지지 바심은 바심은 원래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 이런 말인데 바심에게 그러니까 친애하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 바심에게 이렇게 되겠죠. 뭐뭐뭐 해놓고 이렇게 반따옴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뭔가가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인사말을 건네고 악투부 하디리살라타 민시울.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어디에 써요? 민시울. 나는 서울에서부터 이 편지를 보낸다. 에, 되겠죠. 와살투 문드 우스부인. 와살투 문드 우스부인.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도착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 원래는 와살투 일라시울. 그러면 서울에 왔다. 까빌라 우스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와살트 몬드 우스부인 그러면 일주일 내내 서울에만 쭉 있는 겁니다. 와 주르투 주르투는 자르에서 자르 이 자르에서 투가 들어간 거예요. 투 이 자르라는 것은 자라 예주르 이러면은 그가 방문했다 방문한다인데 이 자르에 투가 붙으면 보세요 여기도 자에서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야. 스쿤이 두 개죠. 여러분은 장몸으로 배웠지만 실제로는 스쿤이에요. 이게 스쿤과 스쿤이 두 개 있고 또 투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르 투, 자르 투가 돼요. 그러면 자하고 스쿤이 두 개면 아랍어 한 단원에서 스쿤이 두 개 오는 거를 되게 꺼려합니다. 왜? 스쿤 두 개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자르 투 이렇게 자르 투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자르 투 발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쿤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되거나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글자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자음 아, 와, 야, 알리프, 와, 야 이 세 개 글자들은 이 세 개 글자는 약자음이라고 그래요. 약자음. 자음은 자음인데 약해. 왜 어떻게 약해? 모음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와, 야 이거는 모음 기질을 갖고 있는 자음이라서 약해. 약한 자음이, 요 약한 자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라의 특징 모음이 야주루예요, 야주루. 야주루.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변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주루에 요 알리프로 썼지만, 실제로 이 글자는 와예요, 와. 이것이 알리프 썼지만 미완료로 가보면 와가 이 글자의 원래 형태가 나타나 와가 그러면 이거 뭐냐 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주로 그래서 여기에 자르투가 아니고 주르투가 됩니다 왜? 이 특징 모음이 살아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만 없어지고 모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르에서 자르투에서 자르투 주르투 이렇게 됐어요 주르투 라깟 와 주르투 그러면 내가 방문했다. 주르투라는 것을 여러분이 거꾸로 유추해서 이것이 자르 동사에서 왔다. 자르 동사에서 왔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미완료 형태는 야주르. 자라 그러면 그가 방문했다. 야주르 그가 방문했다. 아주르 타주르 타주리나 야주르 타주르 내가 방문했다. 타주르 당신이 방문했다. 타주리나 당신 여자가 방문했다. 전부 다 주르 와가 있죠. 그 와가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주르투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르투 갑자기 주르투가 왜 나왔지? 이게 우가 마치 쿤투도 똑같아요. 쿤투 쿤타 쿤티도 칸에서 칸 그래서 3인칭 남성형은 카난데 거기에 쿠가 됐어요. 쿤투 쿤타 쿤티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징 몸이 우울해서 우가 그러니까 이 우가 생략되면서 살아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주르투 쿤투 마찬가지예요. 주르투 카시라 미날 아마키니 많은 장소
장소들 중에서 카피란 많은 곳, 많은 장소를 방문했어. 일주일 동안 많은 곳을 가봤어. 이렇게 되겠죠. 사예브다우, 사예브다우 그러면 시작할 거야. 사예브다우 시작할 거야. 사예브다울 파슬 디라시. 파슬 디라시는 공부하는 계절이죠. 공부하는 계절. 뭐예요? 이게 파슬 디라시면 학기예요. 학기. 예, 학기는 사예브다 시작될 거야. 언제? 파슬 디라시 제디두. 그러면 새 학기가 시작될 거야. 언제? 가단. 내일 시작될 거야. 왔사. 그리고 나는 할 거야. 왔사 아두루스. 나는 공부할 거야. 비슈티하딘, 비슈티하드는 열심히. 후와 무슈타이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되게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 무슈타이드라 그래요. 나는 잘 해본 적이 없지만 항상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나 그런 사람 자극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따라가는데 체력이 약해. 그래서 잘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슈티하드는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비슈티핫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뭐가 되기 위해서? 리 우스비하. 우스비하 그러면 내가 뭐뭐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되다예요. 사바하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바하. 이 사바훈. 사바훈이 아침이잖아요. 사바훈에 나와서 아침이 되다라는 동사가 아스바하 우스비하예요. 리 우스비하 제이단 잘 되기 위해서 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스비아 제이단 필 로가틸 코리아티. 한국어에 있어서 좋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쓴것 같아요. 우스비아 제이단 필 로가틸 코리아.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한국어가 좀 괜찮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공부할 거야.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어 공부하러 온 거죠. 사 아르주야 엘라 리아드. 리아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입니다. 리아드로 돌아갈 거야. 사르지아 일라 리아드. 바다 사나틴. 1년 뒤에,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고, 1년 후에 리아드로 돌아갈 거야. 인샤라후. 인샤라, 그러면 알라가 원하신다면. 1년 동안 공부하기로 했는데, 한국어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흥미와 재미가 있어. 그래갖고, 1년만 하러 온 사람이 10년을 하게 되네. 그래서 박사까지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 마음이 변했어. 또는 1년 뒤에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할 참에,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어.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뭐, 사우디 가는 비행기가, 뭐, 예를 들면 뭐, 뜨지 않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다가, 누군가를 만났어.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한국에 살기로 했어. 이러면, 인샤 알라가 그런 쪽으로 원해서 나를 방향을 바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랍 사람들 중에 무슬림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항상 인샤알라를 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년 뒤에 가봐야 알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리야드에 1년 뒤에 돌아갈 거야. 인샤알라. 알라가 원하신다면. 살림 리 나를 위해서 살림 안부를 전해줘. 아살람 알라이쿰의 살람이 바로 그 살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살람. 그 살림 그럼 전해줘. 알라 아스티카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아스티카이나 나와 너의 우리 친구 나와 너가 우리인데 우리의 친구들에게 안부 전해줘. 사디꿀 무클리스. 사디꿀 무클리스면 신실한 너의 친구 아이마누. 아이마니 둘다 남자예요. 바시문 아이마누. 아이마누는 동사 형태의 사람 이름입니다. 아이마누 원래 오른쪽의 형용사예요. 야민은 그럼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손 들고 하는 거에서 선서도 야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민 그런데 이제 번 야민 그러면 벤자민이라는 말이 사람 이름 벤자민 프랭클린 할때 벤자민 있죠. 그 벤자민이라는 이름이 번 야민에서 온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인데 야민에서 아이만 그러면 형용사형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형이지만 동사 패턴으로 쓰이는 이름이에요. 동사 패턴은 뭐냐? 아슈라프. 아슈라프. 암자두. 암자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이마누. 이렇게 쓴다면,
아슈라프 암자두 아이마누 이렇게 쓰거나

또는 야이쉬 동사. 야이쉬 그가 산다. 아슈라프 암자도 야이쉬 아이마루 이런처럼 1인칭 동사처럼 3인칭 동사처럼 동사 형태를 갖고 이름을 지은 것들. 이런 사람의 이름들은 남자 이름이지만 전부 이격이에요. 아슈라프, 암자두, 야이슈, 아이마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격 형태의 이름들입니다. 남자 이름인데 그래요. 왜? 동사의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사하고 구분되지 않게끔 이렇게 동사처럼 형태를 갖춘 거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지만 이렇게 이격 형태로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디에 꼬카 남자잖아요. 사디에 꼬카 너의 남자친구예요. 바심도 남자고 이 사람도 남자예요. 아이만도. 근데 사디에 꼬카인데 이게 아이마눈이 아니고 아이마누가 됐습니다. 그것은 동사 형태를 갖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자 글을 읽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프완 실례해 미안합니다. 아니죠. 마르하반 쓸수 있어요. 안쓸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간 규칙과 형태에서 조금 모양이 빠지는 거죠. 없어 보이는 거예요. 쓸 수는 있습니다. 아지지 바시 마르하반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기면 쓸수 있어요. 무슨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뭐 고소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좀 기다려 보세요. 포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입니다. 이건 안 되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니까. 그 다음에 다키카탄 와하이다탄 1분만 기다리세요. 전화 왔을 때 하는 말이죠. 또는 다하이야툰 따이바툰 와바두 좋은 인사를 건네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는 거죠. 좋은 인사를 드리며 안녕하세요. 이게 서간문에 쓰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반 안 되진 않아요. 가능해요. 실제로 아랍어가 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마르하반하고 바로 쓸수 있죠. 이렇게 규칙을 잘 모르거나 어려운 표현, 뭐, 기체우 일약 망강하옵시고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옛날 표현 모르거나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그 약간 형식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쓸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답은 될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정답은 5번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6번. 아이마누는 발신자다. 알맞지 않은 거죠. 발신자다. 맞죠. 아이마누는 마슴의 친구다. 맞죠? 아이마누는 한국어를 공부할 것이다. 한국어. 3번이 아니죠? 아이마누는 일주일 전에 서울에 도착했다. 맞고요. 1년 후 리야드로 돌아갈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17번. 미출신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판은 자, 항상 표지판이 나오는데 A가 할 융키누 안 아둘라 하딜 하디카타 비사야라티 할 융킨, 가능합니까? 안 이하의 전체 내용이 가능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뭐뭐 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까? 뭐뭐 할수 있습니까요? 아두홀라 하딜 하디 같아. 이 공원을, 이것이 공원이고 공원이 이것이니까 두 개가 동격이에요. 형용사처럼, 수식어처럼 이렇게 쓰지만 이것이 공원이고 공원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공원이 됩니다. 이 공원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공원 들어가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뒤에 뭐예요? 비사이아라티. 자동차로 공원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도 걸어 다니는 공원에 자동차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 라, 아니요. 맘누운 누후루 사이아라티 호나. 여기 자동차 누후 진입 들어가는 것은 자동차 들어가는 것은 맘누운 금지되었습니다. 차량 진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차량 진입 금지. 자동차 진입, 이게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은 연결형이죠. 자동차가 들어감, 이런 말이니까.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2번인 걸로 알수 있습니다.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Kaifa satadhabina ila ma'rid? Kaifa satadhabina ila ma'rid rasmi ghadan? 내일 그림 전시. 그림 전시회. 그림 전시하는 장소. 마가 들어갔죠. 장소에. 근데 어떤 때는 이이고 어떤 때는 아예요. 마크타 할때 칸은 그 아하고 우는 특징 몸이 아하고 우는 전부 다 아로 발음해요. 마크타분 하고 이일 때 아라다야

아리도, 야 아리도 할때 특징 모음이 이거든요. 야 리, 야 아리도. 그렇게 특징 모음이 이인 경우에만 이 장소명사에서 말을 붙여갖고 마리드 이렇게 이 모음이 들어갑니다. 마리드 이렇게 마질리스 앉는 장소, 회의 장소 할때 마질리스 같은 경우 고를 때만 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리드 라슴 그림 전시회에 카이파사 타다비나 어떻게 갈 거니?라고 여자한테 물었어요. 타다비나 2인칭 여성이죠. 이인아가 붙었으니까 타다비나. 비가사 아다부 일레이히 일라 마리드 라슴이 그림 전시회로 갈 거다. 뭘 타고? 비. 비를 가지고. 비 1번. A. 하스. 상추. B. 알마우즈. 마우즈는 바나나죠. C. 알미트로. 메트로는 전철이에요. D. 아택시. 택시는 타는 거죠. C와 D가 정답이죠. C와 D 5번이 정답이네요. 잠깐만 여기서 설명할 게 있는데, 일라이히. 일라 플러스 후예요. 일라 플러스 후.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일라 위에는 일라라고 돼 있어요. 아, 장모음이죠. 일라. 근데 여기는 일라이라고 돼 있어요. 점이 두개 생겼죠. 여기 점이 없었는데 이거를 연결해 보니까 일라이가 됐어요. 점이 생겼다고요. 여기 점이 새로 들어갔죠. 그 점은 왜 생겼느냐? 원래 있던 게 감춰져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게 감춰져 있다가 다른 말과 붙으면 그 모양이 살아납니다. 일라만이 아니에요. 알라도 마찬가지예요. 알라이히도 마찬가지예요. 알라이히도 이 알라이히가 원래 쓸 때는 이렇게만 써요. 이렇게 알라로. 알라로 쓰다가 뒤에 뭐가 붙으면 이렇게 카가 붙으면 알라이카가 돼. 이. 이로 변하거든요. 점두 개가 찍혀서. 마찬가지예요. 일라였었는데 일라였었는데 뒤에 뭐가 붙으면 일라이가 되고 일라이. 점두 개가 살아났어요. 원래 형태에 숨어 있던 게 살아났고 두 번째 분명히 후였었는데 연결이 되고 나더니 일라이 히가 됐습니다. 일라이 히는 뭐예요? 이 앞에가 이 모음 계통에 일라이 일 일라이 이렇게 이 모음 계통의 글자가 오면 이게 모음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일라이 후 이거보다는 이거 아니고 일라이 히로 발음해서 모음이 부드럽게 일라이 히. 이게 일라이 후 그러면 뭐입 모양 바뀌고 난리 나잖아요. 일라이 히안 바뀌고 그냥 자음만 바꿀 수 있게. 그래서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이렇게 일라이 히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그 일라이 히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거꾸로 언젠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원래 형태를 분해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일라하고 후가 붙은 것이다. 이걸 여러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답은 택시하고 미트로 CD니까 5번이 되겠죠? 19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파리둔이 한 일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기서 단어 몇 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피 야우미 셉티. 토요일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토요일은. 다카라. 어려운 단어입니다. 공부를 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다카라. 다카라 그러면 언급하는데 다카라 그러면 기억하는 거고 다다카라 그러면 기억해내는 거고 다카라는 했던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가 복습하는 겁니다. 다카라 파리둔 도루사후 그의 공부를 다카라. 다카라 몰라. 파리둔 사람 이름이야. 근데 이거는 알아요. 도루사후 뭐예요? 공부죠. 그의 공부. 아, 공부하는구나. 1번. 단어를 알면 그 나머지 것이 해결됩니다. 숨마 타나왈라 알가다 가다 아 점심이네. 점심 2번. 타나왈라 잘 몰라. 점심 식사 하다예요. 점심 식사를 하다 타나왈라. 근데 점심 식사를 들다 뭐 하다 이런 말인데 점심 식사는 알아. 이렇게. 또는 마 우스라티히 가족과 함께. 아 가족이 있네. 가족과 함께 이렇게. 그러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 가족도 알아. 또는 피 마땀을 코리 마땀도 알아. 그럼 이러면 아 이거 밥 먹는 종류구나. 2번이 C가 이, 두 번째인 걸알수 있어요. 와스타마 일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다는 말인데 한국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와스타마 그리고 들었습니다. 와스타마 일라 알 무시카. 아 무시카 알지? 3번. 아는 단어만 찾아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알수 있어요. 필마사 저녁에는

마다 아인다키 그러면 무슨 일이세요? 당신에게 여자죠. 당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다 아인다키 그러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저는 오늘 뭐 생일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생일이에요. 뭐 저는 오늘 무슨 뭐어저 면접 보러 가요. 뭐 이렇게 뭐 약간 긴장했을 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B가 아인데 쏟아온 셰디둔 심한 뭐가 있습니다. 아인디 쏟아온 셰디둔 몸도 써바해 암시. 그러면 어제 아침부터 심한 무언가가 있어요. 뭔가 모르죠. 쏟아온이 어려운 단어거든요. 두통이에요, 두통. 어제 아침부터 두통이 심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A가 싸 아파스키 아파스 더 어려워. 검진해 보겠습니다. 아파스키 검사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의사가 지금 검사해 보겠습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요. 요즘 길 물어보는 경찰과 뭐 관광객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주문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호텔에서 방에 들어가는 사람 또는 환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병원 표시가 있으니까 병원 표시가 있는데 아마도 이 환자가 외국에 온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랍 사람, 무슬림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만 무슬림인 것 같죠? 십자가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요. 십자가가 있는 곳은 약간 그 랜드가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십자가가 있고요. 랜드, 그러니까 랜드라는 것은 뭐 잉글랜드, 뉴질랜드 이렇게 뭐 이렇게 랜드가 붙잖아요. 그러면 랜드가 붙은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고, 그다음에 스탄자 붙으면 스탄도 스탄이 우르두어로 랜드예요. 그러니까 우르두어로 랜드가 붙은 나라들은 그거는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 사람이 외국으로 와서 진료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고해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럴 때세개 중에서 하나가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뭔가 보겠습니다. 보기를. 만야타 칼라무 의문문이 있죠. A가 안 봐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의문문이 있네. 여기 들어가는 자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알루 할 아사이드 암마룬 마우주드. 그러면 할 아사이드 암마르 암마르 씨 아사이드 암마르 암마르 씨 마우주드 발견되어집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B가 나예 있습니다.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씀하시나요? 누구신가요? 라고 전화상에 쓰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전형적인 어떤 관용 표현이죠. 만 야타칼라무 남, 만야타칼라무 누구신가요? 그러면 누구신가 했으니까 A는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야타칼라무 마키 홍길동. 홍길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아나 홍길동. 이렇게 말하겠죠. A가 인타딜 칼릴란 조금만 기다리세요. C에서는 아나 살레훈 사디꾸 암마린. 암마르 친구 살레입니다. 살레. 그러면 이게 C가 여기 들어가겠죠? 아, 저는 암마르 친구 살레훈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A, C, B 순으로 연결되면 되겠죠? A, C, B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2번.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나라자 틀릴 바야. 판매하기 위한 자전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싸만우 함수미야티 디르함인 디르함. 디르함이라는 것은 에미리트나 모로코 같은 나라에서 쓰는 화폐 단위 같은 거예요. 디르함. 드라흐마라는 옛날 화폐. 다른 그 고대 뭐야 그 유럽에 쓰던 그 로마 시대 때 쓰던 그런 화폐 단위. 디르함 이렇게 되겠죠. 그 함수미야티 디르함 그러면 드라흐마라고 하는 그 디르함의 500 디르함입니다. 알할라 상태는 어때요? 제이다툰 좋습니다. 무따틀 리스티흐담이 무따틀 리스티흐담 사용한 기간 살라사투 슈후린 3개월 동안 사용했어요. 라크물 하티피 전화번호 6687 뭐뭐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언급되지 않은 거 가격은 일단 500디르함이라고 했어요. 상태는 좋다고 했죠. 연락처 6687 뭐뭐뭐 했죠. 제조국 없네요. 제조국이 없어 만들었는지는 없습니다. 사용기간 3개월. 정답은 제조국입니다. 그래서 알마스무와 피코리아라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요. 제조국이 4번 정답입니다.

3번, 대화로 보아 A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나오는 이 패턴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의사소통 그 기본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기본 어휘만 보지 말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보면 찬성 반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가 4개, 5개씩 있거든요. 딱 그것만 보면 이런 문항들은 항상 예외 없이 풀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가 마라유카 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뒤에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마라유카 피 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마라유카 피 하디히 알 무하키바타 하키바티 이 가방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뒤에 오는 거 붙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안으로 붙였네요. 안 누샤이다 필만 제디단 안 누샤이다 우리가 영화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떤 영화? 새로운 영화. 신작 영화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해? 어디에서? 언제? 피 야우밀 아하딜 까디미 오는 일요일에 오는 일요일에 신작 영화 같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신작 영화 같이 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성하지 않는 사람 A가 피크라툰 쇼미 라툰 오우 멋진 생각이다 예쁜 생각이다 좋아 이런 말이죠. B 아나 모아피크 아나 모아피크 나 찬성이야. C, 아시푼, 미안해. 앤디 마와 에둔 아하로. 다른 약속이 나에게 있어. 아, 미안해. 난딴 약속이 있어. C가 같이 참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C가 정답입니다. D, 아나 마크. 나는 너하고 함께야. 나내 편이야. 아나 마크. 그러면 나는 너하고 함께야. 나는 내말 찬성이야. 이렇게. 찬성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쓸때 쓰는 말이에요. 이, 미꼴리 소루린 기꺼이. 모든 기쁨을 가지고 이런 말이니까 기꺼이 그렇게 같이 가자 하고 했죠. 얘기했죠. C가 아 시푼 아인디 마오 아이돈 아하루 그럼 다른 약속이 있어 한 C가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2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캄 로가탄 타타 갈라미나 캄 로가 캄 의문문 캄은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옵니다. 다시 의문문 come 몇이에요 몇몇 개의 언어를 몇 언어를 come 로 같은 책몇권 갖고 있니? come 기타반 마크 너 지금 가방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come 기타반 마크 너에게 몇 권의 책이 있니? 아인디 기타분 와 하도 파깟 난책딱한 권만 들고 다녀. 왜? 무거우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난책두권 들고 다녀. 한권 하다가 지루하면 다음 거 공부하려고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이럴 때캄 키타반 또는 캄 왈라단 아인다 너는 애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캄 바이탄 아인다 당신은 집이 몇 채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캄 로가탄 몇 개의 언어를 타타칼라미나 언어를 구사하십니까 언어를 말합니까 몇개 언어를 말하십니까 타타칼라미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래도 언어를 몇 개가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한자, 뭐, 일본에 무슨 뭐, 이렇게, 그, 표현 간단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와티카,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무슨 뭐, 그 나라 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트리마카시, 그럼 말레이시아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말을 안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할줄 아는 그 기본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몇개 언어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어요. 미날 뭄킨. 미날 뭄킨은 윰킨의 다른 말이에요. 윰키누 안 대신에 쓴 거예요. 윰키누 안. 그래서 윰키누 안을 미날 뭄킨에서 수로를 앞으로 뺐어요. 수로를 앞으로 뺐다는 건 뭐예요? 이 뒤에 오는 주어 전체가 비한정이라는 겁니다. 주어가 비한정일 때 수로 뒤에 오죠. 이렇게 때문에 미날 뭄킨이라는 수로, 서술어예요.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인데 앞에 오는 것 뒤에 오는 것이 안 아타칼라마 알 아라비아타 왈 코리아타 왈 인글리지아타 왈 파란시아타 4개국 가능하네요. 나는 말한다. 안 아타칼라마 접속법으로 써서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를요? 알 아라비아타 아랍어 왈 코리아타 한국어와 왈 인글리지아타 영어와 왈 파란시아타 프랑스어 하는 것이 미날 뭄킨 가능합니다. 주어는 비한정이에요. 문장이 비한정이니까 아랍어 문장 비한정이에요. 이 뒤에 길게 오는 거가

주어인데 전부 비한정이에요. 문장에는 정관사를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이 될 수가 없어요. 문장은 항상 비한정이에요. 그러니까 비한정이니까 뒤에 오고 수로가 앞에 왔습니다. 미날 뭄킨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비한정 주어가 뒤에 오는 경우입니다. 사귀구를 할수 있어요. 이랬을 때 알맞지 않은 말이에요. 자, 1번 라야. 오, 멋지다. 라야. 그다음에 아짐. 오, 대단한데. 오, 그레이트 이런 말이에요. 그레이트. 3번 라하다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뭐 이런 말인데 보통 전화 걸때 사람에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안 맞죠? 4번 몸타야준. 몸타야준은 엑설런트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 때 몸타야즈예요. 성적으로 치면 수미양가에서 수가 몸타야준이에요. 네. 마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시는 바로 그것. 최고다. 어우, 사기고를 하다니 최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라하사탄입니다. 우리나 4개국어 되니까 마샤알라 하죠. 내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통역대학원에 보통 2개나 3개 언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2개, 3개 언어를 능통하게 한다? 쉽지 않죠. 근데 벨기에에서 학자들이 와서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맺으려고 보니까 벨기에 통역대학원은 아니, 통역학교는 대학교인데 4개 언어가 기본이에요. 입학하려면 4개 언어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4개 언어 하는 사람이 과연 나올까 해갖고 MOU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왜 그러냐? 우리 현실에 안 맞아요. 벨기에는 왜 그게 되느냐? 아, 그냥 뭐 동네만 건너가면 동네 한 동네만 가면은 언어가 바뀌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또 언어가 또 바뀌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혼용해서 쓰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4개 언어가 가능한 거고, 우리는 사실은 반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바깥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어 잘하는 게 힘들었는데, 오늘날에 이제 인터넷 매체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어서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4개국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샤알라, 아짐은 라요 뭄타즈, 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말인데, 라하다탄 3번이, 예, 들어가기 적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25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가 마다 두리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B가 우리두 키일로 미나투파히. 키일로는 영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키일로는 그냥 영어이기 때문에 정관사 안 붙이고 그냥 키일로 해도 괜찮아요. 물론 정관사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두 키일로 미나투파히 그러면 사과 중에서 1킬로. 를 원합니다. 뭐예요? 사과 1킬로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냥 구어체로 쓴다면 우리도 킬로 투파하 민 없이 쓸수 있어요. 킬로 투파하. 그건 구어체고 킬로 미나 투파히 이게 이제 표준말로 하는 거죠. A가 할 두리두 샤이안 아하라 다른 것을 두리 원하십니까? 샤이안 아하라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샤이안 목적어죠. 샤이안 비한정 목적어요. 수식어도 비한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하라야. 아하라니 아니고 아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하라는 아하루의 형태. 뭐예요? 비교급 형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써보면 아하루가 됐어요. 아하루. 아하루. 이렇게 쓰는데 아하루로 썼다는 것은 이격 형태죠. 그래서 아하루, 아하라, 아하라. 이격 형태라서 여기 지금 목적격인데도 탄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격은 탄인이 붙지 않는다. 이격은 소유격도 목적격으로 표시하고 탄인이 없다. 꼭 기억하세요. 할 두리두 샤이안 아하라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B가 우리도 키일로 미날 마우지. 그러면 다른 거 원하세요? 아, 예. 바나나도 1킬로 주세요. 아이단. 아이단 그러면 뭐뭐 도예요. 역시. 바나나 역시 1킬로를 주세요. 바나나도 1킬로 주세요. 도가 예, 올소, 영어의 올소 같은 아이단의 뜻이에요. 뭐뭐 도, 역시 이렇게. 하하대론, 예, 알겠습니다. 하하대론. 사과 1kg, 바나나 1kg죠. 뭐예요? 물건 사기죠. 간단하게 4번 물건 사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6번입니다. 대화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낸 그림은 A가 마하다 떠박. 이 요리는 마 무엇입니까?
하다 와라꾸 아이나브. 와라꾸 아이나브는 이건 포도예요. 포도 종이, 포도 이파리죠. 포도 이파리 요리입니다. 하다 와라꾸 아이나브 또는 달리아 다왈리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있지만 어쨌거나 포도 이름이에요. 포도 그 이파리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와호와 다음은 샤비윤. 이것은 샤비, 샵은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먹는 음식, 대중 음식, 서민 음식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민 음식이에요. 국민 음식이 서민 음식입니다가 좋겠어요. 피바드 두왈릴 아라비아티. 아랍 국가 몇 곳에서 아랍 국가 몇 곳이라 하면 이때 두왈이 사물의 복수, 나라의 복수잖아요. 그래서 수식어는 여성 단수 취급해서 알 아라비아티가 됐습니다. 이게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닌 복수 형태는 여성 단수 취급으로 해서 수식하는 걸알 아라비아티. 아랍 국가들 몇 나라에서 서민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걸프 위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 있는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마다 피히, 피히는 와라클 에이나비죠. 포도 이파리 속에는 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요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히 알 오루즈, 밥이 있어요. 오루즈 쌀이 있는 거죠. 쌀이 있고 왈 호달 야채가 있습니다. 왈라함 그리고 고기가 있어요. 이런 걸 넣고 포도잎에다 펴놓고 거기다 얹어갖고 돌돌돌 말아서 쪄내는 거예요. 이걸 쪄낸 음식이죠. 우와 요카담. 요카담은 까따마가 내놓다예요. 제공하다. 까따마가 내놓았다 이런 말이고요. 요카딤 그러면 내놓다. 그래서 요카 디무 이러면 앞에 내놓다 제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카디무 나프시 그러면 나 자신을 내놓다 소개하다 이럴 때 나를 소개합니다 할때 오카디무 나프시라고 얘기합니다. 요카디무가 능동태고 능동 형태고요. 수동태는 요카다무 제공되어집니다. 내놓아집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음식은 내놓아집니다. 제공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사흔한 뜨겁게 나가기도 하고 아우 바리단 차갑게 나가기도 하고, 뜨겁게 나가기도 하고, 차갑게 나가기도 합니다. 음식이 뭐예요?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먹을 때,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양배추 쌈이 있는데, 양배추 쌈하고 두 개는 되게 돌돌 마른 형태의 음식들이에요. 자, 이게 포도잎이 그려져 있죠? 포도잎. 네. 그래서 이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따진이에요. 따진. 북아프리카에서 먹는 찜기 요리. 그래서 찜기 요리 뚜껑 덮어갖고, 쪄서, 이렇게 잘 익는, 그래서 건강식으로 먹는 요리입니다. 3번은, 이건 사우디의 캡사 아니면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의 맨사프 같아요. 맨사프는 손으로 먹는 건데, 사람들 둘러 앉아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에만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자기 앞에만. 자기 앞에, 이렇게 피자 형태로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같이 먹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앞에만 먹고 옆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렇게 같이 먹는 음식, 잔치 음식에서 먹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이렇게 먹을 때 있는데 요즘 동그랗게 큰 것이 아몬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고기하고 아몬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요르단에서 먹을 때 보면 마클로바를 해서 큰 냄비에다가 닭을 넣고 위에다 쌀을 넣어서 요리를 다한 다음에 볶음밥이죠. 그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마클로바, 뒤집힌 이런 뜻이에요. 마클로바 자체가 의미가 뒤집힌이란 뜻이에요. 뒤집어진. 큰 냄비에 해서 그걸 뒤집어서 쟁반에 얹어 놓으면 형태 그대로 밥이 쌀이 밑으로 가고 고기가 위로 가는 형태가 바로 마클로바인데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될수 있어요. 지금 이 형태로만 봐서 모르겠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물을 그리면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팔라필이에요. 팔라필 알죠? 예, 그 병아리 콩으로 만든 팔라필 튀김인데 그것이 들어간 거 보니까 팔라필과 야채가 들어간 아마 샌드위치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케밥입니다. 쉬쉬 케밥. 쉬쉬가 꼬챙이란 뜻입니다. 꼬챙이에 끼워서 케밥, 그러니까 고기를 구운. 그래서 꼬챙이를 구워, 이렇게 해갖고요. 불에 구우면서 꼬챙이를 돌려요. 이렇게. 그 요리하면서. 그러면 골고루 구워지게 해갖고 나오는 것이 쉬쉬 케밥입니다. 이렇게 속에 막다 들어가진 않고요. 맨 앞에, 맨 뒤에. 보통 여기에 양파, 여기는 뭐, 여기 양파, 여기 토마토 이렇게 넣고 같이 그 고기를 굽는 것으로가 일반적이에요. 쉬쉬 케밥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와라클 에이나비 되겠습니다.
와라카 레이나브

아랍의 가정 그 집에 가 보면 뒤뜰에 포도 키우는 집이 많아요. 그 포도를 키우는데 포도가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서 위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포도 안 먹어? 왜 위에 밑에 놓으면 포도를 어떻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포도 안 먹어. 포도 쉬어서 안 먹을래. 밖에 나가면 포도 얼마나 싸고 맛있는데 그뭐 하려고 키우는데 포도 이파리 먹으려고. 그래서 잎만 따다 먹는 그 포도들을 갖다 키우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뒤뜰에 가면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게 포도잎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도잎 요리 1번이 정답입니다. 27번. 이 시간 마지막 문항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페트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알바트라. 바트라는 그리스어로는 보트로스 또는 페트라 뭐 베드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위란 뜻이고요. 아랍어로 바타라는 깍다란 뜻이에요. 깍다. 왜냐하면 이그 로즈 칼라, 그러니까 그 장밋빛 색깔을 띠고 있는 도시 전체에 그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바위산이 철분이 많아서 약간 그 붉은색이 납니다. 유황이 많으면 노란색이 나고요. 붉은색이 나는 건 철분이 많아서 그래요. 바위에 철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서지기 쉬워요. 깎을 수가 있습니다. 큰 바위 절벽들을 깎아서 건축물을 만드는. 그래서 바트라 깎아서 만든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깎아 만든 도시 또는 바위 도시 알파보트로스 바트라 페트라 그 성경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인데 좀 바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페트라는 마디나 타리히야툰 까디마툰 필 우르둔 요르단의 오래된 유적 도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카나트 아시마탄 릴 아랍을 암바트. 암바트가 아랍 쪽이라는 얘기죠. 암바트, 나바트족의 수도였습니다. 나바트의 수도였고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옛날에 무니아트 건설되었습니다. 필 카르누 라비아 카블라 밀라디 A BC 329년 정도에 건설되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세기에 BC 4세기에 건설되었고요. 와히야 마슈후라툰 비 아사린 로마니아틴 조밀라틴 이 대목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암바트 나바트족의 유적지예요. 이게 시크라고 1.6km에 이런 계곡에 긴 계곡이 있고 여기에 도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는 여기 댐이 있고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여기로 물이 이렇게 가고 옆으로 수로길이 있고 왜냐면 내가 잘 아느냐 17번까지 세보고 안 세봤어요. 왜냐면 요르단에서 유학할 때 가이드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 여기 이제 보면 하즈네부터 처음에 하즈네 시작해서 여기 뭐 무다라주 로마니, 로마 원형극장 여기 이제 뭐 다른 많은 그 이제 도시들이 있고 위에 산이 있고 뭐 그런데 여기 딱 하나 까스르빈트라고 로마 시대에 로마 군들이 들어와서 지은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유적이 딱 하나예요. 물론 돌길이 있습니다. 돌길이 있긴 한데 돌길하고 요거가 딱 로마 유적지 뿐입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아사르란 말은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아름다운 로마 유적들로 유명합니다. 아니죠? 나바트족의 유적으로 유명해요. 이 페트라와 같은 형태의 그 유적들이 어디냐면 사우디 북부에 그 울라라는 지역에 가면 마다인 사알레아라고 이 페트라 같은 그 많은 그 바위산을 깎은 건축물들이 굉장히 산지에 있습니다. 많이 산지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우디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예요. 멀어서. 피 아미 알핀 와티사미아티노 함사와 사마닌 함사티노 사마닌 1985년도에 탐마타스 쥐루하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등록, 페트라가 등록된 것이 등록되었습니다. 어디에? 피 까이마티 토라실 알라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페트라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85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요. 21세기에 또 이런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꼽으라면 과거의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다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파로스 같은 거, 알렉산드르의 파로스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지은 등대인데 지금 흔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7개의 그 유적들이나 이런 게 꼽아봐라 했을 때 페트라가 그 7개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 2007년도인가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이 페트라가 그 정도로 유명한 그 유적지입니다. 자, 고대 로마의 수도였다? 아니죠. 로마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바트족이 힘이 강성해가지고 시리아 다마스

다마스쿠스를 거기 들어가서 시리아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레타 3세, 5세, 뭐 이렇게 있는데, 아레타 3세 왕이라는 아레타가 나바트족 왕입니다. 그래서 나바트들이 힘이 강성해져서, 이 그, 로, 그, 무역로 중간에 위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하면서 돈도 받고 또 어떤 뭐 통행세도 받고 하면서 부강해져서 시리아까지 진출해서 군대하고 나라 전체가 시리아로 가고 노약자만 페트라 남아있을 때 로마가 들어왔어요. AD 107년, 108년 어간에. 그래, 로마가 들어갔을 때 그냥 무혈 입성한 거죠. 군인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그 카스르빈트, 조그만 그궁 같은 거 하나에 그 로마 돌길밖에 없는데, 나머진 전부 다, 이게 그 나바트 쪽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수도였다? 아니죠. 기원 전 4세기에 건설되었죠. 아니고요. 아름다운 로마 유적으로 유명하다? 이건 지금 안 가본 사람이 글을 쓴것 같아요. 그쵸? 예, 로마 유적이 아니라 나바트 쪽인데, 그래도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아사르 로마니아 제밀라. 맞으니까 맞다고 칩시다. D,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맞죠? CD가 맞는 말이에요. CD. CD, 뭡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이 로마 시대 때 유명했지만, 실제로 나바트 쪽의 유적인 것을 여러분이 페트라 눈으로 가서 보고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좋았는지를 여러분이 가보면 압니다. 이 페트라는 성경의 세일 지역이라 해서,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때그 아마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을 해서 페트라에서 사람들 그 지역에서 높은 지역이에요. 이 페트라 시크가 1.6km인데 그게 70에서 1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인데 절벽인데 거기서 밀어서 만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지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연관해서 보면 공부한 것이 아, 내가 공부한 것이 바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긴 내용 했지만 그런 것에 새로운 꿈을 갖고 여러분, 마무리 잘해서, 완주해서 수능 완성 마치는 날, 여러분 실력이 정상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이제 우리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뭐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뭐 유형 남아있고, 그 다음 서술형 완성하기 남아있고, 뭐,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파트 남아있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계산 연습 지금 해오고 있죠? 마지막 유형도 계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풀이에서 뭐 정말 요건 어떻게 풀어야지 문제 해결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들은 정말 소수의 몇 문항만이지 실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야 되는 문항들로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될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할 때 처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이 책을 공부할 때처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복습해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녹화된 강의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두 달, 세 달 이 정도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두 달, 세 달간에 걸쳐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한다? 아,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한번 볼 때 내가 이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는 버려가면서 푸는 거야. 그리고 다시 볼 때는 개념 한번 다시 정리된 개념 읽어보고 내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문항들만 선별해서 보는 것이 2차 복습, 3차 복습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본 교재에서 내가 다시 봐야 될 거를 갖다가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식으로 여기에 표시를 잘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왜 복습이라는 거를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딱 접했을 때 그게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체화가 안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나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방식을 여러분들은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내가 익힌 방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이제 과거 거는 퇴화가 되고 새로운 게 나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다듬어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마지막 유형, 22번째 유형의 86번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정적분으로 정의됐죠. 극대값이 7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해서 최소값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건 이렇게 있었을 때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줘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0이 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f 프라임 x라는 거는 미분해버리면 그냥 x 넣어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4a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X로 묶어버리면 X-4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러면 도함수가 지금 0과 4에서,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A인데, A는 지금 양수 A 됐으니까 아래로 볼 록인 이런 이차 함수.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질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대값, 얘가 0,7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를 찾아줘야 돼. fx의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fx를 모른 상태에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찾으려면 얘를 적분한다. 그래서 fx를 구할 거야. 그럼 3분의 a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버릴 건데 얘가 0,7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0 넣어줘. 그랬을 때7 나오려면 얘가 7이면 되는 거죠. 자, a도 찾아내야 되겠죠? a는 어떻게 찾을까요? f-1이 0이다라는 식 있잖아. 마이너스 1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2a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7a. 그게 얼마? 이거에다가, 제가 여기 또, 요거에다가 플러스 7을 해준 게 0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a 넘어가면 3분의 7a가 7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a 값이 나와버리죠. a 값 3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a가 3이니까, 뭐 3분의 3이고, a가 3이니까 여기 6. 요렇게 돼버리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또 봅니다.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근데 우리가 비율 관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얘가 2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비율 관계 보면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는 x equal 6이 되겠죠? 그럼 5는 요 정도 되겠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요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이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값을 말하는 거야? F4의 값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거 계산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4의 세제곱 64, 4의 제곱 16에서 6. 물론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X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러면 16으로 묶였을 거고, 4에서 6을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7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7.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최소값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뭐 대단한 어떤 소재거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다음 87번 가보도록 할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3에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최대값, 최소값 따져라. 앞에 문제랑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f1은 얼마다? 0이다.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가 된다. 마이너스 3x로 묶어버리면 x-2가 되고 얘가 0, 얘가 2,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니까.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 보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이렇게 선분을 거주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x equal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너가 최대값이 되겠지. 최대값. 라지 m이라고 그럴게요. 최소값, 너가 될 수도 있지만, 너도 상관없죠. 아, 0일 때의 함수값이나 지금 3일 때의 함수값이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F3보다는 F0이 쉽죠. 이렇게 찾아주는 게더 나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Fx가 나온다.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된다라는 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니까 너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 C가. 그죠? 그리고 나서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F-2가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의 플러스 8, 12,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18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F0이나 F3이나 같은 값인데, 3을 넣어줘도 금방 지워지는 거 알아. 0 넣어줘도 더 쉽죠. 그래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0.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16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 이제 유형의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변수가 뭐 a, b가 다 있네. 하지만 그냥 원칙대로 하면 f0은 얼마죠? 0이죠. 그다음 미분한 f'x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야. 할수 있는 일.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이거를 x제곱으로 한번 묶어버릴까요? 그럼 얘가 ax 플러스 b가 돼버리거든요.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x 플러스 b가 돼버릴 거고. 그러면 ax 플러스 b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아, 너를 모르는 것뿐이야. 얘는 0 되는 값 알고 있고. 근데 보면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어.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9.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게, 물론 F' 마이너스 3이 0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이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X에다 여기다 넣지 마. 여기다 넣는 게더 낫지 않아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3 넣어주면 곱하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4. 근데 이게 0 나와야 되거든? 그냥 너가 0이죠. 너가 0이니까 B 대신에 뭘 넣을 수가 있어? 3A를 넣을 수가 있죠. B 대신에 B가 3A였던 거야. B가. 그래서 여기가 3A인데 A로 또 묶어내버릴 거야. 그러면 A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FX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느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F'X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낸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보면, 0이 되는 값, 얘를 보면,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1, 이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이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지? 극소값을 간다고 그랬죠. 만약에 A가 음수면 우리가 함수가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마이너스 3에서 극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에 의해서 A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간격이 같잖아요. 이 간격이 같죠? 그러면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를 그려준다면 여기까지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할 건데 얘랑 똑같은 극소값을 가지게 돼 있다. 이게 fx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fx야.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이 극소값 얘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3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2까지로 간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격을 비교해주면 얘가 1 때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죠? 아 여기가 1이야. 여기가 x 이퀄 1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극대값 생각할 거고, 근데 얘랑 같아지는 값, 이걸 생각한다? 아니면 간격을 봐봐. 얘를 갖다가 y축, x equal 0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 간격이 2였잖아. 그럼 여기에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2루트 2? 근데 2루트 2다라고 했고, 여기를 0으로 했을 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x 이퀄 0이 아니고 여기가 그러면 x 이퀄 1이 x 이퀄 2라고 봤을 때 요 간격이 2니까 그때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간격을 봐봐. 그러면 얘가 2이고 얘가 2루트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루트 2 마이너스 2면 2로 묶어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약 대략 루트 2가 1.414. 거기에서 1을 빼주면 0.414.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고 해도 1이 안 돼. 얘가 1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1이었으니까 얘가 1이 안 되는 값이고 그러면 1만큼 더 가야지 x 이퀄 2니까 x 이퀄 2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이런 거 판단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라는 거는 F2의 값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F2의 값이 최대값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아니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 최대값을 갖는다면 너 아니면 너 아닙니까? 너 아니면 너잖아. 중간 같은 데에서 최대값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도함수에 활용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함수의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갖는 거는 좌경계값, 우경계값 그 사이에 있는 극대값, 극소값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근데 위치까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본 것 뿐이고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야 되는데 먼저 fx를 찾아야 돼. fx를. 제 적분할 거예요. b 대신에 지금 얼마를 넣을 수가 있어? 다 3a. b 대신에 3a를 넣어줄 수가 있었어. 적분해버릴 겁니다. 4분의 a x 4제곱 플러스 ax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x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c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먼저

F0은 0이었어. F0은 0이니까 0 넣었을 때0 나오려면 C는 없어. 이제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A만 찾으면 되는 건데, A만 찾으려면 A를 찾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죠. F-3을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이거에 의해서 A값 나와버리는 거고. 그럼 A값 구했으니까 2 대입하면 정답.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산수가 귀찮아. 4분의 4의 3의 마이너스 3의 4제곱 81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A. 마이너스 3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플러스 9 A. 이걸 계산한다라는 게 조금 귀찮잖아요. 얘가 4분의 얼마야? 18. 그럼 너 해주면 4분의 63 이렇게 되나요? 예, 63A. 그 다음 마이너스 18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이 4분의 4일은 4, 48에 32, 72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A. 그게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9고 그다음 2 약분하고 넘겨버리니까 A값이 얼마다? 2다. 이거 알아낸 거야. 산수에 의해서. A값이 2야. A값이 2니까 여기는 2분의 1. A값이 2. A값이 2니까 없어지고. A값이 2니까 6. 여기다 2 넣어줄 거야. 16, 2로 나눴으니까 8. 8이 16. 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버린다. 예. 근데 너가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없어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 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산수만 길어졌지. 이게 도대체 뭐 엄청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서술형 가봅시다. 예. 자, 서술형 1번 문제 봐볼게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걸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함수를 gx야? 그럼 gx가 뭐가 되는 거야? 예. 4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이게 gx야. 근데 이 g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다. 이 얘기야. 그럼 적분해.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kx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16에서 8 뺐으니까 8 마이너스 2k 0 넣어주면 0. 그게 0이다.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결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gx를 놓는 것도 중요하다. 요게 gx다. 예.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죠. 마이너스 k만큼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다르죠. 예. 절대값 x-2. 절대값 x-2라는 건 여기가 2여서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1로 가는 이런 직선이야. 이런 모습이죠. 직선으로 오고 직선으로 가는. 예.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원래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x축, 절대값 씌우는 건 x축 아래에 있는 걸 꺾어 올려버리는 거고, 얘는 원래 함수 그대로고, 그래서 이 함수가 원래는 x-2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얘는 꺾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에 x-2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x-2를 fx에다가 x-2를 곱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할 건데 0부터 3까지 해서 fx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0부터 2까지는 fx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걸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거를 적분해 주고 그다음 2부터 3까지는 요 fx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x-2의 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적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뭘 미분해야지 얘가 될까? 이거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3분의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왜너 나가? 3, 4 없어져? 지수 줄어들어? 이거 합성하면서 미분 가린 거 미분해봤자 1? 의미 없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플러스, 너도 마찬가지죠. 3분의 x-2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걸 빼겠다.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2 넣어주면 0. 마이너스.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분의 8이 됐는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여기까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 3 넣어주면 3분의 1. 2 넣어주면 0이네요. 그래서 결국 너랑 너를 더하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7이었습니다. 거기다 얼마를 곱하래? 마이너스 30을 곱하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70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산은 좀 길어지고 있는 듯해요. 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어. 스몰 fx와 라지 fx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다 이거야. 이런 관계. 근데 얘가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조건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거는 아, F1이 얼마다? 0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F1이 0이다? 요런 사실 하나 알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X를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놔준다면 여기다 1 넣어줘 버려.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나오는 거다. 이와 같은 식이. 자, 그리고 어쨌든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리고 얘가 결국 보면 x-1 곱하기 뭐, 요런 형태의 어떤 2차 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네. 1,0을 지나잖아. 그런데 지금 2차 함수라고 그랬어.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과 7부터 8까지 적분한 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 여기가 1. 그럼 쭉 간다. 이미 그림이 좀 그렇지만, 뭐 1, 2, 3, 4, 5, 6, 7부터 8까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 여기 적분한 거랑 여기 적분한 게 같다. 그 얘기는 이 가운데가 대칭축이란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여기를 지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7. 예.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도 우리가 알아내게 돼버린다고. 얘가 x-7이었던 거야. x-7. 이런 것까지 확실히 정해진다. 물론 해설지는 어떻게 할까? 대칭축.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같다. 그래서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2, 3, 4. 여기가 4였던 거야.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지나갔어. 대칭축 여기라는 걸 알아? 그럼 7이라는 것도 아니까 fx 완성돼 버린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0부터 얼마까지 적분할 거냐면 3까지 적분하는 거야. 3까지.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적분해라. 이건 뭐 넓히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적분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fx 전개한 데다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
이거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 정적분 값 찾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적분해버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예.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돼버릴 거고,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됩니다. 3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9, 94, 36, 마이너스 21. 예, 하면 이게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6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죠. 안 써먹었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0부터 3까지 뭐 마이너스 나갔고 fx dx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파트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 적분하면 라지 fx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준 거죠. 이거 빼준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이제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뭐 스몰 fx 나왔으니까 스몰 fx를 구했잖아. 그 스몰 fx 구한 거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적분하래매. 뭔 상관입니까?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서술형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점. 아까 요 대칭점, 나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어. 예.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더하기 g2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아, 요거 중요한데요.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예.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아, 어디서 본 적은 있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fx 곱하기 gx 너를 갖다가 미분해버리면 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한 게 너잖아. 그럼 너를 적분해버리면. 아니, 너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너가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적분을 할 거야. fx, gx. 그러니까 너를 적분한 게 얘가 된다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고. 너를 적분한 게 이거야? 널 미분한 게 너야. 이런 관계야. 적분하면 너야, 미분하면 너야. 이런 관계로 보는 거죠. 근데 얘만 적분하면 돼? 얘가 울고 있잖아. 얘도 적분해줘야죠. 적분합시다. 적분하니까 얼마 나오나요? 3으로 나눠버리면 15x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1,2를 지난다. 라는 얘기는 진하는 직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1차라는 얘기지. 1차.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F1은 2가 된다라는 뜻이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조건 봤더니 F0, G0? 여기다 0 넣어볼까? 0 넣어봐. 그러면 3은 0 넣어봐. C. 따라서 C가 얼마? 3이다 이 얘기지. 자, 다항함수와 다항함수를 곱했더니 너가 나오고 있는데 너가 몇 차? 1차. 그럼 너는 몇 차? 2차.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할 거예요. 15, 1, 마이너스 11, 그리고 3. 얼마 들어갈까요? 3 들어가지 않을까? 3? 3 너무 커지나?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아니면, 계수의 합을 봐봐. 4, 4. 아, 마이너스 1 들어가네. 그래서,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해보는 거죠. 여기가 15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이니까, 3x, 5x. 여기 3, 여기 1, 그럼 안 되지. 여기가 3, 여기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딱 되네.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냐면, 얘가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너가 fx라고 한다면, 너가 fx라고 한다면 여기는 x 플러스 1, x 3x 마이너스 1, 요게 gx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 여기에서 만약에 3x 뭐 플러스 1이었어. 그러니까 1 넣어주면 4가 되고 있잖아. 1 넣어주면 2니까 너가 아니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요 앞에 2분의 1이 있었다면 1 넣어주면 2 나오는 거잖아. 다른 데에다가 나머지 2를 곱해줘도 된다. 이런 거라고. 근데 1 넣어줘보면 여기가 다 얼마야? 2야. 그러니까 fx가 될수 있는 건 무조건 얘네들? 이렇게? 그리고 계수의 변화가 없다고. 예. 최고 차항의 계수의 변화가 없어. 자, 이랬을 때 f3? 여기서 f3을 구하라면 3은 얼마예요? 3 넣어주면 4. 3 넣어주면 8. 3 넣어주면 1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2를 넣어줄 거예요. 2 넣어주면 5. 그다음에 2 넣어주면 7, 5, 7, 35. 예. 2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7, 21. 이렇게 될 거고, 2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5. 5.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1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산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35, 8, 21, 12, 15. 예. 그래서 이걸 더하면, 너는 39가 나올 거고, 너는 29, 너는 27. 제일 큰 거는 너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최댓값 얼마? 39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나가는 것도 과정에서 뭐를 fx라고 하고 뭐가 gx가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가조건이 무지 중요한 겁니다. 가조건. 이게 정말 큰 핵심이에요. 예.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 equal 0에 실근의 최댓값, 최소값 빼봐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이게 f 프라임 a잖아. 예. 네. f 프라임 a. 그러면 a 대신에 x라고 쓰면 끝나는 거잖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fx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fx. fx 구해보면 2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0,8이 fx 위의 점이니까 0 넣었을 때8 나와야 돼. c가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fx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해 줄수 있지 않나? 이게 2x제곱으로 묶어봐. 그러면 x-1. 그다음에 마이너스 8로 묶어봐. x-1. 그러면 x-1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능해요? 그럼 얘가 2에 x-1, x 플러스 2, x-1. 이퀄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fx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인 실근이라고 그러면 1,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네. 아, 여기 2죠? 제가 잘못했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가장 큰 값, 너가 최대값, 너가 최소값. 이거에서 이걸 빼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4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별거 아니죠. 예. 네.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fx가 3차가 있어. gx가 이러하대. 아, 이것도 잘 봐보세요. gx가 이거래. 근데 이걸 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이거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fx 더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f 프라임 x. 아, 이거 정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정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x 플러스 2에 fx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아, 얘를 미분하면 너야? 그럼 너를 적분하면 너지. 맞죠? 너를 미분한 게 이거라고. GX라고. 그럼 GX를 적분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너가 되는 거잖아. GX를 적분하면 너가 되는 거라고. 너가 되는 거라고. 근데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3을 갖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인 거고,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3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가능하겠죠? 여기까지도? 예. 물론 이제 FX를 구해서 우리가 뭔가를 뭐 찾아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냥, 그러면 제가 이게, 이거를 미분한 게 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미분해 준게 GX라고요. 그럼 GX를 뭐 하면? 적분해주면 너가 되는 거잖아. GX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GX를 적분해? 너잖아. X 플러스 2에 FX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FX가 저기 다 있으니까 FX는 구해지는 거고. 예. 그래서 1 넣어줘. 그러면 3, F, 1. 1. 마이너스 0 넣어줘. 2, F, 0.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한번 그 F1 찾아주고 F0 찾아주면 되는데, FX 여기 있었죠? 3차. 요거 이용할 거거든요. 요거. 그 쟤를 미분해. F'X를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될 건데, 마이너스 1 넣어줘. 그럼 3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 0. 따라서 A는 1. 1. A가 1이야. A가 1. 그다음 마이너스 1 넣어줘. 그럼 마이너스 1. 2. A가 1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B. 너가 3이야. 그럼 넌 없어지고 B가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네. 아, FX가 다 나왔어.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FX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1 넣어줘. 1 넣어주면 얼마예요? 1, 2, 1, 3이니까 7. 이거 값이 7. 0 넣어줘. 3. 이렇게 되겠네. 3, 7은 21에서 2, 3, 6을 뺐으니까 얼마? 1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내신 고난도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산수만 늘어나는 격인데요. 네.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해봐라. 넌 상수야. 상수. 너를 k라고 놔볼게요. k라고.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돼버릴 것이다. 네. 이런 상황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fx를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를 적분해 버릴 거야. 적분해 버리면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아, 너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k야. ft, fx를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한 게 k야. t 대신에 x로 생각해도 똑같은 거죠. 너를 적분할 거니까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2분의 k, x제곱, 플러스 cx.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1 넣어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c가 k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C와 K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온 겁니다. C와 K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 거지. 예. 좀 이따가 정리해요. 예. 요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C, 마이너스 2분의 K. 요게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12분의 1. 요런 식이 하나 나온 거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식. F1, F1. 여기다 1 넣어줘.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C 플러스 6분의 1은 아까 얘를 뭐라고 놨죠? 우리가 K라고 놨죠. 우리는 C와 K에 대한 식이니까 너가 2K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K 있고 얘 넘어가. 그럼 너는 없어졌고 그럼 C 마이너스 K는 그죠?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잡아줄까요? 예. 네. 그래서 연립해버리는 거죠. 네. 이거에서 이거 뺍시다. 그래서 이거 빼면 2분의 K는 예. 이거 12분의 2죠? 예. 이거에서 이걸 빼. 그러니까 12분의 3. 이거는 4분의 1. 따라서 K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K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2로 나누면 4분의 1. 예.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1을 해주면 얘가 12분의 3이 될 거니까 12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럼 C는 얼마?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C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따라서 F2의 값은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4. K에다 2 곱해주면 1. 3분의 1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에다가 3분의 1을 더할 거니까 3분의 1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t에 대해서 fx 얘를 적분하는 건데 0보다 작을 땐 너잖아. 0보다 클땐 너고. 그럼 마이너스 t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4를 적분해 주고 0부터 t까지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4를 적분해 주는 겁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적분을 좀해 보세요. 아니 그냥 적분한 다음에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t 넣어준 거 빼. 적분해 t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48t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걸 제가 GT라고 해볼게. GT. 그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양수에 대해서. 그래서 너를 미분하는 거지. G' T를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48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4와 4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돼서 원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고. 근데 t가 0보다 뭐할 때야? 클 때. 0보다 큰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g4라는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g4.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냥 4를 넣어주죠.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 48 곱하기 4. 이거 그냥 할까요? 마이너스 64에다가 이거 해주면 얼마예요? 192가 되나요? 192. 4를 해주면 4, 46, 4, 8에 32.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128. 이렇게 되나요? 128. 최대값이 너로 픽스될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얘 이거만 어려워진 거 아니야? 적분을 하는데 이 fx가 하나가 아니야?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달라. 그럼 당연히 0보다 작을 때는 이 마이너스 t는 음수일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를 적분해주고 0부터 t에서는 너를 적분하고 이게 뭐 적분이 어려워? 2분의 5 x제곱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t 넣어준 거 빼고 예,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 제곱 플러스 24x 해준 다음에 t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고 뭐가 어려워? 별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냥 0 넣어주면 0이잖아. 짧게 계산해 보세요. 0 넣어주면 0. 그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t 넣어주면 2분의 5t 제곱이니까, 아, 얘가 2분의 5t 제곱이 나와 버릴 거고. 여기다가는 그냥 다 t만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얘 제가 빼먹었네. 큰일 날 뻔했잖아. 여기 24x 0 마이너스 t. 아, 제가 여기 때문에 주춤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다 0 넣어줬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24t 이렇게 돼버리니까 2분의 5t 제곱 플러스 24t가 처음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예.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도 t 넣어줘. 요거 대신 다 t로 바뀐 것뿐이죠. 그러면 너 없어지고, 얘 내고, 24t, 24t, 48t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 자, 3번 한 문제 남겨놓고 제가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요 3번 문제 해결하고 정적분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3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4번째 시간이죠. 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팁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 책상에 핸드폰이 있으면 어때요? 누구한테 핸드폰이 올지, 스마트폰이 울릴지가 기다려지죠. 예. 그래서 우리 시야에서 공부를 방해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그 밖의 것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전원을 끄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요. 자, 두 번째 팁은 작은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공부해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20분만 이 페이지를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짧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만족감, 그 성공감이 이제 쌓여서 나중에 큰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팁. 첫 번째는 자,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자. 두 번째는 짧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번. 그러니까 25번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건데 아주 쉽진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자, X세제곱의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 전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항을 구하면 좋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전개를 좀 하면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EX-1에 5제곱과 X를 곱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EX-1에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의 X세제곱의 항과 여기 있는 친구의 X세제곱의 항을 더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번과 2번이라 할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EX-의 5제곱에 X제곱항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X랑 만났을 때 3차항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EX-의 5제곱에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시작될까? 5제곱이니까 O, C, R로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 두 개 뚫어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EX 그리고 마이너스를 쓰고요. 여기는 R과 O-R제곱. 자, 잊지 말자. 뒤에는 이렇게 X가 있다.

그럼 x 세제곱을 구하려면 r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좋을까? 응? 여기 이미 x가 있기 때문에 x 제곱이 됐을 때 곱하면 x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r에다가 어떤 값을 곱한다?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대입해 보면 자, OC 곱하기 r에 2를 대입했을 때 4x 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r에 2를 대입했을 때 자, 지수가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 뭐다? 마이너스를 대고요. 뒤에 x가 있죠. 그러면 OC가 뭐야? 10이잖아. 그리고 4가 있고요. 마이너스. 여기 있는 세개 친구를 잘 곱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x 제곱과 x가 만나면 x 세제곱. 이렇게 해서 1번 친구의 3차항은 계수가 마이너스 40인 것을 구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자, ex-1의 5제곱의 일반항 쓸 건데, 여기 있는 r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k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 구멍 두개 뚫어 주시고, 여기는 ex-, 자, k를 썼다면,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5가 되려면, 여기는 5-k제곱이 와야겠다. 자, 여기서 x세제곱을 얻으려면, k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까? k에 3을 대입했을 때, x세제곱을 얻을 수가 있잖아. 응? 대입하면 OC3 그리고 뭐가 돼요? EX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자, 곱하기. 자, K에 3을 대입했을 때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한 번에 가볼까? 자, K에다 3을 대입했을 때 EX 전체 세제곱이니까 곱하기 8X 세제곱. K에 3을 대입했을 때 지수가 짝수니까 곱하기 1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숫자는 자, OC3, 10이죠? 8, 1. 자, 세 친구 곱했을 때 뭐가 되냐면 자, 80이 돼서 자, 80x 세제곱.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자, 1번에서 얻은 3차항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40x 세제곱이 되고 자, 2번에서 얻은 3차항은 80x 세제곱. 그러면 더했을 때 결과는 40x 세제곱이 되고요. 자, 우리가 찾는 x 세제곱의 계수는 40. 답은 40이 되겠다. 괜찮죠? 자, 정리할게요.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처음에 뭘 하면 좋았다? 분배라면 좋았다. 이때 첫 번째는 어때요? 이미 x가 있으니까 이 친구의 2차항, x 제곱이 중요했고, 얘는 나홀로 ex-의 5제곱이 있으니까 3차항이 중요했는데, 자, 둘다 이렇게 일반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문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썼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자, 할만하죠? 이 정도면? 자, 지금 2항 정리 풀고 있는 거고요. 자, 2항 정리해서 25번 정도면 한 중간 난이도는 된다. 자, 이번에도 25학년, 25번이죠? 자, 2022학년도니까, 연식은 좀 되는데, 자,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계수와 x의 계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a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x제곱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하고 풀면 좋냐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자, 그러면 또몇개 해볼게요. x분의 1. 얘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걸 종합해 봤을 때, x의 n제곱분의 1을 어떻게 고치면 좋다? x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고치고,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에서 썼었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 있는 n은 자연수, 이렇게. 자, 이걸 갖고서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돼? 여기 있는 친구의 일반항을 구해야죠. 그래서 x제곱분의 1이 될 때와 x가 될 때의 뭐 아래 값을 잘 대입해서 같다고 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양수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 써볼까? 자, 5제곱이니까 출발은 뭐예요? O, C, R. 자, 그 다음에 괄호 두개 뚫어주시고 첫 번째는 x제곱. 자, x분의 a니까 어떻게 고치냐면 ax-1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둘중 하나에다가 r제곱을 쓰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도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지수끼리 더했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5-를 쓰면 되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풀어보면, 자, 기존에 있었던 OCR이 있고요. AR제곱, 자, 써주시고, 그리고 X제곱에 5-R제곱이니까, 자,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두 친구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 10-ER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1과 R을 곱했을 때, X에 -R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다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하면, OCR, AR제곱, X에,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될까요? 바로 10-3R, 여기까지가 일반항이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는 지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10 빼기 3R이 마이너스 2가 되는 R의 값을 찾아보자. 자, R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될까? 바로 4가 되죠.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하는 거야. R에다가. 그렇다면 O, C, 4가 되고요. 그리고 A의 4제곱, 그리고 X에 R에 4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제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OC4는 뭐야? OC1이니까 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제곱은 X제곱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X제곱분의 1의 계수를 찾았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X의 계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계수를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양수 A값을 구할 수 있겠네. 자, 두 번째는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응? X1제곱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지수가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R의 값은 뭐예요? 3이잖아. 자, 그래서 일반항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자, R에 3을 대입했을 때 출발은 O, C,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3제곱, X에, 그리고 1제곱이 되죠? 자, 정리해보면 OC, 3은 뭐예요? OC이니까 잘 계산했을 때 10이 돼요. 10, A 3제곱, X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5A 4제곱과 여기 있는 10A 3제곱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계수끼리 같다고 두는 거야. 5A 4제곱과 10A 3제곱이 똑같다. 자,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한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싹다 왼쪽으로 넘겨보면 자, 5a 4제곱에서 빼는 거죠? 10a 3제곱을 그랬을 때 0이 되고요. 일단 공통인수를 잘 묶어보면 5a 3제곱으로 묶으면 a-2는 0.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는 누구밖에 없다? 2밖에 없으니까 답은 2. 답은 2다. 됐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계수와 x의 계수가 같다고 줬잖아요. 그럼 망설이지 말고 뭘 해야 돼? 처음에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일반항의 지수가 10 빼기 3R이잖아. 그10 빼기 3R이 마이너스 2가 될 때와 1이 될 때의 R의 값을 구한 거죠. 그리고 대입해서 각각의 계수를 구했고요. 그 계수를 같다고 했을 때 A에 대한 방정식을 잘 풀면 우리가 원하는 양수 값을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25번이었죠. 25번을 맞췄죠. 자.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돼. 자, 이제부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26번이잖아. 분명히 26번은 25번보다는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하위권과 중위권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면 여기부터 뭐 중위권 안에서도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전개식에서 X5제곱의 계수가 12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을 통해서 바로 n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n의 값을 구한 다음에 X6제곱의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 시작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여기 있는 n이 아니라 1이었다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푼 것처럼 전개수 풀어도 괜찮지만 n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각각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첫 번째 다항식의 일반항은 뭐예요? 일단 4제곱이니까 출발은 4CR이 되고요. 그다음 괄호 두개 뚫어주시고 처음에는 X제곱, 두 번째는 1이 되죠. 여기다 R제곱을 쓰면 여기는

4만원 쌀주고. 그런데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아랫값에 상관없이 1이 돼서 무시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다항식의 일반항. 자, 두 번째는 n제곱이니까 출발은 nc가 되는데 이때 r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k를 쓸까요? k? 괄호 두개 뚫어줘 이렇게. 첫 번째 항은 x3제곱. 두 번째 항은 1인데요. 여기를 k라고 두면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n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n-k제곱. 그런데 밑이 1이니까 어차피 지수에 관계없이 1이 돼서 무시해도 괜찮다. 상당히 깔끔한 식이 나오죠. 이때 x5제곱의 개수니까 x의 지수를 조사해야겠죠. 뭐 2r제곱, 3k제곱이니까 2r 플러스 3k가 바로 x의 지수가 되겠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x와 무관한 사시 r과 nck를 앞으로 끌어주시고 여기는 2r제곱, 여기는 3k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네. 이게 바로 x의 지수가 되죠. 근데 여기는 지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5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단 r이란 친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0에서 출발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바로 최대값은 4야 이렇게. 반면 k는 어때요? 0부터 n까지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n까지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는 2r 플러스 3k가 뭐였으면 좋겠다? 5였으면 좋겠다. 요 조건에 부합하는 rk 순서쌍은 뭐가 있어요? 일단 r보다 k의 개수가 크니까 k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k는 일단 아무리 커봐야 1이죠? k가 2가 되는 순간 5를 초과하니까 1 아니면 0이에요. 근데 k가 1일 때 3k는 3이잖아요. 넘기면 2. 이때 아랫값은 1이 되고요. k가 0이면 어때? 2r은 5. 짝수와 홀수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kr의 순서쌍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이걸 역으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kr에 1, 2를 대입했을 때 x5제곱의 개수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10이랑 같다고 했을 때 n의 값도 구할 수 있겠다. 대입해 볼까요? 자. kr에 각각 1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에. 그러면 4c1이고요. n의 값은 아직 몰라. nc1이고요. 그리고 x에 뭐가 되냐면 5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4nx의 5제곱이야. 그러면 4n이 바로 x5제곱의 개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n의 값은 뭐다? 3. 자, 첫 번째 단계가 여기서 끝난 거야. 그 다음 뭐냐? x6제곱의 개수인데요. 일단 n의 값을 구했으니까 일반항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해 볼게.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일반항은? 자, 4CR이 있고요. 그리고 n이 3이니까 3CK가 있고요. x에 2R 플러스 3K제곱. 이게 바로 일반항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x6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2R 플러스 3K가 뭐였으면 좋겠다? 6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R과 K의 순서쌍을 찾아야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K의 개수가 R의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기준을 K로 삼아서 생각해 보면 일단 K는 0일 때, 1일 때, 최대 2일 때까지 가능하죠. K가 2가 되는 순간 6이 되니까. K가 0이 되면 어때요? 이때는 R 값이 뭐예요? 3이다. 이렇게. 자, K가 1이 되면 3. 넘기면 3. 짝수 홀수 불가능. 이때는 탈락. 자, K에 2를 대입했을 때 6이고요. 넘기면 0. 이때 R은 0이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경우에 X6제곱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자.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뭐, 대단한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양이 좀 많아요. 자, 첫 번째는 R이 3이고 K가 이렇게 0일 때. 자, 여기는 일반항에 대입하면 되죠. 자, R에 3을 대입하면 4, C3. K에 0을 대입하면 3, C0이 되고요. X에

자, 우리가 원하는 6제곱이 나오죠. 자, 계산해 보면 4C3이 뭐야? 응? 4잖아. 3C0은 1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4x의 6제곱. 계수가 바로 4가다. 4가 되겠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r이 0이고요. k가 2잖아요. 그래서 r에 0, k에 2를 대입하자. 어디에? 여기 1반항에. 이렇게. 자, 대입해 보면 4c 뭐예요? 4c 0. 그리고 3c 2가 되고요. 자, 지수는 뭐 이미 6제곱인 거 특정이 됐죠, 이렇게? 4c 0은 1이고요. 3c는 3이고 x 6제곱. 결과는 3x 6제곱이야. 따라서 x 6제곱은 이렇게 두 개가 탄생하고요. 두 개를 더해야 돼. 더하면 어떻게 돼? 7x의 6제곱. 그렇다면, 자, 우리가 찾는 x 6제곱의 계수는 뭐다? 7. 답은 7이다. 됐지?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문제와 다른 점은, 바로 두 친구 다 거듭제곱이 4제곱, n제곱이잖아요. 만약에 n이 없었다면, 전개해서 첫 번째 문제를 푼 것처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항 두 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쓰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 첫 번째 조건인 x5제곱의 계수가 10이라는 걸 통해서 뭘 했다? n의 값을 구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x6제곱의 계수. 자, 그러니까 지수가 6이 되는 k와 r의 순서상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1차 방정식을 푼 거죠. 이때 기준은 k로 잡았죠. 왜냐하면 k의 개수가 r의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경우가 몇 가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가지밖에 안 됐고요. 각각의 x 6제곱의 항을 구한 다음에 더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했다. 이렇게 해서 26번.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었던 25번보다는 약간 더 어려웠지만 못할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항 정리는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자, 이제 또 하나 26번 볼게요. 자, 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어때요?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같은 선상에 있는 26번이에요. 이번에도 지수들이 다 어때? 6제곱, 7제곱이니까 각각의 1반항을 구해서 곱하는 거야. 물론 그때 문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r을 썼다면 여기는 k를 써야겠죠. 그래서 x제곱, 지수가 2가 되는 k와 r의 순서상을 찾는 거니까 이번에도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가볼까? 자, 일단 첫 번째 친구는 6제곱이니까 시작이 6, C, R. 자, 괄호 두개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여기 뭐 R제곱을 쓴 다음에 여긴 6, 마이너스 R제곱. 아까는 여기 1이 있어서 무시해도 좋았는데, 얘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자, 계속 해보면요. 자, 두 번째는 7제곱이니까 출발은 7C가 되겠고요. 이때 R과의 충돌을 피하려면 K를 쓸까? 자, 괄호 두개 써주시고 첫 번째는 2X, 두 번째는 1이 되고요. 여기는 K제곱, 7-K제곱 쓰자. 자, 이번에 1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상관없이 어차피 1이 돼서 얘는 지울 수 있겠네. 자, 이제 X끼리 또는 X가 없는 것끼리 모아주면 일단 6CR 앞에 쓰고요. 6CR 쓰고요. 여기 70K도 있잖아요. 자, 7CK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6마이너스 R제곱, 그리고 2의 K제곱, 2의 K제곱, 그리고 X에. 자, 보니까 X의 R제곱, X의 K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R 플러스 K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도 R과 K는 모든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R 같은 경우는 0에서 출발한 정수, 그리고 최댓값은 6이고요. 자, K 같은 경우는 최댓값이 뭐야? 7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바로 R 플러스 K가. 그러니까 지수가 2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써볼까? 자, R 플러스 K가 이렇게 2가 되니까 순서상은 몇 개가 있겠어요? 얘는 좀 순서상이 많겠는데? 2, 0일 때, 그리고 1, 1일 때, 0, 2일 때. 자, 경우가 세 가지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x제곱을 구하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각각 x제곱을 구해서 싹다 더하면 되죠. 자, 출발해 볼까? 첫 번째. 자, r은 2이고요. k는 0일 때. 여기 있는 1 반항에 대입하면 돼요. 자, r에 2를 대입하니까 6c2. 자, k에 0을 대입하니까 7c0. 자, 계속해 볼까? 자, 마이너스 1에, 그리고 4제곱, 2에 0제곱, x에 제곱이 되겠다. 자, 6c는 잘 계산해 보면 15가 되고, 7c0은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1, 0제곱이니까 1이 돼서, 이 친구는 15x제곱. 자, 하나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k와 r이 각각 1일 때. 그래서 r도 1이고요. k도 1일 때. 자, 여기 1반항 구해놓은 거에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 보면 6c1, 그리고 7c1. 자, 마이너스 1의 5제곱. 자, 홀수 제곱이네. 그리고 2의 1제곱, x의 제곱. 자, 6c1은 6이고요. 7c1은 7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 그리고 2가 있고요. x제곱이야. 싹다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싹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84x 제곱. 자, 이제 3분의 1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다 양이 많네. 세 번째는, 자, k가 2고요. r이 0인 거죠? r은 0, k는 2. 자, 1반항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자, 6c 0이 되죠? 그리고 7c, K가 2니까 2가 되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600이 R제곱이니까 6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K제곱, 그리고 X의 제곱. 자, 6C형은 당연히 1이고요. 7C는 21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 2의 제곱, X제곱. 따단, 딴딴. 뭐가 돼요? 자, 84X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세개다 구한 거예요. 15x제곱. 자, 마이너스 84x제곱. 그리고 플러스 84x제곱. 자, 마무리할까? 자, 지금 1번에서 나온 것은 바로 15x제곱. 2번에서는, 자, 마이너스 84x제곱이 되고, 3번에서는 플러스 84x제곱인데, 이세 개를 다 더해봐.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합은, 15x제곱이고, 그렇다면 계수는 15. 답은 15가 되겠다. 어때요? 별거 없죠? 자, 이 문제에서도 1차 방정식을 풀었는데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 좀 양이 길었던 것은 경우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다 각각, x제곱의 계수를 구해서 다 더하면 됐고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반항을 각각 구해야 되고, 이때 k와 r의 충돌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썼다. 이렇게 해서 자, 26번 문제를 두개 풀어봤습니다. 자, 확실히 25번보다는 약간 더 양이 길다. 자, 이항 정리 뭐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유형 같은 것들은 뭐 이항 정리에서 안 내요. 웬만해서는. 자, 이번에 좀 창의적인 문제가 나올까? 짠. 자, 이번에 통계로 넘어갈, 확률로 넘어갈 건데요. 그동안 출제됐던 좀 빈도를 볼게요. 일단 한눈에 쫙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단연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의 계산이 눈에 띄죠. 자, 모평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됐죠, 이렇게. 4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어떤 애는 무려 두 문제가 출제됐어.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니까 올해 수능에선 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새로운 교육 과정의 수능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뭐예요? 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좀 빈대가 많아 보이지만 이 친구는 꾸준히 수능에서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염둥이 문제는 출제를 안 하고요. 최소 중난이도, 고난이도, 이렇게 중고난이도가 많이 출제가 돼서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때 이 문제에서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이상을 원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조건부 확률의 고난도 문제를 많이 연습해야 된다.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너무 휑하죠? 4년 동안 한 번도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적이 없다. 하지만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통계에서의 이항분포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확률 자체로만 봤을 때는 출제가 잘안 되지만 통계에 있는 이항분포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확률의 연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덧셈 적립 배반 사건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한 문제만 출제가 됐고요. 하지만 확률의 연산이지만 조건부 확률, 곱셈 적립 사건의 독립 부분은 어때요? 최근 3년 동안 수능에서 꾸준히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출제 빈도를 정리한 설명을 좀 볼게요. 자, 최다 빈출 유형은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 최다 빈출은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 자, 앞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은 최다 빈출이고요. 자, 이때 9월 모평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서 한 문항은 반드시 포함되고요. 심지어 두 문제 나왔을 때도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단골 유형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4년 연속 출제가 된것 플러스 변별력 확보 위한 중고난도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에 주목할까요? 자, 확률의 연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확률의 연산은 바로 조건부 확률, 곱셈 적립, 사건의 독립에 대한 확률의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근 3년 연속 수능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됐죠? 따단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들을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새로운 교육과정 이전 출제 빈도니까 적당히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024학년도 모의평가 25번으로 갈게요. 자, 확률로 넘어왔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와 B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배반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공통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A와 B의 여집합이 공통 부분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일반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잖아.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지금 A와 B의 바깥 부분이 요만큼 겹치잖아요. 공통 부분이 있네. 공통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 이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자, A와 B의 바깥 부분의 공통 부분이 뭐예요? 이 A잖아요. 이것도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때요? A가 B를 포함할 때. 이렇게. 이때는 A와 B의 바깥 부분의 공통 부분은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다는 조건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출제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요거예요. B가 A를 포함한다. 잘 생각해봐. B의 바깥 부분과 A의 공통 부분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출제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죠. 뭐,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걸 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물론 좀 직관력이 좋거나 공부량이 많은 친구들은 한 번에 여기로 갈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초보여서 그게 힘들면 여러 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A가 B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조건을 볼게요. A와 B의 교집합. 지금 이런 상태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뭐예요? 바로 사건 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A의 확률이 5분의 1. 그러니까 요만큼 영역이 된 확률이 5분의 1. 그러니까 원래 벤다이어그램은 요 안에 집합의 원소들을 쓰는 거지만 문제를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이 영역의 확률을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이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B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확률을 물어본 거야. 여기를 P라고 할까요? 이렇게 P라고. 그 문제의 조건을 보면 PA는 뭐예요? PA는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PB는 뭐예요?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PB가 되죠? P 플러스 5분의 1이 바로 B의 확률이 된다. 그것의 합이 뭐냐면 10분의 7이 된다. 그럼 P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B에 대한 A의 차집합 P. 요 영역에 대한 확률이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P잖아요. 이렇게. 자, 5분의 1두개 더했을 때

4분의 2고요. 10분의 4니까 넘기면 P는 뭐다? 10분의 7에서 10분의 4를 뺐기 때문에 10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은 10분의 3이 되겠다. 이해되죠? 자, 배반 사건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냥 A와 B의 배반 사건이라고 조건을 줬다면 손쉽게 문제를 풀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사건 A와 여사건이 배반이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 가지 사건을 좀, 여러 가지 경우를 좀 그려보고서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해 보고서 조건에 부합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4번 볼게요. 자,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확률이 9분의 1이고요. 자, B의 여사건의 확률이 18분의 7. 자, 여사건의 확률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건 B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합집합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에서 이제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지만 문제 조건을 보니까 좀더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있어 보여. 봐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러니까 요 영역에 대한 확률을 따로 줬잖아. 요 값이 뭐야? 9분의 1이죠? 이게 9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얘가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요 B의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요. B의 확률. 어렵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B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있는 여사건의 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B의 확률 어떻게 구할 거예요? 1 마이너스 여사건의 확률인데 여사건의 확률이 18분의 7. 그러니까 18분의 11. 그래서 여기 있는 연두색 보여요? 연두색의 확률은 18분의 이렇게 11이 되죠. 자,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합사건, 합집합의 확률인데 일반적인 공식 말고 이렇게 풀자고. 지금 A와 B의 여사건의 확률에다가 그냥 B의 확률을 더하면 돼요. 이때는 두 친구가 중첩됨이 없기 때문에 중복 카운팅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확률이 뭐예요? 9분의 1. 문제에서 줬잖아요. 두 번째 확률은 뭐예요? 조금 전에 구했었던 따끈따끈한 18분의 11. 통분했을 때이 친구는 18분의 2니까 잘 더하면 18분의 13. 답은 18분의 13이 되겠다. 끝. 자, 문제가 이제 좀 추상적일 때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이해를 좀 도우면 좋겠죠?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설정은 집합 안에 원소들을 쓰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 영역 안에 해당 집합이자 사건에 대한 뭘 쓰고 있다? 확률을 써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24번은 딱요 정도 난이도예요. 자, 그 다음도 24번.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합사건의 확률 1이에요. 한번 끊어줄까?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1. 자, PA와 B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과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같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같다는 건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때 A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걸 좀 풀어볼게요. 자, 정의에 의하면 PB분의 자, 곱사건의 확률이 되고요. 여기는 PA분의, 여기도 똑같이 곱사건의 확률이 되죠. 그러면 분자가 똑같으니까 나눴을 때싹다 날아가죠. 그럼 당연히 분모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PB와 PA는 같은 거다. 근데 PA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요거를 P라고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으니까 합집합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합집합 공식의 일반적인 풀이법. 어떻게 썼죠? 사건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이때 중복된 친구가 더블 카운팅 되니까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고요. 자, 합사건의 확률은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1이야, 이거. 그리고 AB의 확률은 P라고 가정했죠? P 플러스 P, 이렇게. 자, 곱사건의 확률은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알려줬네? 그다 끝났지, 뭐.
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넘겼을 때 1과 만나서 어떻게

되게 돼요? 4분의 5가 되고요. 여기는 2p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p의 값은 뭐예요? 8분의 5. 우리가 찾는 a의 확률이 바로 8분의 5가 되겠다. 끝. 이렇게 간단하죠? 24번 다음 문제야.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에서 출제자가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a, b 확률이 같다는 얘기다. 이렇게. 자, 기본적인 문제들. 지금은 좀 쉬어가는 거야. 뒤에서 또 28번 문제 풀땐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쉽게 가자고. 역시 24번이죠. 기출 문제가 다들 뭐 대단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다.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AB가 배반이면 감사하죠. 아까는 A와 B 여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좀 힘들었는데. 자,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A의 여사건의 확률과 B의 여사건의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6분의 1. 그럼 A의 확률을 통해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걸 통해서 B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AB는 합사건 했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배반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A와 B는 공통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벤다이그램 그릴 때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그려주면 되고요. 일단 A의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 자, B의 확률을 지금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자,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곱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A의 확률은 뭐냐? 3분의 1. B의 확률은 지금 구할 거야. 자, 구해볼까? 자, 일단 사건 A가 3분의 1인데요. A의 여사건의 확률. 자, 써보면 1-PA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곱하기 PB. 자, PB는 알고 싶다. 자, 이게 뭐가 되냐면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이렇게. 자, 지금 사건 A의 확률은 문제의 조건에서 알려줬죠? 3분의 1이니까 1에서 3분의 1을 뺐을 때 뭐야? 3분의 2다. 이렇게. 여기 바로 6분의 1. 자, 3분의 1을 넘겨볼게요. 그렇다면 PB는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역수는 2분의 3. 잘 계산해 보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니까 4분의 1. 자, B의 확률은 4분의 1이었고요. 여기다가 대입하자, 이렇게. 자, 통분해서 잘 더해 보면 어떤 값이 될까요? 자, 12분의 7. 이렇게 해서 답은 12분의 7이 되겠다. 어때요? 이 문제 뭐 24번 무난하죠? 자. 자, 이제 24번 좀 탈출해 볼까? 아니면 여전히 24번일까? 자, 25번.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됐죠? 자, 1학년 학생이 한 명이고요. 자, 끊어줘. 2학년은 3명, 3학년은 4명 있다. 자, 8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5가 되겠다. 이때 선택된 2학년 학생 수와 선택된 3학년 학생 수가 서로 같을 확률 구하시오. 좀 보기 편하게 표현해 보면 1학년 한명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2학년 3명 있어요. A, B, C. 3학년은 몇명 있다? 3학년은 4명 있잖아요. 그래서 뭐 A, B, CD가 있는데 8명 중 5명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2학년 학생 수와 자, 2학년 학생 수와 3학년 학생 수가 어땠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다 써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자, 이 문제 푸는 팁을 좀 얘기해 주자면 기준을 1학년으로 잡는 겁니다. 왜 그럴까? 1학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잖아요. 1학년이 1명일 때와 0명일 때. 만약에 3학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잡으면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죠. 3학년이 0명일 때, 1명일 때, 2명일 때. 풀기가 번거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 풀 때는 이제 개수가 큰 친구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때는 경우가 작은 녀석인 1학년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1학년이 1명일 때, 0명일 때. 지금 총몇 명이 돼야 돼요? 총 5명이 돼야 되는데 1명을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4명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2학년과 3학년의 학생 수가

0: 계산해 보면 이거 56이에요, 56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1C는 뭐야? 1이죠? 3C는 3C가 똑같은데 3이고요. 4C는 6이에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눠 볼까? 2로 나눴을 때 3이고요. 2로 나누면 28이 되죠. 자, 그렇다면 답은 뭐다? 28분의 9. 답은 28분의 9죠. 어때요? 25번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정리해 보면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2학년의 학생 수와 3학년의 학생 수가 같은 거였지만 기준을 1학년으로 잡아서 생각해 봤다. 왜냐면 1학년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를 단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분의 9로 답을 구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짠.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자,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2,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일 때, 자,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독립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A의 확률을 아니까 그걸 통해서 B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B의 확률도 알고, A의 확률도 알고요. 곱사건의 확률도 아니까 그세 개를 통해서 합사건의 확률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A의 확률 3분의 2니까 대입해 보면, 자, 3분의 2 곱하기 B의 확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6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3분의 1을 넘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3분의 1 넘겨보면, 넘어갈 때 역수가 돼서 곱해지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니까, 결국 PB는 뭐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진짜 목표인 합사건의 확률로 가볼게요. 자, 일반적인 그 공식 기억나죠? 합사건의 확률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 자, A 확률 문제에서 알려줬다. 3분의 2 플러스. 자, B의 확률 조금 전에 구했다. 4분의 1. 자, 곱사건의 확률 문제에서 알려줬다. 그다음부터 뭐 지나가는 중학생 시켜도 풀 수가 있겠다. 당연히 통분을 한다면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가자. 이렇게. 분모 분자 4를 곱했으니까 분자는 뭐예요? 8. 자, 분모 분자에 3을 곱했으니까 3이 되고요. 이때는 분모 분자에 어떤 값을 곱해야 될까요? 2와 2를 곱한 거니까 2가 되죠. 그래서 8 플러스 3은 11이고요. 2를 빼면 9니까 12분의 9.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4분의 3. 답은 4분의 3이죠. 자, 앞에서 이제 푼걸좀 잠깐 또 얘기해 보면 이게 일반적인 합사건, 합집합의 이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 A가 있고요,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영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영역과 2번 플러스 3번 영역으로 뭐할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이럴 때 1번 영역은 바로 뭐 A 된 B의 차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죠. 그리고 플러스. 자, 2번 플러스 3번은 뭐예요? 그냥 PB가 되죠. 근데 두 친구는 어때요? 1, 2번과 3번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건끼리 배반이야. 따라서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돼서 이렇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평가 24번까지 풀었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인간은 의지가 굉장히 나약합니다. 내가 저기 있는 핸드폰 안 만질 거야 라는 결심이나 의지는 금방 흐트러지고요. 그런 결심이 무너졌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돼. 지금 내 앞에 핸드폰이 있다면 엄마 잠깐만 맡아줘 하고 엄마한테 주거나 안방에 놓거나 전원 끄세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 환경을 바꿨을 때 나의 학습 습관도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5강에서 더 많은 문제 풀면서 사고력의 향상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0: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아마 이 시그마 기호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꽤 많이 본 기호일 겁니다. 네. M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로 생겼는데요. 그 시그마는 그 기본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은, 얘가 의미한 게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너무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합의 기호 시그마 정의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수열에서 우리가 매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n번째까지의 합해서 SN 기호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가끔 때로는 뭐 A3부터 A4까지 아니면 A3부터 A10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합을 정의를 할 건데 예의 그 더하게 되는 첫 번째 첨자부터 마지막 첨자까지 아래 끝, 윗끝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다 더해라. 근데 A에서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그래서 1, 2, 3, 4 해서 총 N까지 싹 다 더해주는 기호로서 합의 기호 시그마 얘가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수열이 2K-1로 들어가 있어요. K가 1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하래요. 그럼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해서 홀수 번째 항의 합들도 이 시그마 기호를 쓰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여기는 뭐예요? 네, 첨자가 짝수로 바뀌었죠? M부터 EN까지 짝수로 첨자되어 있는 것들을 싹 다 합해라 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A1, 2, 그 다음에 2 대입하게 되면은 A3, 4, 3 대입하면 A56, 결과적으로 A1부터 AEN까지 다 더한 꼴이 됩니다. 그럼 1부터 EN까지 다 더했다? 얘랑 서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얘가 만약에 중간에 첫 번째 항이 아니라 N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고 싶으면 첫 번째 거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다음에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뺐다라는 기호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개념에서 이 다섯 개를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당연한 내용인데 아 그렇구나 하고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의 성질들이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두 수열의 합을 한꺼번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항의 합으로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차피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거까지 다 더한 다음에 B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거까지 다 더한 걸로 합쳐도 사실은 무방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뺄셈으로 되어 있는데요. A1-B1, A2-B2, A3-B3부터 AN-BN까지 싹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한 합에다가 B1부터 BN까지 다 더한 것의 합을 뺄셈만 해주면 서로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1번, 2번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고급스럽게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각해봐요. C, A1,

CA2, CA3, C가 계속 공통인 수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했다 해서 시그마의 성질은요, 이렇게 총 하나, 둘, 세 가지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합, 차, 실수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요, 우리 곱셈에 대한 거나 나눗셈에 대한 것은 시그마의 성질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세요.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만 성질이 있다. 곱셈, 나눗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네 번째 건 사실 왜 성질이라고 선생님 안 얘기했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상수항이잖아요. 계속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네 번째 항도 C. 총 N개가 나열됐으니까 C가 N개 나열돼 있어? 그러면 그냥 C 곱하기 N 하면 되겠잖아요. 끝.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요 우리 1번, 2번, 3번 요거를 꼭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푸는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 근데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요게 요 K잖아요. 1, 2, 3, 4. 무슨 수열이죠? 네,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인.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 1, 마지막 번째 항 n, 2분의 n의 항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의 곱. 네. 이거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 새롭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시그마 다음에 오는 요 첨자에 얘가 1차식이면 이건 무조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 시그마 K제곱. 얘는 공식 유도 과정이 예,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항등식을 활용해서도 할수 있고, 뭐 블럭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 증명 방식이 한뭐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예, 증명이 꽤 깁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K 제곱은 암기 6분의 n,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외워주시고요. 시그마 K 세제곱은요, 얘를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전체 제곱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두 개는 꼭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대표 문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시그마의 정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정의에 맞춰서 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명령어가 K1부터니까 A2, A3, 차근차근 다 더할 건데, 9를 대입한 A10에서 끊어라 라는 뜻이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요. 두 번째 거 한번 쭉 쫓아가 봅시다. 아, 얘는 A1부터 땡땡땡 A10까지 다 더하란 얘기구나. 문제에서 요거 두 개를 시그마 정의에 따라 정의해 놓은 다음에 두 개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네,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A,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싹다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 마이너스 A1만 남아요. 끝. 그러면 여기에다가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 아, 얘는 마이너스에 2 곱하기 1이니까 위에 2. 분모는 1 더하기 1이니까 2. 아, 1이구나.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네. 그래서 시그마의 정의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엄청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일반 항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싹다 합하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요 합의 기호가 나왔다고 해서 등차 등 뒤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 수열을 쭉 나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나열해보자. 그래서 나열을 하면 첫 번째 항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구나. 두 번째 항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구나. 세 번째 항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똑같구나. 2구나. 네 번째 항은 3 더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4구나. 아! 규칙성이 보인다. 2, 4, 2, 4, 2, 4. 예. 2, 4, 2, 4, 2, 4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열인데 총 20개의 항의 합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총몇 쌍이 있을까요? 10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났네. 아, 2 더하기 4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총 10쌍 반복이 되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간단한 수열은 쭉 나열해.

가지고 규칙성 보고 판단해서 바로 계산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4 코사인 n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코사인에 대해서 계산을 할줄 알아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식에서 필요한 숫자들은 어떤 걸까 하고 대입을 해보면, 아, 얘는 홀수 첨자들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다 대입할 필요 없어요. 뭐만 대입하면 된다? 요 자리에 홀수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홀수만 대입을 해보자. 네. 그럼 홀수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1은 4 코사인 n파이니까 1파이니까 코사인 파이예요, 여러분. 코사인 파이. 여러분 계산할 때 뭔지 알아야 되죠, 반드시. 그 다음 A3은 4 코사인 3파이. A5는 4 코사인 5파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코사인 개념을 모르면은 이 문제에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개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코사인 X 그래프.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저는 그냥 1,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부분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파이 자리. 네. 0과 2파이에서 얼마의 값을 갖냐면 1을 갖고요. 그죠? 파이일 때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기가 얼마? 주기가 2파이예요. 그죠? 아, 그러면 코사인 파이? 얘 얼마구나.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코사인은요, 주기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3파이도 코사인 파이로 계산할 수 있어요. 즉,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5파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 2파이 빼도 똑같은 값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파이입니다. 아, 얘네들은 다 4코사인 파이, 즉, 마이너스 4로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나의 값으로 쭉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요 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K1부터 M까지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56이구나. 그럼 계속해서 마이너스 3대 항의 개수가 총몇 개? M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가 M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의 M은 마이너스 56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M 값이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누어주면은 14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네, 14다.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반드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이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예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항상 정의대로 쭉쭉쭉 풀어서 쓰시면 돼요. 정의. 1 대입했을 때부터 40 대입했을 때까지의 총 합을 구하시면 되니까 제시된 조건식을 쭉 한번 뭘 의미하는 건지 써볼게요. 얘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1, 2 대입하면 플러스 A2, 3 대입하면 마이너스 A3, 4 대입하면 플러스 A4. 해서 맞불 맞불 왔다 갔다 하다가 40번째 항 넣어주면 플러스 A4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홀수 첨자들이네. 그러면 A1, A3, 땡땡땡, A19까지의 총합이 13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식에서 보면은 얘는 A2, A4, 땡땡땡땡, A40까지 짝수 첨자의 합이 48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고 싶죠? 홀수 첨자들만 따로 정리해보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A1, A3, 땡땡땡땡, A39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은 어차피 다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첨자별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럼 끝났네요. 얘가 13. 따라서 마이너스 13. 플러스 짝수 첨자 48. 마이너스 13에다가 48을 더한 것이에요.

역시 정답이 되겠구나. 정답은 얼마냐? 35가 정답이 되겠네. 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말뜻, 정의대로 쭉 소두를 나열해서 더하기 기호로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봅시다. 5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로그 N을 만족할 때 얘네들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가만 보니까 요식을 정리하면 A 11번 장부터 A 80번 장까지 싹다 더한 거잖아요.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라.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의 합이에요. 우리 소위 얘를 뭘로 표현하냐면 sn 요 기호로 많이 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다시 쓰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는 첫 번장부터 80번장까지를 쓰고 그 다음 첫 번장부터 10번장까지를 더한 걸 빼주면 되겠죠. 아,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얘는 S80에서 10번장까지 합인 S10을 빼주면 되겠구나. 즉, 여기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 80 대입한 거에다가, 즉, 로그 80에다가 로그 10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여기에서 계산했을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네, 로그 10분의 8, 로그 8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 사이에 필요한 개념 이제 써드릴게요. 로그의 성질. 우리 로그 m 마이너스 로그 n은 어떻게 되죠? 미시 같은 로그에 대해서 얘네들을 나누어서 처리해준다. 나누어서 처리한다. 로그 m 나누기 n 이렇게 처리해준다라는 내용 이 로그 개념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수열 파트에서는요, 앞에 내용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로그, 삼각함수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으로 쓸수 있잖아요. 얘는 로그 2의 3. 근데 이거 선택지에 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여기에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뭐로 쓰면 돼요? 네, 3 로그 2. 여기에서 쓰이는 또 개념이 있죠. 로그의 성질. 로그에서도 시그마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덧셈, 뺄셈, 그리고 실소배가 있어요. 이렇게 진수의 지수로 올라왔던 부분을 실소배처럼 처리해서 앞으로 꺼내어서 쓸수 있다. 그래서 3로그 2. 그래서 정답, 선택지에 3로그 2 있죠? 3로그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은 간단하지만 중간 계산 과정에서 이런 로그의 성질들을 알아야지만 한번더 더씩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6번 문제는요. 첫째 항이 주어져 있는 수열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게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이 n제곱이 된대요. 그래 놓고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식이 그냥 봐도 딱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을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해서 나열을 해보면은 1 대입하면은 A2. 그죠? 분배해서. 그 다음 얘는 빼기 A2, A1. 두 번째 항은요, A4.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3이니까 A4, A3. 땡땡땡땡 해서 20번째 대입하면 A20 하고 A20, A19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 시그마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정리할게요. 더할 건데 첫 번째 대입하면 A3 분배되고요. A34가 되겠네요. 그래서 A3 플러스 A3 곱하기 A4. 2를 대입하면 A5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A5, A6이 되겠죠. 아, 플러스 A5, A6. 땡땡땡. 얘는 19번째까지 되네요. 그럼 19번째 대입하면은, 이거 잘못됐네요. 20 대입하면 여기 40이죠. 40, 39 이렇게 써야겠네요. 40,
40에

39.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쭉 가면은 맨 마지막이 A 39에다가 플러스 A 39 그리고 A 4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쭉 한번 다 써보고 나니 지워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A 3, A 4, 마이너스 A 3, A 4, 그죠? A 5, A 6 이런 식으로 쭉다 사이에 지워지는 것들이 있었고 A 39, 40 마이너스 있던 거 플러스 A 39, A 40. 그래서 맞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싹다다 지워내고 나니까 남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남는 게 최종 액기스로 남는 게 마이너스 A2, A1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A2, A1. 그다음 A2, A3, A4, A5부터 A40까지 쭉 남아 있죠. 그래서 아, A2부터 A40까지의 총합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싹다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최종 답은 얘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쓰는 이 식.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n자리에다가 10을 대입하게 되는 순간, 얘는 A1부터 얼마? A20까지는요, 10의 제곱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0 대입하면은 여기가 40. n자리에다가 20 대입하면은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겠죠. 아, 여기에서 내가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요 부분은 400에다가 A1을 빼주면 되겠다. A1은 뭐예요? 6이죠? 그래서 얘는 400-6이 됩니다. 첫 번째 장 빼줬으니까. 그리고 A1은 뭐냐면 이미 6이죠. 나는 뭐만 찾아주면 돼요? A2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식에다가 얘는 N을 20을 대입을 한 거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번엔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A1 더하기 A2는 1이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A1은 문제 조건에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2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30에다가 400을 더해서 430 거기에다가 6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4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 할수 있겠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답, 제일 복잡해 보이는 식을요, 정의에 맞춰서 다 대입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소거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소거되는 것들 딱다 쳐내고 남는 것에서 제시된 조건식이랑 비교해서 나머지 값들을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좀 생각하긴 어려웠었죠. 마지막 발문을 정리해주는 게이 문제는 킥이에요. 이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얘는 딱 봐도 뭘 써야 될것 같나요? 네. 시그마의 성질을 써야 될것 같아요.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덧셈, 뺄셈, 실수셈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오로지 그 개념들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AK 플러스 BK로 되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어떻게 할수 있다? 끊어내서 쓸수 있다. 그리고 실수배의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실수배? 따로 바깥으로 나와 있으나 나중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나 그 계산 결과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참자랑 상관없는 것들은요, 다 시그마 앞으로 바깥으로 꺼내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하면은 제시된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앞에 거는 그대로니까 이거 뒤에 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뒤 식을 정리해보면, 얘를 정리하면 3 시그마 K1 15 A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5 P 그게 얼마다? 90이다. 그럼 이제 식 정리할 수 있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40이니까 3 곱하기 40 하면 120. 얘는 첫 장부터 15번째 장까지 계속 PPPPPP니까 15P. 그게 90이다. 그럼 15P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30이 되어야

지워줘야지 90이 되겠죠? 그래서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풀이는 간단해요. 근데 반드시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죠? 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번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요것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써드렸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요, 풀어서 작성을 합니다. 실수배는 꺼내어서 쓰자. 실수배는 꺼내어서 쓰자. 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죠. 아, 요만큼이 15고, 이만큼이 12니까, 네. 4 곱하기 15 계산해주면 60이죠. 네. 3 곱하기 12 계산해주면 36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나? 네.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는 엄청 간단간단하게 나오는데, 은근히 이 문제 유형이 학력평가나 뭐 모의고사에서 단답형에서 3점짜리 좀 쉬운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또 이제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두식을 연립해서 제시된 식의 값을 찾는 문항입니다. 그러면 얘를 연립해가지고 요걸 찾아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식을요, 따로따로 뜯어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재료를 K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K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분류해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 제시된 조건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조건식은 3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는 2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은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그다음 마이너스 2 앞으로 꺼내서 시그마 K1부터 10 BK 그게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 6, 요 앞에 2, 여기는 54. 네. 그리고 나서 두 식을 더하려고 합니다. 더합시다. 그러면 7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이니까 이거 두개 사라지고 54랑 5를 마이너스 5를 더해주시기만 하면 얼마가 나오냐? 49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에 해당하는 값은 7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7이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줘야 되니까 시그마 K1부터 10까지의 BK에 해당하는 것은 6이 되겠죠? 그래야지 7-12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그럼 끝났네. 이거 7, 이거 6, 정답은 13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식 연립해가지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값 구해주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시그마의 성질들만 활용해서 그냥 차근차근 푸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번에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 게이 곱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곱되어 있거나 세제곱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풀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자? 반드시 풀어서 계산을 해준다. 얘는 뭐다? AK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9. 로 되어 있고 반드시 풀어서 작성을 해야 하므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6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9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9라고 쓰면 진짜 큰일 나요. 얘도 시그마가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제시되어 있는 식에서 우리가 시그마 AK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식 정리를 해보면은 시그마 K1부터 10까지 2 앞으로 꺼내고 AK
시그마 1 남는 건데, 1부터 10까지

1이니까 플러스 10, 그것이 30이다라는 식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시그마 K1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네, 요만큼이 10이 나와줘야지 20 더하기 10에서 30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10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0이구나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죠. 99999 해서 총 10개가 있는 거니까 90이 되겠죠. 네, 요만큼이 90이다. 그럼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이제 시그마 AK의 제곱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이두 번째 식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이 부분을 곱셈을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시그마 곱셈으로 처리하면 큰일 납니다. 시그마의 성질은 덧셈, 뺄셈, 실수배만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AK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낼 거니까 얘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이잖아요. 근데 그게 총 10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그게 얼마다? 25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은 네, 30. 5가 되겠죠. 얘가 35다. 35여지 10에서 25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5가 될 겁니다. 그만큼이 35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35 마이너스 60 플러스 90. 뒤에 거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30에다 35 추가해서 정답은 얼마다? 65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65. 자, 이번에는요, 11번 볼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참고로 하나 꼭 알려드려야 될게 있어서 써드릴게요. 얘는 개념은 아니고 참고예요. 정확히는 주의사항입니다. 시그마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요 AK, BK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자꾸, 네, AK 곱하기 BK 이렇게 쓰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네,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 같지 않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나누기 BK가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나누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네. 시그마의 성질은 딱세 개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 약간 로그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의 성질처럼 미시 같은 로그에 대해서 덧셈, 뺄셈, 실수배 있었던 것처럼 곱셈, 나눗셈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워진 거지 나눗셈 연산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시그마도 어떻다? 네, 곱셈, 나눗셈에 대한 연산은 없으니 그거의 성질을 함부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이걸로 함정을 파놓는 시그마의 성질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꼭 주의해 주세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네,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곱하는 형태로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나는 항상 답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답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 있는 것을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AK, BK 하고 마이너스 6AK 플러스 2BK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건데 시그마 AK, BK는 하나로 뜯어서 쓸수 있다. 네,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거는 따로따로 끊어 쓸수 있다고 했죠. AK, BK.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마이너스 6AK 플러스 2BK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총 8개가 있는 거니까 이거 이제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96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1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8인 거는 이미 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108 쓰시면 되고, 그죠? 요 시그마 1부터 8까지 AK, BK는 108.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얘랑 비교해보자. 이게 지금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얘네 둘을 뭐 연립해서 뭐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가만 봤더니 얘한테 얼마를 곱하면, 네,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네, 마이너스 6ak 플러스 2bk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를 바깥으로 꺼내서 시그마 k1부터 8. 그럼 여기는 3ak 마이너스 bk 이렇게 작성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3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72가 되니까 제시되어 있는 것의 정답은 108에다가 마이너스 72에다가 마이너스 96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마무리 지어볼게요. 요거 두 개를 빼면, 네, 두개 빼면 36이죠. 네, 36에다가 96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에 정답은 마이너스 60이 정답이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계산 과정에서 이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식을 가지고 비교대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두 배만큼 됐구나. 시그마 성질 한번더 활용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이 될때 실수 T에 대해서 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뭔가 양수라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 무등식을 쓸 법도 한데 마침 얘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발문과 이 식의 꼴을 보고, 아, 얘는 T에 대한 몇 차함수겠구나. T에 대한 2차 함수겠구나. 그 2차 함수에 뭐를 찾는구나. 최소값을 찾는 문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제시되어 있는 식을 한번 실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거 시그마는 제곱에 대한 성질도 없고 곱셈에 대한 성질도 없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요. 그럼 T제곱, AK제곱, 그 다음 4TAK 플러스 4. 그럼 이제 시그마 성질 쓸 거죠. 시그마 성질 써서 쫙다 펼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K1부터 10, T제곱, AK제곱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 4TA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4.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첨자가 달려있는 것들은요. 이 첨자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건이 첨자 안 붙어있는 숫자들이에요. 첨자 안 붙어있죠, K? 얘는 앞으로 꺼내어서 쓸수 있어요. 실수배로서. 마찬가지. 첨자 안 붙어있죠, 4T? 꺼내어서 쓸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4가 총 10개 있는 거니까 4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꺼내어서 쓰면은 시그마 성질, 실수배 성질에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제곱 한 거에다가 T 제곱 해주면 되고, 얘는 플러스 4T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하고 AK 플러스 4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은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습니다. 제곱한 거는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6이에요. 그 다음, 얘는 1부터 10까지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3이라고 했어요. 이만큼이 2분의 3입니다. 네.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정리해주면은 6t제곱에 4t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6t네요. 플러스 40이죠. 이제. 네. t에 대한 몇 차식이 됐어요? 2차식이 됐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죠? 예, 최소값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t제곱의 개수가 양수잖아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꼭지점 찾으려면 우리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려면은 일단 6으로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t하고 플러스 40이에요. 그리고 나서 t제곱의 개수를 이렇게 1로 맞춰준 다음에 1차항의 개수의 값을 반으로 나눠주면 꼭지점에 x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반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6에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4분의 1이 생겼죠. 즉 4분의

이득이 새로 생겼죠. 걔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즉 마이너스 2분의 3 추가해 준 다음에 원래 있었던 40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0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최소값 이거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0은 2분의 80이니까 얘는 계산 결과가 2분의 77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얘의 최소값은 2분의 77입니다.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막 t도 나오고 a도 나오고 k도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이 마지막 발문에 최소값은? 근데 2차 식이야?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 형태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그 공포심을 덜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대수 파트에서는요,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쓰거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들로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의 경우는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분수 형태네. 분수 형태네. 예. 얘네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물론 더할 수도 있지만, 총 8개의 분수를 싹다 더해야 되니까 그 계산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할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얘가 똑같은 첨자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 수열 두 개를요, 더할 수가 있어요. 얘 1부터 8, 얘도 1부터 8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식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뭘쓴 거냐? 시그마 똑같은 K1부터 N까지 AK. 시그마 똑같은 K1부터 N까지 BK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할수 있다. 더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로그의 밑이 같아야지만 덧셈, 뺄셈 성질 쓸수 있었듯이 얘도 시그마 앞에 있는 것에 첨자들이 완전히 같아야지만 이렇게 더해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서 보니까 분자가 분모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란색으로 쓴 식을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1,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나누고 나면은 남는 게 시그마 k1부터 8까지 하고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요, 저는 따로따로 끊어서 재산을 해주려고요. 따로따로 끊어서 계산해주면은 시그마 K1부터 8까지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1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이제 뭔지 알죠? 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념, 얘는 시그마 K1부터 N의 K.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했었죠?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의 합. 그 다음,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은요? 6분의, 이거 외우라고 했죠?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다. 네. 요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얘는 N이 8일 때네요. 그죠? 8일 때 적용하면 6분의 8에. 그 다음에 9, 1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서 8 곱하기 9 해주면 되고, 이는 얘는 1이 총 8개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8, 얘를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은, 요거 3으로 나눌게요. 3으로 나눕니다. 해서 여기 2. 그러면 여기에 2도 나누어져서 2, 2에서 4. 여기도 2 나누어져서 4.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17이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7로 정리할 수 있고, 얘는 4 곱하기 3, 4 곱하기 9니까 36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일부러 12 곱하기 3으로 쓸게요. 왜냐면 17 계산하기가 조금 뭔가 부담스럽게 생겼잖아요. 이거 두개 계산하기가. 그다음 플러스 8 해주면 12로 묶어낼게요. 그럼 17 빼기 3으로 남죠.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14.